합니다. 특검은 김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군병력이 투입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란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에 스페이스X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당초 231만여 주가 잠정 배정 물량으로 거론됐지만 미래에셋증권은 그제 새벽 골드만삭스로부터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최종 배정 물량을 미국 대표 주관사가 결정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소득과 자산이 적은 노인에겐 기초연금을 더 주고 많은 노인에겐 덜 주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반기 안에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법 개정과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해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서 차량 5대를 훔쳐 달아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새벽 경기 김포시의 한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서 차량 5대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인 남성들로 추정되는 무리가 10여 분 사이에 차량 5대를 차례로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이 숨겨둔 차량 5대는 모두 회수됐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경비 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 조종사와 스카이다이버 등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4일 미주리주 버틀러 메모리얼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이륙 후 회항하다가 인근 고속도로에 추락해 조종사 1명과 스카이다이버 1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추락 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스카이다이버가 있는지 수색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2도, 대구 30도, 고향은 33도까지 올라 덥겠고 속초 24도, 강릉 25도 등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제대로 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연에는 천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슴에게는 늑대가, 토끼에게는 여우가, 얼룩말에게는 사자가 그렇죠. 천적은 늘 위협적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죠. 하지만 천적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생명체는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살피고 더 강하게 진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경쟁자, 나보다 뛰어난 동료,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방. 우리는 때로 그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존재가 있기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성장하는 순간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긴장감이 있을 때죠. 만약 누군가 나를 자극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내 안의 가능성을 깨워주는 가장 고마운 천적일지도 모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출발을 해보실까요? 오늘 증시도 급반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 월드컵 소식도 아주 좋았고 자 새로운 한 주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

0: 문제 상식 퀴즈 맞히셔도 또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또 서울이 아닌 지역의 온도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지난달 서울 아파트 이것 시장의 낙찰가율이요 10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렸다라는 뜻인데요.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7%에 그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81%, 경북 지역은 7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도 올해 처음으로 80%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고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래 방식을 말하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이걸 진행하게 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뭐 농산물, 수산물 시장에서도 이것이 있죠. 그 두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역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군요. 코스피. 예.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또 다시 매수 사이드카. 어지럽습니다. 자, 오늘 어떤 아이템들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3: 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에서 출생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을 신설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탈모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담뱃값 인상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0: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4: 네, 오늘 아침 들어온 미국과 이란의 종전 상황 먼저 살펴보고요. 미국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 엔스로픽의 최신 AI 모델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세계 이온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 제3분할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0: 네, 우선 강예지 에디터 통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소식부터 들어봐야죠. 이번에는 되는 거죠?
4: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면서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을 106일 만에 끝내는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총 총리는 19일에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란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이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의 전쟁과 군사작전이 영구 중단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된다고 밝혔고요. 다만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60일 동안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란군의 손가락이 항상 방아쇠에 얹고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이 대이란 제재 등의 어떤 합의를 위반하게 되면 군사작전을 즉각 재개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양해각서의 내용은 오는 19일인 금요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서명식 이후 공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덕분에 우리 코스피가 지금 4% 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8499.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 정도 움직이면서 이제 오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0: 거의 뭐 삼전 하이닉스는 5%, 6%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505원까지 좀 진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수 선물도 한 0.6에서 1.6%씩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1.6%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동안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랑 이란 쪽의 발표랑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일치해요.
4: 네.
0: 그리고 또 조만간 19일 스위스에서 공식적으로 서명을 한다라는 거고 또 다른 소식 미국이 가장 성능 좋은 AI 모델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혹은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쓰지 마라 이거더라고요.
4: 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최첨단 AI 모델에 외국인 접근을 차단하라라는 내용의 서한을 엔스로픽에 보냈습니다. 이 대중들에게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클로드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출시한 최신 모델 페이블과 미토스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미국 정부는 해외 접속은 물론이고 미국 내 외국인 심지어는 엔스로픽에 다니는 외국인 직원들까지도 접근을 통제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 배경은 최신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번 수출 통제는 아마존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커들이 해당 모델에 적용된 안정장치를 풀고 기업의 사이버 공격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엔스로픽은 이용자 국적을 구분할 수단이 여의치 않아서 모델 출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일단은 접속을 전면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페이블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 이용자들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그 페이블이라는 모델 나왔다고 해서 써보려고 하니까 안 되길래 아 역시 좀 비싼 돈을 내야 되나 싶었는데 미국 정부가 막았다는 거. 지금 엔스로픽도 지금 당황하고 있고 중요한 것도 엔스로픽하고 같이 협업하는 국내 기업들 많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엔스로픽이 이달 초에 미토스 기반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체인 프로젝트 글라스윙 참여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15개 나라 150여 개 신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고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류했습니다. 미토스가 악의적인 해커에 오용될 것을 우려해서 검증된 기업과 기관의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또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 때문에 우리 기업과 기관들의 접근도 차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국가안보실 중심 협의체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이 잠재 적국뿐만 아니라 최우방국의 접근까지 전면 차단하고 또 최고 수준의 AI 모델의 접근권을 미국이 사실상 독점하는 형태가 되어가면서 이 AI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AI를 전략 자원으로 보고 있는 미국이 최첨단 무기와 핵탄두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통제 수준을 AI에 적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AI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엔스로픽은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서 오해로 인한 문제로 판단된다라고 하며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더욱 소버린 AI, 우리 자체 AI 모델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또 되는 거고요. 또 강영현 기자에게 또 들어볼게요. 이제 아이 낳으면 민영주택에서도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돼요.
3: 네,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또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한 건데요. 그동안은 이제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안에서 일부 물량을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후에 7년 이내에 이런 조건이 있어서 아이가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공을 물량의 10%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혼인 이후 몇 년 이런 이 조건과는 무관하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특공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기관 추천 특공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 물량의 10%인데 대상이 제한적이고 또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 등을 위해서 이제 특공 대상을 추가하고 싶을 때 지방 정부의 장이 인정을 하면은 특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0: 자, 그리고 아까 뭐 증시도 잠깐 짚어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다시 8,500선이고 2,000대에서 8,000대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고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이제 또 부동산으로 가나 봐요.
3: 네, 이제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어도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의 집을 사면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 들어서 이제 4월까지 이 계획서들을 취합해서 보니까 주식이랑 채권을 판매해서 집을 살 때 사용한 금액이 총 3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권과 15억 원 이상의 상대적인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강남 상구의 주택을 사는 데 쓰인 돈이 1조 100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27%가 주식이나 채권을 판 돈이었습니다. 또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주식이나 채권을 판 돈을 쓴 비율이 지금 10% 정도인데 최근 5년간 4%대였는데 크게 늘어난 겁니다.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이상 이면은 최대 대출 한도가 4억 원인데 그러니까 부족한 돈을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아서 메꾸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증시 호황으로 번 돈을 다시 부동산 시장에 투입하는 건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또 자극을 받고 또 자산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0: 그래서 돈이잖아요. 돌고 돈다고 해서 부동산 쪽에서 주식으로 왔다가 주식에서 벌어서 또 다시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로 가고 있고 결국 이제 증시로 금융자산이 불어날수록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또 없다라는 걸 자명하게도 보여준 하나의 예고요. 또 강예지에서 준비한 소식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오늘 법정에서 만나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가 오늘 오후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던 2024년 4월 이후에 2년 2개월 만이자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 조정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 회장은 상속받은 고유재 재산이라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설 걸로 보이는데 이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문서에서 SK 주식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SK 주식의 재산 분할 액수와 방식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고요.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재산 분할 규모가 달라져 왔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고요. 2심에서는 노 관장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유입된다라고 판단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전체 공동재산의 공동재산 약 4조 원의 35%에 해당하는 1조 3,80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한 바 있고요. 이 때문에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 조정을 두고 장기간 이어진 소송인 만큼 조정 절차를 통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재산 분할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이제 조정 기일이라는 거죠.
4: 네.
0: 상대방이 서로가 합의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 그게 아니면 이제 법원의 판결로 가야 될 테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SK그룹의 본업 이야기해보죠.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의 아바타를 수십 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4: 네, 최태원 회장이 지난주 포럼에서 360도 전방위로 전속력으로 AI 전환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는데요. 최 회장은 나의 AI에서 우리의 AI로 진화해야 한다라고 하며 1인 1 에이전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구성원의 90% 이상이 AI를 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AI를 넘어서서 조직 전체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스스로는 수십 개의 회장 아바타들이 각 회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에이전트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 회장은 SK가 AI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와 전기와 역량까지 갖췄다면서 자부하고요. 그러면서도 전속력으로 전방위적인 AX를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맞이한 절호의 기회는 다시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영진에게 철저한 위기의식도 당부했습니다.
0: 그럼 이제 SK그룹사 회의하는데 최태원 회장 아바타가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단적인 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또 자신의 AI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신의 뭐 능력이나 성과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뜻일 테고요. 자, 강영현 기자. 탈모 치료약에 건강보험 적용한다라는 이야기 뭐 대선 공약으로도 있었고 이게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3: 네. 보건복지부가 탈모에 특히 민감한 20, 30대 청년층에 한해서 건보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은경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에서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이었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했었는데 당시에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0: 근데 그 비용 측면에서도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1920님이 그 의료 보험료 인상,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청년층에 한해서 먼저 적용하는 방안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것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또 한편에선 담배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나왔어요.
3: 네. 지금 정부는 전자담배 그리고 가향담배 합성 니코틴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이를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 장관은 가격 비가격 정책을 다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금연정책을 마련하면서 가격 정책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0: 또 기초연금도 손보기로 했어요.
3: 네, 지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에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적연금,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넓어지고 또 고령화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은 소득이 있는 노인 그리고 없는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데요. 네. 소득이 낮은 노인을 중심으로 소득 범위는 이제 수급 범위는 좁히면서 금액은 더 높이는 방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고서 단계적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0: 또 에너지 바우처를 오늘부터 신청하는 것도 있어요.
3: 네, 이 에너지 바우처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 그리고 시원한 여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런 수급 자격을 갖추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은 40만 7,500원, 3인은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입니다. 그래서 별도 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감 요금을 이제 차감 받을 수 있고요. 국민 행복 카드를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에너지 바우처로 요금을 결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도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요금 등이 월세에 이미 포함이 됐거나 중앙 난방이 이루어지는 집에 살거나 또는 뭐 일반적인 거주 시설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우처를 지원 받았고 올해에도 자격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 보통 직장인들이 연봉 높이려고 이직을 하잖아요. 이직하면은 연봉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도 하고. 근데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4: 네, 그렇습니다. 고용정보원의 고용패널조사 학술대의 발표에 따르면 네. 청년이 직장을 한 번 옮길 때마다 임금이 평균 약 4.7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이건 평균으로?
4: 네, 평균으로. 그렇지만 성별에서 격차가 드러났는데요. 여성의 이직 빈도가 남성보다 다소 높았는데 이동으로 인한 수익은 반대로 분석됐습니다. 이 남성에서는 이직에 따른 직장 소재지 이동 분석에서 유의미한 임금 상승 효과가 확인됐는데요. 반면에 여성은 근속 단절에 따른 임금 감소 효과가 더 컸고요. 네. 이직을 하더라도 고임금 지역으로의 이동 수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학력이 낮을수록 이직이 잦았지만 이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임금 증가 효과는 작았고요. 전공 계열에서도 공학과 인문사회 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 인문사회 계열의 손실이 컸고 또 임금 상승 효과 역시 공학 전공자가 인문사회 계열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 분석은 이직 시장에서 유리천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직이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사다리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는 오히려 경력 자산의 손실로 작용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직 시장 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경력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0: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만 하는 상황과 또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또 높여서 이직하는 상황은 또 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9시 2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여러 사람이 가격을 제시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이 돌아가는 거래 방식이 있죠. 두 글자. 이걸 왜 퀴즈로 내드리느냐. 아파트 시장의 이것 낙찰가율이 그 시장에 대한 열기 혹은 냉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은 87%에 머물고 있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이것 낙찰가율은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감정가보다 더 높게 팔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죠. 2433님 정답 낙찰을 어디서 받을까요? 예, 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8463님은 옥시언이라고 괄호 열고 영어로까지도 써주셨고요. 요건 정답입니다. 앞에 또 이제 한글로도 써주셨기 때문에 오성민님 요즘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시장이 그만큼 또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9370 쓰시는 분께서는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죠. 빚은 재앙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그렇죠. 빚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갚는 것도 중요한데 못 갚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뭔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게 또 누군가의 부채를 갚지 못한 누군가의 자산이었다라는 점도 양과 음이 다 있죠. 송유성님은 또 반대로 이거 사주시는 분들은 감사한 겁니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만약에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낮은 가격이라도 이걸 또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니까요. 또 경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3037님 저는 중고차 장사를 해서 이걸 이용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자, 그 정답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요즘에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또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집주인이랑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4월까지 주택 분쟁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1: 많이 늘었다고요. 분쟁 사례가.
3: 네. 피해가 좀 보증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크잖아요.
1: 그렇죠. 보증금이 가장 큰 덩어리니까.
3: 네네. 근데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세입자인 나는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당장 못 돌려준다. 뭐 새 세입자 올 때 그때 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상황들 있잖아요.
1: 요즘 특히 뭐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3: 네네. 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 오는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계약갱신이나 뭐 묵식적 갱신으로 되었던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은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1: 네.
3: 그래서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내가 지금 뭐 해지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보증금 마련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세입자와 이 집주인 사이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할 때는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살 수는 있는데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냥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부분들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되는데 뭐 문자 메시지나 전화 녹음 같은 경우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내용 증명으로 좀 더 공식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에 사용하실 때 좀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나는 이 날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적으시면 되고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준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소송이나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 내용 증명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먼저 비워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입자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라는 것이 유지가 됩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고 또 우선 변제권도 우리가 이제 이 집에 살고 있어야지 좀 인정이 되는데요.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내 보증금이 먼저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뭐 근데 집을 비워버리면 그 순간에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은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용 증명 같은 부분들로 좀 정리를 해두셔서 그 집주인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그렇죠. 좀 증거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대응을 다 했다라는 걸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일단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
3: 네.
1: 그러면 나는 이제 짐 빼고 몸도 네.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이게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도 불가피하게 이사를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
3: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원이 이 집의 등기부 등본에 이 집에 임차권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재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집을 비워버리면은 뭐 집주인이 집을 팔면은 내가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도 모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거 내 또 보증금이 좀 모자라 나중에 이제 이 집이 넘어가게 되면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 집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부 등본에 기록을 해두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괜찮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게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은 짐을 팔거나 담보를 받을 때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매우 불리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는 좀 강약 압박 수단이 됩니다.
1: 그 임대차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근데 법원에다 제출하는 거잖아요.
3: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사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3: 네, 네. 신청은 이제 그 집이 있는 곳에 관할 지방 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하실 수 있고 변호사 도움 없이 세입자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소송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께서 알아서 해 오시고 저희한테 소송 의뢰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뭐 필요한 서류는 이제 확정일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랑 주민등록 초본, 계약 해지 증명 자료.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아까 보냈던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런 부분들 정도이고 셀프로 하시면은 4-5만 원 정도에서 해결되고 나중에 이 비용은 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바로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등기부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혹시 좀 모자라는 서류가 있거나 좀 모자라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보정 명령이라고 해서 이걸 좀 보충하고 수정해라라고 하는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1: 법원에서.
3: 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좀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2, 3주 정도 걸리니까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 받기까지 좀 시간은 필요한데 부족한 서류는 또 법원에서 안내를 해 줘요.
3: 네.
1: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더 보완하시라고. 요즘에 또 그 인터넷에는 절차도 그렇고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나와 있으니까
3: 맞습니다.
1: 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증금 못 받는다.
3: 네.
1: 그럼 결국 뭐 막판에 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3: 네. 이런 사건들이 결국 소송에서 해결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저도 의뢰인들께 시간이 좀 있다면 한 번씩 권해드리는 제도인데요. 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한번 합의를 해보셔라 라고 좀 권해드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 소송보다 좀 빠르고 비용도 좀 적게 듭니다.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부동산원 요 각 지자체 등에게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조정 신청을 하면은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좀 합의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면은 소송 없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택은 아니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여기서 해결돼서 종결됩니다.
1: 그러니까 실제 법원 판결까지는 가지 않는다.
3: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집주인들도 뭔가 그냥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정 때문에 네.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뭔데 그래도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조정도 결렬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결국엔.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또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 이게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내가 받아야 할 기간 동안 예를 들어 한 6개월 동안 못 받았어요.
3: 네네.
1: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자 비용이라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어요?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좀 가정해서 생각을 해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세입자가 집을 나간 날로부터 보증금을 실제 돌려받는 날까지 법정 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1년 지나면 500만 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은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지연 이자율이 연 12%로 올라갑니다.
1: 연 12%요?
3: 네. 1억 우와. 기준이면 1년이면 1200만 원 되는 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러한 점을 좀 이용해서 보증금을 엄청 빨리 받아낸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내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네네네. 세입자가 이공계열 연구원 분이셨고 전문 분야에서 엄청 유능한데 이런 계약 관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쑥맥 같으신 분 선의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집주인 같은 경우는 나 세입자 오면은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아주 그런 멘트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딱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2% 이자를 내줘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며칠 내에 보증금 마련해가지고 소송이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선의에 기댄다면 참 좋은 거긴 합니다만 그게 또 결과로 다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또 법이 네. 필요한 거고요. 반대의 경우 한번 볼까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3: 네.
1: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세입자가 안 나가면서 네. 버텨요.
3: 네.
1: 어떻게 됩니까 그럼?
3: 일단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명도소송 제기하셔야 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지 세입자도 나갈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을 좀 마련해 두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1: 네.
3: 명도소송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집을 제3자에게 네가 잠시 살아라고 넘기면은 나중에 소송이 이겼다 하더라도 이분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를 미리 해두고 이 사람이 집을 넘길 수 없도록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상담할 때
1: 네.
3: 좀 보통은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상대방이랑 좀 더 이야기 나눠보셔라, 협의해보셔라, 증거 좀 더 찾아보자 뭐 이렇게 좀 처음엔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3: 명도소송은 빨리 소송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네. 계속.
3: 또 6개월, 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걸리는데 이게 보증금에서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가 까여 나가다가 나중에 보증금이 남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명도소송은 그냥 좀 빨리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고 조언드립니다.
1: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또 세입자를 압박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3: 맞습니다.
1: 또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기간보다 좀 먼저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3: 네네.
1: 근데 집주인 나는 아직 자금이 마련이 되지 않았고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돼요?
3: 그 계약서 쓰면서 보통 계약 기간 2년 많이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예. 근데 2년 내에 세입자가 집 빼겠다라고 하면은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계약 기간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뭐 계약을 위반하는 쪽에서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은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은 좀 중개 수수료를 좀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맞아요.
3: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좀 돌려받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1: 근데 아마 전월세 사시다 이런 식으로 이사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새로운 세입자 내가 구하고.
3: 네.
1: 근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로 따지면 복비,
3: 네.
1: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먼저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게 관행이잖아요.
3: 네.
1: 법으로도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3: 이게 관행이고 예. 법으로는 좀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
1: 네.
3: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하기 위해서 주는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관행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1: 그래요?
3: 예, 중개 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부담 안 하면은 내 계약 기간 꼭 지켜서 그때까지 있어. 나 보증금 당장 못 돌려줘. 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커지는 거라서 꼼짝없이 보증금 못 돌려받느니 차라리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1: 그래서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3: 네.
1: 나가는 세입자가 먼저 이렇게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거네요.
3: 네.
1: 또 요즘에 보면 이제 전세 물량이 원체 이제 없다 보니까
3: 네.
1: 집주인이 보증금
3: 네.
1: 혹은 월세를 더 올리려고도 하잖아요.
3: 네네.
1: 근데 이거는 뭐 무작정 다 올릴 수는 없어요. 한도가 있죠.
3: 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면 최대 1억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 시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올린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데 올려달라고 하시면은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인상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갑자기 다음 달부터 올린다라고 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1: 인상도 두 달 전에 통보.
3: 네. 그러니까 5% 상한이고 1년이 경과한 후에 해야 되고 2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또 왜 그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뭐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라거나 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한 1년 있다가 또 다른 세입자를 받겠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3: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최근에 분쟁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1: 그래요?
3: 예.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에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 내 직계가족이 들어가 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거주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자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집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한다 해놓고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세를 놓으면 전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계산을 하는 것은요. 갱신이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임차인이 거주해서 2년 동안 기존 주택의 월세와 새로 얻은 집의 월세의 차액을 계산해서 배상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집을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 같은 경우도 특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서
1: 이자까지
3: 네, 배상액이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1: 오늘은 이제 전월세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또 들어봤고요.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오늘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합의안을 서명할 것이라고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투표용지 부족 관련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을 갖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로 열흘 이상 사무실 출입이 막힌 체육단체들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작년에요. 실업급여로 지급된 돈이 17조 원. 역대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사실 뭐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수급 대상이 되게 넓어요. 다양합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할 텐데요.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이런 글들 간혹 우리 청취자분들 게시판에도 올라오거든요.
5: 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5: 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법이 있어요?
5: 네, 있고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이 네. 제도는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을 둔 사업주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 가입 방식인데요.

0: 다만 단순히 나 장사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문을 닫는 자발적인 폐업은 안 되고요. 6개월 연속 적자가 난다거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연재해, 건강 악화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직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셨어야 요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1: 공짜는 아니고.
0: 그렇죠.
1: 고용보험료를 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몇 달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0: 네, 자영업자들 본인이 처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 1등급에서 7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기준 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본인이 선택했던 기준 보수의 60%를 월 지급액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10일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 1년에서 3년 미만이면 120일, 3년에서 5년 미만이면 150일,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180일 그리고 10년 이상이면 210일로 보험료를 오래 낼수록 받는 기간도 더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거의 4개월에서 7개월까지도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또 실업급여 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네. 그래도 뭔가 소득 활동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다른 소득이 중간에 생기면 어떻게 돼요?
0: 네,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실업 인정 기간 중에서 만약 일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실업 인정 신청 시에 근로 사실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며칠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가 제외되고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뭐 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요거랑 뭐 관계없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득이 발생을 했다, 내가 일을 했다, 요거를 숨기고 내가 계속해서 수급을 받게 되면 요게 부정수급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들키게 되면은 발각이 되면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근데 또 영세하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보험료 내는 것도 좀 부담이실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어디서 좀 지원이 되나요?
0: 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아예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1: 맞죠.
0: 텐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월 납입 보험료의 50%에서 많게는 최대 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소상공인 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그리고 제조업 이나 건설업, 운수업 등 이 분야에 해당하신다면 10인 미만이어야 되고요.
1: 네.
0: 이 지원은 최대 5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상당히 크게 덜면서 폐업 사태에는 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절반에서 거의 80%까지
0: 맞아요.
1: 지원받을 수 있다.
0: 맞습니다.
1: 크네요.
0: 엄청 크죠.
1: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 신청하면 돼요?
0: 네. 이게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가입자이시라면
1: 네.
0: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가입이랑 지원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미 신청했어요 하는 분들이라면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 이름이 소상공인24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환급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워요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시면은 요 지원금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시면은 보통 한두 달 뒤에 신청 계좌로 환급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24.
0: 24. 네.
1: 사이트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0: 맞습니다.
1: 또 이거 정말 많이들 모르시는데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잘 모르시거든요.
1: 모르세요.
0: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년퇴직은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용법상으로 봤을 때는 정년퇴직이랑 계약기간이 만료된 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1: 더 일하고 싶어도 정년이 돼서 퇴사해야
0: 네.
1: 되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전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 그러면
1: 네.
0: 대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한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에 제외가 되기는 하지만요. 이 경우에도 65세 이전부터 단절 없이 같은 직장 다녀오셨다. 그러면 수급 자격은 유지되면서 내가 일한 날짜만큼만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퇴직 후에 재취업 의사 갖고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은 퇴직 전에 평균 임금 60%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0: 맞아요.
1: 보통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는 이게 임금 피크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신입일 때나 이제 젊을 때보다는 급여는 높으니까
0: 맞아요. 하지만
1: 더 큰 도움 되겠네. 네,
0: 하지만 상한이랑 하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네, 하한이 하루 6만 6천 원 정도, 상한이 6만 8천 원 정도.
1: 상한에게 네네네. 하루 6만 8천 100 원이에요?
0: 아,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1: 좀 아쉬운 입장.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거 퇴직한 다음에 정년 퇴직한 다음에.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된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게 좀 주의할 점이고요. 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1: 12개월 이내.
0: 네. 이 12개월이 지나버린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셔야 될 게 좀 있는데요. 수급 기간 중에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 그러니까 저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요거 증명을 계속 해주셔야 이 그 다음 급여가 계속 지급이 된다라는 거 함께 챙기셔야겠고요. 이 정년 퇴직하셨다면 퇴직금 정산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바로 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요거까지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좀 비정기적 일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분들도 네.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0: 네. 저 같은 사람이죠. 프리랜서들도 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 특정 업종의 프리랜서라면 가능합니다.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등 여러 이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고용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지정에 해당되는 게 예술인도 해당이 되는데요. 예술인은 별도 제도로 운영이 돼서 네. 가입 기간이나 소득 감소 기준이 조금 다르게 다른 분야랑 좀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제도 안에서 어느 부문에 해당이 되는 직종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또 근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기간 내에 또 프리랜서니까 일 들어오면도 해야 되면은 그렇죠. 사실 또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네.
1: 직장인보다 좀 조건도 까다로워요?
0: 맞습니다. 이제 직장인은 이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만 근무를 하면 됐는데 네. 예, 보험 설계사나 택배 기사 같은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그러니까 노무 제공자는 지난 2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내면서 일을 했어야 됩니다. 예, 프리랜서 이제 업무 특성상 단기 계약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특수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뭐 예술인이나 특종 업종은 1년이 아니라 9개월 이상으로 조금 더 짧게 설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1: 프리랜서로도 최소한 9개월 이상은 일을 했어야 된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거라고 하더라도 예.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이제 일정 비율 이상 줄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해서 실업급여 지급하고요. 노무 제공자 30% 이상 예술인은 20% 이상 감소를 했어야 지급을 해줍니다.
1: 소득이 네. 소득이 줄어든 거
0: 맞습니다.
1: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 있습니다. 네, 기본 조건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하고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되고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됐을 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일용직의 경우에는 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일감이 끊겨가지고 실업 상태에 놓였는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0: 네. 오늘 다 잊으셔도 이 홈페이지 하나만 건지시면 좋겠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요.
1: 고용보험.
0: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게 대부분 나와 있고요. 특히나 간편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뭐 어느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모의 계산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이거는 완벽하게 정확한 그 계산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좀 상담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네. 그리고 아까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24.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코스피가 5.6% 오른 8,579. 코스닥은 0.8% 오른 1,037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이란 종전에 따라서 이런 훈풍 불고 있는데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개미스쿨 시간 2부 때 같이 한번 또 만나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곽상준 대표와 함께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보채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

0: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월요일인 오늘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 광주 31도, 대구 30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반면 선선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는 강릉 25도, 울진 24도, 제주 26도 등에 머물며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전망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낮 기온에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은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19일 이란과의 종전 MOU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석유는 중동과 전 세계를 위해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도 오는 19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이에 따른 전쟁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소식으로 코스피 시장이 급등해 프로그램 매수 호가에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200 선물이 급등해 5분간 유가증권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4.95%가 오른 8526.12로 거래를 시작해 850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당초 231만여 주가 잠정 배정 물량으로 거론됐지만 미래에셋증권은 그제 새벽 골드만삭스로부터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최종 배정 물량을 미국 대표 주관사가 결정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 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을 갖습니다. 교황과의 면담에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해 한 기념연설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소득과 자산이 적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주고 많은 노인에게는 덜 주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반기 안에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해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 조종사와 스카이다이버 등 탑승자 모두가 숨졌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4일 미주리주 버틀러 메모리얼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이륙 후 회항을 하다가 인근 고속도로에 추락해 조종사 1명과 스카이다이버 1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추락 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스카이다이버가 있는지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차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혜령 경정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경정은 SNS를 통해 지난 12일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에 작성된 공문서 등 약 6천 쪽 분량의 자료를 권익위에 증거로 제출하고 공익신고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동부지검 세관마약 합동수사단 파견 당시 수사회의와 자료 공유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2도, 대구 30도, 고양은 33도까지 올라 덥겠고 속초 24도, 강릉 25도 등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제대로 된 비 소식은 없겠고 서울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6월 15일 월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2부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8814님이 1부 때 보내주셨는데 남편하고 출장 겸 제주 여행 중인데 여행 중에도 성공 예감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오늘 정답은 경매, 경매시장이었습니다. 서울과 또 지역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너무나 온도 차이가 큰데 경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낙찰가율이 100% 넘어가서 부동산 감정가액보다 더 비싸게 경매에서도 낙찰이 되고 있고 지역은 80%를 밑도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동산의 그 양극화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9232님이 정답 경매. 지인이 법원에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받은 게 부러웠어요라고도 보내주셨고 권영민님은 결혼하고 첫 전셋집이 경매 넘어갔다고 법원에서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뭔가를 좀 갚지 못해서 경매로. 그래도 집, 뭐 전세집까지 넘어가면은 또 세입자도 같이 또 심적으로도 피해를 보게 되죠. 3449님, 경매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9236님, 경매. 누군가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또 필요한 제도죠. 라고. 참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이경복님, 농산물 경매에 울고 웃는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라고 알려주셨고. 그렇죠. 이게 또 농사 지은 것도 경매시장에서는 잘 팔려야 하는데 수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165님, 새벽에 수산시장 경매하는 거 궁금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엄청 정신없더라고요. 저는 그 수산시장에서 그 경매 뭐 하시는 분 있잖아요. 경매의 지도사라고 하시던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던데 그 참 어디 외래어도 아닌데 우리말인 것 같긴 하던데요. 어렵습니다. 8324님은 형 때문에 집에 경매가 들어왔었는데 간신히 공동소유자 우선권으로 집을 지켜

0: 있었지만 아직도 그 아픔이 크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또 경매에 대한 많은 또 추억담도 함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증시 상황, 현재 코스피는 5.47% 오른 8568. 코스닥은 그냥 강보합 상황인데요. 1032. 코스닥은 상승폭을 좀 많이 내주고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하이닉스가 7.5%, 삼성전자 5.1%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12.5% 크게 반등. 삼성물산도 12%대 상승하고 있고 금융주도 많이 오릅니다. 신한지주가 11%, KB금융이 7.4%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IT 부품주들 강세 이어지고 있네요. 한국전력도 12%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기존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도 그동안 빠졌던 거에 비하면 반등폭은 그리 또 크지 않은 흐름들. 참고로 원달러 환율은 1508원, 1509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짚어볼 이슈가 많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부터 스페이스X의 신규 상장까지 오늘 개미스쿨 시간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그래도 주말은 좀 편하게 보내셨겠어요. 또 해외 뉴스가 좀 좋았어서.
1: 네네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네.
0: 그 미국과 이란의 이제 종전 협상 타결됐다고.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미국이랑 이란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이것은 미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에 더 영향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미국은 자체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라서 네. 휘발유 가격, 저 개솔린 가격만 잘 안정이 되면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지 네. 우리처럼 뭐 비축유가 다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네 어떠냐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중동 노출도가 많은 그런 국가는 미국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수혜를 이번 그 종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에너지 가격으로 타격이 컸던 만큼 네네. 종전 협상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오히려 또 이제 수혜로 사실 또 그 사이에서 지수는 거의 뭐 직전 고점 네. 거의 근처로 또 가고 있고
1: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긴 합니다만 네. 그 외에 뭐 항공사 그동안에 못 올랐던 항공사들은 뭐 상한가 종목들이 지금 투출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뭐 저기 전력 관련 주식들 네. 유가와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0: 네. 그러게요. 그동안에 최대의 피해를 봤던 주식들이 오늘은 또 반대로 급반등을 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전반적으로 또 좋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1: 네. 투자 심리는 뭐 그동안 잠시 그 조정이 예. 조정이 좀 있어야 사실은 조금 다지면서 가는 개념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으면서 투자 심리는 계속 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가장 큰 건 중에 하나가 6월 달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사실은 3, 4, 5월 달에 3월 달에 한번 폭등을 하고 3, 4, 5월 달에는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월하고 3월하고 비슷하고 4월 살짝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6월 30일까지 확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6월 10일 데이터 값은 보면 3월 달처럼 한번 이렇게 툭 하고 수출 데이터가 올랐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선도를 했고요. 이번 6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은 지난 그 몇 주 동안에 지난달 말과 월 초에 6월 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대만의 컴퓨텍스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그 블랙웰의 다음 차기 작품인 베라 루빈을 네. 이제 생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생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생산 HBM 없이 생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갈 거냐. 그럼 결국 뭐 대만을 가든지 그게 뭐 미국을 가든지 가야 되니까 네. HBM이. 그래서 수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수출이 이번에 6월 달에 10일간 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베라루빈 관련된 그 납품이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뭐 그렇다면은 이번 그 6월 달 이후에 3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는 뭐 투자 심리에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6월은 이제 4, 5, 6에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아마 7월쯤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참 관세청이 10일마다 네.

0: 수출이 뭐 무역 수지를 이제 계속해서 공개를 또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투자자들이 이제는 10일마다 쪼개서 또 성적표로 미리미리 네. 보는 거죠. 그 이제 기업 실적으로 또 이어질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에는 이제 선반영이 또 많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환율도 좀 그동안에 1560원 넘어서기도 해서 네.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불안했었는데 종전 이후에 좀 안정을 좀 찾아갈까요? 오늘은 1510원 네. 안팎인데요.
1: 이번 거는 이제 종전 이슈도 조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석유라는 거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석유가 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금리입니다.
0: 금리.
1: 예, 금리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와 관련된 뉴스는 ECB, 즉 유럽중앙은행이 0.25% 올렸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번 금정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금리 결정을 할 건데
0: 네.
1: 우에다 가소 총재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0: 좀 네,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1: 저는 줄행랑을 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설마요.
1: 네. 아무리 봐도 네. 이게 금리 그때 양쪽의 해석이 다 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누가 봐도 뻔하거든요.
0: 네.
1: 안 그러면은 엔화 약세 베팅하는 투기 세력들이 계속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올려 이러면은 함부로 베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려고 입원을 한 건지, 안 올리는 거를 면피하려고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아무래도 뭐 부담감을 그렇게 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황적으로는 금리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0: 1번도.
1: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1번의 그 타겟 인플레이션이 2%인데 그것보다 계속 위에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 통화도 계속 찍어냈기 때문에 통화량 통화 가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가 방향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한국도 당연히 금리를 올릴 겁니다. 신영송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번에는 결정이 아주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시장에서는 두 번 반 정도 금리를 한국 올해 안에 올릴 거라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1: 네.
0: 또 그리고 몇 번을 더 올릴 것인가 또 그쪽으로 가 있는
1: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금정이 오늘 내일 1번이 끝나고 나면 그 화요일부터 수요일 미국 FOMC가 열립니다.
0: 그렇죠.
1: 자, 드디어 케빈 워시가 등장하고요. 케빈 워시는 금리를 내리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연준의 총 자산을 줄여서 시장에 대한 연준의 영향력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무슨 얘기할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나왔던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PPI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을 때는 절대 금리를 내릴 수 없어요.
0: 안심할 수 없죠.
1: 4%대예요.
0: 네.
1: 예, 그러면 22년도 후반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22년도면 언제냐면 금리를 올리다가 추가로 더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압불사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과연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릴 거고 동결할 거고 이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조금 기조가 좀 다르다 하는 게 느껴지는데 즉 어떤 기조가 다르냐. 채권 시장의 기조와 주식 시장의 기조가 다릅니다.
0: 그래요?
1: 예, 주식 시장은 금리를 아무리 그래봐야 동결 그리고 언젠간 내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는 무슨 완전히 물 건너 갔고 금리 한 번 또는 두 번 금리 인상해야 돼. 라는 게 채권 시장의 분위기예요.
0: 네.
1: 분위기가 지금 서로 갈라졌습니다.
0: 네.
1: 근데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동안 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케빈 워시를 지명한 이유도 있고 금리 절대 못 올릴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 미국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그 약간 또 다른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0: 그러니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좀 기대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고 또 미국, 한국과 이제 유럽은 인상 기조로
1: 네.
0: 근데 미국은 인상이 아닌 기조로 그럼 그렇죠. 또 이것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기보다는 약세로 또 그동안의 약세였던 원화는 좀 상대적인 그럼요. 강세로 갈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겠네요.
1: 네. 그래서 뭐 이렇게는 예상해 볼 수 있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만큼 많이 안 내렸기
0: 않는다면.
1: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안 내렸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연준 인사들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 계속 이런 약간 긴축적인데 좋은 위치다. 라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심해졌으니까 아마 그냥 동결이 가장 유력합니다. 동결이 유력하,

0: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유럽 뭐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모두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는 조금 약세인 상황들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이 달러 약세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달러가 약세일 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이번에 금리가 뭐 미국 동결 다른 나라 인상으로 결정된다 해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러가 약세가 되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이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 기조가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달러 들고 있는 사람은 딴 데로 돈을 빼겠죠.
1: 해외 투자로요?
0: 예. 예전에 3조 공황 때도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달러가 좀 약세일 때가 좋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 봤을 때 해외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개발도상국 시장에 또 투자를 이제 늘릴 수 있는 환경은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측면에서 꽤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원화가 1,550원 막 이렇게까지 가게 된 이유는 네.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한 140조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 140조 팔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유 지분율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1: 네.
0: 전체 자산 중에서 지금 뭐 미국 시장 올라봐야 뭐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한국에 비하면
1: 그렇죠.
0: 뭐 20%도 안 되는 수준의 상승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50조 갖고 있었던 게 2,500조 정도로 바뀌었다.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국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이게 100조를 팔든 200조를 팔든 300조를 팔든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원래 펀드들은 그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뭐 140조 정도 팔았는데 앞으로도 100조를 더 팔지 200조를 팔지 몰라요. 그런데 달러 약세가 기조적일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 속도가 급하진 않겠죠. 예, 달러 약세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 바꿔도 돼 하면서 천천히 바꾸겠죠. 그래서 만약에 달러 약세 그 이번에 그 미국 금리 동결 그리고 타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의 기운이 나온다면 그러면 한국 주식 시장에 아주 가열차게 팔던 외국인들의 매도 수준이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루에 뭐 6조, 7조씩 팔아 제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거는 뭐 팔더라도 지금보다는 뭐 조금 규모가 줄 수는 있겠고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오늘 이렇게 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 스페이스X로 돈 들어갈 게 이제 일단 멈췄습니다.
1: 아하.
0: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단기적, 초단기적으로는 뭐 유효한 상황이다.
1: 뭐 청약자금 정도. 예.
0: 네. 청약자금 돌아오는 게 있을 테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미국보다는 역시 한국인지부터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한국 닮아가요.
1: 네?
0: 우리한테 바톤 받았어요. 얘네들이.
1: 무슨 바톤을요?
0: 그러니까 자꾸 주식시장에 돈을 땡기네요.
1: 아하. 네.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시장이었고
0: 네.
1: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자꾸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시장이었는데
0: 네.
1: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0: 뭐 유상증자 신규 네. IPO 이거는 한국이 심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1: 뼈를 때리죠.
0: 근데 네. 이번 정부 와서 네. 확실히 이제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부분은 확실히 막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죠. IB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킹 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IPO가 확실히 막혔대요. 과거하고 다르게.
1: 특히 이제 중복 상장은.
0: 네. 중복 상장도 그렇고 그다음 유상증자도 옛날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1: 또 그러니까 반대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주식 수가 줄고 있다는.
0: 네. 근데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수급 환경에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식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예요. 근데 우리나라 항상 주식이 많았어요. 돈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가는 10년 동안 막 2000포인트에서
1: 그랬었죠.
0: 그 정말 무슨 무슨 가시덤불에 빠진 것처럼 못 나왔던 이유가 계속 공급이 느는데 주식에 들어오는 돈은 뻔하고 주식 숫자는 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코스닥 시장 아니겠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3분의 26년 전 2000년에 비해서 지수가 3분의 1 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몇 배나 불었거든요.
1: 그렇죠.
0: 끝없이 물타기가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쉽게 하면 바닷물을 떠와가지고 민물을 만든 거예요.
1: 너무 이석돼서.
0: 너무 물을 많이 타가지고.
1: 단적인 네. 예로 코스닥이 1997년에 출범할 때 96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0: 네.
1: 96년 천이랑 지금 천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0: 그 시작 시점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게 어떻게 되냐. 아무리 뭐 라면 수프 한 번씩 가끔 넣어봐도 물을 쭉쭉 넣으니 맛이 안 나는 거죠. 맛이 하나도 없어.
1: 네.
0: 그게 이제

0: 이제 코스닥 상황이고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코스피도 그랬었습니다.
1: 그럼요.
0: 그런데 지금 그거를 미국이 그러는 거예요.
1: 자본 조달.
0: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국면인데 스페이스X가 뭐 정확히 요거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시가총액 2조 달러라 그래서 시장에서 2조 달러를 갖고 간 건 아닙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왜냐하면 그 4%만 약 4%만
1: 그렇죠.
0: 갖고
1: 거죠.
0: 있는 주식 중에서 시중에다가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750억 달러를 조달을 한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750조만 뺏어간 거예요. 시장에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750조도. 아니, 750억 달러.
1: 우리나라도 한 110조, 120조
0: 네.
1: 그 정도?
0: 예. 네. 그냥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호가제도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아파트 감안하시면 금방 이해될 텐데 어느 동지의 단지 아파트 하나가 원래 5억이었는데 10억에 거래됐다. 그럼 그 동네 시가 아파트 시가총액은 두 배로 뛰는 거예요.
1: 그렇죠. 거래 안 했어도.
0: 예. 거래 안 했어도 한 건 거래로 그냥 시가총액 두 배 뛰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시가총액과 호가의 차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래된 거는 10억짜리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유출입은 10억밖에 없는 거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시가총액은 따블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아파트 단지가 커서 원래 100조였다면 200조로 뛴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시가총액 개념이거든요.
1: 네.
0: 근데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그 머리 좋게 4%밖에 개방을 안 한 것. 그래갖고 요즘에 뭐 한국은 뭐 IPO 공부해서 하나도 못 받았다. 지금 아침에 난리가 났는데 그걸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야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져야 시가총액이 높아지죠.
1: 아하.
0: 그거는 진짜 일론 머스크는 주식의 천재다. 항상 그렇게 느끼는데 이제부터 그걸 주식을 좀 담보로 팔아도 됩니다. 아니면 담보로 돈을 땡겨도 되고. 1조 때 담보로 땡길 수 있는 돈과 2조 때 담보로 땡길 수 있는 돈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1: 그렇죠. 시가총액 가지고.
0: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XAI 같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의 자본 조달의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구글도 지난번에 몇백억 달러 저기 유상증자했고 메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지금 줄지어서 아마존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상증자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인가? 이런 일이 있네. 너무 신기하다. 자, 이 부분은 거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안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
1: 그렇죠.
0: 네, 이건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20년 경험해 본 경험칙에 의하면 미국 시장에 이렇게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은 별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면 자사 매입 소각은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예. 물론 일부는 대출 받아서 자산 매입 소각을 할 겁니다.
1: 애플이 좀 그렇게 한 적도 있고.
0: 네네. 그렇게 하긴 할 텐데 예전처럼 많이 자산 소각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1: 저 투자할 금액이 워낙 크니까.
0: 예, 시장에 쏟아지는 물량 대비 없어지는 물량은 좀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거시적인 환경에서 미국 시장에 그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자본을 조달하는 건 결국 AI 인프라 투자 때문이고 사실
0: 네.
1: 스페이스X는 홀로는 상장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근데 XAI의 투자금을 위해서
0: 네.
1: 합병을 해서 이제 상장을 시켰고 뭐 엔트로픽 그다음에 OpenAI도 줄줄이 하반기에 또 상장을 한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돈을 땡겨서 투자하려는 그 자금이 또 공교롭게 반도체
0: 네.
1: 쪽으로 오는 거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또 우리 기업들은
0: 네.
1: 좋은 국면이고 또 이렇게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시기가 또 옵니다. 재밌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앞서 네. 이제 6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말씀드렸으니까 6월 달 수출입 중에서 수출이 많이 늘었고 그중에서 반도체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1: 네.
0: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보실 때 전년 동기 대비 보시고 전월 대비나 전기 대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 기울기.
0: 그 예전에 엔비디아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파죽지세로 시가총액 1위 갈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단했어요.
1: 그렇죠. 뭐 100% 이상.
0: 엄청났습니다. 분기 네. 영업이익 증가율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도 시가총액 1위입니다만 예전의 주가하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1: 좀 못 가고 예. 있죠.
0: 파죽지세는 아니잖아요.
1: 네.
0: 좀 그냥 약간 제자리 뛰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왜 그러냐. 성장률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은 꾸준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1m짜리 사람이 10cm 크는 거하고 2m짜리 사람이 10cm 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10%고 저건 5%잖아요.
1: 네.
0: 성장률은 줄은 거예요. 이 모호수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주가의 탄력성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한국도 지금 전기 말씀 6월 달에 수출입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아요.
1: 네.
0: 지금 좋은데 요 좋은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면 계속 좋아요. 근데 이 좋은 흐름들이 멈추게 되면 아 그때 되면 아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 좋은 것들은 엔비디아처럼 이제 그냥 그 위에서 계속 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 중에 그 스페이스X 공모주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배정이 못된 문제. 요게 네.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고 받아오겠다라고 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배정 받은 물량은 0.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증권사에는 배정을 안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거는 뭐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1: 이게 한국 패싱이냐.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뭔가 좀 분배를 네. 원칙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당국의 규제가 상당히 많긴 한데 미국은 철저하게 그냥 자본주의로 가잖아요.
0: 아마 그 수수료 많은 쪽에 먼저 다 배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주관사가 거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우리랑 고객 많이 했, 그러니까 거래 많이 했던 고객님한테 더 큰 돈 맡겨주시는 고객님한테 배정해 주는 게 사실은 또 미국식 사고방식이기도 했었어요.
0: 네. 미국은 철저하게 그렇죠. 네. 네네네.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생일 맞춰서 종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어요. 네.
1: 그러게. 또 이제 미국시장 상장한 또 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 룰에 맞춰서 또 우리는 조금 아픔을 또 겪고 있다는 거고.
0: 근데 그게 꼭 나쁜 뉴스냐. 물론 이제 여기서 따라잡아가지고 $135에 받을 수 있는 거를 뭐 $165, 170에서 따라잡았다.
1: 사야 된다.
0: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 진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페이스X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으니까. 이 회사가 스타링크 빼고는 돈을 못 벌어요.
1: 그렇죠.
0: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번에 자금 조달한 $750억을 통해서 XAI를 통해서 세계 최대 AI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하고 있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 뭐 오픈 AI라든가 그 저기 뭐야 엔트로픽이라든가 이런 거는 데이터 센터 없이 자기네가 AI를 구동하는 거고 네. 그 AI를 구동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하고 임대 계약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 센터를 쓰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 상장되면서 XAI와 합병했고 XAI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 센터 짓고 그리고 그 장인의 데이터 센터에서 XAI를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XAI는 좀 싸게 AI를 돌릴 수 있을 뭐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1: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AI 네. 인프라가 다 깔리고 나면.
0: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참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른 회사가 한 2, 3년 걸릴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막 70일 만에 지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예. 예. 확실히 재주가 있어요. 그런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 사람들도 잘 끌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역시나 시간은 한 1, 2년 더 걸릴 겁니다. 그렇죠? 돈은 계속해서 써야 될 거고 돈이 아마 추가로 더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2, 3년 안에 이익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2조짜리 회사가 2, 3년 동안 이익을 하나도 못 본다? 야 이거를 과연 투자자들이 오케이 할까? 하는 좀 의문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오늘 뭐 인터뷰 내용 보니까는 여러분 태양계 넘어서까지도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태양계 넘어서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비싼 돈을 내고
1: 네.
0: 네. 그래서
1: 우리 살아생전은 아니고 네. 다음 세대쯤에
0: 아니 그래도 뭐 거기까지 안 해도 목성 화성까지는 갈 수도 있겠죠. 뭐 몇십억 몇백억 내면 돈을 네. 굳이 가고 싶을까? 가고 싶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막 몇십억씩 돈을 내고 야 이거 돈 벌겠나 싶은 거예요. 뭐 스타링크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그죠 돈을 네. 벌고 있고
0: 네 스타링크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테슬라에서도 봤습니다만. 돈을 벌긴 버는데 규모만큼 돈을 벌 것이냐 이 문제죠. 테슬라도 과거에 잘 나갈 때 어느 정도냐면 모든 테슬라 외에 모든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테슬라만큼 안 됐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테슬라가
1: 그게 전기차 만들기 전이었어요.
0: 예. 네, 근데 이제 네, 테슬라가 네. 이제 제대로 이제 차를 만들고 돈을 버는데 돈 버는 규모가 그냥 일반 자동차 회사 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1: 그렇죠. 네. 자동차만 이제, 놓고 보면.
0: 네. 시가총액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팔아서 안 되겠다고 싶으니까 모델 3, 아니 모델 X, 모델 S 쳐내고 로봇 만들겠다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그 근원적인 고민이 뭐냐면 LLM 같은 경우는 그 저는 이게 지식인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 약간 저는 써보면 옆에 도서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똑똑한 직원들 10명 쓸 거 5명만 쓰거나 2명만 쓰거나 해서 이거 의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실리콘밸리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시하잖아요. 그거는 대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청소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블루베리 따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머리 깎아주는 사람이나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그 로봇이 대체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수 있는 그 일은 임금이 높으냐?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는데 그걸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대차 회사하고 있는 단순 궤적이 정해진 로봇 있지 않습니까?
1: 네. 산업용 로봇.
0: 예. 그런 산업용 로봇 중에 약간 복잡한 로봇. 그러니까 그 비정형적인 그 공장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장치 산업처럼 있는 로봇 말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거기는 그게 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비슷한 로봇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은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순수 휴머노이드는 과연 육체 노동자를 그게 정신 노동자를 대체할 필요는 없을 테니 육체 노동자를 대체할 텐데 육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렇게 높으냐 봤을 때 그냥 남미에서 다 올라와 가지고 좀 거기서 안 올라와서 지금 농산물 가격 과일 가격 폭등했지 않습니까 미국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안 받았는데 저 그런데 조금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나 이거는 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론 머스크처럼 상상과 꿈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역대 없었다.
1: 그렇죠.
0: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이익이라는 것을 따져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수긍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 자체가 미래 성장을 위한 그 하나의 재원, 자본 조달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돈을 버는 기업에게 배당을 받고 뭔가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고 또 향유를 받아야 하는 약간 이제 그 사이의 간극. 그게 또 너무 많이 벌어진다면 또 언젠가 또 다시 채워질 테니까요. 곽상준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정리해드리고 곽상준 대표랑 이야기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탈리아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정 2년차 입법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청년 전담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고 예산안과 국가사업에 청년 정책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광고 225건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전 직원이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고 신세계그룹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5분 이제 36분이 돼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한 5% 정도 오른 8,528, 코스닥은 0.3% 강보합 정도이고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주 특히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또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금융주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앞에서 미국 뭐 IPO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스페이스X 또 하반기에 남아있는 진짜 또 대어
0: 네.
1: 엔트로픽 네, 오픈 그렇죠. AI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러면 또 그쪽에 투자하려는 자금들이 또 빠져나가면서 국내 시장을 또 한번 흔들 수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네, 이 엔트로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한 1조 달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시리즈 이렇게 뭐 A, B, C, D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그래서 평가를 받아요. 돈을 받으려면 너희는 한 얼마치로 쳐줄게. 이런 평가를 받는데 요즘에 그 최근에 받았던 게 $650 땡겼어요. 근데 거의 이거 1조 달러 가까이로 받았거든요. 이미 평가를.
1: 예,
0: 그러면 상장을 하려면 1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이상으로,
1: 그렇죠, 그 이상으로.
0: 예, 상장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페이스X하고 다른 점 뭐냐면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아주 완전 대주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또 일부만 조달을 했잖아요. 4%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리즈가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계속 이번에 H예요. 여러 사람들이 펀딩이 되었습니다.
1: 네, 여러 번 투자금을 받았다.
0: 예, 물론 뭐 중국 A, B에 한 사람들은 뭐 F, G에 먼저 팔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속 쌓여.

0: 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650달러를 조달을 했는데 그게 650달러만 조달된 게 아니고 과정에 보면
1: 달러.
0: 아, 650억 달러. 예.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조달됐잖아요.
1: 그쵸.
0: 이 사람들은 상장되면 팔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1: 그 앞에.
0: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페이스X는 앞으로는 영향을 주겠으나 지금 당장에는 갖고 있는 주식을 뭐 담보대출을 받던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서 바로 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근데 엔트로픽 같은 경우 아주 옛날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거 팔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일부라도. 그럼 그 물량이 꽤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엔트로픽이 상장 직전에 얼마나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오픈 AI의 임원들이 한국에 오고 엔트로픽의 임원들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돈 제일 잘 쓰거든. AI
1: 잘 쓴다고요?
0: AI의 지불을 제일 많이 합니다.
1: 아하. 네. 유료로.
0: 예, 유료로. 주변에 다 제 주변은 또 유료로 다 쓰거든요.
1: 또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높고.
0: 네.
1: 또 업무 생산 능력 높이려는 니즈가 상당히 더 강하죠.
0: 예, 그러니까 자기네 매출에 있어서 한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1: 그렇죠.
0: 미국은 당연히 자기네 나라니까 중요할 거고 그리고 거기다 상장해야 되니까. 근데 매출을 올려준데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인데 지금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연말 기준으로는 매출이 한 10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막 250억 달러인 오픈 AI를 돌파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다가 최근에 뭐 450억 달러 넘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증가하는 건 맞고요. 이 흐름으로 가서 상장을 올해 한 10월 내외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히트는 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트를 치는 그때 돈은 좀 빨려 들어간다. 그거는 계산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오픈 AI가 문제예요. 오픈 AI가 안 좋은 뉴스가 자꾸 톡톡 나오는데 오픈 AI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입니다.
1: 소프트뱅크.
0: 예.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그 오픈 AI 지분을 가지고 100억 달러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서 60억 달러로 바꿔서 받으려고 했어요.
1: 그러니까 그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0: 예, 근데 그 60억 달러도 철회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못 땡겼다는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 그 담보인 오픈 AI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안 본다라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대출기관들이 은행들이 쉽게 얘기하면 은행들이 그걸 그렇게 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얘기 오케이를 안 해주더라.
1: 선화의 오픈 AI를 담보로 잡으면 돈 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0: 네.
1: 저 기관들이 좀 우량한 담보 다른 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이랬다는
0: 네.
1: 거예요.
0: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오픈 AI가 너무 싼 가격에 상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장이 되게 어려워지다거나 하면 이 부분은 시장에 약간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예.
1: 그러게 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가 뭐만 하면 세상이 들썩들썩거렸는데 네. 이제는 그 천하의 오픈 AI마저도 엔트로피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0: 그렇죠.
1: 뭐 오픈 AI가 뭐 후진하는 건 아닙니다만 엔트로픽이 너무 또 빠르게 좋은 기술을 선보이다 보니까
0: 한국 입장에서는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다 잘 돼야 돼요.
1: 그래요.
0: 얘네들이 경쟁해가지고
1: 반도체 더 사가야죠.
0: 칩값을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예. 지금 그 총 매출 총 이익률 TSMC 사장이 약간 지적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매출 총 이익률이 80%가 많이 되느냐. 고객한테 이건 덤탱이시는 거 아니냐는 톤으로 다 얘기했어요. 또 그런 약간 그 뉘앙스 있었거든요.
1: 그 사실은 TSMC가 예전에 막 이익률 40% 넘고 막 네. 이럴 때 우리가 아니 반도체 만들어주는 공장이 저게 말이 되냐. TSMC 너무하다.
0: 네.
1: 라고 했던 건데 또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0: 입장이 바뀌었죠. 뭐 근데 사실은 네. 조금 높긴 하죠. 매출 총이익률 80%면.
1: 네.
0: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71.5%가 나오려면 매출 총이익률 80%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세상에 물장사도 이런 물장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거지 매출에서 거의 원재료만 뺐을 때 80% 네. 넘게 남는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냐? 오픈 AI하고 엔트로픽하고 뭐 메타하고 구글하고 XAI하고 다 서로 경쟁해서 그래요.
1: 그렇죠.
0: 예. 근데 만약에 얘네가 사이좋게 우리 경쟁하지 말고 싸게 만들자 이래서 대신에 시간은 1년, 2년이 아니고 앞으로 5년, 6년 이렇게 시간을 두자 이러면 이렇게까지 안 올랐을 거예요.
1: 그렇죠.
0: 예. 칩 가격이. 예. 그러니까 대응을 못한 겁니다. 지금 이번 6월 달부터는 수량이 좀 늘어나요. 보니까 본격적으로.
1: 생산량이요.
0: 예. 수출에서 보니까 가격 인상폭보다 수량 증가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수량이 증가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가격이면 훨씬 더 물량을 빨리 팔았어야죠. 근데 이런 게 올 줄 몰랐던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사는

0: 사람도 파는 사람도.
1: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둘이 경쟁을 함으로써 이 가격을 높여줬고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거고 이 추세로 계속 가면은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원투펀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있어요.
0: 그럴 수 있죠.
1: 예, 예.
0: 이미 뭐 내년이면은 엔비디아보다 삼성전자 이익이 더 클 거라는 전망 네. 많이 나오고 있고.
1: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누구나하고 없이 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0: 그래서 계속 경쟁해주고 네. 사실은 AI 개발 또 AI 인프라 투자가 또 늦춰지면 또 안 되고.
1: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서 하나야가 뭐 낙오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얘네들이 경쟁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누군가 경쟁해서 낙오가 되면은 그 경쟁 강도가 조금 낮아진다.
0: 그러니까 AI 시장의 네. 승자가 빨리 가려지면 안 돼요.
1: 우리 입장에서는.
0: 네.
1: 계속 난투극이 벌어져야 돼요.
0: 무슨 난투극까지는.
1: 네. 난투극이 벌어져야 되고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네. 스케일 법칙이 그 수수케버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 수수케버는 제프리 인튼의 수제자 개념이고요. 예. 이 수수케버가 사실 오픈 AI의 창립 멤버고요. 지금 모든 AI의 그 정말 그 옛날에 이미지넷에서 고양이 빨리 구분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승했던 사람이고 네. 이 AI의 그 시작점에서 제프린트랑 같이 작업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0: 일리아 수축해버가 지금은 오픈 AI가 아니죠.
1: 아니에요.
0: 나갔죠.
1: 예, 예, 예. 따로 회사 차렸죠.
0: 네. 예, 그 사람이 원래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 그 샘 알트먼을 축출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본인이 떠났고.
1: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1: 아니,
0: 말이에요?
1: 그러니까 효율적이 돼, 그러니까 약간 똑똑해야 된다. 너무 물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톤으로 얘기했어요.
0: 그러니까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네. 출혈이다.
1: 그러니까 지금의 스케일링 법칙 말고 조금 영리해서 스케일링을 좀 줄이는 방법에 이야기를 조금 했거든요. 지금 AI의 방식이 왜 이 방향으로 왔느냐. 아니 규모를 늘리니까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0: 그쵸.
1: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더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CPU, GPU, 그리고 더 많은 메모리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뭐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도 없어야 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 지금 현재의 폰 노이만 방식에서의 스케일링 법칙으로 계속하는 거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현재까지는 달라지진 않았으나
1: 네, 네.
0: 또 역설적으로 AI 승자가 또 너무 빨리 엇갈려 있거나 아니면 또 너무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 사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걸 테고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참 요즘에 그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도 네. 매수 사이드가 거의 뭐 개장 직후에
1: 네,
0: 걸렸죠.
1: 맞습니다.
0: 거의 뭐 한 4% 5% 움직이는 걸 외신에서 되게 신기해하던데 이제 맞죠? 또 우리한테는 이게 예전에 이 정도면 폭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사 쓸 때.
1: 우리 2.3%만 올라도 폭등이었어요. 한국은.
0: 근데 이제는 그런 표현도 쓸 수가 없는 게 그냥 무덤덤해요.
1: 하루 걸러 하루 사이드카 걸리잖아요. 거의 사이드카 걸린 날과 안 걸린 날의 숫자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50%인데 요 관련된 주변 종목들이 있어요.
0: 아하.
1: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우선주도 있고 SK 하이닉스는 SK 스퀘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그렇죠. 또 삼성 물산도 네. 있고 뭐 물산도 그 지분을 있고, 가장 많이 갖고
1: 네. 있는 생명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이게 덩달아 가거든요. 얘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50%가 훨씬 넘어요.
0: 그러니까 그렇죠.
1: 얘네의 오르는 폭이 그날의 지수예요.
0: 사실상 한 60% 이상이 반도체 네. 관련으로.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흐름들은 계속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발 레버리지만 쓰지 마세요 했더니 어머 저는 요즘에 나는 세상에 아무런 미미한 존재구나라는 게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썼는지
0: 주변에서
1: 예 레버리지 어느 정도냐면 이건 좀 심각한데 이건 좀 네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삼성 주식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팔아서.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들어가요.
0: 그죠.
1: 하이닉스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엊그저께 한번 주가 한번 저기 9,000포인트 갔다가 한번 7,000 떨어졌을 때
0: 예.
1: 그냥 압불싸하고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계좌가.
0: 그때 또 손절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1: 반대 매매가 1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잔고가 하루아침에 1조 2천억 정도가 낮아졌어요. 이거 전부 반대 매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과열을 더 가열차게 만들어졌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게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만든 상황이고 이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녹아요, 계좌가. 예.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로 빠르게 이렇게 그 지금도 급해요. 지금도 급한데 그것보다 더 급하게 하겠다. 지금도 거의 F1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 F1에서 더 옵션으로 더 빨리 가겠다. 이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서 그런 행동을 좀 지양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 때문에 나도 네. 마음이 더 급해지고 두 배로 가려다가 거의 뭐 한 10배의 속도로 내 네. 돈을 이제 잃을 수도 있더라니까. 신용융자는 물론 이제 고수들도 많이 합니다만 이게 양날의 검이 아니라 그냥 손잡이 없는 검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맞죠.
1: 네, 그럼요. 네.
0: 이 변동성.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변동성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변동성 속에서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은 원칙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럼요. 이게 레버 일반인 이게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예를 들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라고 하는데 자기 운전면허 있다고 F1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F1 운전사들 350km씩 달려요. 비행기야 비행기.
0: 그럼요.
1: 그럼 자동차 운전면허로 비행기 운전하는 건 똑같거든요. 주식시장 들어오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그걸 겁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일반 그 경비행기도 운전 못하는 사람이 제트 비행기 운전하겠다는 거는 똑같은 건데 레버리지 쓰는 거는 그건 진짜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0: 근데 또 그게 희한하게 금융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사람들이 하려고 해요. 마치 사이버 머니처럼 또 느껴지고 네. 게임 머니처럼 느껴지고 카지노에서도 현찰이 아니라 칩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걸 유도하는 건데
1: 네.
0: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또 깨달아야 될 테고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은 부진하거든요.
1: 아, 네. 코스닥은 저희가 이제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게 리그제 빨리 바꾸자. 난 10월쯤에 리그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우량 주식부, 그다음에 뭐 스탠다드, 그다음에 뭐 벤처부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나누셔야 되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 쳐보면 비싸요. 이렇게 많이. 예전에 제가 버블이라고까지 표현 드리지 않았나요? 1300 갈 때?
0: 여러
1: 예.
0: 번 하셨죠.
1: 예, 이건 버블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분명히 버블이다. 근데 지금 1000포인트도 싸냐? 아, 절대 안 쌉니다.
0: 싼 건 아니고.
1: 예, 예, 절대 안 싸요. 거래소보다 훨씬 비싸요, 지금도.
0: 그러니까 같은 밸류라면 네. 차라리 돈 잘 벌고 PER 높은 주식을 사지 돈 못 벌고 뭐 이런 또 시장까지 좀 네. 지저분한 것을 투자하겠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제 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1: 네.
0: 근데 또 하나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하반기에 네. 추가로 이제 자금을 모집한다고 하고 1차 펀드가 오늘부터 이제 운용 시작을 네.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뭐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또 코스닥 시장에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1: 그 내용을 까보니까 예. 그 반도체 공장이 한 2조 원 들어가고요. 지난번 거 지난번에 모았던 건데 풍력발전단지에 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이게 국민들한테 한 2, 3천억 깔아서 정부가 만약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개념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전체 그 규모 중에서.
0: 만약에 그래서 손실을 본다면 네. 정부 출자를 먼저 손실을 보게 하고.
1: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쓱 보니까 크게 손실을 안 보겠구나.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한테 들어간 돈인데 그걸 띄울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풍력단지도 그거는 그 자산이거든요. 자산.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큰 무리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없이 수익이 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게 있어요.
0: 네.
1: 지금 너무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 너무 감사한 게 수량을 줄여 주셔가지고 주식에 예, 주식의 물량이 늘기보다는 돈의 물량이 늘어서 지금 돈의 힘으로 이제 조금 강한 흐름들이 가는데 이 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벤처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식시장 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0: 예. 근데 또 나중에는
1: 예, 나중에는. 그래서 시장을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정화하셔야 그 성장 펀드의 뒷단까지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또 그 이후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코스닥은 먼저 하락으로 좀 돌아섰는데 예, 좀 중소형주에게도 볕들 날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 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

0: 눈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새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파이팅! 사랑해!
1: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1946년 이탈리아 로마. 흑백 화면 속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살며시 눈을 뜬 델리아가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돌아오는 것은 남편 이바노의 다정한 화답이 아닌 그의 커다란 손바닥.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따귀를 맞은 델리아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고 반지하 집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델리아의 모습이로 프랑카 레이몬디의 곡 아프리테 르 피네세트레, 즉 창문을 열고 라는 뜻의 제목을 지닌 노래가 흐릅니다. 불행해 보이는 델리아의 상황과 달리 가사말은 어쩐지 희망찹니다. 내일의 행복이 기다려요. 은빛 구름과 기다림 속에서. 달은 이미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델리아의 집에는 남편뿐 아니라 가족이 더 있습니다. 딸 마르첼라,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 입만 열면 욕부터 하는 어린 아들 형제 둘이 거실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건넌방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아버지도 있죠. 요즘 이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마르첼라의 결혼입니다. 부잣집 아들과의 혼담이 오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첼라는 결혼을 통해 어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염원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분연한 결심과 함께요. 가족들의 식사와는 별개로 시아버지의 식사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델리아의 몫입니다. 일을 나가기 전 서둘러야 하는 일과입니다. 사사건건 델리아를 무시하며 큰 소리만 떵떵 치는 시아버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내 아내는 여왕처럼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델리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죠. 어머니는 결국 5층에서 뛰어내리셨잖아요. 집 바깥은 곧 열릴 국민투표로 매일 소란합니다. 하지만 델리아의 머릿속은 그저 돈을 모아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마련해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제주 31도, 대구 30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25도, 울진 24도, 제주 26도 등에 머물며 동해안과 제주도는 25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며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19일 이란과의 종전 MOU 서명식이 이뤄지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석유는 중동과 전 세계를 위해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오는 19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전쟁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한 것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오늘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미국 이란 간 MOU 체결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자국 영공에 드론을 보냈다며 공습을 감행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소식으로 코스피 시장이 급등해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200 선물이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4.95% 오르며 거래를 시작해 8,50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가 원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가 어제 귀국한 문지성 재경부 차관보는 방미 기간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 산업 호황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 원화 약세는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들은 잠시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재탑승하면 환승 처리돼 운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교통카드만 해당하고 일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오늘 열하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만 명이 모였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재선거 구호에서 더 나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미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집회로 인해 열흘 넘도록 사무실 출입을 못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수뇌부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검은 김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물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정용진 회장을 포함한 이마트 부문 임직원과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시행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이후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 차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경기도 고양이 33도, 서울과 전주 32도, 대구 30도 등으로 덥겠고 속초 24도, 강릉 25도 등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고, 이란 외무부 역시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으로 영구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종전 서명 이후에도 60일 동안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농축 우라늄 처리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이스라엘의 휴전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이탈리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차등 자치제 수정안을 내놓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차등 자치제는 교육, 보건, 교통 같은 주요 정책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제도인데요. 북부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맹당의 요구, 또 멜로니 총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논의에 다시 힘을 얻었지만 반발도 거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연합공격을 통해 시작된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의 종식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전쟁 중단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가립 아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및 군사작전 종료가 시작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60일간 진행될 거라면서 상대 측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란 정부도 자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사흘간 프랑스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엔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주요 7개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데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비해 G7 국가들에게 기뢰 제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이 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만큼 이번 G7 회의가 서방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중요 외교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수가 7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14일 현재 사망자 수가 7만 3,001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7만 3,200명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의 약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작년 10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을 발효했지만 양측 모두 상대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2조에서 독일이 본선에 처음 진출한 퀴라소에게 7대1로 승리했습니다. 또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에선 일본이 유럽 강호 네덜란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코트디부아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는 1대0으로 코트디부아르가 승리했는데요. 조금 전엔 F조의 스웨덴과 튀니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원유를 다시 흐르도록 하라.
1: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긴데요.
2: 그렇습니다. 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106일 만에 나온 얘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고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시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원유 공급을 정상화하라. 석유가 다시 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라. 이런 글을 덧붙였는데요.
2: 네.
1: 가립 아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카타르의 중재로 약 15시간 동안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양측이 수정된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분쟁이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런 합의 이행이 19일부터 공식 시작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네.
1: 다만 이번 합의는 완전한 종전이 아닙니다. 60일간의 조건부 휴전 후속 핵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인데요.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가 막판 중재에 나서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 충돌뿐 아니라 레바논 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 중단도 포함이 되는데요.
2: 네.
1: 지금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로 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선박 통행에 별도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호르무즈 협이 바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악시오스는 기뢰 제거, 항로의 안전 확보, 손상된 인프라 복구 같은 실무적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동량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외신들이 이번 합의를 전쟁 종료라기보다는 불안한 휴전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사실상 기존의 휴전안을 60일 연장한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핵심 쟁점 대부분은 후속 협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2: 네.
1: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인데요.
2: 그렇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60일간 별도의 기술 협상을 합니다. 우라늄 농축 제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핵시설 동결, 국제 사찰과 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2: 어쨌든 뭐 양측이 이제 모두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반가운 내용인데 트럼프.

0: 대통령이 종전에 이렇게 합의를 한 거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한동안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공격을 재개하는 방안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18일에 백악관 안보팀 회의가 열렸을 때는 여러 가지 공격 옵션 방안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바로 공격을 재개하려다가 중동 주변 국가들이 일단 협의를 해보자 라면서 말려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일에 이란이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미국이 공습을 재개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면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높아졌는데 이제 잘 살펴보면 그래도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 석유시설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속으로는 타협적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공습이 진행되면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합의하라고 계속 종용을 했고요.
0: 그렇죠. 네.
1: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이 레바논을 공격하니까 여기서 전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네. 욕설을 포함한 아주 강한 어조에 비난하는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공격 카드는 다시 쓰지 않았고요. 타협에 이르게 된 거는 유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호르무즈가 두 달 넘게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전쟁 전과 대비해서 40에서 60%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그 결과 미국 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전쟁 전보다 1.5배나 높아졌습니다. 근데 뭐 연료만 오른 게 아니죠. 석유 그렇죠. 화학 제품 가격, 뭐 수급 불안, 산업 전반의 타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 문제를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보궐선거 등에서는 많이 효과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계속돼서 유가 급등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쌓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4주에서 6주 안에 내가 다 끝낸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까지 안 끝난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외교적 해법을 이제는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특히 국내 여론이 계속 전쟁에 비판적인데 지금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전쟁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집권 후반기에 이제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국정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더니 왜 다른 나라에 개입하느냐라면서 핵심 지지층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0: 네.
1: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요.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그렇죠.
1: 탄약을 너무 많이 네. 썼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됐다. 이런 비난도 커졌기 때문에 결국 멈추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하면서 아주 격노했습니다. 트럼프
1: 그렇습니다.
0: 대통령이.
1: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지휘소인 아파트를 정밀 타격했거든요.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발사했던 드론 3개가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온 데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계에서 즉각 이스라엘 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고 종전 합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건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악시오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서 내가 정말 화났다. 네타냐후 총리는 판단력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공습이 서명을 몇 시간 지연시켰지만 몇 시간 뒤로 조정이 됐을 뿐이지 합의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란 핵 문제를 세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 하메네이 가고 하메네이 오는 날.
1: 그게 다음 달 4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다음 달 4일에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지금 전쟁 발발 첫날에 사망을 했거든요.
0: 그렇죠.
1: 126일 만에 공식 장례가 치러지는 셈인데요. 다음 달 4일에서 5일에 테헤란 대사원인 이맘 호메이니 모살라에서 시민들이 하메네이의 시신에 작별을 구하는 의식이 우선 열립니다. 그리고 6일에는 테헤란에서 운구 행렬이 이어지고요. 7일에는 시아파의 이슬람 성지인 곰에서도 장례 일정이 치러집니다. 총 6일간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장례식이 9일에 열리는데요. 이후에 하메네이의 시신은 고향인 마슈아드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주최 측은 이 장례를 조직하는 주된 역할은 애도의 진정한 주인인 이란 국민 스스로에 있다라면서 전례 없는 국민 참여를 기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날이 미국의 건국 250주년 독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0: 7월 4일.
1: 네. 네. 그래서 트럼프 지금 행정부가 25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날 이란에서는 대대적인 애도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장례식을 여는 건 미국에 대한 승리를 이란이 주장을 하면서 자국의 주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종전 이후에 국가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0: 네.
1: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전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전후 재건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0: 네.
1: 한편 하메네이 가고 하메네이 오는 날이란 키워드를 붙인 이유는 장례 일정 동안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과연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례 식이니까요.
0: 그렇죠.
1: 네. 최고 지도자를 이어받았기도 했지만
0: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1: 그렇습니다.
0: 때문에 여러
1: 그래서
0: 얘기가
1: 과연 이 자리에는 나올 것인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남미에 부는 푸른 바람.
1: 미국 트럼프 2기 정권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블루타이드 즉 우파 집권 열풍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더 거세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7, 8개월 사이에 이미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에서는 우파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0: 네.
1: 최근에 진행된 페루, 또 콜롬비아 대선에서 우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두 나라는요. 좌파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가 중남미 우파 물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우선 페루를 보면 14일자로 페루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파인 후지모리 후보가 페루 대선 결선 투표에서 50.052%의 득표율로 좌파인 산체스 후보에게 0.104%포인트 앞서고 있다.
0: 네.
1: 너무너무 박빙이
0: 그러네요.
1: 그런데 이제 개표가 지금 98.5%가 진행이 됐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가 18,832표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박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외 국민 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막판에요.
0: 그런데
1: 이게 진행될수록 두 후보 사이의 표차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산체스 후보가 막판에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0: 네네.
1: 21일에 치러지는 콜롬비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도 극우 성향의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극좌 성향의 세페다 후보를 지금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대선에서 잇따라 우파가 강세를 보이는 건 고질적인 카르텔 범죄에 따른 치안 악화 문제,
0: 그렇죠.
1: 선심성 정책이 불러온 재정 적자, 또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중남미 시장에 깊숙하게 침투했던 중국의 외교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요. 고질적인 불법 이민 문제를 국경 밖에서 원천 봉쇄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그 중남미에 그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굉장히 힘을 보태주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관세를 또 여기를 또 이용을
0: 네,
1: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칠레의 카스트, 콜롬비아의 에스프리에야 등 친미 또 강성 우파 지도자들이 그래서 힘을 얻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키워드 트위시트는 없다.
1: 스위시트인데요.
0: 스위시트.
1: 네. 스위스가 탈출하는 건 없다. 왜 브렉시트는 영국이
0: 네.
1: 유럽연합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이
0: 네.
1: 스위시트는 스위스가
0: 탈출하는
1: 유럽,
0: 거군요.
1: 네. 그렇지만 그건 없다라는 결과가 이번 국민투표에서 나왔는데요.
0: 네.
1: 그 인구 상한제를 한번 국민투표를 해봤는데 부결됐습니다.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이민자 숫자를 제한해야 된다라면서 법안을 추진했었는데
0: 네.
1: 산업계가 반대를 했고 유럽연합과의 협정이 폐기될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14일에 치러졌거든요. 찬성이 45%, 반대 55%로 부결이 된 건데 스위스의 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 명으로 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0: 네.
1: 지금 스위스의 인구가 910만 명 정도입니다. 2000년대 이후 인구가 200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0: 네.
1: 이게 대부분 이민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정당들이 이러니까 국가 정체성이 훼손이 된다.
0: 그런 얘기를
1: 주택
0: 하겠죠.
1: 임대료가 급등했다. 있다라면서 인구 상한제를 발의를 한 겁니다.
0: 아, 네네.
1: 그래서 투표를 해봤더니 농촌 지역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제네바와 로잔 등 프랑스어를 쓰는 서부 대도시에서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됐다면 스위스는 인구가 950만 명을 돌파한 이후부터 난민 수용,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이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EU와의 협정이 폐기될 수 있다.

0: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스위스 정부랑 경제계는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잘못하다가 스위스트가 이루어지면 영국 같은 경제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보건, 의료, 금융, 제약, 기술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민자들이 많이 이 직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이번 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12% 이상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은 경제 안정 또 유럽연합과의 관계 유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요.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최근에 중국 푸젠성, 푸저우 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구걸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로봇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절을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네. 동전 그릇하고 현금 이체용 QR코드가 인쇄된 종이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로봇들이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을 하고 모자를 쓴 채 코트를 입고 계속 절을 하는 로봇도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로봇이 이제는 거지까지 대체를 하느냐. 예전에는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로봇이 밥까지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다만 이들 로봇이 실제로 구걸을 한 건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고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입한 후에 유지비용이라도 얻으려고 구걸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당장 비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로봇이 쿵푸나 마라톤 같은 화려한 쇼를 보여주는 데만 치중해서 실용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사례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웨이 저자 회장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최대 95%가 우리 회사에서 생산이 된다라면서 중국의 로봇 산업은 대만 반도체 산업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1: 그렇군요. 참 풍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수분 보충. 분노 보충.
0: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금 경기 도중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예. 즉 수분 보충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 불만이 지금 슬금슬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드컵이 미국에 상륙을 하면서 해외의 축구 팬들이 미국식 바비큐, 고속도로 정체, 텍사스의 무더위에 이어서 이제 경기 중 광고라는 미국식 중계 문화까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아, 네. 지금 전후반 각각 22분과 67분쯤에 경기가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네. 월드컵 96년 역사상 경기 도중에 정례적으로 휴식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 4쿼터로 진행이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0: 그래서 FIFA는 물론 설명을 합니다. 네. 미국 여름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서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미국 중계화면에서 이 시간에 선수들이 물을 마시는 그라운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광고로 넘어가는데요. 폭스 스포츠가 이 시간에 심지어 맥주랑 도박업체 광고를 내보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심지어 개막전 후반에 광고가 길어지다 보니까 중계 화면이 그라운드로 돌아왔는데 이미 몇 초가 흘러갔다고 그래요.
1: 아 이러면 팬들이 화나죠.
0: 축구의 흐름을 끊는 거냐.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만약에 골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럼요.
0: 내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이걸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지금 슬금슬금 팬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FIFA는 네. 변할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고요. 심지어 덥다 그랬는데 21도 정도의 지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1: 21도면 가장 적절한 온도가 아닌가.
0: 뛰기 좋은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더위 때문에 주어진다는 게 맞느냐라는 네.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메신 캐스터 전지현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블루스위드의 Hooked on a Feeling 함께 듣겠습니다. 오가.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오늘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합의안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해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장중 1,504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모두 수용한다면서 부정선거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의 구성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통신원 취재수첩.
4: 신은 취재 수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거센 반대 여론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던 차등 자치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로마 이은정 통신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이탈리아 정부가 차등 자치제 수정안을 내놓고 속도를 지금 내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청취자분들한테는 차등 자치제라는 게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4: 네.
5: 교육이나 보건, 교통 같은 주요 정책 권한을 로마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직접 갖게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미 2001년에 헌법을 고치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뒀거든요.
4: 네.
5: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방안이 없어서 20년 넘게 실제로 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당이 집권 연정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롬바르디아나 베네토 같은 북부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우리가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왜?

0: 혜택은 남부로 다 가느냐는 아. 불만이 컸거든요. 어, 그래서 동맹당이 지역에서 거둔 세금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이 쓰자는 논리로 이 차등자치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법안이 의회 논의를 거쳐 다시 속도를 내게 된 겁니다.
1: 네, 이 동맹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정부까지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0: 네, 사실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넘기기 전에 전국 어디서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멜로니 정부도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했었는데요.
1: 네.
0: 최근 다시 이 헌재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고 보건이나 교육 같은 일부 분야부터라도 조금씩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번 논란 뒤에는 정치권의 복잡한 속사정 깔려있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지금 멜로니 총리는 총리 직선제를 도입하려고 개헌을 추진 중이고요.
1: 네.
0: 차등자치제는 살비니 부총리와 동맹당의 오랜 숙원 사업이거든요.
1: 네.
0: 결국 살비니 부총리가 멜로니 총리의 총리 직선제를 지지해주고 멜로니 총리는 그 대가로 차등자치제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돌면서 국민적 반감도 큰 상태입니다.
1: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다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키워 지금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1: 네.
0: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거든요. 무엇보다 의료나 교육 서비스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거라는 걱정 때문인데요. 실제로 나폴리를 비롯한 중남부 주요 도시에서는 반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또한 정부는 차등자치제를 행정개혁이라고 부르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나라를 반으로 쪼개는 국가 분열의 시작이라며 아주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1: 네네.
0: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커지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과의 외교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요?
0: 네, 최근에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통째로 짓밟히는 외교적 수모가 발생했습니다.
1: 네.
0: 이른바 이스라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일으킨 차바타 모욕 사건으로 이탈리아 전역이 들끓고 있는데요.
1: 네.
0: 차바타 하면 보통 맛있는 빵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1: 그렇죠. 네. 쫄깃하고.
0: 네. 이탈리아어로는 슬리퍼라는 뜻이거든요.
1: 아.
0: 네. 슬리퍼처럼 납작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1: 네.
0: 네. 네,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1: 네.
0: 일단 사건의 교류를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지난달 5월 중순에 가자지구에 전달하려고 공해상을 지나던 국제구호선 글로벌 스무드 선단이
1: 네.
0: 이스라엘군에 의해 강제 나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벤그비르 장관이 이동을 찍어 활동가들을 모욕하는 영상을 본인의 X에 올려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1: 네.
0: 이후 풀려난 이탈리아 현지에서 당했던 폭력을 고발하면서 로마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벤그비르 장관은 사과하기는커녕 SNS에 이탈리아의 장화 모양 지형을 빗대서
1: 네.
0: 장화의 나라가 슬리퍼 즉 차바타의 나라가 됐다며 또다시 조롱 섞인 비난을 던진 겁니다.
1: 치아바타의 나라가 됐다. 이탈리아로서는 뭐 너무 네. 모욕적일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0: 네. 사실 멜론 총리는 그동안 이런 활동가들의 방식에 대해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며 냉담한 시선을 유지해왔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차바타라는 표현은 단순히
1: 네.
0: 신발을 뜻하는 게, 네, 뜻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낡고 볼품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하할 때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1: 아.
0: 네, 우리식으로 바꾸자면은 장화의 나라가 순식간에 헌신짝의 나라가 되었다고 국가 전체를 대놓고 모욕하는 셈이죠. 이에 분노한 멜로니 정부는 즉각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며 단호한 비판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네타냐후 총리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이탈리아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의 행동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는 선을 긋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극우 성향의 벤그비르 장관의 막말과 극우적 행태가 수차례 논란이 됐음에도 이스라엘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결국 이탈리아인들에게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내 극우 연정의 눈치만 보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가뜩이나 높아지고 있는 현재 반이스라엘 감정에 기름을 붓는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을 있었네요. 이탈리아에서.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이란 외무부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종전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두 나라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종전에 합의했는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가 참 이야기 많이 했는데 드디어 네. 이런 소식을 네.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동안에 뭐 몇 차례나 이번에는 네. 하나 했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제 뭐 시간 지나면 이제 또 뭐 안 되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움직임이 아, 이번에는 합의를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좀 확실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오늘 아침 우리 시간 오늘 아침에 사실상 합의된 내용이 합의됐다라고 네. 하는 사실이 이제 양국 정부를 통해서 이제 뭐 사실상 공식 발표됐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공식 서명이 19일에 스위스 뭐 이렇게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1: 뭐 19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조금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네. 뭐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변화 있을 수도
0: 그럴까
1: 있죠.
0: 그런데
1: 네. 미국, 이란, 또 파키스탄 정부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네. 19일에 하던 거고 장소는 스위스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파키스탄이 그동안에 이 양국 간의 중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네. 이번 주 합의 이행을 위해서 사전 회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서명식이 19일 이전 개최되기 이전까지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19일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아침 이른 시간 뭐 이런 시간에는 서명식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 직접 참석할까요?
1: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네, 이제 네. G7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9일에 스위스에 열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귀국했다가 스위스에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벤스 미국 부통령이 뭐 몇 시간 전에 미국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 서명식에 자기는 확실하게 참석한다. 내 대통령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0: 네.
1: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종전 성과 또 전쟁에서 미국이 이뤄낸 뭐 업적 이런 것들에 예.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석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입니다.
0: 네.
1: 다만 기술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면 그럼 이란에서는 누가 나올 것인가.
0: 아, 그렇죠.
1: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예요.
0: 약간 급이 맞아야 되는 거죠.
1: 네. 급이
0: 거잖아요.
1: 맞아야 하죠. 보통 우리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뭐 합의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때는 그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0: 근데
1: 이번에는 특이하게 먼저 선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종전은 이제 후에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0: 네.
1: 어쨌든 19일에 서명식이 열린다면은 이란 쪽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외교, 국방, 정쟁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최고 지도자인 지금 모스 다 하베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와 있지 않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참여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0: 아.
1: 아마도 7월 4일에 아버지 장례식 때 첫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0: 네네.
1: 또 그러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은 위상이 동급이냐라고 하는 건 또 이란 측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0: 아.
1: 이란의 영적인 정치적인 또는 뭐 이런 모든 지도자라고 보고 미국의 대통령보다는 위상이 더 높다라고
0: 아, 더 높다고,
1: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있잖아요. 민선 대통령이 네. 있잖아요. 근데 또 민선 대통령은 사실 총리급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0: 미국이 또 안 된다고.
1: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에 따라서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만약에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고 네. 또 이란 쪽에서는 뭐
0: 갈리바프가
1: 만약에 참석한다 네. 그러면은 그 뭐 아무래도
0: 그 정도는
1: 원격으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좀 급을 맞추는 예민한 사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한 며칠 동안은 주요하게 양국 간에 이제 핑퐁 오가듯이 핑퐁 게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줄다리기가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아, 이게 또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럼 전자서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전자서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이런 이제 이런 각국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이제 19일에 스위스에서는 공식적인 서명식은 열리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최고 지도자급 사람들은 뭐 원격에서 본국에 앉아서 이제 화상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네. 그래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얘기가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전자서명은 과연 그러면은 효과적인가?
0: 그러니까요.
1: 또 뭐 이게 법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서명한 것도 맨날 뭐 말을 바꾸는데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니 아. 물리적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뭐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자서명은 이 효력을 갖도록 지금 국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오히려 물리적인 서명보다 더 네. 강력한 뭐 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서명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효력 종전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을 하는 건가요? 19일에 뭐 MOU 서명을 하게 네. 되면 그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부터인지?
1: 예, 원래 공식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어떤 관례상은 네. 서명이 이루어져야지만 합의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0: 네.
1: 예, 그래서 앞에서 들으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종전 합의를 양국이 했다, 합의를 이뤘다라고 얘기했고 군사적 또 적대적 행위를 끝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일단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뭐 세밀한 뭐 협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호르무즈 상에서의 적대적인 그 활동 그 움직임은 이제 중단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잠시 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은 뭐 적대적인 군사 활동은 뭐 이미 중단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네.
1: 이란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유가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으로 종전이 선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미국 이란간뿐만 아니라 레바논, 뭐 아랍에미리트, 중동 각 지역에서 벌어졌던 공격 행위도 이제 중단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문제는
0: 이스라엘이죠. 네.
1: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 이제 공식적인 그런 뭐 합의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또 어디에 뭐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0: 네.
1: 이스라엘이 요 기간 동안 민감하게 이제 추후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뭐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몇 퍼센트는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0: 그렇죠.
1: 네타냐후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0: 있죠? 네. 화도 내고.
1: 예, 화도 내고 굉장히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발을 않겠죠.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이게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일 네. 텐데 좀 공개된 내용이 있을까요?
1: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0: 네.
1: 근데 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점은 이번 합의문에는 양국 간의 즉각적인 종전 무력 행위를 이제 중단하고
0: 네.
1: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은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이게 아마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1: 또 한 가지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죠. 이란 핵 활동에 관한 건 추후 협상을 통해서 타결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들어갈 것 같고
0: 네.
1: 앞에서 들으셨지만 앞으로 60일간 그러니까 두 달이죠. 8월 말쯤까지 이어지게 될 협상에서 그 핵 활동에 관한 내용들
0: 네.
1: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0: 구체적인
1: 보자.
0: 내용들이.
1: 구체적인 네. 내용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 네. 이란의 평화적인 핵활동을 보장해 줄 건지 여부. 이게 하나하나가 매우 까다롭고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두 달 동안에 협상을 통해서 확정이 될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전쟁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성과였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0: 네.
1: 로이터 통신이 꽤 이제 뭐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0: 네.
1: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적으로 개방하기로 약속을 한 내용이 이게 들어갔고 또 미국은 상응해서 해상 봉쇄를 이제 해제를 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대규모 이제 이란의 동결 자금을 반환하고 원유 제재 유예 뭐 이런 것들을 합의해 줬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해외에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 넘는 액수인데 이거를 해제해 주기로 동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뭐 또 최종 합 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MOU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구체적이죠. 그래서
0: 네.
1: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그렇죠. 설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내용에도 합의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예요. 그런데
0: 네.
1: 미국과 이란이 이제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게 1980년이니까 47년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0: 네.
1: 사실 이 부분은 좀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걸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 외무장관 아라구치 이란 외무장관의 그 얘기가 나온 거를 보면은
0: 네.
1: 합의문에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양국 간에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의 이제 길을 이제 연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지
0: 네.
1: 좀 앞으로 며칠 동안 나오는 외신 보도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특히 이란 핵 활동 관련해서 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자체적으로 희석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의 역시 보도예요.
0: 네.
1: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0: 네.
1: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0: 네.
1: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란 영토 내에서 자체적으로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국제감시단이 이 과정을 지켜볼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정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0: 네.
1: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12년 전이죠. 2015년에 이란과 미국 등 다섯 개국이 합의했던 체결했던 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거 이제 뭐 미국 이란 간의 핵합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이때 합의 때와 비교해서 좀 뭐 차별화되는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0: 그런데
1: 네. 2015년 합의 때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국외 반출하기로 했고 그거를 러시아에 반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이란이 자체적으로 농축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양보한 것이다 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사실 2015년 상황과 지금 2026년 네, 상황은 상당히 조금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있어서 좀 상황이 달라요. 2015년에는 현재와 같은 고농축 우라늄이 없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뭐 비교적 지금과 비교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포기하고 러시아로 반출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희석 과정 같은 거는 없었어요.
0: 근데
1: 뭐 러시아 내에서 얼마나 희석됐는지는 뭐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뭐

0: 이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그것도 지금 440kg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이 고농축 우라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다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희석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자국 내에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자결권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만큼 이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이 내용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네. 될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뉴욕타임스에서 전화 인터뷰 했었네요.
0: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생일을 앞두고 14일에 네. 뉴욕타임스하고
2: 아,
0: 전화
2: 그렇군요.
0: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1: 네.
0: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의 내용인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 네.
0: 또 5년을 좀 깎아줘서 15년간 중단하는 걸로 타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라늄 농축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원료를 만들 수 없도록 저농축으로 영구 제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1: 그렇죠.
0: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정해질 텐데 예, 물론 영구 제한 이거는 트럼프 현재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기는 한데
1: 네.
0: 과연 이란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구적인 제한을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영구적인
1: 그렇죠.
0: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동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구적인 제한이다라고 할 때도 제한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2015년에 그 핵합의 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5년의 핵합의에는 이른바 이제 단계 합의 사항을 이란이 잘 단계적으로 이행했을 때 그걸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주는 제재를 없애주는
1: 네.
0: 소위 일몰조항이라는 네. 게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핵합의 이행이 시작된 지 20년 후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3.67%로 제한하는 걸 없애주고 또 비축량 제한도 없애준다라는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0: 그때쯤이면은 이란이 이제 신뢰할 만하니까 고농축 활동도 할 수도 있고 해제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1: 네.
0: 또 뭐 25년도에는 국제사회 감시도 해제해 주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1: 네.
0: 만약에 협의 결과 이란이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만약에 된다면은
1: 네.
0: 상당히 그 2015년에 비해서는 달라진 성과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아무튼 양쪽이 참 줄다리기도 많았지만
0: 네.
2: 뭔가 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0: 맞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 예. 보면은 상당히 양보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아, 알겠습니다. 오늘 개전 106일 만에 종전 합의에 도달한 미 이란 전쟁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벌써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1도,

0: 30도까지 오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낮 기온의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가 완료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환율도 장중 1,50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잠실개표소 봉쇄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림픽공원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업무 정상화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개전 106일 만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도 했습니다. 해협 개방 시점은 오는 19일 금요일 합의안 서명 즉

0: 즉시라며 전 세계 선박들은 석유 공급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자신이 만든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을 인용해 미국과 협상이 마무리됐고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전쟁과 군사작전이 영구적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의무이행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MOU 서명 이후 60일간의 약속 검증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종식, 봉쇄 해제와 관련한 미국 측 약속을 검증하고 대이란 제재 해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종료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약속이나 조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표엔 담겨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 직전 레바논을 공습했던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위권 차원의 군사 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서명식 전까지 상황이 다시 변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주요 7개국 정상이 모두 모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비해 G7 국가들을 상대로 기뢰 제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프랑스 엘리제 궁은 현지 시각 15일부터 4일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회의 첫 일정으로 중동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란과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경우 G7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상황을 빨리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에 상당한 역량을 보유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기뢰 제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이 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온 만큼 이번 G7 회의가 서방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중요 외교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G7 정상들은 4년 넘게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할 방안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축하했고 G7 회의에서 만나 전쟁 상황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생일을 축하하며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95% 오른 8,526.12로 출발해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8원 40전 내린 1,511원 40전으로 개장해 장중 1,504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개표소 봉쇄 집회가 오늘로 10하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 주말 잠실개표소 집회 현장엔 청년들이 다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추산 2만 명을 넘었던 집회 참가자는 오늘 오전 2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경찰은 잠실 개표소 집회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본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할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위력을 과시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 강조하며 유소년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사건 가담자 6명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검경 학동 수사본부가 경찰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집회로 열흘 넘게 사무실 출입을 못하고 있는 입주 체육단체들은 오늘 오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회견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9개 회원 종목단체가 참여하는데 종목별 피해 상황을 알리고 업무 정상화

0: 개발을 위한 협조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지에서 청와대 참모진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부정선거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2: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순방 기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비서실장이 대신해 왔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길다 보니 화상회의를 갖게 됐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시 한번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를 퍼뜨리는 건 반사회적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선관위에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는 국정 2년차에 달려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선거 책임론과 당권 주도권 다툼에 여야 모두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도부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다시 거론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총사퇴하자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주말 이어졌던 당내 거취 압박에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선관위 개혁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일부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하는 등 현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내에선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이다. 결과로 증명해야 한단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걸로 해석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은 더 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당원의 요구라고 정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재선거와 특검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을 긋고 있지만 이에 더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과 특검도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당장 만나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자 제안했습니다. 지도부 내에선 이 같은 장 대표를 향해 함께 사퇴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도부 내 총사퇴 주장은 이번이 두 번째, 이번에도 장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 물러나달라 하면 물러나야 하냐며 공개 설전이 오갔습니다. 장 대표도 지금은 선관위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사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을 노리는 독일이 퀴라소에 골잔치를 벌이며 2조에서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F조 일본은 유럽 강호 네덜란드와 비겼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월드컵 4회 우승국 독일이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퀴라소에 7-1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은메차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전반 21분 퀴라소의 역습 상황에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의외의 일격을 당한 독일은 이후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전반 막판 두 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고 후반에는 짜임새 있는 패스로 네 골을 터뜨렸습니다. 객관적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퀴라소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F조에서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16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경기는 접전 속에 2-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반다이크가 후반 6분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나카무라 게이토가 벼락 같은 중거리 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후반 19분 네덜란드가 다시 골을 추가하며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극적인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0: 유럽 강호 네덜란드에 승점 1점을 따낸 일본은 오는 21일 튀니지를 상대로 첫 승을 노립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1: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을 막고자 했던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정혜주 기자입니다.
2: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1호 인지사건.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방관하고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전 의장이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이 위법하다는 의견과 군 병력 철수 건의를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제지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내린 단편 명령도 계엄 가담 정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2차 계엄 등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 검열 차장 등도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이르면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불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무혐의 처분 이후에 수사 보고서 등을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이미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든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신세계가 정용진 회장을 포함한 이마트 부문 임직원과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이후에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 차원입니다. 인구수를 1천만 명 이하로 제한할 것인지를 묻는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현지 시간 14일 2050년까지 스위스 전체 인구를 1천만 명 이하로 통제한다는 발의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치러졌지만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습니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스위스 국민당은 외부 유입 인구 증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해당 발의안을 주도했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종합 격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열려 성대한 80세 생일 잔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3: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된 특설 경기장에서 UFC 종합 격투기 경기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6천만 달러, 우리 돈 830억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비용은 UFC 측이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7개 정부 기관이 상당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라는 명목이지만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에 맞춰 열리면서 성대한 생일잔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AP통신은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백악관 생일잔치는 확실한 시선 분산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행사가 열리기 직전 백악관 인근의 케네디 센터 외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철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말 케네디 센터를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의회 승인 없이 케네디 센터 이름을 바꾼 건 위법이라며 건물과 웹사이트 등에서 트럼프 이름을 모두 빼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자신의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지폐 발행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자산을 이용한 우상화 작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가운데 중앙그룹의 계열사인 콘텐트리 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 등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청 사유를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고 한국거래소는 콘텐트리 중앙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철에서는 잠시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재탑승하면 환승 처리돼 운임이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통카드만 해당하고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HD 현대 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KT,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협박글을 올린 이들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카카오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기관 협박 사건 두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어젯밤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 프로포폴을 소지한 채 쓰러진 30대 여성을 상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진 여성의 쇼핑백에서 프로포폴 용액이 쏟아졌다는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여성이 프로포폴 약병 10개가량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를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공시지가 기반으로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광고 2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식품을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혼동시킨 광고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2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106일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드디어 종전한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핵 문제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중동에 정말 평화의 봄이 찾아올까요? 잠시 뒤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역사상 최고 몸값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공모주를 단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 IPO를 둘러싼 코리아 패싱 논란,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조금 무겁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곁에 계신 고마운 어르신들 한 번쯤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문득 저도 돌아가신 지는 좀 오래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0: 때문에 함께한 시간보다는 헤어진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은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채취는 생생하게 또 기억이 나거든요. 손주를 왔다고 음식 한가득 차려주시던 모습도 생각나고 또 우리 강아지 우리 손주가 최고다 하시면서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시던 그 따뜻한 눈빛도 그리워집니다. 지금은 곁에 계시든 또 혹은 마음속에만 계시든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구석을 뜨끈하게 만드는 할머니 또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요,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보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중동 소식이 좀 해결이 돼가는 듯해요.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2: 맞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106일 만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도 즉시 개방되고 미국의 역봉쇄 조치도 해제한다 덧붙였는데 비슷한 시간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측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영구적으로 종료하고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밝혔고요. 당사자인 이란 측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0: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2: 네, 다만 이게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한다고 하는 타결이지 모든 게 마무리됐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종전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 이 내용은 2부에서 국제 설레벌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종전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증시나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끼쳤겠네요.
2: 맞습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는데요. 중동 지역 전운이 거치면서 뉴욕 증시는 선물시장서 3대 지수 모두 급등세 보였고요. 널뛰던 국제유가도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그동안 짓눌렸던 투심에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가파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잘 달려주고 있는데 현재도 6% 가깝게 빨간불 켜면서 8,5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24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을 끊고 전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이 소규모긴 하지만 오늘도 사자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덕분에 외환시장에선 고공행진하던 환율도 여전히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진정세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협상으로 유가는 8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채권금리와 환율도 안정세 보이면서 증시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결정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금리 변수로 인한 노이즈는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요즘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 참 심하잖아요. 떨어질 때는 또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말이에요.
2: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는 요즘인데요. 실제로 올 들어서 코스피에 상장된 10개 종목 중 2개꼴로 52주 신고가 신저가를 동시에 기록할 만큼 역대급으로 널뛰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도 최근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증권가에선 이번 종전을 계기로 증시가 다시 안정적인 상승기를 보일 걸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시장 가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금리 인상 우려는 예정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통화정책 회의가 변수지만 급작스러운 매파적 대응이 없다면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0: 고용시장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2: 네, 고용 버팀목으로 불리는 상용 근로자가 26년여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게요. 이 상용직은 지난 4월까지 316개월 연속으로 하물며 코로나 때도 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지난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 특히 20, 30대 청년 세대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 20대는 16만 4천 명, 30대는 3만 4천 명씩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상용직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까지도 감소할 만큼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변수 등으로 고용 회복 시기와 속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참 걱정이 되는 소식입니다.
0: 그렇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그 1차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추가로 나온다고요?
2: 네. 출시와 동시에 완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2차 펀드가 올 3분기 중 추가로 출시가 됩니다. 규모는 6천억 원으로 동일하고요.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돼 펀드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부담하는 구조도 유지됩니다. 구조상 1차 때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을 조정하거나 예상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았던 서민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자펀드 운영사의 인센티브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는데 네. 완판 행렬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3분기에 2차 펀드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행이 된다는 거죠.
2: 맞습니다.
0: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준비하는 출산 가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2: 네, 앞으로 2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했지만 혼인신고 후 7년이 넘으면 어린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어려웠는데 네네.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0: 그래요?
2: 예,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10%를 신설하고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태아와 입양자녀를 포함해 2살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약 한 해 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고 우선 공급 50%와 일반 공급 20%, 추첨 공급 30%의 3단계로 운영되는데요.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더 넓어지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좀 현실과 그동안 동떨어져 왔던 조항들은 좀 잘 살펴서 이처럼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2: 네.
0: 어르신들 급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이 국민연금 쓸번호죠. 이게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2: 네, 쓸번호는 이름처럼 어르신들이 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대출인데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실제 필요한 금액만 빌릴 수 있는데 최대 1,000만 원 한도가 있는데요. 단순 생활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고요.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같이 꼭 필요한 용도에 한해 지원이 되는데 수급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리면 조기 소진될 수 있는데요.
0: 네.
2: 실제로 지난해에는 예산이 7월에 모두 소진돼 추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면서요?
2: 네, 오늘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된 세대가 지원 대상이고요. 지난해 이미 지원을 받았고 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요금 차감 방식 이용이 어려운 가구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요. 방문 안내 서비스도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2: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통합상담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0: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6월 15일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우리 곁에 계신 또 어르신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할머니, 할아버지에 관한 추억들 여쭤봤습니다. 2786번 쓰시는 분께서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서 논길 따라가다가 전방이 보이면 내려서 비싼 콘 아이스크림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저 밥 안 먹는다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못 먹게 했는데 할아버지는 꼭 몰래 나가서 사주셨죠. 너무 그립다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119님, 할머니 생각하니 문자 쓰면서 눈물이 핑 도네요.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지만 늘 집에 계실 것만 같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지방에서 장사하시느라 평생 동생과 저를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아, 눈물 나네요 하시면서 정말 부모님 같으신 할머니셨겠어요. 2088님, 할매, 여름방학 외가에 가면 할매하고 안겼던 기억이 나요. 마산 사셨던 할머니는 우리에게 미더덕찜 만나게 해주셨죠. 우리 할매표 미더덕찜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또 할머니에 대한 추억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처럼 쨍한 날씨에는 운전 피로도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하월공 램프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암분기점부터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으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여기는 한남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이 훨씬 낫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작업 때문에 막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북방 1터널에서 북방 3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신다면 금강 부근의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1차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보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이 스페이스X의 상장 뭐 화제는 어떤 것이었고 이게 의미가 네. 뭔지 좀 짚어주시죠.
2: 한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첫 번째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 상장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부족하죠. 엄청나게 큰 기업.
2: 엄청 비싼 기업.
1: 엄청 비싼 기업.
2: 네. 그 공모가 기준으로 1조 7,700억 달러.
1: 와.
2: 이걸 우리 돈 지금 1,500원이잖아요. 환율이. 네. 계산해보면 한 2,600조 원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1: 엄청나네요.
2: 상장하자마자 종가 기준으로 19% 올라서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1: 아니 근데 뭐 첫날 그 상장하는 첫날은 사지 말라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2: 네.
1: 첫날 많이 올랐네요.
2: 뭐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9% 올라서 그렇게 계산하면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3,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와. 그래서 시총 순위로 한 6위권에 자리를 딱 잡게 됐으니까 정말 굉장히 큰 기업이 상장에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상장에 성공적으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자금을 이들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우주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할 테니까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이 이제 나사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을 해내던 시대에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국가가 포기한 거거든요.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서 이런 스페이스X나 뭐 이런 데들이 생겨난 건데 블루 오리진 이런 데가 생겨난 건데 여기다 이렇게 민간에서 자금 투자를 많이 해준다는 거는
1: 네.
2: 계속해서 민간 주도로 우주 개발 사업을 이제 가겠구나. 이게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보면 돼요.
1: 근데 돈이 많으니까 국가가 포기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돈이 많이 드니까 국가가 해야 되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2: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거기다 돈을 투자하기에는 거기서 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미국이 나서서 우리만 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를 사실 거기다 돈을 포기하면서 우주개발 산업이 한 2, 30년 동안 정체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획기적으로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더 빨라지겠구나라고 보고 세 번째 의미를 하나 더 찾는다라면 스페이스X를 이제 우주항공 관련 회사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장하기 전에 XAI라는 AI 회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1: 네.
2: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가 AI 시대로 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려든 것도 그 이유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여주는 한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 야, 머스크는 정말 비상한 사람.
3: 어마어마합니다. 그 머스크가 상장을 하면서 가십에 관심이 많죠.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1: 조만장자. 뭐 조만장자라는 말이 있었나요?
3: 없었던 것 같아요.
2: 만들어낸
3: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머스크 자산이 한 1.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그 다음이 2등이 이제 래리 페이지예요. 그 구글 창업자.
1: 네.
3: 소소하게 3,06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등은 원래 예전에는 보자면 이렇게 촘촘하게 막 붙어 있었어요.

0: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일종의 이제 라이벌 관계였던 제프 베조스와 막 왔다 갔다 있었거든요. 부자 네. 순위가. 근데 지금은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밀려나서 이제 4위로 이제 밀려났고요.
1: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맞습니다. 사람이 됐네요.
0: 그래서 1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 머스크 고향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네. 거기 GDP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냥 와, 혼자 가진 자산이.
1: GDP의 두 배가 넘습니다.
0: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는데 그 파산 전까지 만약에 머스크가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100년 못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산다라고 하면 하루에 2,700만 달러씩 그러니까 한 400억은 써야지 갖고 있는 돈이 다 사라지거든요.
1: 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0: 요거 예금에 넣어놓으면 다 쓰지도 못해요. 예금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1: 상상이 안 되는데.
0: 네. 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인류 역사상 조만장자의 탄생이고 어떻게 보자면 이번 상장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머스크 제국의 약간 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원래 머스크는 이게 수년 동안 화성에 이제 인류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상장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0: 네.
1: 근데 시점이 좀 빨라진 거네요.
0: 그 뭐 화성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때까지 내가 그 괜히 상장해가지고 이제 테슬라에서 얘가 머스크가 겪었거든요. 뭘 겪었냐면 주주들이 간섭을 해.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자꾸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머스크가 돈 욕심은 없는데 지분 욕심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면 외부 자금을 모으는 거니까 이게 자기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상장을 했냐라고 보자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네. 하고 싶은 AI 산업이나 아니면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일단 이게 사모시장에서 끌어들 수 있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1: 하루에 몇 천만 달러를 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엔 돈이 필요하다.
0: 그렇죠. 사업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모시장에서 이제 IPO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현재 이제 AI 투자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를 만약에 아 돈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니까 천천히 하자라고 했다가는 완전히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오픈 AI 엔트로피 같은 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기 스페이스X 역시나 아까 우주 기업이 아니라 이제 AI 기업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한 것처럼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이 사실 상장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역대 보자면요. 굉장히 메가 IPO가 있은 다음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가장 유동성이 풍부해서 내가 상장을 했을 때 몸값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끝나는 거니까 시장이 이제 버블이 약간 꺾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과거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기 2007년에 블랙스톤이라는 사모펀드에 어떻게 제왕이 이제 또 상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이 아마 상장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이 좋을 네. 때 상장을 하면은 그만큼
0: 돈을 많이
2: 돈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좀 황당한 거는
2: 네.
1: 그 우리는 왜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까?
2: 이게 이제 제도적인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그 어떤 위치를 보여주는 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언론들은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한국 패싱 뭐 이런 것들을 달아서 조금 약간 뭐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월가에서 받는 대우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모주 시장에서 청약에 들어가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배정 물량도 있고 사전에 딱 정해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주관사라고 하는 회사가 네. 회사의 상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새로 발행한 주식에 관련돼서는 규모가 크면 이제 인수단이라는 다른 증권사들하고 내가 이거 너네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너네 어디다 팔 수 있어라고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미래에셋이라는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이 인수단에 들어갔고요. 미국의 이런 대형 IPO에 우리나라 증권사가 인수단으로 들어간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처음에 이제 배정받기로 한 물량이 230만 주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전에 우리가 이 정도 팔 수 있어라고 골드만삭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네 한 230만 주 정도 우리가 한번 줘볼게 네. 라고 했던 건데 실제로 나중에 청약받고 자신들이 팔 수 있다는 결과를 쫙 가지고 오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밀렸던 거죠. 청약 경쟁률도 좀 떨어지고 굳이 여기다 주지 않아도 다른 데 훨씬 더 좋은 데들 물량 가져가겠다고 한 데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져가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야 뭐 이런 데도 있고 큰 기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 물량이 아니었던 거예요?
2: 예, 그건 확정 물량은 아닙니다. 사전에 배정, 사전에 이 정도 배정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했던 물량인 거지 확정 물량은 마지막에 이제 주관사가 배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 주도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1: 근데 마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ETF를 사면은 내가 간접적으로 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돈을 넣으신 분들이 꽤 될 거란 말이죠.
2: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문 투자자라고 등록된 사람들은
1: 개인은
2: 개인 청약도
1: 그랬잖아요.
2: 됐거든요.
1: 아, 전문 투자자들 한에서.
2: 예, 전문 투자자들 한에서는 네. 개인 청약도 됐는데 여기는 이제 청약했다가 청약 자금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 없는 거고 한 주도 못 받았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ETF는 마치 우리가 이거 확정된 물량이에요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마케팅을 했으니까.
1: 인식이
2: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미리 투자해서 이거 공모주로 받으면 나중에 오를 거니까 수익이 좀 나겠네라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과도한 마케팅 또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 요소가 조금은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당국이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1: 그걸 금융당국이 수사하겠다는
2: 네네. 네.
0: 이게 우리나라랑 공모 제도 자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는 그 개인들한테 특정 물량을 일단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관사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미래에셋이 231만 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냐면 네. SEC에 제출한 최종 투자 설명서 424 비포라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미래에셋 증권 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해서 231만 주 그러니까 하나 약 4,700억을 인수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제도 관점에서 보자면 아 당연히 230만 주 받겠구나라고 네. 했는데 그 231만 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너가 이걸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이 공모가 인기가 없잖아.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이 의무적으로 231만 주를 받아가야 돼. 라는
1: 아,
0: 거예요.
1: 그런 거예요.
0: 그런 의미예요.
2: 인수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신들이 나중에 가져가기로 한 물량을 다 인수를 해야 되는 의무를
1: 해야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만약에 없으면 이거는 증권사한테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물량을 이제 떠안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너무 흥행을 일으켰잖아요. 예.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 이제 개인 리테일 물량을 배정을 할 때 원래 30%를 배정했어요. 네네. 전체 공모 물량에. 그런데 이게 왜 30%를 배정했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래의 꿈과 이게 희망을 먹고 사는데 기관들은 사실 이렇게 재무제표 막 따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머스크를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물량을 30%나 이례적으로 좀 많이 배정했는데 네. 근데 보니까 기관들한테도 인기가 있네. 근데 사실 주관 사나 아니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잘한 개인 투자자 상대하는 것보다 그냥 큰 뭉터기 물량 상대하는 기관이 낫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물량을 20%로 축소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마 우리나라가 칼질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일본은 배정이 됐다면서요?
0: 네. 이게 바로 금융산업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2: 아. 아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그 증권사들의 위상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2: 일본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한 지가 꽤 오래됐고 이런 IPO에 참여한 것도 돼 있고 개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요. 이전에 이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처음인데다가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 개인들의 직접 투자를 금융당국에서 좀 제도적으로 막은 것도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전문 투자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라. 그리고 또 갑자기 청약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환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일본에 비하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뜨거운 쪽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 더 많이 팔리고 더 값어치를 받을 테니까. 그러니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보면 거래 많이 해본 그래도 경력 있는 애들, 전혀 처음 들어온 애들,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도 훨씬 높은 곳. 그러니 당연히 일본 쪽에는 배정이 되고 한국은 패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국에는 이번에 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 그러니까 K-POP, K-푸드 이런 건 되는데 아직 K-증권에서는 안 됐구나.
2: 아, 여러 번 시도를 더 해야 돼요.
0: 네. 금융이라고 하는
1: 분발하셔야 되겠네,
0: 네, 굉장히
1: 계신.
0: 역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1: 그렇군요. 네. 네. 그 5920님께서 최근 그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국내 우주 ETF 살까 말까 고민인데요. 지금이라도 이 ETF를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직접 스페이스X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물으셨거든요.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2: 이게 아까 이제 첫날은 성공을 하고 19% 주가가 올랐지만 지켜보셔야죠. 과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시장에서 뜨겁게 갔다가 다시 이제 뭐 시장에서 적정가를 찾는 시기가 좀 오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놓치셨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항상 우리 고란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적립식으로 시간적인 배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막 지금 뭐 너무 뜨겁다 그래서 덥석 들어갔다가 분명히 한번 과열을 시키는 구간은 있을 테니까요.
1: 그러니까 상장이 됐으니까 일단 개인 투자도 지금은 할 수 있는
0: 살 수 있습니다.
1: 살 수 있는 거죠.
0: 네. 근데 이게 사시다가 160달러 정도에 마감했거든요. 네. 근데 고점인 170달러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마 고점에 사서 첫날부터 물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0: 네네.
1: 네.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쳐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지금 당장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간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가 물론 지분 관계는 전혀 스페이스X하고 없었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을 테슬라가 좀 받아온 것도 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어차피 이 상장사는 테슬라니까 테슬라 쪽에다가 모든 그 기대감을 다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스페이스X라는 회사하고 XAI라는 핵심적인 회사가 따로 상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간 이쪽에 받았던 기대감은 확실히 빠져나와서 스페이스X로 갈 수밖에 없으니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차라리 한 회사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의 예측이지 실제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아까도 뭐 상장 우리 늦출 거야 했다가 갑자기 하는 것처럼
1: 네.
2: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서 지금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일단 지나가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다만 네.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진 이제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또 테슬라와 스페이스X 미래 사이에 시너지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종의 융합이 있다. 라고 하면서 두 회사의 결합이 일론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1: 뭔 말이에요?
0: 네. 앞으로 이제
1: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0: 합병할 수도 있어라는 느낌인 거죠.
1: 언제?
0: 네, 그리고 실제로 보자면 이게 이제 웨드부시 증권 댄 아이브스라고 굉장히 이쪽 기술주 투자에서 유명한 전략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을 80에서 90%로 굉장히 높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뭐냐면 테라펩이나 아니면 이 사업 부분이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스크가 지분 욕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 지분율이 낮아요.
1: 네.
0: 근데 이걸 스페이스X 합쳐버리면 스페이스X는 자기 지분율이 85% 정도 되거든요.
1: 네.
0: 지분율만 보자면 그러면 두 개 합치면 테슬라 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자기 지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합병 가능성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스페이스X는 상장이 됐고 그러면은 좀 그 외국인들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2: 네.
1: 이 코스피로 좀 돌아옵니까?
2: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전쟁이 종결 분위기로
0: 네.
2: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전쟁 종결과 관련된 기대감, 랠리가 조금 있을 걸로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은 끝났지만 사실 하반기에 큰 또 미국의 대형 IPO가 있긴 하거든요. 엔트로피, 뭐 오픈 AI 뭐 이런 데들 있다고 하니까 그 이슈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은 유가가 좀 하락해 주고요. 이 상황에서 전쟁이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간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짓눌렀던 것들이 좀 사라지니까 상승 쪽으로 조금은 고개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도 지금 코스피 굉장히 강하고 네. 일본도 거의 4% 이상 상승하고 있거든요.
1: 근데 이 버핏 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0: 네, 뭐 버핏 지수가 실제로 이제 과거에 잘 맞았던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증시 과열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지표라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거 GDP하고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GDP보다 시가총액이 약간 더 크다라고 하면은 버핏 지수가 이제 100%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과열 신호인데 과거 평균이 한 120에서 13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30 퍼센트 정도 돼요. 그 완전 과열이거든요. 닷컴버블 수준입니다.
1: 그럼 그게 그게 닷컴버블이 1999년이었던가요?
0: 네. 그때가 140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과열이다. 라는
1: 네.
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비판도 많아요. 이게 70~80년대 만들어진 지표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냐라는 거고 이 무엇보다도 이게 방식이 GDP는 미국 GDP거든요. 근데 그 위에 분자는 그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네.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미국 증시 뉴욕 증권고에서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기업이 미국 기업이냐라고 보자면 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0: 미국에서 버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분모로 미국 GDP를 놓는 게 맞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버핏 지수는 그냥 과거에 잘 맞았던 지표로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버블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낡은 지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김추영 큐레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전혀 의미가 없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열이냐 아니냐를 볼 때 버핏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고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핏 지수라는 거고 우리가 뭐 PER도 얘기하고 뭐 PBR도 얘기하고 뭐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반영하는 것들도 있어서 유일하게 이것만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꾸준하게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약간 과열 양상을 띠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보긴 봐야죠. 네.
1: 그러니까 이게 버핏 지수라는 게 그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이 본인이 만든
2: 네, 네. 본인이 이제
0: 내가
2: 이
0: 시장이
2: 지표를 많이
0: 과열이냐
2: 본다.
0: 아니냐를 네. 판단할 때 이걸 본다.
1: 근데 지금 뭐 230% 과열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더 하고 있다면서 AI에.
2: 일단은 버핏이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아.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도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버핏 지수가 유일한 시장의 버블을 보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이건 과일이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도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 거죠.
0: 근데 반대로 보면요, 그 이제 워런 버핏 그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자면 현금 비중도 사상 최대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AI 첨단에 있는 쪽에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위기상에 대비해서 현금도 들고 가고 이런 약간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버핏 지수로 보자면 투자할 때가 아닌데 왜 투자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도 지금 현재 역대로 갖고 있다.
1: 1482님께서 이렇게 좀 과열 조짐이 있는 시기에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기회를 봐야 할까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두 분 대답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장이 과열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일단 주식시장은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훨씬 많이 가고요. 떨어질 때 훨씬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가봐서 고점이 어디냐 그러면 네. 정말로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떨어질 때쯤 돼서 아 그때가 고점이었구나를 알거든요.
1: 근데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2: 그러니까 과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이나 AI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 속도라든지 현재 벌어들인 이익은 분명해 보이니까 주도주를 조금 들고 가시는 거는 뭐 저는 네.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바벨 전략으로 현금 일부를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위험성에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1: 고란 기자 한 10초 정도.
0: 10초. 네. 주식은 내일도 살 수 있다.
1: 네. 너무 서두르지 말라. 네. 급히 들어가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치영 뉴스, 경제 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1시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랑 끝에 쉬 쓴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 쓴다는 동사 쉬 쓸다의 활용형인데, 원래 쉬 쓸다는 파리가 알을 여기저기에 낳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이나 화가 생김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잘난 체 하며 거들먹거리면 이를 그르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너무 거만 떨지 마. 자랑 끝에 쉬 쓴다고 그렇게 다 아는 척 놀고만 있으면 이번엔 망치게 될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 뜻풀이에 나온 말썽이란 말은 이를 들추어내 트집이나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보통 말썽을 부리다, 말썽을 피우다 같이 쓰지요. 이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유어 표현으로 일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말썽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바탕이나 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일 앞두고 일집 버리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세요. 괜히 나서서 일집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썽과 일집은 모두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한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불볕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 광주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낮은 편이어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5도, 울진 24도, 제주 26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낮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수용한다면서 부정선거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병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여야 모두 당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 당대표 모두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죠.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 신경전까지 불붙었습니다. 선거 후 폭풍 언제쯤 가라앉을까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고요. 106일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 이란 전쟁, 미국 이란 전쟁이 종전의 문턱에 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나란히 합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합의가 진짜 평화 로 이어질지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죠. 오늘 다시 불붙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수십조 원 규모로 불어난 SK 지분 가치,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서혜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유럽 순방 중이잖아요. 이 와중에 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뭐 정청래 대표를 저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던데. 네. 어때요?
4: 이재명 대통령 지난 주말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 글 제목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이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또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서 정화하는 큰 바다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4: 맞습니다. 네. 되게 원론적인 글을 남긴 건데 그리고 또 글에 정청래 대표 같은 뭐 정치인의 이름이 언급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타이밍이 좀 공교롭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이 대통령이 이 순방 중에 그리고 이 갑자기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이건 사실상 뒤집어서 말하면 여당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좀 커진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 이 정 대표 최근 이 당내에서 지방선거 책임론이 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이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좀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앞서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 검찰 견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 부분은 좀 숙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론을 편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권 안에서는 대통령이 최근 여당의 행보 이 정확히는 정청래와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 정 대표 연임에 좀 우회적인 경고장을 날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2: 만약에 이제 김수민 평론가께서 네.

0: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정청래다.
1: 아, 네네.
0: 그러면은 네. 이 대통령의 글을 어떻게 이거 나에 대해서 쓴 글인가?
1: 네.
0: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1: 일단은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0: 이름은 없는데 정청래라는 이름은 없는데요. 이 글에?
1: 굳이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 일이 훨씬 더 커지겠죠. 기본적으로 이름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당에 대해서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네. 여당의 주문을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다. 이런 반성의 메시지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혹은 행정부보다는 여당 쪽, 특히 당 지도부 쪽으로 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정청래 대표는 나를 어느 정도는 조준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할 거예요.
0: 느낄 것이다.
1: 근데 네.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인 거거든요.
0: 네.
1: 바로 거기서 대응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대통령과의 대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어떤 잘못이랄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곧바로 정청래 대표라든지 지도부에서 자신들한테 하는 얘기로 기정사실화해서 공식적으로 반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네. 정 대표는 뭐 주말에 어디 저 절에 가셨다 그러던데 뭐 반응이 나왔습니까?
2: 네. 일단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치권에서 주목한 게 그럼 정청래 대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오늘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이 부분에 이제 기자들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일단 정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본인 거취 논란이나 앞서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선관위 문제를 좀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전선을 좀 바깥쪽으로 돌리는 모습인데요. 선관위가 국민의 비판 앞에 자성해야 한다면서 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좀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받은 발언이 이 동시에 이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찬사에 가까운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월드클래스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0: 월드클래스.
2: 예, 그리고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전설적인 레전드 이런 반응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또 시켜 세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앞서 이 당청 갈등설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조승래 민주당 이 사무총장이 어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이 SNS 발언에 뭐 특정 인사나 지도부를 좀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제가 오기 전에 민주당 이 비당권파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예, 이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이미 좀 선명하게 드러난 거다. 만약에 기자님으로 치면은 갑자기 부장이 데스크가 SNS에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 글을 쓰며 이거는 누구를 저격한 거겠냐.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연임은 안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비당권파는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언급을 하네요.
2: 단호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에 돌아오게 되면 당내 이 친명이나 친청의 전선이 좀 보다 명확히 그어질 것이다. 이런 해석 또 나옵니다.
0: 네. 그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 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
1: 세계적인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 동어 반복을 그러니까 하면서.
0: 두 번 강조가 된 거죠.
1: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인데도 국내 정치에 관련한 글을 올렸다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것을 활용했다. 해외 순방 중인 것을 활용해서 그 외교 행보를 더 지원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정청래 대표 쪽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맞대결하는 그런 그림을 다 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더 잘 뒷받침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명 대 친청이라고 많이들 불러왔지만 네. 정면 대결으로는 절대 치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청 쪽도 우리도 친명이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왔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각이 안 서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당에 대한 발언이 거듭되고 있는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정청래 대표가 싸움을 피해가면서 대통령을 더 축혀 올리는 이 제스처를 취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행보를 취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대결을 피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초기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고 네.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 쪽이 정면 대결을 피하는 어떤 포지션을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집요하게 좀 대결을 하려고 하는 김민석 총리라든지 이쪽 페이스대로 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0: 이제 지방선거가 끝이라고 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여야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오늘 이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방선거 후에 이 보수 결집세가 좀 강하게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이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의 긍정평가가 51.5%였습니다. 예, 지난주보다 이 3.7%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요. 특히 한 달 전인 이 5월 둘째 주 지지율 조사 결과가 60.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 한 달 만에 9%포인트가 빠진 셈입니다. 예, 정당 이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 이거는 요 근래 처음인 것 같은데요.
1: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지방선거를 떠나서 요 근래 굉장히 처음 있는 네. 일인데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44.3% 그리고 민주당은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6.3%포인트 앞선 건데요. 민주당은 3주 연속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10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갔고요.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서 현 정부 들어서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투표용지 이 부족 사태와 그리고 이 선관위 책임론이 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이 고환율이나 고물가 같은 이 민생 부담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0: 네. 정말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볼 때 민심은 정말 잘 살펴야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좀 변두리에 있었던 지지층이랄까요? 또 살짝 벗어나 있던 이탈층 네. 이쪽에서 선거 결과를 보면서 또 움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크게 지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화제의 당선자들이 특성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 유희동 의원 등등인데 네. 다들 좀 예전에 당 주류 이미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신호가 또 전해져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제치는 이 조사 결과들이 다 ARS 방식의 여론조사들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실시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 뭐 NBS라든지 한국갤럽 이런 조사를 살펴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티나게 우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상반되게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다소 낮은 편인데 적극적으로 정치 성향을 갖고 있고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정치 중저관여층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다 보니까 응답률도 조금 더 높고요. 네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의 결과를 다 수긍한다면 ARS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는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팽팽한 그런 지지세를 형성을 하고 있다. 네. 정치 저관여층으로 갈수록 조금 느슨하게 남아 민주당 쪽을 조금 더 지지하는 여론이 아직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건은 고관여층에서는 팽팽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저관여층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정말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민주당 이쪽에서 지지를 지켜내면 지지율 우위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정치 저관여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검찰, 언론, 역사 이런 문제보다는 민생경제, 뭐 부동산, 뭐 일자리 이런 쪽에 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결국에 이 서민층을 포함해서 이 여론이 앞으로의 정치적 향방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국민의힘도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두고 의원총회 열린다고요?
1: 네. 일단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이후에 지도부 책임론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 단권파 비단권파 위원들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0: 네.
1: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 이 양양자 최고위원도 좀 공개적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양 최고위원은 현재 지도부를 이 좀비 지도부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보수 정당의 미래를 이끌 이 철학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동혁 대표는 이 사퇴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리얼미터 조사를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거는 이거는 좀비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 대한 이 지지를 보내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이 선관위 문제에 좀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검 추진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7일이나 아니면 18일 이 두 날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장대표 거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대한과 미래등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이날 의총에서 장 대표 사퇴를 좀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권파가 이 최근 이 지지율 상승세를 좀 근거로 장 대표의 임기를 완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때도 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이 양 개파의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이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지만 이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지도부 다수가 이 당권파로 분류가 됩니다. 결국 장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지도부 교체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0: 어떻게 보세요?
2: 네, 아까 소개됐던 여론조사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석투쟁의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도 올라왔고 대표가 안 물러났는데도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0: 네, 아까 그거는 김수민 평론가 해석이랑 좀 다른 거잖아요. 이 국민의힘 주도.
2: 그렇죠. 그러니까 외연이 더 붙은 거하고 이제 지지층 핵심이 유지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 쪽은 이제 지지층이 유지되고 있고 더 붙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표가 물러나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것이고 근데 반대편에서는 장 대표가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오른 지지율 다시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또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 지도부 사퇴론에 가세를 했는데 근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지도부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3명이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인데 전형적인 당권파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최고위에서 사퇴 요구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 조만간 열리게 되는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에서 그나마 다수가 사퇴 의사가 나와야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 장 대표가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당의 현재 여론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그 의견 분포가 나타날지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의 미래를 가르는 1차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0: 자 이제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그중 관건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겠죠?
1: 예 맞습니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 역시 이 법사위원장 과연 여야 중 누가 가져갈까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이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이 최종 관문이 일단 법사위입니다. 원래는 이 법안 문구나 뭐 체계를 좀 보는 역할을 이 법사위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법안을 좀 붙잡아 두거나 아니면 이 처리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어서 법사위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국회 안의 상원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0: 네, 그러니까 생떼를 부릴 수 있는 예, 게 법사위네요.
1: 맞습니다. 전례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이제 관행이었습니다. 아. 예, 다수당의 좀 입법 독주를 견제하자 이런 예. 취지였는데요. 다만 이 최근에는 이 관례가 좀 여러 차례 흔들렸고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민생 개혁 법안을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이 법사위원장 요구에 대해서 이거는 후반기 국회의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 예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반대로 이 국민의힘은 역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이 포용과 개방을 계속 강조했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 법사위원장직부터 좀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 18일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0: 며칠 안 남았는데요?
1: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0: 목요일인데 18일?
1: 예, 목요일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과연 이 시한까지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례였군요. 법사위원장은 네. 제2당이 맞는 게. 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2: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 원 구성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그래도 위원장을 당의 의석이라든지 여기에 맞게 배분하는 쪽으로 예. 합의제 모델로 운영을 해왔는데
0: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민주적이었네?
2: 그게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파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린다는 측면에서는 미국형 모델이 채택되는 거고
0: 그렇군요.
2: 근데 다수하고 소수가 좀 합의를 해가면서 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한국형 모델이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2020년경부터 네. 좀 미국형으로 가는 특히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이 상임위나 이런 것들을 좀 뭐 독식 법사위까지는 독식을 하는 이런 흐름이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얘기를 해볼 만한 거는 전반기 국회 때는 민주당이 그래도 야당이었지 않냐. 근데 지금 여당인데 법사위까지 다 독식하겠느냐. 뭐 이렇게 또 따져 묻는 것이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법사위를 굳이 차지하지 않아도 법사위에서 60일 정도 심사가 계류가 되면 네. 그 안건을 통과시켰던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위원이 찬성으로 본회의로 바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워낙 완고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법사위가 심사하기도 하지만 검찰 사법 이런 문제들은 법사위 또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제들이거든요. 여기에 또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예, 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Ladies and gentlemen.
5: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0: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주주 클럽. 조윤주, 이용주, 주주 두 분의 외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주주클럽이에요.
0: 네. 저는 우리 이제 김장조끼에서 그 여름조끼로 바꿔 입었잖아요.
7: 근데 네.
0: 가끔 이게 아직 익숙치 않은 게 네. 뭐 두 분 들어오다 보면 저한테 뭐 시위하러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지
6: 그렇죠. 막 이러고 네. 들어오면
7: 인상해달라 이런 거.
0: 언제쯤 안정이 될까 이게. 네. 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핫한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7: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네. 자기 생일날
0: 자기 언제예요?
7: 2월 14일이 본인 생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0: 어제.
7: 네. 현지 시각 14일. 본인 생일에 맞춰가지고 SNS에 이란과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
0: 그리고 셀프 선물이야?
7: 네. 아, 물론 셀프 종전 선언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을 하셨는데 네. 자기 생일에 맞춰가지고 할 거라고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모든 게 자기 중심. 네.
6: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이거 종전 협상이 언제 될 거냐고 다른 방송 가서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네.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6월 14일 그 사람 생일 때 될 거라고. 왜냐면
7: 달리 보입니다.
6: 왜냐면 저 캐슨이. 트럼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 제일 주목받는 날에 이거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날이 딱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뭐라고 있냐?
0: 혹시 본인과 좀 비슷한 성향이라서 그렇잖아요.
6: 아니요.
0: 그건 아니고.
6: 아,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근데 트럼프 뭐 하고 있냐? 네. 그 백악관 앞에서 UFC 경기 보고 있거든요.
7: 맞아요.
0: 지금요?
6: 네, 지금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동맹국 거의 다 해체시켜 놓고 적국한테 이롭게 해 놓고 자기는 그 자신의 집 앞에서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같지 않아요?
7: 맞아요.
6: 네, 콜로세움에서 네로 황제가 막 그 보던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7: 자의식 과잉 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뭐 사실 양쪽 모두가 여기서 한번 우리 선을 긋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전쟁 이후에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합의 한 장짜리 MOU에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뚫리는 것이고
7: 그쵸?
0: 미국이 막았던 해상 봉쇄도 풀리고 네. 이란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다닐 수 있도록
7: 네.
0: 푸는 거죠. 그러니까
7: 핵심 사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0: 아.
7: 그리고 핵 협상을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한다. 이제 이것이 세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0: 네. 오늘 만나서 서명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7: 네, 원래 이게 이제 이용주 캐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트럼프가 하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란 쪽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14일은 도저히 이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란 쪽에서는 14일 말고 좀 이따가 하겠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말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네. 지금 나온 얘기는 그 전까지는 그 줌으로 주말 동안에 이렇게 서로 당사자들끼리 사인하자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19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기로 이제 결정을 네. 하게 된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측에서 혹시라도 줌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뭔가 서명하게 되면 온라인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0: 일단 14일 날 우리 합의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네. 발표하고 직접 다 만나서 사인 서명식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자. 그래야지 이 판이 안 깨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19일 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럼 뭐 트럼프가 직접 참여해서 서명합니까?
0: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G7이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일정 끝나고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1: 그럼 저 이란 쪽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0: 일단 지금 이란 측에서 누가 올지는 정확히 얘기가 없긴 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바스 아라가치 외무장관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1: 그래서 근데 아마 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0: 안 맞긴 하죠.
1: 여기는 트럼프가 오고 이쪽에서는 누가 그에 상응하는 네. 누가 와야 될 텐데.
0: 근데 트럼프의 입장은 물론 이제 상응하는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이거는 트럼프 본인의 파티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서명식을 그치. 멋지게 화려하게 모두를 불러놓고 내가 오바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이고 이란을 협상장에 끌고 와서 서명식을 내가 사인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뭐 꼭 대통령이 와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오히려 그 저쪽에 하메네이가 이제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0: 맞아요.
2: 그 사람이 그 협상장에 안 나올수록 트럼프는 더 좋죠.
0: 그렇죠.
2: 내가 더 주목받으니까. 내가 더 홀리해 보이고.
0: 그렇죠.
1: 예. 3928님께서 트럼프 이제 믿어도 되나요라고 그러시는데 용주 캐스터 어떻게 트럼프랑 마음이 잘 통하신다면서요?
2: 아 트럼프가요 사실은 그 예전에 네타냐후 총리한테 엄청 막 그 험한 욕을 하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1: 그게 너 미쳤냐 뭐?
2: 네, 2주 전인데
0: 그렇죠.
2: 그 화를 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무조건 내 생일까지 이거 끝내야 돼. 그래서 6월 14일 날 UFC 경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 협상을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렇죠. 이게 밀린 거지. 그래서 3일 정도 밀려가지고 그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네타냐후 갑자기 레바논 남부를 막 공격하고 나니까 너 지금 뭐 해? 이스라엘 너 지금 뭐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네타냐후도 알았어 형 말 드릴게 이렇게 간 거죠.
1: 그러니까요. 예. 그 이스라엘이 변수일 네.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겁니까?
0: 일단 이스라엘이 변수가 맞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이용주 캐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을 그 정도로 할 정도면 이제 트럼프도 약간 한계 상황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중간에 계속 이렇게 뭔가 잡음을 만들고 소음을 내주면은 좋죠. 왜냐하면은 거 봐라 지금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문제는 트럼프도 이란도 전쟁을 이제 끝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무리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서방 제재를 받아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맷집이 있고 뭐 이제 좀 견딜 수 있긴 한다라고 말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작년 말부터 사실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1: 경제도 너무 심각하게
0: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르무즈역 봉쇄 역봉쇄 이것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졌는데 이란 측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쯤에서 끝을 내고 뭔가 경제적으로 돈을 받고 그래서 이 명분을 가지고 이란 측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몇 달 동안 잘 버텨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해외에 있었던 그 자산들 봉쇄된 자산들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괜찮은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될 상황인데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레바논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더 생길 것이고
1: 네.
0: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란과 협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란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측에서 다시 한 번 더 공격하면서 뭔가 이 판을 흔든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국제사회 모든 욕은 네타냐후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을 다 안고 할 거냐 그건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만해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을 흔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하기에는 네타냐후가 너무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진짜 간헐적으로 약간 뭐 이렇게 움직이겠지 막 전면적으로 막 국경에 가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1: 않을 것이다.
0: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부분은 뭐 이제 그럼 풀리는 겁니까?
2: 네, 이 부분은 트럼프가 좀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쪽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요, 동결 자금 24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해제를 미국이 하겠다라고 했고요.
1: 네.
2: 절반 120억 달러는 협상 시작 전에 먼저 해제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2, 3일 내로 입금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나중에 차차 이제 조금 협상을 하면서 풀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 등 걸프의 동맹들이 이란의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써서 이란 재건 계획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이란이 이번 계기로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뭔가 기반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도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은 종료가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0: 네.
1: 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은 근데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이건 어떤 의미예요?
0: 일단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앞에 말해서 약간 연결이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대적으로 다 불러놓고 서명식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 소위 말하는 트로피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 전에 말했던 것이 트럼프가 말했던 트로피는 이란에 있는 핵 농축물질, 우란 농축물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트로피였거든요.
1: 아예 만들지 못하게.
0: 네. 네. 근데 그 트로피는 사실

0: 대대적으로 해서 자신의 성과를 일단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 지금 서명식했어. 더 이상 허튼 짓 하지 마. 소음 내지 마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되는 건데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는 60일 동안 얘기를 좀 해보자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시험 볼 때도 사실 쉬운 문제를 빨리 풀고 뒤에 어려운 문제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일 동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지 정답을 찾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4월 7일 날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휴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21일 날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란 쪽에서 만족할 만한 답안지를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 휴전한다고 말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거의 두 달이 걸려서 한 장짜리 MOU를 만들었습니다.
1: 그렇기 참 어렵네요.
0: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60일 동안 얘기는 하겠지만 양측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60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60일 이런 식으로 약간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양측에서 일단 전쟁 멈췄어 이거를 보여주고 60일 동안은 서로서로 입장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에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 끝난 듯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남아서 말이죠. 근데 이란 내에서도 지금 약간 강경파의 분위기가 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0: 네. 일단 이제 이란 내부에서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1: 어떤 시위요?
0: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좀 더 많이 양보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란 강경파 측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많이 뭔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14일 날 트럼프가 우리가 협상 타결했어라고 말하기 전에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외신들 분석은 아 그래 이제 협상이 임박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란 쪽에서 최대한 많이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국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협상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큰 거 먹으려다가 입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기서 더 뭐 더 큰 뭐 우리 이득을 챙기겠다라고 뭐 이수혁이 이렇게 나대면
0: 네.
2: 아 이거는 진짜 계속 그렇죠.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1: 아, 뜬금없이 이수혁 그러면 또 이게
0: 이슬람 혁명수비대.
2: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혁수네요. 이혁수. 이수혁이 아니라.
1: 이혁수. 그러니까.
2: 이혁수네요. 아유, 저도 헷갈려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야, 대한민국 입장에서 사실은 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뭐 어떻게 되든 뭐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그냥 호르무즈 해협만 빨리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0일간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1: 결렬의 고비도 있겠죠.
0: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1: 어떤 부분을 그렇게 보시는
0: 일단
1: 거예요?
0: 일단 60일 동안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핵 문제인데 문제는 이 농축 우라늄을 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구체적인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60일 동안 핵 문제를 논의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측에서 물론 많이 양보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제일 좋은 것은 미국으로 가져온다.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면 제3국으로 가져가는 건 어떠냐. 그게 나오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그것도 좀 곤란하다.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란 내에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또 미국 입장은 만약에 농축 우라늄을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했던 것이 3.67%까지 희석한 것을 허용을 했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모아서 결국은 60%까지 농축을 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440kg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가지게 됐고 이걸 또다시 농축하면은 9개에서 10개 정도 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핵탄두로. 그래서 이제 미국은 거기 남아있는 걸 싹 다 꺼내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란 측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란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핵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그걸 만약에 희석하는 걸 도와주면 그건 가능하다. 국제 원자력 기구 입하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0: 그 전에 나왔던 얘기가 이란 측에서 핵시설 관련 여러 그 기관들을 매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동굴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말하는 핵 찌꺼기를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다고 네, 미리 막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이스라엘이 뭐 크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거죠. 네타냐후가 진짜 마음을 확 먹고서는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위험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BBC, CNN 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용주 캐스터를 19일 스위스에 파견하고 싶네요.
2: 왜요?
1: 저 트럼프의 마음을 확 잡아서 서명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다음 월드컵 월드컵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도 뭐 이제 경기 즐겁게 보고 계시죠?
2: 네.
1: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또 우리 한국 팀이 네. 아주 역전승을 멋있게 거뒀고 해외에서는 우리 대표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 네, 이혁수 관영통신사 이란 혁명수비대 관영통신사 네. 그 타스님 통신이라고 있습니다.
1: 아, 거기서 또 분석을 했어요?
2: 네, 오. 거기에서 한국이 유럽을 세 번 연속 꺾었다. 축하한다. 네. 이렇게 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 우리나라 좋아해요. 네. 우리 뭐 괜히 또.
1: 우리도 자, 잘해야 되겠네.
2: 아, 우리 잘해야 되죠. 네. 자, 그리고 일본 그 언론에서요. 야후 스포츠에서 한국이 체코 잡으면서 조별리그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라는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달린 그 일본 네티즌들 댓글이 한국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또 역시 한국은 월드컵 체질이다. 아,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뭐 대표팀이 뭐 생각보다 전력이 별론데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분위기도 좀 어수선한 것 같고.
1: 계속 뭐 실험만 하고 있다.
2: 맞아요. 근데 역시 한국은 월드컵 체질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월드컵 때 참 잘해요.
1: 예. 잘해요.
2: 자, 그리고 또 주니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활약에 주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김승규 선수 현재 FC 도쿄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리그 선수를 또 칭송을 했고요. 또 김승규 선수 얼마 전에 또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아, 네 분께서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1: 네. 잘 막았어요. 그날 후반.
2: 진짜 어떻게 막았대요 그거를.
1: 근데 뭐 이게 또 관중석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2: 아, 맞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요. 우리나라의 한 인플루언서 분이 거기서 이제 뭐 신난다고 막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멕시코 그 관객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남성이 갑자기 눈을 찢는 이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게 박제가 됐습니다. 그분 콘텐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상을 우리나라 네티즌이 턴 게 아니고요. 멕시코 내부에서 이 멕시코 시민분들이 그 신상을 털기 시작해서
1: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2: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에는 뭐 울리세오 미라몬테스라는 이 멕시코 남성이었는데
1: 저명 인사예요?
2: 심지어 거기 무슨 뭐 협회장이래요.
1: 사퇴했다 그러던데.
2: 네, 심지어 그걸 또 사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과 영상을까지 올리고 뭐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남미나 중남미에서 이 눈 찢기 같은 거 이게 인종차별인지를 그분들이 몰랐어요.
0: 아, 진짜요?
2: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리를 좋아한다라는 표시로 저도 이제 멕시코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날 싫어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좋아하거든요. 막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K 한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 결국에 이렇게 멕시코 내부에서 자정적인 목소리가 이번에 나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1: 그러네요. 네.
0: 근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확실하게 이 눈 찢기는
2: 그렇죠.
0: 네,
2: 맞아요. 그러니까 중남미와 유럽의 네. 그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0: 그렇군요.
1: 자, 우승국 예측이 또 뜨겁더라고요.
2: 네.
1: 해외 매체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승국.
2: 네. 이런 이야기는 또 전문 도박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때만 1위 스페인, 2위 프랑스, 3위 잉글랜드, 3위 포르투갈, 5위 브라질.
1: 아, 쟁쟁한 나라들.
2: 네. 6위 아르헨티나고요. 네. 자, 그리고 아, 옆 나라 일본이 순위가 좀 높은데요. 12위.
1: 일본은 뭐 이번 대회 우승 노린다는 뭐
2: 맞아요. 기계가 대단합니다. 네. 근데 누구나 다 계획은 있겠죠.
1: 자, 우리는요.
2: 네, 우리나라는 28위. 예, 월드컵 도박사들은 우리나라의 우승 순위를 28위라고 봤는데 요거는 단순한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언제 그렇죠.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1: 뭐 이게 또 운도 따라야 될 것이고
2: 맞아요.
1: 그날의 컨디션도 따라야 될 것이고요.
0: 맞습니다.
1: 이번 대회 최고 흥행 카드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2: 자, 요 부분이 재밌는데요. D조에 미국이 있고요. 네. G조에 이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우리가 저 앞서 이야기 나눴던 네, 당사국들
2: D조 네. 미국이 조 2위를 하고요. 이란 G조에서 2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32강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또 이게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와서 또 볼 거예요.
0: 그렇겠죠.
2: 왜냐면 자기 또 주목받는 자리잖아, 이게. 무조건 올 거란 말이죠.
0: 당연히 카메라 비추겠죠.
2: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뛰는 이란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심지어 이란 선수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란 그 선수들이 미국 내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숙소를,
0: 맞아요.
2: 숙소를 멕시코에 잡았어요.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미국에 가고 있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0: 굉장히 그래도 되나? 피곤하게 이거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2: 피곤하죠.
0: 그렇죠. 네.
1: 근데 북중미 월드컵이라서 네. 어쨌건 그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 걸쳐서 시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 근데 이게 시작할 때마다 야, 비행기를 막 400km, 500km 타고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사실은 좀 너무하죠.
0: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1: 그런 면에서는 또 이 IT 대표팀도 좀 그. 힘들었겠어요.
2: 맞아요.
1: 52년 만에 본선 진출한 거라면서요.
2: 맞아. IT 대표팀이 이제 본선 진출 52년 걸렸는데 그 유니폼을 또 강제로 교체를 당했습니다.
1: 어떤 문제가 있던 겁니까?
2: 원래 디자인됐던 유니폼에는 이 배 부분에다가 흰색 깃발을 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피파가 그걸 보더니 아 이거는 정치적이야.
1: 아 또.
0: 그렇죠. 까다롭고.
2: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IT가 예전에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할 때 그 프랑스 국기의 흰색 부분을 찢어서 IT 국기를 만들었대요.
1: 아.
2: 그 장면이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피파가 그걸 보고서는 아 정치적 메시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트럼프한테 피파 평화상이란 이상한 상을 만들어서 줬던 사람이 지금 피파 회장인 거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그렇죠. 메시지였잖아. 근데 왜 IT한테만 이렇게까지 못되게 구는 건지 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용주 캐스터 안에 저 축구 입고 왔네.
2: 네.
1: 응원복.
2: 응원복이 아니라 그 지난 월드컵 어웨이 경기. 네.
1: 아.
2: 민재 씨 등에 써 있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 알겠습니다. 네. 소말리아 출신 최초의 월드컵 심판. 또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2: 아,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소말리아 축구 심판 오마르 아르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2025년 아프리카 대륙 올해 심판으로 불렸던 명심판 중에 명심판이에요. 그거 명망 있으신 분이에요.
1: 그럼 어떻게 입국 거부당해서 어디 멕시코에서 대기 중이십니까?
2: 아니요. 소말리아로 다시 돌아갔어요.
1: 돌아갔어요?
2: 네.
1: 왜요?
2: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피파가 일을 잘 못하는 게 보통 이렇게 미국에 입국이 잘 안 되면 뭐 캐나다, 멕시코에서 그 주심을 할 수 있도록 그 경기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소말리아로 돌려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소말리아 가가지고 영웅이 되긴 했지만 아니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하는 심판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1: 네.
2: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황당하네.
0: 사실 뭐 이번에 피파가 뭐 좀 여러모로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경기장 안에 뭐 물 못 가져 들어가게 하는 거, 페트병 이런 거, 이제 생수병 이제 물론 안에서 파는 거는 뭐 사서 먹어도 괜찮긴 한데 그거를 파는 회사가 코카콜라 이제 후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니 그럼 안에서 사 먹는 건 괜찮고 밖에서 가져가는 건 왜 안 돼라고 그랬더니 혹시라도 뭔가 뭐 위험 물질이 있거나 선수들에게 좀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검증이 된. 생수통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 사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물 한 통에 거의 만 원 돈이거든요.
2: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가서 뭐 생수 하나 먹고 햄버거 하나 먹고 그러면은 5-6만 원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1: 그러네요.
0: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1: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 또 우리 대표팀 전망 해주시죠.
2: 자 우리나라 대표팀은요.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조 2위로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32강에서는 캐나다 만날 확률이 높고요.
1: 네.
2: 만약에 1위로 통과를 한다. 그러면 뭐 스위스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강에 가잖아요.
1: 네.
2: 16강 상대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16강에서 한일전 열린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일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나면 진짜 KBS 그날 시청률 대폭발이에요.
1: 네.
2: 네, 기대합니다.
1: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차근차근 잘해서 32강, 16강까지 꼭 진출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조윤주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1: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률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네. 서혜진입니다.
1: 얼마 전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 소방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5: 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광주 소방본부 광산 소방서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소방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진 사건인데요. 그 유족과 소방 공무원 노조가 지난 11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기자회견에서 이 고인이 상급자의 강압적인 음주와 뭐 잦은 회식, 사적인 심부름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오랫동안 시달려서 결국 사망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자, 이 사망한 여성의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약혼자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기록도 공개가 되었는데 네. 회식과 음주를 좀 토란 내용이 있어요. 이게 공개가 되었잖아요. 뭐 오자마자 뭐 원샷 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1: 네, 저도 봤어요.
5: 그런 좀 힘들어하는 정황이 있는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에 이 남자친구와 이 유족이 내부 감찰을 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이 유족 입장에서는 소방본부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뭐 아무것도 뭐 제대로 된 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음주 강요나 갑질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지금 근무조정실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뭐 그 조직 차원의 은폐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 네, 이게 유족이 사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이 이제 사망하면 면직이 되는데 그 면직 관련 문서에 광주 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사유를 직장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남자친구와의 관계 어려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유족이 이건 사실과 다르다 좀 수정을 요구했는데 수개월간 뭐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렇게 기재가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고인이 생전에 어떤 뭐 심리 상담을 한 차례 받은 기록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뭐 남자친구와의 뭐 관계 어려움 이렇게 좀 기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의 원인이라든지 사유를 기재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유족 입장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는 아직 소방본부의 공식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은폐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뭐 행정 처리였는지는 이후에 조사로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1: 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강선업계 이제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죠.
5: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11일에 이 사건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라고 하면서 소방청이 아니라 국무조정실로 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청이 자기 조직을 조사하면은 좀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감찰반이 이제 12일부터 고인이 근무하던 광산 소방서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진짜 고인이나 유족 이 주장하는 이런 음주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나 또 그리고 유족의 감찰 요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가 이제 핵심 조사 대상이 됩니다.
1: 그동안 이제 그런 직장 내 갑질 같은 경우는 좀 사회적 인식이 많아져서 네.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여전히 이게 지속이 되고
5: 네.
1: 있네요.
5: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은 끊이지 않은 일종의 뭐 지금은 범법 행위예요. 위법한 행위인데.
1: 또 어딘가에서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괴로워하시고 네.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5: 이게 가장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괴롭힘을 당한 흔적을 증거로 잘 정리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괴롭힘의 순간에 증거를 채증하는 거는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고서는 평범한 사람이면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괴롭힘의 상황, 예를 들어 이런 뭐 강요된 술자리였다든지 뭐 어떤 자기가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좀 강요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 어떤 뭐 녹취라든지 이런 상황을 녹음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이 당사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기록도 다 간접적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민간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용노동부나 직장 갑질 뭐 119 이런 데다가 진정이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라면 소속 기관의 고충 처리나 국민권익위 이런 데다가 이제 어떤 자신의 고충을 좀 신고하고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1: 왠지 좀 어려워 보여. 이런 대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 잘 응대를 해주시겠죠.
5: 반드시
1: 당연히.
5: 직접 방문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전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뭐 세계의 소송이라고 부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소식인데요. 오늘 이제 법정에서 만난다고 해요. 오후 2시에 뭐 예정도 있다고 하던데.
5: 10분 뒤면 만나시겠네요. 네, 10분 뒤에 만나시는데 두 분이 이렇게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는 2024년 항소심 2024년 4월에 열린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 이후에 2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시에 열리는 그 기일은요. 변론 기일은 아니고 조정 기일인데요. 지난달에 1차 조정 기일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노소영 관장만 출석을 했고 오늘은 최태원 회장까지 함께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이 당사자가 직접 나온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럼 오늘은 뭐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 자리예요?
5: 오늘은 변론 기일과는 다르게 이제 조정 기일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양 당사자 간에 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법원이 직접적인 중재 하에 함께 이제 고민을 하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조정 기일에서는 지금 재산 분할의 뭐 액수나 규모 이런 것들이 쟁점이잖아요. 네. 주로 이제 이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은 이런 것들을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재산 분할을 어디까지 할 것이 인지 그리고 그 규모와 또 이게 지금 SK 주식이 대부분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 주식을 뭐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뭐 현금 지급을 할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 간에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조정 기일은 사실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 기일과는 다르게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판결로 만약에 사건이 끝나게 되면 판결에서 정해진 양식대로만 사실 판결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정에서 이렇게 만약에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두 사람 간의 재산 분할 관련해서도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이제 이끌어낸 협의 사항을 정하는 것 외에도 판결로 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문에다가 좀 넣을 수 있어요. 다른 협의되는 사항. 다만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판결과는 다르게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는 좀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데 얼핏 생각해서는 이제 그동안 SK 주식 가치가
5: 그렇죠.
1: 많이 올라서 이게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평가를 하는지
5: 이게 사실 지금의 법률적인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딱 명확한 선례가 없거든요. 만약에 판결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사례를 정하는 사실 최초의 사건이 될 텐데 원래 그 주식이라든지 재산 분할하는 그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1심, 2심을 말합니다. 네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 그럼 2년 전.
5: 그렇죠. 근데 원래는 2년 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돼서 지금 원심인 사실심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은 당연히 조금 더 유리한 2년 전에 사실심을 얘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노관장 측에서는 아니다. 당연히 파기환송돼서 지금도 사실관계를 다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심 변론 종결이 끝나는 뭐 한두 달 뒤겠죠. 그런 그때가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금액이 달라져요.
1: 그러니까요.
5: 24년 4월만 하더라도 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SK의 주식이 그 한 16만 원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 금액이 12일 종가 기준 59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 올랐을 수도 있겠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3.7배 정도가 오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판결로 가서 이런 사실심 별이 어디이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면 이게 이 기준 시점을 2년 전으로 잡을지 아니면 2026년을 잡을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1: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건이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5: 두 사건을 연결을 굳이 짓자면 이제 한 사건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이제

0: 두 사람 간의 혼인 관계를 종결하면서 헤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도 이 어쨌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또 한 어떤 부부 관계가 끝난 뒤에도 법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난 분의 억울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함께한 세월 동안 각자가 쏟은 헌신에 제대로 된 값이 매겨지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따져주는 게 법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마치면서 김동률이 부른 김동률과 이소라가 함께 불렀죠. 사랑한다 말해도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6월의 절반이 지난 6월 15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이 올라서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에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하늘 모습은 가끔 구름 많고 제주는 계속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입니다.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5도를 기록 중이고요. 세종과 대전, 광주는 31도, 대구 30도, 강릉과 제주, 부산 각각 25, 26, 27도까지 기온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기준 이번 주 중 가장 덥겠고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이틀간 서울은 33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국적인 더위 속에 자외선 지수도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 모레 점점 더 나빠지겠습니다. 오늘은 전 권역이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은 자외선 지수 예보가 나와 있고요. 오존 농도는 오후에 수도권 충남, 전남, 울산, 경북으로 나쁨 예보입니다.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5도, 습도는 32%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타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이 열린다고 확인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지에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정권 침해 등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만 부정선거 주장은 국민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당시 계엄이 위법하다는 참모들 의견을 듣고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두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월드컵에 첫 출전한 퀴라소를 상대로 7골을 넣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도 했습니다. 해협 개방 시점은 오는 19일 금요일 합의안 서명 즉시라며 전 세계 선박들은 석유 공급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자신이 만든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을 인용해 미국과 협상이 마무리됐고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전쟁과 군사작전이 영구적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의무 이행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MOU 서명 이후 60일간의 약속 검증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종식, 봉쇄 해제와 관련한 미국 측 약속을 검증하고 대이란 제재 해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종료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약속이나 조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표엔 담겨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 직전 레바논을 공습했던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위권 차원의 군사 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서명식 전까지 상황이 다시 변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주요 7개국 정상이 모두 모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비해 G7 국가들에게 기뢰 제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프랑스 엘리제궁은 현지 시각 15일부터 4일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회의 첫 일정으로 중동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란과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경우 G7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상황을 빨리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에 상당한 역량을 보유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기뢰 제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이 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온 만큼 이번 G7 회의가 서방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중요 외교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G7 정상들은 4년 넘게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할 방안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축하했고 G7 회의에서 만나 전쟁 상황에 대해 더 논의하기

0: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생일을 축하하며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지에서 청와대 참모진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부정선거 주장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순방 기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비서실장이 대신해왔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길다 보니 화상회의를 갖게 됐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시 한번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를 퍼뜨리는 건 반사회적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선관위에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는 국정 2년차에 달려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열하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청년층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늘었다가 평일에 들어서면서 다시 줄어든 모양새인데요. 올림픽공원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주말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엔 청년들이 다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추산 2만 명을 넘었던 집회 참가자는 오늘 오전 2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경찰은 잠실 개표소 집회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본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할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위력을 과시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 강조하며 유소년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사건 가담자 6명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검경학동수사본부가 경찰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집회로 열흘 넘게 사무실 출입을 못하고 있는 입주체육단체들은 오늘 오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회견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9개 회원 종목단체가 참여하는데 종목별 피해 상황을 알리고 업무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을 막고자 했던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1호 인지사건.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방관하고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전 의장이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이 위법하다는 의견과 군 병력 철수 건의를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제지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내린 단편명령도 계엄가담 정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2차 계엄 등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 검열 차장 등도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이르면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불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무혐의 처분 이후에 수사 보고서 등을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이미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든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고요.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5: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권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 밝혔습니다. 국민이 선관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모두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내부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꾸려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선관위원 중 상임직을 늘리고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도 선관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서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면서 음모론은 또 무슨 이야기냐며 재선거와 특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 특위는 물론 특검 역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가 맡아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 네, 양당 모두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지도부 책임론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5: 정청래 대표는 오늘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부각하며 월드클래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정청래 지도부를 애둘러 비판하자 이를 의식한 듯 몸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선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다.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걸로 해석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은 더 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당원의 요구라고 정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지도부 사퇴론이 또다시 나왔다고요?
5: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책임이다. 당 지도부 역할은 결과를 책임지는 데 있다며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당 지도부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거취론을 일축했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에선 신임 점정식 원내지도부 인선도 발표됐는데요. 원내수석 부대표에는 대구재선 김승수 의원과 부산재선 김미애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승수 운영수석부대표는 대여협상과 원내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정책현안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독일이 퀴라소에 골잔치를 벌이며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일본은 유럽 강호 네덜란드와 비겼습니다. 박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월드컵 4회 우승국 독일이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퀴라소에 7-1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은메차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전반 21분 퀴라소의 역습 상황에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의외의 일격을 당한 독일은 이후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전반 막판 두 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고 후반에는 짜임새 있는 패스로 4골을 터뜨렸습니다. 객관적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퀴라소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F조에서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16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경기는 접전 속에 2-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반다이크가 후반 6분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나카무라 게이토가 벼락 같은 중거리 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후반 19분 네덜란드가 다시 골을 추가하며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극적인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유럽 강호 네덜란드에 승점 1점을 따낸 일본은 오는 21일 튀니지를 상대로 첫 승을 노립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최승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7: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HD 현대 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1, HD 현대 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정용진 회장을 포함한 이마트 부문 임직원과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이후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 차원입니다.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가운데 중앙그룹의 계열사인 콘텐트리 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 등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청 사유를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고 한국거래소는 콘텐츠리 중앙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가 원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어제 귀국한 문재성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고려할 때 최근 원화 약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95% 오른 8,526.12로 출발해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40전 내린 1,511원 40전으로 개장해 장중 1,504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와 KT,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협박글을 올린 이들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카카오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기관 협박 사건 두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올해 초 이와 관련해 검거된 10대 피의자 4명에게 경찰 출동 비용을 포함한 손해액 3,191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미국 이란 간 MOU 체결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겠고 기온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서울 33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영호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의 주 이규봉입니다. 요즘은 뭐 마트든 시장이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바구니를 한껏 채울 수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래서 뭐 할인폭이 큰 마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 늦은 저녁 시간에 집을 나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집에서도 이 마감 할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배달 앱을 통해서 집 근처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임박하거나 당일에 팔지 못한 음식을 할인가에 주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마감 할인 서비스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와 식품 판매업계와 협력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군요. 뭐 한마디로 이거를 활용해서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판매도 늘리는 한편 소비자는 또 돈을 아낄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일석삼조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입니다. 두 글자 단어고요. 남은 물건을 다 떨어서 싸게 파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힌트 다 드렸는데요. 그래도 초성 힌트 한 번 더 드릴까요? 쌍디귿 이응입니다. 쌍디귿 이응.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혹시 이걸로 실제로 구매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또 뭐 이것이라고 해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이나 혹은 뭐 이것과 관련됐던 옛적 추억 같은 거 있으시다면 뭐든 좋습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이용 가능하시고요. KBS 콩 게시판에 물론 글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신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박소정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지금 도로는 낮 시간대답게 대체로 수월하지만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 부근에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더 지나 도구대교 부근에서도 앞 시간 작업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구간 영향으로 월드컵 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 계양 부근에서는 앞 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일대가 주춤하고요. 서울 양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춘천분기점에서 동홍천 쪽으로는 2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여파로 춘천분기점부터 2km 정도 정체입니다. 더 지나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쪽으로도 작업하면서 2차로 통행 어려운데요. 동홍천 나들목부터 6km 정도 어렵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수원부근 갓길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탄분기점 갓길에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경찰은 개표소가 있던 서울 올림픽공원의 봉쇄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언론인 취재 방해와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경찰관 모욕 등 15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와 KT,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협박글을 올린 10대와 20대 피의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거나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를 과소부과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오늘부터 주요 배달 앱을 통해 마트나 편의점 마감 할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할인폭이 큰 마감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일단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 마감 할인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뭐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이 500만 톤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활용한 마감 할인 서비스가 환경은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는 요즘 우리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두 글자고 남은 물건을 다 떨어서 싸게 파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1653 쓰시는 분은 저는 최근에 동네 마트에서 유통기간 임박 상품을 4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해봤네요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이용을 해보신 분인데 40%면 정말 대단하네요. 뭐 유통기간 임박 상품이니까 뭐 빨리 이제 소비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거 구매해서 쓰시면 되죠. 네, 드셔도 되고요. 커피 쿠폰 하나 슬기로운 또 소비 생활 하시는 1653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8722님. 이것이라 해도 소비기한은 꼭 확인해서 기한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합니다. 싸다고 샀다가 못 먹고 버린 경우가 있어서요 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바로 소비할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게 맞겠죠. 1119번 쓰시는 분은 마감 시간 임박해 이것이라고 외치길래 하나 살 걸 몇 개를 더 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즉흥 구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충동 구매라고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예, 왠지 싸다고 하면 더 사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승규님은 유통기한 확인 안 하면 싼 게 비지떡이 됩니다 하셨고요. 이런 경험들이 제법 있으신가 봐요. 유정우님은 저는 대형마트에 마감 1시간 전에 꼭 갑니다. 그럼 할인 상품이 많아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셨어요. 요즘 정말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9268 쓰시는 분은 신혼 때 백화점 식료품을 이걸 이용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혼 때는 살림살이가 좀 빡빡하니까 이런 시간대 쇼핑하시면서 많은 절약을 하셨던 그런 경험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문자 참여 또 공개시판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 먼저 광주 소식 전해드리죠. 김영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0: 네, 광주 오늘 날씨 어떤가요?
5: 네, 현재 기온 31도고요. 또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무더운 날 이어지고 있고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아, 뭐 한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5: 네, 보통 문화공연을 보려면 관객이 공연장으로 찾아가야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공연장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상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북구도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어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네. 요즘 뭐 찾아가는 음악회나 공연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던데 광주 북구에서 열린 도심 속 작은 음악회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정확히 어디서 열린 건가요?
5: 네. 지난주 목요일이 첫 시간이었는데요. 네. 광주 북구청 신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과 근처 또 직원을 위해 기획했는데요. 점심시간을 앞두고 오전 10시 50분에 시작해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네. 첫 시간엔 여성 단원으로 구성된 북구 합창단과 청년 클래식 연주단체가 참여했는데요. 합창의 풍선한 하모니 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선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실까요?
6: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0: 엘리 망상불이라고 하고요. 아, 평소에는 저희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연 1회 정도 정기 음악회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1: 구청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자리는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이 났던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합창단 지휘자 정요원입니다. 큰 공연에 주는 느낌보다도 서로 소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연습한 것들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됐습니다.
3: 북구합창단 회장 김혜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느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같이 한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네, 뭐 초반에 들어보니까 이제 관객들도 함께 박수치며 막 연주를 즐기고 계시던데 또 그 연주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연주자들도 역시 관객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어서 더 활기차게 연주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5: 네, 보통 공연장에서는 관객과 좀 일정 거리가 있잖아요.
4: 그러니까요.
5: 물론 소통하려고 공연을 진행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바로 앞에서 관객의 호흡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더 편안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4: 네.
5: 또 지역 예술인으로서 생각보다 공연을 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객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 네.
5: 이렇듯 북구의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시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취지도 있지만 또 지역 예술인에게 무대 경험과 공연 활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위해서 예술과 공개 모집을 통해 모두 12팀의 공연팀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4: 그렇군요. 근데 요즘 이제 기온이 좀 오르면서 오늘도 뭐 3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 피로를 느끼기 쉽잖아요.
5: 네.
4: 이럴 때 이런 뭐랄까요 뜻하지 않은 공연을 보면서 뭐 일상의 여유는 물론이고 활력을 좀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5: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지만 또 관객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았어요.
4: 네.
5: 그만큼 문화 공연에 대한 갈증이 높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북구청에 일보러 오신 분들이나 또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이게 뭐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는데요.
4: 네.
5: 좀 일상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혹은 부담스러워서 따로 공연장을 방문하지 않았 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문화예술 공연을 만나니까 합창이나 클래식에 대한 문턱도 낮춰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저도 같이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 같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니까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은 날이 된 것 같아요.
7: 평소에는 이제 돈 주고 사와서 보는 공연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만 하다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8: 좀 관공서가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좀 문화 공연도 하는 거 보고 또 감미로운 노래도 들으니까 일상이 좀 다채로워지지 않았나. 네,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민원이라든지 좀 스트레스를 안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힐링을 받고 가는 기분이라.
9: 사실 이 매스컴에서 대중음악은 접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근데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합창 공연은 특별한 행사장에 가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오늘 기회가 돼서 참 좋습니다.
10: 그 일상생활에서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거 잘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데 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지는데 가요 같은 거 좀 많이 아는 걸로 해가지고 더 친숙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니까 일단 비용이 안 들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 어르신들도 쉽게 그냥 지나가다가 들릴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4: 예, 뭐 지역 예술인과 주민 모두가 만족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계획 더 있을까요?
5: 네,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이나 복지관, 광장 등 생활권 곳곳을 찾아가는데요. 정식 공연장이 아닌 일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만큼 시민들이 더 관심 가질 수 있게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4: 네.
5: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치유 하고 또 문화예술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요. 광주 북구 윤란희 예술진흥팀장의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11: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주민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오는 6월 22일에는 하백 어린이 공원에서 파페라 공연이, 7월 6일에는 북구

0: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통 무용 등 국악 공연이 열립니다. 하반기에는 댄스 공연과 클래식 마술이 어우러진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연구인대 아파트 단지 내 유유 공간에서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여유를 느끼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북구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12번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 중에 5번은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2: 아,
1: 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와 협력해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찾아가 또 작은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성악이나 춤, 연극, 마술까지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이 시민들을 찾아갈 텐데요. 이렇게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2: 네, 아주 좋은 소식 전해주셨어요. 광주 김현경 리포터였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떠나봅니다. 오늘도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3: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경기도 부천의 상동호수공원입니다.
2: 네.
3: 요즘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죠.
2: 좋죠.
3: 낮에는 햇살을 즐기면서 걷기 좋고 또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2: 네.
3: 그런데 부천에서는 단순히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 시민들의 운동 교실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 네.
3: 제가 찾은 상동호수공원에서는 부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광장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2: 네.
3: 이 강사의 하나 둘 셋 이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등록 회원만 100명 정도 되고요. 제가 찾은 날에도 5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 네.
3: 그냥 운동을 하는 모습이라기보다 그 에너지 자체가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정도였는데요. 먼저 현장 분위기부터 들어보시죠.
4: 위로 당기고. 자, 양손 위로 기지개 쭉쭉쭉. 자, 하나 둘 셋.
5: 우시야!
4: 다시 한번 쭉쭉! 하나, 둘, 셋!
5: 우시야!
4: 자, 앞뒤 박수 열 번 시작!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 자, 웨스트, 팔춤 웨스트, 예. 손, 허리. 후! 에이, 에이. 자, 신나게! 즐겁게! 자, 스마일, 어디 갔어, 스마일! 아, 승아 씨 먼저 오늘! 예!
2: 뭐 듣고만 있어도 정말 활기가 넘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데 통들아 막 몸이 저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3: 네, 네 저도 취재를 들으니까. 하면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2: 네.
3: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표정이었는데요. 운동이 힘들 법도 한데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웃으면서 동작을 맞추고 또 지나가던 시민들도 뒤에서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2: 네.
3: 이분들은 회원으로 꾸준히 참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이곳의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님이었는데요. 70세가 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젊어 보였습니다.
2: 그랬군요.
3: 운동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삶의 활력까지 선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참여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6: 부천 상동호수공원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금순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한 17, 18년 전에부터 했는데 그때는 새벽에 6시부터 할 때는 우연히 공원을 돌다가 이제 그 음악 소리가 나서 그 음악 소리를 따라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에어로빅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녁반으로 바뀐 지는 지금 이제 4년 차 된 거고 지금 계속 이제 제가 그 회장직을 맡고 있죠.
7: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부천 상동 호수공원 총무 맡고 있는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지금 주 3회 하고 있어요. 월수금. 월수금 꼬박 이제 결석 안 하고 최선 다해서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나와서 하죠.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체조 댄스가 이게 무슨 뭐 누구 실력을 견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즐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음악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심폐, 저 같은 경우는 막 구령을 하면서 해서 심폐 기능 좋아지고 또 상쾌해지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운동이 건강도 해주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음악하고 함께 운동을 하니까.
2: 정말 그 삶의 활력을 많이 얻고 계신가 봐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 강사분의 열정도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3: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지도를 맡고 있는 생활체육 강사 문명옥 씨는 무려 40년 넘게 생활체육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이었는데요. 네. 힘찬 목소리와 밝은 웃음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습에서 오랜 경험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강사 문명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8: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기분 전환도 하고 이웃과는 소통도 되고 그런 장이에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지나가시다가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병원에 가서 치료했던 목이나 뭐 팔다리 아픈 데를 운동으로 치유를 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보람을 느끼고 있죠. 우울증 가진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고 즐겁다. 생활이 활력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더 보람을 갖고 하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어린 아이들도 음악 소리 나면 무대 올라와서 막 같이 흔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좋은 생활체육이죠. 자유롭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움직여서 땀을 빼고 이게 삶의 이게 질이 좀 높아진다고 할까요? 예, 표정이 일단 밝아지니까. 예, 그래서 가정에 가도 각 가정에 가도 여자가 일단은 즐거워야 집안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표정들이 다 밝아서 가시니까 힘은 들어도 그래서 땀을 쭉 빼니까 잠도 잘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2: 하여간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또 어울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그 상동 호수공원에서만 운영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천의 생활체육은 상동 호수공원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천시는 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상동 호수공원을 비롯해 소사대공원을 비롯해 이 모두 11개소에서 광장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국학기공이나 체조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종목이 있고요. 생활체육 교실에서는 게이트볼과 리틀 야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초등학교 순회 지도를 통해서 배드민턴과 피구, 핸드볼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회 지도자 박채린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9: 부천시 체육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천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전문 국가 자격을 보유한 지도자들로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도로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약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저희 체육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까운 생활권에서 무료로 전문적인 체육 지도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민들은 체력 향상과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활력을 얻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그로 인해 재참여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자들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아유, 부천 시민들은 정말 든든하고 좋으시겠어요. 무엇보다 이 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3: 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이나 전문 체육시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네. 이렇게 집 앞 공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웃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 걷기 좋은 공원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거창한 결심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집 앞에 공원 으로 가볍게 나서는 한 걸음에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2: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0: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뭐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지 열흘 넘게 좀 지났는데, 근데 뭐 경남 지역 일부 당선인들은 지금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던데요. 일단 경찰이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무원 동원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안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박안수 캠프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기방하는 AI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고, 이 과정에 경남도청 공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지난 9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청 압수

0: 압수수색에는 경찰 10명이 투입돼 2시간가량 진행됐고요. 공보관실과 ENG 영상실 등 부서에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1: 네.
0: 경찰은 영상실에서 PC 본체와 도청에서 찍은 영상 저장 스토리지를, 공보관실에서는 PC 본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도청 이외에도 창원 성산구 박당선인 캠프 사무실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고 의심받는 창원시 의창구 한 디자인 회사 등 여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현재 도청 공보관실 공무원 집 컴퓨터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이번 압수수색 관련해서 경남 도청 측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0: 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도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안수 당선인은 압수수색 당시 고성군의 한 현장 점검에 나서 도청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네.
0: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 캠프 측은 선거 직전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 지시 유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영상 제작을 지시한 바 없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 캠프는 지난달 31일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제보자 A씨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1: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수사는 뭐 어떻게 진행될 걸로 지금 예상들이 나오나요?
0: 네, 앞서 경찰은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도 같은 날 기자회견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을 경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 네.
0: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박 당선인 캠프에서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A씨는 박 당선인 측이 지난 3월 중순부터 김경수 부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불법 AI 영상을 30개 제작해 지난 4월 말 삭제된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선관위에 제보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영상 제작 지시, 또 도청 내부 자료 제공 등 형태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지목한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정무 역할을 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박 당선인이 경남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임용됐습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4월 말 사직한 뒤 박 당선인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4월 말 이전 현직 신분으로 A씨에게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면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경남도지사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인들도 사법당국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인은 최근에 금품 요구 및 뇌물수수 연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특정 사업의 관급 자료 공급과 관련한 제보와 녹취 파일이 제출되면서 최근 진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습니다. 조 당선인 측은 상대 측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유포한 허위 사실에 대해 선거 당시 이미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해 법적 대응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강기훈 창원시장 당선인 측은 남동발전 사장 대인 시절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창원 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남동발전 예산으로 식사와 선물 등 기부 행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강 당선인 측은 당시 방문은 단순 견학 목적이었고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유축한 바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그 하만군수와 또 산천군수 당선인도 고발당했죠.
0: 네, 차석호 하만군수 당선인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차 당선인은 진주시 부시장 재직 중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만군민 수십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해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가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차 당선인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점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명현 산천군수 당선인 또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교회 헌금 행위로 인해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0: 당했습니다. 유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시 유세 일정을 살펴보면 유 당선인은 해당 교회 근처에 간 적도 없다며 캠프 관계자들 역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 예. 하여간 어쨌든 뭐 이 당선인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지금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른 건데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0: 네, 당선인들이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민선국이 초반 시정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자 지역 안팎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도정이나 시 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학계에서도 임기 초반 행정력 공백 부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선거 문화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임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사법 리스크에 묻힐 위험이 크다며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당선인들의 행정력에 상당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7월에 출범하는 제13대 경남도 의회는 지금의 12대 의회와는 여러 측면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던데요.
0: 네, 국민의힘이 과반을 접하는 다수당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대폭 늘어나 협치 필요성과 함께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박완수 도정을 견제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당선인은 68명이 선출됐습니다. 지역구는 59명, 비례는 9명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44명, 민주당 소속이 23명, 무소속이 1명입니다. 현 12대 의회보다 지역구 의원이 1명, 비례대표 의원이 3명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인이 60명, 민주당 당선인이 4명에 불과했던 4년 전 선거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소속이 16명 줄고 민주당 소속이 19명 늘었습니다.
1: 예. 그 민주당 당선인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8년 만에 이제 양당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졌다고요?
0: 네. 지난 4년간 민주당은 도의원이 4명에 불과해 국민의힘과 의회 운영, 협의나 조정은 고사하고 조정 견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당선인이 23명이어서 산술적으로 6개 상임위에 4명 정도씩 의원 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곧 시작될 양당 원구성 협의가 자리싸움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도청 교육청의 본 예산과 추경 예산, 결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양당이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좀 더 듣죠. 가덕도 신공항 조성 부지에 포함된 그 부산 강서구 대항동 주민들이 최근에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발표한 보상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지금 반발하고 있다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공단이 진행한 1차 적격 심사 결과에서 원주민 등 신청자 3명 중 2명가량이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공단의 심사 기준이 현실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한 건데요. 실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 상당수가 보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고령 주민이 많은 어촌 지역 특성상 전기나 수도 사용량만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학마을 한 주민은 자녀들은 대부분 외지로 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아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잦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 사용량이 적은 집도 있는데 사용량만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지금 공단 입장은 어떤가요?
0: 네, 공단은 이달까지 추가 심사를 진행해 적격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이주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전기나 수도 사용량뿐만 아니라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며 외부 심사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조선일보 부산취재본부 김미희 기자와 함께 부산 경남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이치 비치 티니 위니 옐로우 폴카닷 비키니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은 내일과 모레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이번 주 중 기온도 가장 높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32도까지 예보된 가운데 현재 기온이 32.4도까지 올랐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는 31도, 대구 30도, 강릉은 26, 제주와 부산은 역시 26, 7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이 33도까지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계속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은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불볕더위 속에 자외선 지수가 오늘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 이어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내일 더 나빠지겠고요. 모레도 점점 더 높은 단계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오존 농도는 오늘 오후에 수도권 충남, 전남, 울산, 경북 등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이 높은 단계 유지하겠고요.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까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4도, 습도는 29%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하며 장중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장중 1,504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수용한다면서 부정선거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위대는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월요일 라디오정국이죠. 2부 문을 엽니다. 앞서 오늘부터 주요 배달앱에서 오늘 정답인 이것을 활용한 마감 할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이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마감 상품마저도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고령층을 위해서 지자체는 물론이고 뭐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을 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지난해 8월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자그마치 77%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죠. 네, 하여간 이 디지털 세상이 추구하는 편의성과 속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고령층을 위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또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두 글자고 남은 물건을 다 떨어서 싸게 파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풀이만 봐도 뭐 정답이 뭔지는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이 지방정부의 예산을 분석해보는 시간 우리고장 살림살이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정보가 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를 좀 보도록 하죠. 끝번호 4128님. 이것은 참 아름다운 우리말인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할인이나 뭐 세일 같은 외국어에 밀려서 거의 듣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래요. 이런 말 잘 거의 들어볼 수가 없죠. 매장 가면 클리어런스 뭐 오히려 이런 영어가 써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7604님. 저희 집 근처 마트는 11시에 문을 닫는데요. 10시 20분에 가면 즉석 밀키트와 간식 등을 30%에서 60%까지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식단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달 앱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니 편해졌네요 하셨습니다. 알뜰하게 사시네요. 예,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 2399님은 5일장 날 오후 늦게 가면 이걸 많이 해서 이것저것 많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 5일장을 이용하시는군요. 3284님 특히 유제품 코너에서는 유통기한 짧은 상품은 할인을 많이 합니다. 오늘 내일 바로 마실 우유라면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또 아주 지혜로운 소비 그 비법을 하나 또 알려주셨어요. 유제품은 특히 더 그렇군요. 예. 강인수님 큰 시장 가면 아직도 좌판 위에서 발을 구르며 손뼉 치면서 이것이요 이것 외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서 저절로 웃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발판을 구르면서 손뼉을 쳐야 이게 맛이 나는 거죠. 예, 예전에 특히 명절 대목 이런 상인분들 마셨었는데 정말 뭐 명절 분위기 확실하게 띄워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은 큰 시장 가면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저도 최근에는 또 가본 기억이 없어서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약간 재밌는 기억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지혜로운 소비 방법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프로그램 마칠 때까지 문자창 공개시판 열어놓고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아, 먼저 이 소식부터 좀 보죠. 충북 충주 농가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후 피해가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다죠.
0: 네, 이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요, 한 달 전인 지난 5월 14일 충북 대수원면 소재 농가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 한 달이 지난 어제까지 도내 누적 피해가 8개 시군 46곳으로 18.57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이 말 그대로 이 화상을 입은 듯이 이제 까맣게 타버리는 그런 병을 말하는데요. 발생 농가의 재배 작목은 배 한 곳 외 나머지는 모두 사과입니다. 지역별 피해 현황은 청주와 음성이 가장 컸는데요. 청주는 11곳 3.18헥타르, 음성은 7곳 4.09헥타르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은, 괴산, 진천, 제천, 단양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중 보은은 지난해까지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고요. 청주는 지난해 단 한 곳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최다 발생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농장 당국은 농장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 생석회 살포 등 방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감염나무 매몰 작업은 현재 93% 정도까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정밀 예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표를 내고 인천시장 선거를 도왔던 공무원들이 있는데 인천시에 대거 복귀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0: 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를 불과 보름 정도 남겨둔 시점에 사표를 내고 보름 정도 남겨둔 시점인데요. 이 사표를 내고 선거를 도왔던 측근 공무원 13명을 대거 인천시로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12일 지방 별정직 1급인 정무부시장에 신재경 전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는데요. 유 시장의 3선 도전을 돕기 위해 한 달여 전에 퇴임해서 이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다가 다시 복귀한 겁니다. 또 선거를 돕기 위해 사직했던 김용배 전 시민소통 담당관도 지난 5일 4급 상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직한 4급 공무원 4명을 전문 임기제로 재임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임용기간이 6월 12일부터 유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30일까지로 사실상 18일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1: 네.
0: 낙선한 시장이 사표 내고 선거를 돕던 사람들을 다시 공직에 복귀시킨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시민단체인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측근을 챙기기 위한 무리한 재임용과 혈세낭비, 행정의 연속성 저해 등의 논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이건 뭐 당연히 좀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번에 그 통합시장을 선출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그러니까 사무소, 그러니까 이 시청사 주소지를 한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네요.
0: 네, 이 앞서 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법에 보면요, 현재 광주시청, 전남도청 등이 있는 세 도시의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통합특별시 의회가 상무지구에 광주시청사, 그리고 무안 남학에 전남도청사, 그리고 순천의 동부청사 이 세 곳 모두를 새로 생기는 특별시의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하는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주소지 한 곳을 지정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합특별법에는 규정된 이 새 청사의 활용 여부와 별도로 이 청사의 주소지는 반드시 이 한 곳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1: 네.
0: 이에 따라 시의회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데에는 이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시청사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아도 특별시는 출범을 합니다. 다만 이 특별시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에 어느 곳에 이 소위 말해 이 시청 소재지를 두느냐 이 결정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 각자 청사 소재지에서는 주청사를 서로 자신의 이 동네에 유치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서인데요. 갈등도 좀 예상이 됩니다. 이를 의식한 듯 광주시는 청사 주소지 지정은 법적 행정적 개념일 뿐 중심 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선과 그 낚시 어선의 음주 운항이 증가하는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
0: 네.
1: 이 시점에 이제 해양경찰청이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또 실시한다죠?
0: 네, 해양경찰청은 6월부터 앞으로 8월까지 3개월간

0: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및 수상 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이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지난 2023년 8월에는 충남 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다른 선박을 충돌한 후 도주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21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숙취 음주운항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선장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다음 아침에 출항을 했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음주운항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출항전 불시 음주 측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선박 외에도 이 카약이나 카누, 이 서프보드나 패들보드 등 이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90건인데요. 이 가운데 6월에서 8월 여름철 적발 건수가 30%에 가깝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예, 도로 위에서만 음주가 위험한 게 아니죠. 해상에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역 뉴스 브리핑 오늘은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또 어떤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겁니까?
3: 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단체장들의 취임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
3: 지금 전국의 지자체 인수위는 출범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1: 그렇겠죠.
3: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지자체 청사 안에서 은밀하게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단체장의 직무실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1: 예.
3: 취임도 하기 전에 주민 혈세가 새어나가는 이 고질적인 예산 낭비 구조를 미리 선제적으로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1: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 선거 직후에 뭐 사무실을 새로 꾸미고 집기를 새로 들이는 곳이 실제로 많습니까?
3: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를 보면요.
1: 네.
3: 단체장이 새로 취임한 지자체 166곳 중에 네. 약 78%에 달하는 130개 지자체가 직무실을 새로 단장하거나 집기를 대거 구입한 바 있습니다.
1: 어허.
3: 사실 제가 4년 전에도 이 문제를 언론을 통해 강하게 지적했었는데요.
1: 네.
3: 이번에 현장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보니 변한 게 없습니다. 이제는 단체장만 바뀌면 공무원들이 직무실 리모델링 예산부터 미리 챙겨두는 게 일종의 관행이 되어버린 건데요. 법적 제동장치가 없다 보니 4년 전의 구태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아니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뭐 굳이 그걸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78%에 해당하는 130개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정말 상당하네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 규모는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3: 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2억 원을 육박하는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1: 예.
3: 당시 공식 보도된 실례를 보면 2022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정당이 바뀌었거든요.
1: 네.
3: 그러면서 이제 시장실을 이전했는데 리모델링비와 집기 구입에 총 1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의 집행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당시 서울 동작구청 역시 구청의 직무실 개보수와 가구 구매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1: 네.
3: 청주시도 시장 직무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6,400만 원, 가구 구입에 5,700만 원을 쓰며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 예.
3: 경남 함양군도 군수실 바닷가 벽면공사, 가구 배치 변경 등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약 5,100만 원의 세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대략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럼?
3: 네, 예산은 크게 시설 공사비와 집기 구입비 두 가지 항목으로 집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벽면과 바닥을 가꾸는 리모델링 공사비, 그리고 쇼파나 책상 같은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1: 네.
3: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 기초단체에서는 청장실을 단장하며 멀쩡하던 변기와 세면대를 수입산 고급 제품으로 교체하고 샤워실까지 새로 만들며 수천만 원을 지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네.
3: 또 다른 지자체는 구입한 지 2년밖에 안 된 소파와 책상을 창고에 방치한 채 단체장 취향에 맞춰 수백만 원짜리 새 가구를 이중으로 구입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뭐 사용하던 집무실이나 집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 모를까. 뭐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단체장들이 취임 초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3: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외적으로 밝히는 사유는 주민 소통 공간 확보와 청사 효율화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실 위치를 고층에서 저층으로 이전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겠다거나 직무실의 일부를 민원인 접견을 위한 개방형 북카페로 개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거든요.
1: 네.
3: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시민단체의 예산 분석 결과를 봤더니 실제 집행 내역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장 개인 직무 공간의 인테리어 벽면 교체, 바닥재 재시공, 고가의 외산 가구 수입 구입에 집중되어 있어 명분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큽니다.
1: 예. 그럼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런 비용은 어떻게 이제 조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뭐 그의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난 뒤에 그럼 리모델링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3: 네. 예산 구조상 가장 심각한 지원이 이 재원 조달 방식의 편법성입니다.
1: 어허.
3: 지자체의 본 예산에 없었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본 예산 작년 12월 달에 이제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전용하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1: 네.
3: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입니다.
1: 네.
3: 즉 태풍이나 감염병, 재난재해 상황에 써야 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1: 네.
3: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취임 초기 근무 환경 조성을 시급한 현안으로 해석하여 예비비를 변칙 지출하고 있습니다.
1: 야,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예비비를 편성하는 본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출이라는 게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법적인 어떤 제재나 사후 통제 장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3: 네. 예비비는 단체장이 먼저 집행한 뒤 다음에 행감이나 결산 심사 때 지방의회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후 승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대금 지출이 끝난 상태에서 의회 승인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예산을 회수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3: 의회의 사전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비의 사후 승인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건데 뭐 거의 편법으로 보입니다. 뭐 그 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고 있나요?
3: 네. 내부 예산 과목을 변경하거나 전용을 통해서 타 부서의 예산을 차용합니다. 실제로 한 서울시 기초지자체 행감 결과에 따르면
1: 네.
3: 청사 전체 노후시설 보수와 재난안전정비를 위해 편성된 종합청사시설 유지비 1억 원을 무려 1억 원 중에서 무려 95%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을 청장실 리모델링 한 건에 몰아서 지출했습니다.
1: 네.
3: 이로 인해 정작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이나 노후 배관 수리 예산이 고갈되는 주객 전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 그럼 공사 계약 절차는 어떤가요? 어쨌거나 뭐 취임한 뒤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 이게 공사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3: 네. 맞습니다. 단체장 취임 전으로 길어야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공사를 끝내야 하다 보니
1: 그러니까요.
3: 절차가 복잡한 경쟁, 공개 입찰을 거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핑계로 특정 업체를 콕 집어 계약하는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 건데요.
1: 네.
3: 실제로 지난 2022년 당시 단체장 직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한 지자체 대부분이 경쟁 입찰 없이 100%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립된 지 몇 취업되지도 않은 신생업체나 단체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수천만 원짜리 공사를 통째로 맡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 뒤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무너뜨리고 선거 공신이나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와 비리 통로로 수의계약을 악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1: 이게 뭐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까지 참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뭐 단체장 집무실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도 같은데요.
3: 네. 예산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역시 똑같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경기도의회는 의장이 바뀌자마자 의장실과 접견실을 바꾸는데 4억 3천만 원의 혈세를 써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거든요.
1: 네.
3: 또 강원도 횡성군 의회에서도 의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멀쩡한 가구들을 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바깥에 빼돌렸다가 언론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 아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3: 느슨한 법과 잘못된 관행 그리고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선 법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단체장 방의 크기만 제한할 뿐 돈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금액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3: 그리고 또 선거 보훈성 관행도 심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건 사실상 선거에 도움을 준 측근이나 지역 업체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오래된 구태거든요. 마지막으로 내부 견제장치마저 마비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을 쥔 실세 단체장이 취임하자마자 하겠다는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히 눈치가 보여서 제동을 걸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아, 참 뭐 답답한데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78% 정도인 130개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뭐 그래도 나머지 한 22% 정도는 집계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사례는 없나요?
3: 네. 나머지 부분은 연임이 이제 그대로 단체장이 됐거나
1: 네.
3: 이제 그대로 이제 직무실을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있죠.
1: 네.
3: 지난 2022년 민선 8기 당시를 보면 충남의 경우에는 정당이 바뀌었지만
1: 네.
3: 새로 취임한 단체장이 직무실 리모델링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1: 정당이 바뀌었는데도.
3: 네. 전임자가 쓰던 책상과 의자 인테리어를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했고요.
1: 네.
3: 또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준 광주 강산구 사례도 있는데요. 취임 직후에 기존 직무실 면적을 절반 이하로 과감하게 줄이고 남은 공간을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회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민 소통방으로 개조해서 전면 개방했습니다. 예산과 공간을 주민 편의를 위한 전환한 행정 혁신 사례라고 봅니다.
1: 이게 뭐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이 지자체들의 이런 고질적인 어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글쎄요. 어떠세요? 시급히 좀 도입돼야 할 어떤 제도적인 대안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3: 네. 앞서 제가 계속 문제점을 시작했는데 비상금인 예비비에 손대지 못하게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재난 때 쓰라고 모아둔 예비비를 단체장 방 꾸미는데 꼼수로 쓰지 못하도록 예산 편성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1: 네.
3: 그리고 가구가 한 8년 정도 수명이거든요.
1: 네.
3: 8년 수명 철칙을 주는 겁니다. 조달청 기준이 보통 8년이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멀쩡한 가구를 버릴 게 아니라 정말 망가졌을 때만 이제 바꾸도록 해야죠.
1: 네.
3: 일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수증을 주민들에게 100% 공개하는 겁니다. 공사비와 가구 가격 같은 세부 명세서가 투명하게 드러나야지 주민들 무서워서라도 이런 어떤 예산을 낭비를 안 하거든요. 네.
1: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말이죠. 뭐 새술은 새푸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니 새로운 비전과 쇄신으로 더 나은 일꾼이 되기보다는 뭐 당선됐다고 지금 집무실부터 새로 꾸미는 단체장에게 뭐 지역 주민들이 어떤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 조금 답답한 마음으로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겠는데 오늘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3: 네. 오늘의 한 줄평은 지자체장의 진정한 행정적 권위는 화려한 직무실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로 하겠습니다.
1: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부터 아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리고장 살림살이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퀴즈 정답은 떨이었습니다. 좋은 우리말이죠. 떨이.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1946년 이탈리아 로마. 흑백 화면 속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살며시 눈을 뜬 델리아가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돌아오는 것은 남편 이바노의 다정한 화답이 아닌 그의 커다란 손바닥.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따귀를 맞은 델리아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고 반자집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델리아의 모습이로 프랑카 레이몬디의 곡 아프리테 르 피네세트레, 즉 창문을 열고 라는 뜻의 제목을 지닌 노래가 흐릅니다. 불행해 보이는 델리아의 상황과 달리 가사말은 어쩐지 희망찹니다. 내일의 행복이 기다려요. 은빛 구름과 기다림 속에서. 달은 이미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델리아의 집에는 남편뿐 아니라 가족이 더 있습니다. 딸 마르첼라,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 입만 열면 욕부터 하는 어린 아들 형제 둘이 거실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건넌방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아버지도 있죠. 요즘 이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마르첼라의 결혼입니다. 부잣집 아들과의 혼담이 오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첼라는 결혼을 통해 어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염원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분연한 결심과 함께요. 가족들의 식사와는 별개로 시아버지의 식사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델리아의 몫입니다. 일을 나가기 전 서둘러야 하는 일과입니다. 사사건건 델리아를 무시하며 큰소리만 떵떵 치는 시아버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내 아내는 여왕처럼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델리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죠. 어머니는 결국 5층에서 뛰어내리셨잖아요. 집 바깥은 곧 열릴 국민투표로 매일 소란합니다. 하지만 델리아의 머릿속은 그저 돈을 모아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마련해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노인의 건강이나 빈곤, 고독사 같은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족 간의 학대는 단순한 가정 불화나 세대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오늘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현주 관장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현주 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현주입니다.
0: 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이신데 이런 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나 있을까요?
1: 전국에는 39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0: 아, 39개 정도.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1: 아, 네. 저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아, 이것은 학대인가? 신고 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의 근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것을 접수받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노인 돌봄과 관련된 기관이 많이 늘어났고 복지도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 아, 네.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당연히 노인 돌봄 체계가 많이 늘어났고 또 제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맞춰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제도는 많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든지 충분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네, 이런 것도 같이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아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보충할 게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1: 네.
0: 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39곳 중에 이제 전체 협회장을 지금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관장님 맡고 계시죠. 예전에 비해서 이 노인학대가 양상이 좀 어떤 편입니까? 달라지고 있나요?
1: 양상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서 이제 노인학대라는 거가 이제 통계 수치화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안의 문제이다라고 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역할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를 접수 를 받고 시작하면서 일단 가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신고률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0: 관장님 노인 학대라고 하면은 요즘 이런 게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학대 발생 장소에 구분해서 가정 사례의 경우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칼을 이용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0: 뭐 위협을 한다든가
1: 협박을 한다든지 어떤 정해진 공간에 감금을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학대에 좀 포함이 되고요.
0: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정서적인 네. 학대는 어떤 게 있습니까?
1: 아,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은 실은 이제 비난이 나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매스컴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나가라, 죽어라.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들이 네. 속하고 있습니다.
0: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경제적인 학대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1: 경제적 학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대 유형 중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네.
1: 경제적 학대는 결국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0: 그 어르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가
1: 네. 어르신의 통장을 이제 임의로 사용한다거나
0: 예.
1: 또한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을 또는 본인의 생활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또한 그런 것들이 경제적 착취에 속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접한 그 현장 중에서 좀 가장 충격적인 노인학대 현장이라면 어떤 게 기억에 혹시 남으시는지요?
1: 저희가 이제 피해 노인을 만나게 되는 접점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좀 다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의 몸을 살펴보면은 얼굴에 피멍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갈비뼈를 발로 이렇게 밀쳐서 갈비뼈가 골절된다거나 손목에 깁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를 만나게
0: 자식들이
1: 됩니다.
0: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저희가 이제 학대 행위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2022년 이전까지는 학대 행위자의 1순위가 실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는 저희가 노인 부부가구 세대가 많아짐으로써 지금은 예. 이제 학대 행위자 일부분은 배우자입니다.
0: 배우자가 네. 이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네. 아마 뭐 힘들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 결국에는 이제 돌봄하고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해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학대 발생의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 안에서 노인 부부 가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치매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피해 노인이 약 24%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치매를 돌보는 배우자로부터.
1: 네. 네, 그렇죠.
0: 예.
1: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치매의 증상으로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이 또한 피해 노인에게 가고 또 노인은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0: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피해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 예. 네.
0: 그 아까 이제 자녀 아들이 네. 그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가족 중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1: 22년 이전까지는요.
0: 그전까지는. 네. 지금 이제 배우자가 네, 맞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당연히 부모를 학대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네.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들의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학대의 원인이 좀 분석되고 있는데 과거에 나도 부모님부터 충분하게 어떤 돌봄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가족의 부양은 더 이상 어떤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더 책임을 강화해 주기를 원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가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나도 잘하고 싶었다. 나도 네.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좀 있죠. 그럴 때에 이제 부모님이 염려와 걱정쳐서 잔소리를 많이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학대 행위자는 실은 이제 알코올 중독 어떤 술을 네. 반복해서 섭취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유형에는 이제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대화하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그만 자극에도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네. 그렇게 학대가 발생되는 경우도 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사실은 병을 앓고 있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식이 감당하기가 집에서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네, 네.
0: 이게 반드시 가해자 보고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럴 경우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을 폭행한다거나 욕설한다는 거는 이제 범죄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치료의 과정을 좀 밟으셔야 되는데 치료할 수 있는 연계도 진행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돌보는 노인인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환자인 네, 그런 경우들도
1: 그렇죠.
0: 있고
1: 네네.
0: 양쪽이 어떻게 보면 다 환자인 경우들이
1: 네,
0: 있을 수가
1: 그렇습니다.
0: 있겠네요. 네. 아,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좀 사회적으로 손을 내밀면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1: 사회적으로는 이미 이제 복지 서비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이제 사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어떤 신청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네. 국민기초생활 그 수급자분이 되실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받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의료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정보 제공을 하고 또 다른 게 어떤 아까 우울이나 어떤 불안 증세에서는 전문 상담하고 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결이 돼서 그분들의 또 심리적으로 조금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자원 연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 네. 제도도 많이 있고 정보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도 네. 실제로는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시는군요. 근데 아동학대도 그렇지만 노인학대도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학대하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실제로 보셨습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대이다라고 이제 판정되는 건수는 의심 사례가 되는 접수의 한 반 정도에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일반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다소 이제 거부의 사례도 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거부하시는 이유는 우리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의 그런 과정에서 학대 행위자분들이 더 큰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고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거부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2: 네.
1: 가정 이야기고 나의 아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아이 남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또 겪는 분들이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2: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1: 결국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 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하는 거는 결국에는 학대 상황이 어떻게 조금 발생됐는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 어떤 촉발적인 사건을 좀 외적인 상황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실은 잘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복지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자원 연결 통해서 소통하는 기술도 또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좀 있습니다.
2: 네. 근데 당장 뭐 자식의 어떤 허물이 밖으로 드러날까 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1: 네.
2: 결국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1: 네.
2: 신고를 했다가
1: 네, 맞습니다.
2: 뒤에 더 큰 탈이 날까 저 같아도 그게 더 두려울 것 같은데 그 보호 조치는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1: 보호 조치라고 하면은 이제 분리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쉼터는 무한정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1: 쉼터는 이제 근거의 한 4개월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 반 정도 어르신들은 다시 온 가정 복귀하고 있습니다.
2: 그 4개월 후에는 원가정으로 가고 싶지 네. 않고 갈 수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1: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어떤 공간을 그러니까 쉼터에서 4개월 계시면서 쉼터 얻으시면서 앞으로의 어떻게 그러면은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보호자랑 분리 조치할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요양시설을 가신다거나 양로시설도 잘 연결해드리고 있고 또 학대가 발생되고 나서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계신지 몰랐다. 이제부터도 내가 잘 보양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주택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사례도 좀 다소 있습니다.
2: 부모님 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따로 사는 자식들은 모를 수가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
1: 네.
2: 발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신고 절차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그럴 네.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신고 절차는 이제 저희가 1577-1389번으로 24시간 상담 전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1389가 전국에서 다 진행되고 그 번호를 누르시면은 좀 전에 제가 39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2: 네.
1: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고 방법은 112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2: 112도 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2: 그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경찰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1: 네, 112를 신고하면은 이제 법에 근거해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또 그 사례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사례를 통보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보받은 그 사례는 다시 가정을 방문해서 어떠한 일로 그런 일이 상황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고 또 재학대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학대 3대 전담 경찰관과 협력 체계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1: 아, 네, 맞습니다.
2: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요?
1: 일단은 저희가 많은 유관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서입니다. 6월 15일 날 매년 저희가 노인학대 예방이나 캠페인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 같은 사례에는 이 사례를 어떻게 그러면은 같이 개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사례회의도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가기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AFO 분들하고 동행을 요청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또한 학대 행위자를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 행위자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어떤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교육할 때는 또 경찰서 분하고 같이 동석해서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네.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나만 참으면 되는데.
1: 아, 맞습니다.
2: 네. 네. 나만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네네.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저는 이제 신고가 저요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그분들이 신고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목숨이 위협을 느낀다. 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잠시 그 순간만큼은 행위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찾아볼 때는 이제 가장 약간 이제 표면적으로는 평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제 학대 어떤 상담을 또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신고해야 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을 어느 누군가가 계속 오고 가고 하면은요. 학대 행위자분이 긴장하십니다.
2: 네.
1: 그리고 아 그러한 행동이 잘못돼 있음을 인식을 하고 또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도 나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지관 직원도 오시고 경찰서 분들도 오고 가고 하시다가 별일 없으십니까? 아무도 여쭤보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은 심리적으로 든든함을 가지게 되시고 나도 위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또 생각도 가지시게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고립되는 게 제일
1: 맞습니다.
2: 위험한 거군요.
1: 네, 네.
2: 예, 고립되지 않도록
1: 네, 네.
2: 예, 바깥 연결 고리를
1: 네, 네.
2: 예,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필요하군요. 노인학대가 입증이 되면
1: 네.
2: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노인학대의 처벌은 이제 발생되는 공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제 가정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의 또 법적 처벌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학대 학대가 발생되는 시설 내에서 만약에 학대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학대이다라고 판정되면은 그 기간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물론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행정 처분을 좀 이렇게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기간이 그동안 쌓아온 내용들이 뭐 영업이 정지가 된다거나 기간이 뭐 폐업이 된다거나 그런 조치들이 좀 따르게 됩니다.
2: 요즘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네네.
2: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런 전문시설에서의 학대가 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아, 네. 우리가 왜 학대가 발생되지? 라고 했을 때는 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으면 그건 공적 영역의 사회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의 90% 이상은 영리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현재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1: 네,
2: 굉장히
1: 있지만.
2: 많은데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다 보니까 그게 1순위가 되는 거군요.
1: 1순위라기보다는 그분들도 실은 더 자격을 갖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것이 공공 서비스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책임성이 조금 부족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되고 그것이 직무 기술로도 또 이렇게 확대될 때에 노인학대는 예방될 수 있고 또한 2019년도부터 노인인권교육이 법적 의무화가 됐습니다. 어떤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도 좀 있습니다.
2: 근데 교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잖아요. 굉장히.
1: 그렇죠. 제도는 많다. 하지만 그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좀 따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충분한 예산이 좀 따르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에 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처우는 결국은 서비스 질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학대 행위자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떤 범죄 행위에 속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시게 됐냐 여쭤보면은 그것이 어떤 범죄 행위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 행위자가 되고 학대 행위자로 되면은 또 수사 기관에 또 어떤 이제 그런 자격을 어떤 범죄자 자격이 되고 취업이 제한되고 그러기 위해서.

0: 저는 충분한 시스템 구조가 좀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실태다.
0: 네. 예.
1: 그런 얘기 하셨는데 CCTV 같은 게 요즘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0: 네네.
1: 그거 막 통해서 자식들이 보고 울분을 터뜨리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가 좀 완벽하게 되면은 좀 이런 그 노인학대율이 낮아질까요? 어떨까요?
0: 네네. CCTV가 설치가 된다는 거는 분명히 도움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떤 학대 판정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CCTV만으로는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인권 옹호자임을 내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자로서 인식할 때에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요즘은 그 돌봄 인력이 이제 외국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1: 어느 정도나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간병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아, 네. 저희가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알 수는 없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요양병원에는 실은 다수인이 외국인으로 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교육을 진행한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교육은 어떤 기술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돌봄은 어르신의 존엄성을 있다라는 걸 존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까지 조금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세심한 돌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노인학대 문제, 이제 가정에서 네. 이루어지는 것도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돌봄에 대한 짐이 가족들도 좀 본인한테 버겁다, 무겁다라고 느껴졌을 때 노인학대로
0: 네,
1: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짐을 좀 국가가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앞으로 이 노인학대, 노인보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국가정책이 가고 있는지요?
0: 아,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노인 돌봄의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노인 돌봄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치매 공공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 치매 공공 후견 제도.
0: 네, 치매 공공 후견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상 관리, 재산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 또 새롭게 또 도입하고 있는 거는 개인의 어떤 재산을 어떤 이제 일정한 기간에다가 그걸 의탁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고 그것에 내 금전을 어디 어디에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제도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경제적 학대, 노인의 경제적 학대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0: 네네.
1: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0: 네.
1: 아까 내 돈을 자식일지라도 함부로
0: 네,
1: 할 수 없도록 이제 네.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0: 네, 그렇죠.
1: 있군요.
0: 네네.
1: 예. 지금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학대 피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피폐해져 있을
0: 네네.
1: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한 과정에서 여쭤보는 게 있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난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자살 예방센터가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노인상담지원센터가 또 각 노인복지관 안에 상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시거나 또 그 상담원이 가정까지 또 방문해서 하는 사례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1: 찾아와 주시기도 하나 어르신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한
0: 네네.
1: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0: 네네.
1: 아.
0: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가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1: 네. 이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0: 일단은 저희 이제 복지제도가 다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이제 사례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의뢰해드리고 물론 동의를 받아서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그 기간에 내가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신청하셔서 접수 받고 또 상담 진행하실

0: 수 있습니다.
1: 이런 모든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노인학대 신고 접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0: 아, 그거는 아니에요.
1: 아닌가요?
0: 어떤 저희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한해서
1: 예.
0: 저희가 이제 접수받는 기간이고,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힘들어라고 하면은, 실은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복지로라고 있습니다. 복지로. 검색 사이트에 복지로를 치시면은, 내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신청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져 네. 있습니다.
1: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시는 분들이
0: 네,
1: 많거든요.
0: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함께하고 있는 또 유관기관 또 종사자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1: 네. 자, 오늘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런 학대받는 노인들 편에서 지금 30여 년 가까이 일을 해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0: 아, 네. 내가 있는 권리가 상대방에게도 있고 그 권리는 노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노인이 되듯이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데 인권 옹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권 옹호자라고 하면은 아, 저 일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인권 옹호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권 옹호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1: 네. 의식도 큰 문제지만은 그걸 좀 뒷받침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들이 좀 촘촘히 예, 좀 성긴 그물이 아니라 좀 촘촘한 그물로 좀 잘 네. 짜여져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6월 15일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경기 서부노인전문기관의 이현주 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6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의 더위가 오늘 좀 심한 편이고요. 경기 양주 백석읍으로 현재 기온이 34.2도, 경기 남양주나 서울 용산도 33도대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평균 기온이 32도, 공식 기온이 이렇게 예보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오늘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서울은 올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33도까지 기온이 예보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더위도 당분간 쭉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오후에 높겠습니다. 오늘 전 권역의 자외선 지수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음, 내일과 모레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에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으로 나쁘겠고요.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좀 많을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은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2도, 습도는 36%입니다. 기상청에서 최형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대비 코스피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 2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5%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22.36포인트 상승한 8545.98에 코스닥은 4.98포인트 상승한 1034.03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마감한 가운데 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1조 5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1조 5천억 원 정도

0: 박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PSP 강세를 코스모 로보틱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1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횟수가 역대 최다 기록인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됨에 따라 올해 누적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6회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의 연간 기록 매수 14회, 매도 12회와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이 월간 기준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아파트와 연립을 모두 합쳐 0.9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상승폭이 두드러지며 4월 0.55%에서 5월 1.06%로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5월 서울 주택 전세값은 0.91% 올라 전달 보다 0.2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HD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4건을 적발해 문책과 시정 요구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를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호텔과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공시지가 기반으로 임대료와 임대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JTBC가 채무 불이행 선언 사흘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제는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딜스와 계열사인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이 잇따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를 비롯한 회생 절차 신청 사건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향후 대표자 신문 등 절차를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겠고 기온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서울 33도, 대전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KBS의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AI 확산으로 전세계 전력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설립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자 차세대 에너지원 가운데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 주요한 전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경쟁적으로 SMR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선 세계 최초로 6월에 SMR이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 안정성이나 경제성과 또 사회적 합의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SMR, 현재 기술부터 상용화 가능성까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이란 종전 합의 덕분인가요? 오늘 코스피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2: 아주 좋았습니다. 또 좋았던 거는 초반에 급등했던 게 뒤에서 밀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는 게 더 오늘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5.2% 올라서 8,545였고요. 오늘 장중 고점이 8,600 살짝 넘었었으니까 그게 그거에 비해서는 한 50포인트 정도니까 오늘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 코스닥은 오늘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일단 마감가는 0.4% 올라서 1,034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네. 장 초반에 2.4%까지 올라서 코스피랑 비슷한 흐름으로, 물론 뭐 지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같은 꽤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렸고요. 한때는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마감은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끝났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이틀째, 오늘은 거의 1조 원 정도 사서 지난 금요일 날 2조 2천억 산 거를 생각을 하면 이틀 동안 3조가 넘는 그런 코스피를 좀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대형 중심으로 순매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개인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코스닥이 수급이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가 힘들 때 개인이 받쳐줬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이 좀 다시 좀 회복이 되려고 하는 차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좀 돌아서다 보니까 개인이 지금 버티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1: 그렇군요.
2: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전쟁 종전 합의 소식, 이게 오늘 우리 시간으로 6시 45분인가 7분, 6분인가 그때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언급이 속보로 뜨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 일단 유가가, 오늘도 유가가 80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70달러 때도 기대가 좀 딱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당연히 인플레에 대한 압박 줄어들 수 있고 국채금리도 떨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악재였던 말하는 이제 인플레, 그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종전 합의가 많이 좀 덜어주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전망치도 50% 이하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금리와 관련된,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내려온 게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주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 삼성전자 4.5% 올라서 33만 7천 원, 하이닉스 6.4% 올라서 228만 8천 원 각각 마감이 됐는데, 뭐 두 종목 다 장중 고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역시 앞서 코스피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궤를 갖고 있다 봐야 되겠고, 오늘 몇 가지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MLCC라고 요즘에 아주 AI 서버에 반드시 필요한 그 부품이 있는데, 그게 삼성전기, LG이노테이. 여기가 다시 오늘 뭐 목표가가 240만 원, 삼성전기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나오면서 15% 전후로 두 종목이 아주 가장 급등을 한 종목이었고, 현대차도 모처럼 6% 급등을 했고요. 조선주, 방산주, 원전, 전력주들, 이 소위 말하는 조방원전이 오늘 다 괜찮았습니다.
1: 그러네요.
2: 일부 종목들이 뭐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다 괜찮았는데, 이 6월 18일에 이번 주죠. 한미 전략투자협정 시행이 이제 된 데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마스가를 비롯한 이제 작년 가을에 한미 투자협정 체결됐던 것들이 이제 뭐 하나가 좀 하나라도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오늘 이 조방원전의 강세에 힘이 되어졌고, 스페이스X 상장이 마무리되다 보니 우주항공 쪽은 확실히 새로운 종목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아, 북미 투자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좋았군요.
2: 네.
1: 미국이란 종전 합의 관련해서 좀 더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2: 예.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을 했으니까 106일 만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9번이나 이제 종전 곧 될 거야라고 언급을 했던 것들이
1: 39번이나 했어요? 대단하네요.
2: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좀 돼가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오늘 아침 6시 한 45분쯤 본인의 SNS에 밝혔고, 바로 이란 외무부도 19일 날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적으로 종전 합의안에 서명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이번에 양측의 협상 중재국이 파키스탄했는데, 파키스탄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종전 확인 언급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통해서도 이제 종전이 이번에는 확실하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게 됐고, 특히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 19일 종전 합의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얼추 날짜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참석할 가능성이 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종전합의의 서명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에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될 것 같고, 근데 좀 관건은요, 이 종전합의의 안이 현재까지 이란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미국에서는 아직 종전 합의안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14개라고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뭐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중단, 뭐 철수, 경제 제재 해제 및 재건, 60일 내 핵 관련 제재 해제 등등등. 이렇게만 딱 들으면 이란 측에 유리한 내용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들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정도에 이란이 합의안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한다면서 또 격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우려가 없잖아 있긴 한데, 일단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미국 측에서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경계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겠고, 또 하나가 이 현재 확정된 내용 중에 19일 날 서명한 이후에 60일간 본협상을 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쟁점인 핵 문제, 경제 제재 해제 문제, 이거에 접점을 탈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사고를 시작할 것이,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남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지난주 금요일 스페이스X 상장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증권사가 미래에셋 증권인데
2: 네.
1: 공모 과정에서 한 주도 배정을 못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2: 원래는 231만 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미래에셋 증권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 미래에셋 증권이 231만 주는 적어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2: 근데 실제로 이제 공모가 다 끝나고 이제 상장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래에셋 증권이 약속했던 231만 주의 10분의 1도 아닌 단 한 주도 배정을 못 받은 걸로 확인이 돼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미래에셋 증권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왜 미래에셋 증권에 한 주도 스페이스X 공모주가 배정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몇 가지 종합을 해보면, 예정보다 청약 물량이 4배 넘게 몰렸다. 이거는 뭐 이미 알려진 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정이 예정됐다가 물량이 아예 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통 네. 이렇게 물량이 많이 청약 물량이 많아도 한 주도 배정이 안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거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고요. 일본 증권사들이 개인 청약 물량을 받았는데 한 22억 주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미래에셋 증권은 못 받았냐에 대한 해석이, 일본은 개인 청약자들 대상으로 청약을 받았던 거고, 미래에셋 증권은 전문 투자자들 대상으로 청약을 받았던 게 이제 좀 문제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골드만삭스가 갑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오후에 나왔던 얘기는 미래에셋 증권이 스페이스 청약과 관련해서 관련 증권 신고서를 국내법상 청약 2주 전에 내야 되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쪽에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일주일 전에 증권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승인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1: 근데 아직 그렇군요.
2: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뿐이고요. 금감원 일단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이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미래에셋 증권은 전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납입한 청약 증권금을 전액 환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달러로 이제 청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환전 또 송금 환불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손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일단 불거진 상태고, 또 하나 사실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미래에셋 증권이 확보할 예정이던 231만 주를 확정이라고 믿고 자사 ETF 상품에 이 미래에셋 증권이 갖고 있는 공모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고객을 유치했던 문제거든요. 이거는 결국 미래에셋 증권이 한 주도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스페이스X 그 주식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렇겠네요.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 최소 두 번 이상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 네.
1: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못 갚은 빚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요?
2: 예, 오늘 한 신용평가기관에서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332만 명의 대출 금액이
1: 네.
2: 무려 1138조 거의 1139조 원에 달합니다. 겁니다.
3: 이게 엄청난 금액이네요. 예,
2: 작년 말 대비 한 4개월 새 5조 원 정도가 증가를 한 거고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든요. 네. 이 불이행자 수는 16만 명으로 5% 정도가 줄긴 했는데 문제는 불이행자는 줄었는데 이들이 진 부채는 오히려 8% 가까이 늘어서 16만 명이 37조 원 정도의 빚을 현재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네.
2: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금리 세가 계속 오르고 내수가 부진한 그런 결과라는 분석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내용은 뭐냐면 60대 이상 개인 사업자들의 이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60대 이상 중에 개인 사업자들 뭐 대부분 이제 뭐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대출 잔액이 406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5%가 증가했는데 이게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를 했고 60대 이상 채무 불이행자가 3만 8,900여 명으로 작년 말보다 0.7%가 늘어서 역시 이것도 전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를 했고 또 이들이 보유한 대출 금액은 무려 20% 가까이나 증가를 해서 11조 8천 원에 달해서 전 연령대에서 증가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개인 사업자들의 이 부채 문제가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증가폭도 굉장히 크다 이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고령층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을 한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계형 네. 창업이라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은 그런 사업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않고 또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실제로는 돈을 못 번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고령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이제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부채 탕감이라든가 금융지원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이 고령층 분들의 생계가 어렵다라는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정부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4: 여러분 머리에 뿔이 달린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아시나요? 현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신비한 존재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 유니콘이 살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5천억 원을 넘긴 비상장 기업을 바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된 메타, 우버도 상장 전엔 다 유니콘 시절을 거쳤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런 대박 스타트업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미리 선정해 지원하는 예비 유니콘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유니콘 기업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는 것과 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외형적인 성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유니콘이 됐던 미국의 공유 킥보드 기업 버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공격적으로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몸집은 키웠지만 킥보드가 망가지고 방전될 때마다 들어가는 수리비와 배터리 충전비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결국 서비스를 유지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눈에 보이는 높은 기업 가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돈을 버는 반복 가능한 성장 모델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선 만큼 글로벌 모델을 뒤흔들 대한민국 유니콘들의 멋진 질주를 기대해봅니다. 유니콘 기업,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최근 원자력은 물론이고요. 건설업계와 조선업까지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SMR 경쟁이 치열한 만큼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SMR의 기술에 대한 우려 또 안정성 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대체 에너지원이 될 것인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SMR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SMR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뭐 말 그대로입니다. 2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아, 2번이요. 예. 그 SMR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죠. 그러니까 네. 스몰이라는 건 작단 뜻이고
1: 작다.
2: 네, 모듈은 이제 모듈로 만들었다. 그게 네. 뭐냐면 이제 집 지을 때 벽돌을 막 여러 개 쌓는 게 아니라 벽돌을 여러 덩치를 쌓아갖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팍팍 지면은 빨리빨리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기존 원자로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자로 따로 증기 발생기 따로 가압기 따로 이렇게 설치가 돼서 안에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큰 통 하나에다 다 넣은 겁니다.
1: 아,
2: 그래서 그렇구나.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갖고 와서 현장에선 설치만 하니까
1: 네.
2: 건설 기간을 되게 짧게 만들 수 있는 거죠.
1: 네. 원래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가압기랑 그다음에 뭐 노심이나 해결료,
2: 네, 증기 발생기,
1: 증기가 발전되는 부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2: 그렇죠. 따로 떨어져 있는 걸 그리고 이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1: 네.
2: 근데 이제 그걸 갖다 큰 통 하나에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1: 네.
2: 기본적으로 이제 용량은 좀 작아지지만 이제 그것들끼리 파이프로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파이프가 깨진다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원천적으로 없는 거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그걸 뭐 용접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전혀 없이
1: 예.
2: 현장에는 갔다가 설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1번 그림 보시면
1: 네.
2: 이제 과거에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한 10빌리언 달러가 들어간다. 우리도 네. 치면 15조.
1: 15조.
2: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예.
2: 아무튼 미국에서는 한 15조 들어가고 건설하는데 10년 걸린다. 이렇게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30% 정도 가격이 낮아지고
1: 네.
2: 건설 기간도 한 3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그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보글 3, 4호기랑 서머 2, 3호기라는 대형 원전을 지었었어요.
1: 네.
2: 근데 지었는데 공기 지연이 발생을 해가지고
1: 아, 미국에서요?
2: 한, 네, 네. 한 8년 정도 지연이 발생했으니까 거의 공사 기간이 한 2배 들어갔고요. 비용은 거의 한 3배 들어가 버렸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대형 원전 건설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제 건설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건설을 안 해도 되는 발전소가 뭐냐. 그럼 작게 만들어서 가서 설치만 하면 건설 부분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1: 네.
2: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SMR을 주로 열심히 하게 됐죠.
1: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방금 SMR 말씀해 주시면서 대형 원전과의 비교까지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2: 네.
1: 뭐 SMR의 좀 더 장점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있을까요?
2: 일단 대형 원전 대비 이제 장점을 비교한다 그러면 일단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요.
1: 네, 조립해서 오니까요.
2: 그렇죠.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요. 그러나
1: 아, 네.
2: 그러나 이제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단위 가격이 낮아지기는 어렵습니다.
1: 아,
2: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으니까.
1: 그렇군요.
2: 예.
1: 네.
2: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예컨대 대형 원전은 한번 설계를 해서 두 개, 세 개 만들고 끝났는데
1: 네.
2: 소형 원전은 한번 설계를 해서 100개, 200개 만들면 이제 설계 단가가 빠지는 거니까
1: 네.
2: 이제 경제성을 거기서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원전은 목돈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단위기의 가격이 작으니까 한 두 개 설치해가지고 발전을 해가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또 설치한다거나
1: 네.
2: 뭐 이런 초기 코스트가 좀 적게 든다
1: 네.
2: 하는 뭐 장점이 있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대형 원전 가장 큰 장점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1: 예.
2: 대형 원전은 이제 짓고 나면은 원전 반경으로 한 1km 정도는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사요.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안에 이제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들고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비상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전 문으로부터 30km까지를 비상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1: 굉장히 넓네요.
2: 그렇죠. 일단 사람이 네. 살고 있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대처하는 구역이 이제 30km입니다.
1: 네.
2: 근데 이제 그 SMR 중에 지금 리더가 뉴스케일인데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200m예요.
1: 아, 그렇습니까?
2: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입지의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스몰이라는 게 원자로가 작다는 게 스몰이 아니라
1: 네.
2: 부지가 작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부지가 작다는 네. 개념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SMR이 들어가면 SMR이 필요한 곳으로 그냥 바로 설치가 됩니다.
1: 네.
2: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멀리 설치해놓고 송전선으로 갖고 들어오는 건데
1: 그런 걸 온사이트 발전이라 하더라고요.
2: 그렇죠. 네. 뭐 분산 전원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1: 아, 분산 전원.
2: 예. 그리고 이제
1: 좋은 말이군요.
2: 예. 당장 뭐 필요한 곳에 바로 이제 쓸 수 있다 하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짓는 것보다 송전선 짓는 게 더 힘든 일이거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송전선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0: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필요한 곳에 그냥 바로 지어서 쓸 수 있다. 그럼 제일 좋은 거죠.
1: 네, 네. 그렇군요. 그럼 SMR이라는 거는 그럼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각각 막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일종의 그러니까 표준화를 각사별로 뭐 민간 레벨에서 표준화를 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0: 지금은 뭐 각축전인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뭐 양옥도 있고 한옥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원자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1: 아, 그래서 여러 이제 타입으로.
0: 네, 그래서 이제 각각 나름대로 가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1: 네.
0: 뭐 한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빨리 들어가는 원자로를 만들겠다. 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1: 네.
0: 빨리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장점이 있는 걸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가장 큰 거는 냉각제를 물을 쓸 거냐,
1: 네.
0: 아니면 물 아니면 다른 걸 쓸 거냐 이거예요.
1: 아,
0: 예컨대
1: 네.
0: 이제 뭐 예컨대 나트륨 같은 네. 걸 냉각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용융염 같은 걸 냉각제로 쓰기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뭐 헬륨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냉각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각제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연료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봉이 들어가 있는 핵연료도 있지만
1: 네.
0: 핵연료를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공을 이제 다 쓰고 나면 공을 빼고 새 공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핵연료도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농축도도 기존 것처럼 한 4%나 5%짜리 연료를 쓰는 원자로도 있고 한 20%짜리 연료를 쓰는 원자로도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원자로가 뭐 그 핵연료의 종류 또 냉각제의 종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개념이 많이 틀려지고요.
1: 네.
0: 또 우리 뭐 집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짓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디자이너에 따라서 이제 지금 SMR이 그런 상태고요. 지금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 80종, 90종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그럼 지금 제일 앞서 있는 모델이라든가 제일 네. 상업화에 가까운 모형은 어느 회사가 만든 어떤 모형이에요?
0: 뭐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 설계 인가라는 걸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1: 표준 설계 인가.
0: 예. 네. 그러려면은 이제 설계가 적어도 한 70% 이상 되어야지만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이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제일 빠른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테라파워가 착공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1: 아, 테라파워라는 네. 회사가 있군요.
0: 테라파워가 이제 그 나트륨이라는 원자로를 만들고 있는데
1: 네.
0: 그게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1: 지금 네. 5번 그림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0: 예, 그 그렇습니다.
1: 나트륨에
0: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1: 어플리케이션 콩이랑 유튜브로 화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테라파워가 만든 나트륨이군요.
0: 예. 근데 그 원자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이 들어갔어요.
1: 그럼 좀 더 앞서 있는 겁니까?
0: 그렇게,
1: 아까 그거
0: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1: 그렇게 느껴집니다.
0: 예, 건설 허가를 받을 때는 설계 한 20% 정도만 돼 있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더 느린 거네요.
0: 그렇죠.
1: 뉴스케일이 더 앞서 있는 거.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은 전통적으로 원자로를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1: 네.
0: 설계의 진도를 뽑은 거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금 설계해가지고 인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1: 네.
0: 일단 이제 착공부터 들어가자.
1: 아.
0: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시장의 어필을 어떻게 할 거냐.
1: 예.
0: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착공 들어갔기 때문에 테라파워가 제일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아니, 얘기도 하는데
1: 이게 주택 재건축을 하도 접하다 보니까
0: 예, 예.
1: 그 사업 시행인가 관리 조합 설계인가보다는 사업 시행인가가
0: 그렇죠.
1: 좀 더 뒤에 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0: 예.
1: 그렇게 느껴지네요.
0: 그 프로세스 상으로는 이제 설계 한 20% 30% 정도만 돼 있어도 건설허가 받을 수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예, 그래서 꼭 이제 근데 아무튼 뭔가 가시적인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거죠. 예.
1: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들 기업들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0: 협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개발하고
1: 한국은
0: 있고요.
1: 한국 독자형 아까 말씀하신 뭐 8, 90개 정도 되는 그런 모델 중에 한국 독자형이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한국은 이제 몇 가지 노형이 있습니다. 우선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스마트라는 원자로가 있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나오기도 전에 2012년도에 네. 벌써 허가를 받았어요.
1: 아.
0: 네, 우리가 굉장히 빨리 시작한 거죠.
1: 네,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모태로 해가지고 이제 뭐 반디라는 원자로도 만들어졌고요.
1: 네.
0: 그다음에 지금 그 혁신형 SMR이라는 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1: 네.
0: 요거는 이제 일단 그 과거에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최신 규정

0: 이 아니라 옛날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예. 상업용 원자로 대형 원자로에 대한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경남 용기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그 요즘 수요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 네.
0: 이제 수요에 맞춰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뭐 배에다가 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는 미국과 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보기보다는 한국 독자적인 그런 거를
0: 그렇죠.
1: 하고 있다.
0: 네, 네.
1: 그거를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뭐 한수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회사들이 되는 거예요?
0: 지금,
1: 어디가 되는
0: 지금
1: 건가?
0: 현재는 원자력 연구원은 원자력 연구원대로
1: 네.
0: 어떤 것은 그 미래 원전에 대해서는 또 미래형 SMR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그 한전 기술 주식회사라는 데에서는 그 반디라는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데
1: 네.
0: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가장 그 본격적이고 큰 연구는 한수원하고 이제 과기부 또 산업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 정부가 같이 투자하고 있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1: 네.
0: 그게 이제 그
1: 혁신형 SMR.
0: 이거 네. 가장 지금 열심히 투자도 크고 열심히 진도를 뽑고 있죠.
1: 이건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원전 유형인 것 같습니다.
0: 네. 한 뭐 2030년대쯤 되면 나올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SMR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노용도 경수로용, 비경수로용 이렇게 있다고 했고 말씀에서도 냉각제 타입 따라 다르고 연료 타입이 봉이냐 구냐 등등 다르고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뭐 기술적으로 유불리나 장단점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좀 그렇지만 좀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시나요?
0: 네, 일단 뭐 그동안 원자로는 이제 물을 냉각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그 물에 대한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수형 원자로는 인허가가 빠를 것이다.
1: 아.
0: 예. 근데 이제 뭐 비경수형 예컨대 이제 나트륨이라든지 용융염 네. 이런 수준 원자로들은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 기관에서도 이제 체크포인트들을 좀 더 많이 찾아내야 되거든요.
1: 네,
0: 규정도 아직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수로형이 인허가가 빨리 나올 것이다.
1: 예.
0: 그래서 보급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나트륨, 영어로는 소듐이죠. 사실 우리가 학교 배울 때는 나트륨이라고
1: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0: 그 나트륨을 냉각제로 하고 있는 원자로입니다. 이런 원자로들은 네.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저 우라늄을 원자로로 넣었는데 그 안에는 우라늄 235랑 238이 섞여 있는데요.
1: 네.
0: 235는 연료가 되고 238은 연료가 안 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238이 그 안에서 중성자를 맞아서 플루토늄으로 바뀌어요.
1: 네.
0: 그러면 플루토늄은 좋은 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브리더라 그럽니다. 증식로. 연료를 만들어내는 원자로죠.
1: 네.
0: 그 이제 연료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좋고요. 또 고온을 얻을 수도 있고요.
1: 아, 그럼 소듐 냉각로를 가지고 있으면 브리더라는 증식로가 돼가지고 고온 원전 원자로가 된다는 거예요.
0: 증식로도 되고 고온도 얻을 수 있고요.
1: 아, 장점이 많네요.
0: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사용할 연료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1: 네.
0: 그 안에 이제 악티나이드라는 오래 살아남는 이제 동위원소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걸 집어넣어서 악티나이드를 빨리 없애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버너라 그러죠. 뭐. 근데 그런 기능도 있고요.
1: 소듐을 네.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네. 너무 많네요.
0: 네, 많죠. 그다음에 네. 이제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렇게 이제 용융염 원자로 쓰면 뭐 선박의 추진체라든지
1: 네.
0: 이런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융염 원자로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1: 아,
0: 네. 뭐 가스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1000도 이상.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뭐 공단에 공정열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그 수소를 생산하는데 전기분해가 아니고 열분해 방식으로 하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수소 생산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냉각제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달라져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아닌 SMR들을 이제 우리가 차세대 SMR이라고 부르는데
1: 아.
0: 차세대 SMR들은 전력 생산도 하지만
1: 네.
0: 다른 장점들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린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 장점을 살려가지고 시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1: 네.
0: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럼 아까 그 혁신형 SMR은 차세대 SMR
0: 아닙니다. 혁신형 SMR은 빨리 공급하기 위한
1: 거.
0: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뭐 SMR 어디다 쓸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1: 예.
0: 이제 주로 우리 한 이게 6번 그림 보시면은요.
1: 네, 6번 그림 보겠습니다.
0: 예. SM을 어떻게 쓸 거냐면 제일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석탄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요즘 퇴출을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럼 LNG 발전소를 갖다 놓으면 그거 깨끗한 거냐? 사실 LNG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나 이산탄소 나오는 것도 비슷해요.
1: 네. 네 LNG 발전소도 메탄인 CH4를 쓰니까요.
0: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직접 생산분도 있지만 이제 가스 발전소는 간접 배출분이 많아요.
1: 아, 간접으로도 많이 나온다. 네.
0: 그리고 이제 메탄 CH4는 네. CO2의 온실가스 효과가 30배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세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랑 똑같다고요.
1: 아, 엄청나네요.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한시적으로 석탄 퇴출하고 거기다가 LNG를 넣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가장 유망한 게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하려고 그러면 석탄 퇴출된 자리에다가 SMR을 넣자.
1: 네.
0: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부지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1: 네.
0: 거기 그리드나 이런 것도 깔려 있으니까 기존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석탄을 대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해수 담수화를 한다거나
1: 예.
0: 뭐 수소 생산한다거나 공단의 어떤 열원으로서 이제 쓴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요.
1: 네.
0: 7쪽에 보시면은
1: 7번 그림 보겠습니다.
0: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이걸 배에다가 원자로를 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있다가 어디가 전기 필요하다 그럼 배가 가가지고 이제 그리드만 연결해주면 그 동네에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1: 아 거의 이동식 전원 개념인
0: 그렇죠.
1: 거군요.
0: 이제 이게 낯설지만 예. 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북한에서 이제 수풍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 끊겼을 때 뭐
1: 네.
0: 50년대죠. 그때 미국에서 발전선을 두 대 보내줘가지고
1: 아.
0: 그거를 인천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전기를 공급한 적이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예, 그 당시에 이제 발전선이었지만 원자력 발전선은 아니고
1: 예.
0: 그때 석탄이었지만 지금 이제 원자로를 거기다 실차
1: 네.
0: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제 지금 그 컨테이너 선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1: 예.
0: 이것들이 이제 디젤로 인한 이산화탄소를 내니까
1: 아.
0: 국제 회사기구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내지 말아라.
1: 예.
0: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공모함은 핵추진을 안 되는데
1: 네.
0: 우리도 핵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추진체로 원자로 쓰자. 그래서 이제 SMR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동안 그 항공모함에서 핵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1: 네.
0: 기술적으로는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항공모함에선 비싸도 사는데
1: 네.
0: 이거 이제 싸야 되죠.
1: 네.
0: 이제 이 지금은 관건이 추진체로 SMR을 만들 때는 어떻게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건이 아니고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1: 그렇군요.
0: 아마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컨대 이제 기존의 디젤 그 중심의 컨테이너 선박은 30노트의 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연료도 아끼고 하느라고 15노트로 운항하고 있거든요.
1: 네,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네,
0: 근데 이제 핵추진을 하게 되면은 30노트 이상, 40노트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고요.
1: 아, 그러면 거리는 똑같아도 일단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렇죠. 날짜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네요.
0: 그렇죠. 이게 이제 배도 덜 필요하고
1: 네.
0: 운송 속도도 빨라지고. 근데 그게 단지 빨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핵추진을 하게 되면 연료 교체를 할 필요 20년 동안 연료 교체 할 필요가 없거든요.
1: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막 그 석유 수요가 되게 줄어들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 급유지였던 나라들이 망하겠죠.
1: 아, 주로 뭐 어떤 나라들?
0: 싱가포르.
1: 아, 그렇군요. 네. 배들이 중간에 급유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 기능이 필요 없다.
0: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운하 통과하는 거 돈 내고 통과하는 거보다 돌아서 통과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운하 통과도 안 하게 될 거고요.
1: 아니 이거 뭐 말만 들으면 소형 원전 엄청 꿀통처럼 들립니다.
0: 제일 불행한 거는 네. 이제 소말리아 해적이죠. 소말리아 해적선이 330노트밖에 안 되거든요.
1: 쫓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빨리 가는군요.
0: 네.
1: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SMR이 미국에서 미국의 민간 그런 전력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고 그들이 주로 AI 데이터 센터에 네. 사용을 한다고 하면서 SMR에 대해서 AI랑만 생각을 하는 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네.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한국만 하더라도 일단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시장이 제일 크고
0: 네.
1: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대상이네요.
0: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뭐 탄소 중립, 뭐 이산화탄소 줄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려면은 이제 지금 우리 전체 에너지에서 80%는 여전히 화석 연료를 직접 쓰고 있고
1: 네.
0: 20% 정도만 전기의 형태예요.
1: 아.
0: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조금 전기가 많아 가지고 한 25%까지도 가거든요.
1: 예.
0: 그러면 여전히 뭐 저기 75%는 화석 연료를 직접 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이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를 연소하자 이런 건데 그럼 이제 수소를 이산화탄소를 안 내고 생산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려면은 결국은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들어내거나 재생에너지 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1: 그러네요.
0: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비싼데
1: 네.
0: 그걸 가지고 수소를 또 만들면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1: 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비싸진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고. 이제 지금 SMR의 활용처로서 뭐 수소 생산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죠.
1: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SMR이 저는 이제 미국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지만 한국도 굉장히 기회가 좀 많아 보이고 혁신형 SMR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혁신형 SMR로 SMR을 빨리 조금 조기 도입하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0: 우선 그 미국에서 보면 요즘 최근에 이제 빅테크 네. 10번 그림 보시면요.
1: 아, 네. 네. 10번 그림 보겠습니다. 네.
0: 빅테크가 뭐 구글도 뭐 원자력 한대더라. 그다음에 아마존도 뭐 저기 X에너지에다가 투자한대더라. 그리고 뭐 메타도 원자력 한대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뉴스를 볼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 예.
0: 이 회사들이 원래 아리백 한다는 회사들 아니었나.
1: 아,
0: 근데 지금 SMR하고 있지 않느냐.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리백 기조가 달라졌다 하는 거를 이제 무슨 봐야 되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제 메타나 이런 회사들은 소위 말한 공장인데 공장이 제품 어떻게 잘 만들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느냐
1: 예.
0: 아니면 전기를 어떻게 공급받아야 될 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거 웃긴 거잖아요.
1: 아.
0: 전기는 그냥 국가가 알아서 공급되는 거고
1: 예.
0: 그다음에 나는 제품만 잘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데
1: 네.
0: 이런 회사들이 왜 뭐 SMR에 투자를 하고 원자력에 투자를 하느냐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1: 네,
0: 전기가
1: 그러네요.
0: 없는 거예요. 미국에.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자구책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좀 비싸지더라도 난 SMR이든 뭐든 뭐 가격이 두 배다더라도 일단 확보하고 보겠다.
1: 네.
0: 이게 지금 미국이 그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1: 네.
0: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제2 평택 공장이 원전 15기분 전기가 필요합니다.
1: 아,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0: 대형 원전.
1: 통상 대형 원전이라고 하면은 뭐
0: 1400메가와트짜리
1: 예, 우리나라 APR 1400이라고
0: 예.
1: 1.4기가짜리.
0: 네, 예, 1.4기가짜리.
1: 근데 그게 15개가 필요해요.
0: 10개 내지 15개가 필요합니다.
1: 엄청 그러니까, 필요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기만 그거 한 기만 있어도 뭐 저기 뭐 서울시 뭐 절반 지원하고 뭐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전체 전력 소모의 한 5%밖에 안 돼요.
1: 네.
0: 95%는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장에서 쓰는 게 큰 건데 삼성전자 제2공장이 원전 10기분이 필요합니다.
1: 아, 엄청나네요.
0: SK하이닉스도 지금 공장 제2공장이
1: 네.
0: 한 8.5기가와트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1: 와, 그럼 한 6대 필요한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렇죠. 네. 포스코는 25기가와트 필요합니다.
1: 포스코 어디가요? 제철소가요?
0: 네. 전체가.
1: 아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규모네요.
0: 예. 그러니까 그 공장들은 일단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1: 예.
0: 두 번째로는 전기가 싸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비싸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1: 네.
0: 야 이거 우리가 직접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미국 그 에너지부에서 더위는 전기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하니까
1: 예.
0: 이건 우리가 공급 못하겠다. 자구책을 만들어라.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인 건데
1: 네.
0: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장사를 너무 잘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SK하이닉스도 네. 그렇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든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1: 네.
0: 지금 뭐 재생에너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1: 네, 규모가 일단 숫자가 공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
0: 그렇죠.
1: 규모가 느껴져요.
0: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자기 입도 선매하는 거죠. 개발하면 내가 다 쓰겠다.
1: 네.
0: 뭐 가격 두 배 되더라도 내가 쓰겠다. 뭐 그보다 많이 벌면 되는 거니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철을 하는데
1: 예.
0: 쇠를 녹이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그게 그 쇠는 그 철광석이 이제 순수 처리한

0: 그리고 산화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산소를 떼내줘야지만 되거든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코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코크스에서 CO2가 발생을 하면서 네. 이제 순수 처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CO2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코크스 대신에 수소를 넣겠다.
1: 아.
0: 그러면 이제 이산탄소가 안 나오니까요. 네. 그럼 이제 수소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차원에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한 25기가와트 필요하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야, 우리 아무래도 직접 자가용 원자로 해야 되겠다.
1: 네.
0: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를 외부에서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전기를 생산해버리는 그 전력 사업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한전에서 그렇게 많은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하기가 너무 네. 힘드니까. 예. 네.
1: 아, 그러면 지금 이런 혁신형 SMR이라든가 우리나라 전력산업 기본 계획상에서는 네. 이런 민간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력 공급을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0: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한 8차 전력 수급 계획서부터
1: 예.
0: 전력 수요를 너무 적게 예측해가지고
1: 아.
0: 지금 언젠간 좀 부족한 날이 올 것 같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이렇게 AI라든지
1: 네.
0: 이런 빅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않았던 수요들이 팍팍 생기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건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공장은 빨리빨리 전기를 필요로 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간적인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재생에너지 많이 쓰는 건 좋은데
1: 네.
0: 전기값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네.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1: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고에너지 소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은 한전 등을 통한 전력 사업주로부터 전력 공급 받지 않고
0: 네.
1: 본인들이 직접 자기네 그 공장 사이트 부지에 SMR이 됐던 아니면 다른 발전원이 됐던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0: 그거 제약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무슨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이라든지
1: 네.
0: 원자력 안전법이라든지 분산에너지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예컨대 전기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사업을 하겠다는 원자력 전기사업을 하겠다는데 뭐 원자력 안전법 몇 조에 의한 뭐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차를 사는 건 뭐 자유를 살 수 있는데
1: 네.
0: 운전하는 건 면허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차를 사는데 운전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지금.
1: 아, 지금의 그 원전 관련 그런 사업자, 전기 사업자 관련 법안은요?
0: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한수원이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 예.
0: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차를 사는 건 누구나 살 수 있는데 운전하는 건 이제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 구매할 때부터 운전면허증 내놔라 이건 잘못된 거죠.
1: 네.
0: 이제 그런 규정들도 있고요. 또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원자력 하는데 무슨 뭐 어떤 그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제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야지만 할 수 있어요. 현행으로는 어렵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올해 2월인가에
0: 네.
1: 그 SMR 특별법이라는 그런 법이 통과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럼 그 법으로도 조금 모자란가 보죠.
0: 그 법에 지금 이제 총론만 나와 있기 때문에
1: 아.
0: 그 법만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1: 예.
0: 거기서 이제 다른 법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좀 땡겨다가
1: 네.
0: 그 법에서 좀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고에너지 소비 기업들이 SMR 모형을 개발해가지고 자기네 사업장에 꽂으려고 해도 관련 법령 때문에
0: 어렵죠.
1: 어렵다 이 말씀이신
0: 그렇죠.
1: 거예요?
0: 네. 지금 이제 어떤 기업들은 한수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을 개발되고 나면 내가 쓰겠다. 그런
1: 네.
0: 기업들도 있고요.
1: 네.
0: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냥 누스케일을 직접 갖고 오겠다.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걸
1: 아.
0: 지금 설치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1: 네.
0: 이런 기업들이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스터디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1: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0: 네.
1: 뭐 이만큼 심각하게 느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면 풀릴 걸로 보이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0: 누군가 궁금하네요. 활동을 해야죠.
1: 아.
0: 네. 지금 뭐 이렇게 점잖게 있으면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1: 예.
0: 기업들이 요구를 해야죠. 정부에다가 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1: 네.
0: 풀어달라. 그래서 이제 법들을 많이 풀어야죠.
1: 네. 네, 그렇군요. SMR 관련해서 저희가 장점을 좀 많이 짚어보긴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이 SMR이 좀 확산되는 데 있어서 뭐 원자력 발전이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네.
1: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인이라든가 그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0: 우선 뭐 원자력이라는 건 워낙 대규모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1: 예.
0: 소형이어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안전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일단 규제 기관을 믿어야죠. 규제 기관

0: 이 허가를 안 해주면은 못 짓는 거니까
1: 네.
0: 규제기관을 믿어서 규제기관이 이제 안전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각적 안전이 있고 과학적 안전이 있어요.
1: 아,
0: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아 저거 위험해 보인다 그럼 위험하다고요.
1: 네.
0: 그건 이제 감각적인 안전인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그런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뭐 우주라든지 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을 축적을 못했거든요.
1: 네.
0: 이럴 때는 감각적으로 판단하면 다 틀린다고요.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보다 높다 그러면 안전한 거고 아니면 네. 아닌 건데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우리가 경험치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
1: 네.
0: 감각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1: 예. 네,
0: 그건 이제 예, 규제기관한테 맡겨야 됩니다. 예.
1: 아 그러면 이제 아까 혁신형 SMR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SMR이라고 봤을 때 네. 요거 일정이나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되어 있습니까?
0: 지금 아마 2033년 뭐 이 정도 되면은 착공 네. 들어갈 겁니다. 예.
1: 2033년이 지금 뭐 7년씩이나 남았는데 되게 오래 남은 거 아닙니까?
0: 그렇지만 이제 그 개발도 해야 되고 네. 원자력은 인허가 받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뭐 부지도 잡고 근데 지금 부지 선정 작업은 이미 들어갔고요.
1: 네.
0: 지금 경주랑 고리 지역에 가보면은
1: 네.
0: 서로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 났어요. 경합하느라고 자기네
1: 아, 서로 SMR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군요.
0: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지는 옛날처럼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1: 예.
0: 근데 이제 뭐 인허가를 받고 뭐 네. 이런 것 과정이 이제 많이 남아 있죠. 왜냐하면 규정 자체가 없는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가면서
1: 네.
0: 정부도 인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규제기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이제 서로 다 안 가본 그런 네. 전임미답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사실 SMR이 우리나라가 그냥 미국의 이제 원전에 맞춰가지고 가려는 그런 계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민간 기업들 위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의 한국 독자적인 계획이 아주 철저하게 있다는
0: 예.
1: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다만 민간 기업들이 그 SMR을 통해가지고 자체 사업장에 그거를 조금 넣으려고 하면
0: 예.
1: 그 전기사업법을 포함해가지고 분산해제 특별법 등지 여러 법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장벽이 있습니다. 예.
1: 아, 그거를 이제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거 풀리는 게 아주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1: 아.
0: 기술적인 건 큰 이슈가 아니고요. 예.
1: 그렇군요. 역시 법 제도가 좀 달라진 시대에 맞게 조속하게 바뀔 필요성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6월 15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끝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랑 끝에 쉬 쓴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 쓴다는 동사 쉬 쓸다의 활용형인데, 원래 쉬 쓸다는 파리가 알을 여기저기에 낳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이나 화가 생김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잘난 체 하며 거들먹거리면 이를 그르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너무 거만 떨지 마. 자랑 끝에 쉬 쓴다고 그렇게 다 아는 척 놀고만 있으면 이번엔 망치게 될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 뜻풀이에 나온 말썽이란 말은 이를 들추어내 트집이나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보통 말썽을 부리다, 말썽을 피우다 같이 쓰지요. 이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유어 표현으로 일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말썽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바탕이나 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일 앞두고 일집 버리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세요. 괜히 나서서 일집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썽과 일집은 모두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더웠지만 내일과 모레는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6도로 평년 이맘때보다 4.5도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보였고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경상권에서 나왔습니다. 구미가 33.3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영월도 33.1도까지 오르는 등 많은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겼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오늘 낮 기온 30도 이상이었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이 33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올 최고 기온 보이겠고 이번 주 중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 산지,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5에서 10mm가량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전라 권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모레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높게 오를 전망입니다. 차단에 신경 쓰시고요. 오존 농도도 오늘처럼 내일도 오후에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출발점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 공존이야말로 남북 모두가 상생,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강승규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희정, 김선교, 조정훈, 유영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하고 이소영, 전용기, 김동아, 송재봉, 박균택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인청특위 명단을 제출한

체육회가 서울올림픽공원 일대 잠실 봉쇄 시위로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업무가 마비됐다며 정부와 경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핸드볼 경기장 내 출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등 체육 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됐습니다.

것들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JTBC가 채무 불이행 선언 사흘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제는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계열사인 중앙P&I, 메가박스 중앙, 콘트리트리 중앙이 잇따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를 비롯한 회생 절차 신청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고 향후 대표자 신문 등 절차를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일부 계열사 회생 절차와 관련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중미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회사 각각의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취임 6개월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와 통합미디어법 추진 구상을 함께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법에 따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공익과제라며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겠고 기온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서울 33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를 기록하겠으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 여당의 책임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정청 내 지도부를 겨냥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좀비에 비유하면서 총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왜 지금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됐는지 그 배경과 개혁 방향을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자, 먼저 민주당부터 가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순방 환송을 통해서 보여진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그 뒤에 정청래 대표 발언을 보면 뭐 정권은 짧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SNS에 간략하게 이런 글을 올린 것도 메시지도 있었고 자 특히 정권은 짧다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좀 격앙했다 이런

0: 좀 보도도 나왔어요. 아마 기자들이 많이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지난 이후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 여당이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정청래 대표를 또 겨냥한 게 아니냐 뭐 해석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정 대표를 겨냥한 겁니까?
1: 저는
0: 솔직히
1: 저는 솔직히 이제 뭔가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지금 분위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0: 그 어떻게 읽히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1: 아, 일단 네. 사실 그 뭐 아무리 이제 뭐 정권은 짧다 이 발언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이죠. 뭐 정권은 유한한 거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정권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정권을 짧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 이거는 무슨 의도냐라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주로 야당 대표가 하는 얘기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은 이제 여당의 그 지도자로서는 저는 적절치 않은 단어 선택이었다,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저는 일관되게 이제 당을 향해 좀 쓴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전에 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당은 이제 비전을 얘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선명하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여당의 역할로 충분치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비전을 충분히 이제 얘기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0: 그릇 얘기도 하고 막 그랬죠.
1: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봐요.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균형감각 혹은 책임의 언어 이런 것들이 그리고 포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뭐 대통령께서 정치 일반론적인 뭐 개론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어떤 여당 상황에 대한 불만을 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0: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순방 중이시잖아요.
2: 네.
0: 그죠? 근데 상당히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꽤 긴 글을. 자, 그러면 지금 청와대 일각에서 청와대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대통령하고 소통도 하고 할 텐데 좀 격앙됐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격앙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고 나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지만 그 격앙된 분위기를 아마 그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정권은 짧다 이 부분에 좀 그 어떤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최근에 어떤 아주 업데이트된 상황 어떻게 보세요?
3: 그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 최고위에서 예. 나온 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0: 예,
3: 근데
0: 예.
3: 사실 이 발언 자체도 이 청와대에서 분노를 좀 살 만한 워딩이긴 한데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멈추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 날은 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 1인 1표제 관련해 가지고 예. 예전에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0: 예, 예.
3: 이거는 민주주의의 그 자체다. 이거 지켜야 된다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거를 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0: 어떤 뜻일까요?
3: 근데 전 이게 하루에 네. 하나씩 이렇게 그 친명 세력과 각을 세웠던 이슈들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0: 어떤 예를 들어서 강성 당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3: 예, 저는
0: 그분들은 정청래 대표한테 조금 더 그 힘을 줄 수 있는
3: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특히 보안 수사권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여권 내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 이렇게 하나씩 정청래 대표가 올렸다는 거는 이제 본인도 좀 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어떻게 보면은 버릇 고쳐주려고 한번 손봐주려고 이 주말에 이렇게 작정하고 메시지를 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0: 그래요. 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저기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조승래 사무총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이거 뭐 다른 게 아니고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책임성을 대통령께서 강조한 거다. 특정 인사 뭐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말했는데 신주호 부대변인 네.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
4: 조승래 사무총장도 내심 알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당 지도부 특히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0: 네.
4: 그리고 그 입장을 바탕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 텐데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희망 회로를 돌리거나 아니면 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0: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로 전 봤는데 결국에는 그 민주당 내에서 점점 계파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출국 이후에 바로 냈었던 입장이 그 직후에 냈었던 입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권은 짧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재명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재명 보유국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 논란이 있었던 사건 직후에 낸 입장이야말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본심이자 진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진심은 정권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읽었고 그러한 과정이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라든지 혹은 네. 민주당 내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여실히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 이동수 대표님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조승래 사무총장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과정 중 나왔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 미쳤는지 평가해야 한다. 선거가 진행 중인데 총리직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 기사들이 나왔다. 과연 적절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거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거잖아요. 근데 이동수 대표님. 네.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하는 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응원을 받는 모양새잖아요. 네. 누가 봐도. 그러면 김민석 총리의 그런 행보를 비난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언급하고 맞닿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 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 네. 굉장히 이제 응원하는 이 메시지를 내면서 더 큰 일 하실 분이다 이렇게 띄워줬었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이번에 순방
1: 성과도 많았고
2: 그렇죠.
1: 짧은 기간에
2: 그리고 이번에 순방 떠날 때도 정청래 대표는 이제 안 불렀는데 김민석 총리만 같이 이제 가서 이렇게 환영하는 이렇게 모습을 환송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결국에 저는 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임기 1년 차이기 때문에 당권파에서도 사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저격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아바타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전 총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없었다면은 사실 이렇게 이 선거 끝나고 이겼네 졌네 이런 해석 투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당 대회가 있고 그 전당대회가 향후 이제 당권을 이제 좀 쥐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적인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의 뭐 정권은 짧다. 그다음에 1인 1표제.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딱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분명히 아주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란 듯이 그랬다고도 읽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뭐 글로벌 리더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약간 양쪽을 오가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똑같은 질문을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드리면 자, 아, 그건 대통령에 관한 건 이렇다고 이제 대통령 부분에 직접적인 얘기는 선을 그으면서도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난의 얘기를 하는 거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건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3: 글쎄요. 뭐 청와대에 부담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뭐 당으로 복귀하시고 하는 것은 또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와 그 부분을 김민석 총리를 이제 비판한다고 해서 뭐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1: 왜냐하면
3: 어렵다고
1: 대통령이
3: 생각해요.
1: 또 응원해 주고
3: 근데 예. 그 응원도 예. 저는 그걸 응원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집권하고 바로 이제 첫 총리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 질문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뭐 나쁘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빴던 것도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한 것을 두고
1: 아, 대통령의 대답이 그걸 두고 한쪽에 힘을
3: 그렇죠.
1: 실어주는 거 아니냐
3: 네네.
1: 이렇게 언론이 많이 분석을 했잖아요.
3: 라는 네. 평가를 한 것이지 평가는 평가로 보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당에서 뭐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약간 동문서덕 같다.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 행보는 사실 지방선거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뒤에 일이잖아요. 전당대회는 이제 8월에 치러지는 것이고 유권자분들께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생각해서 민주당에 줄 표를 안 주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뭐 당대표 지금 현재 당대표와 이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선거 어떤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 원인으로 끌어올 지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그러니까 이게
1: 예예 신조부대.
0: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김민석 총리를 겨냥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에 대통령을 전 겨냥했다고 봅니다. 메시지 행보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춰졌을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다시 살펴보자 선거 과정 우리가 복기해보자 그 의도로 한 것인데
1: 그렇다면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들도 저기 포함되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0: 아니 저는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봐요. 네. 김민석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 김민석 총리가 지난해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서도 이미 공공연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사실은 뭐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 그 사전투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투표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투표소에 들어갔다가 기표한 용지를 그대로 들고 나와서 선관위 직원한테 이리 와보세요.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 당일에도 SNS를 계속해서 올림으로써 보수 역결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겉으로는 김민석 총리의 잘못된 행보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번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흉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것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 내에서 지방선거 12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정확히 대통령 탓이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상 고백한 거라고 봅니다.
1: 자 신조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이거를 청와대나 친 이재명계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에 이어서 그 바로 땅 밑에서 저 받치면서 이번 선거를 사실 실무 총괄한 사무총장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 이거 정말 한판 하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까?
2: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는 참지 않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박찬대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이랑 붙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당무에 무리하게 개입하다가 결국에 재판받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때는 정말 공정하게 손 안 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명심이 있다고 여겨졌던 박찬대 후보가 당시에 더블 스코어로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뭐 청와대나 대통령의 행보에 보조를 좀 맞춰줬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섰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해도 계속 당에서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그렇기도 하고 지난해에도 보면은 APEC이나 이런 시즌에 이제 정상회담 이런 거 한창 할 때 안에서 이제 당이 막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하고 이러면서 이제 발목을 잡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왠지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밀겠다라는 의지를 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당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 인사와 친청 인사들 간의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강득구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26년 오늘 시대가 요구하고 당원과 국민이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유능한 집권 민주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그리고 국민에게 집권당의 모습을 다하는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1: 자, 강득구 최고위원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입니다. 지금 뭐 포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점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더 뭐 상대 정파라든지 뭐 이렇게 야당하고 사람하고는 악수한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아프게 지적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했고 뭐 당권은 더 짧다 이렇게 맞대응하기도 했었어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자 여기에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이란 분은 당은 당에 내각은 내각에 집중하자. 이게 무슨 이긴 선거를 참패라 그러면서 뭐 당연히 그러면 지지율 떨어지고 지지율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사퇴하라고 이러면서 되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엄호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서로 이게 장내든지 장외든지 이렇게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일단 몸을 낮춘 모양새입니다. 월드클래스 지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지나고 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자 지금 정청래 대표는 속으로 박성민 최고위원님 당대표 출마를 고민할까요? 아니면 당대표 출마는 상수고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지금 표정 저 뭐 표정 관리를 하는 걸까요?
3: 저는 당대표 출마를 하실 생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이제 보안수사권 그 폐지 그 글을 올리신 거 보고 아 이제 본인의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당원들 중에서 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사실 그때 그 얘기 올렸을 때 원내에서도 이거 아직 조율이 안 됐다. 그리고 뭐 아직 논의할 단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께서 만약에 이제 당내에서 정리가 된 의견을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반응이 원내에서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독자적으로 사실 글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독자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마이웨이 선언을 좀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 혹은 관리를 하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전당대회를 거쳐야 이게 뭐가 정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도전을 하실 의향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게 네.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비슷한 질문을 이동수 대표께 네. 이렇게 드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심적인 압박을 네.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로 이게 최대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압박을 분명히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자기 팬덤도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다져온 지지 자체 지지층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를 안 나간다? 그러면 본인은 주저앉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기든 지든 나온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게요. 정청래 대표라는 인물이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86 운동권 그룹 그리고 친문이라고 하는 그 주류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아, 나 너무 지금 심적 압박이 크니까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그 그룹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1: 어떤 그룹을 지금 대표하는
2: 그냥 친문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주류 그룹을 대변하면서
1: 운동권 주류
2: 있거든요.
1: 그룹.
2: 예.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그룹에서 대안이 있냐? 있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드랍할 수 있겠지만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자, 정청래 대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주호 부대변인 그렇게 보세요?
0: 전 100% 나온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예. 물러설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 입장에서 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려놓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정치적인 명운도 없을 겁니다. 향후의 정치 행보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 측면도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싸움은 단순한 개파 싸움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민주당의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 이재명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정통 민주당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정청래 대표와 그것이 아니라 뉴 이재명이라고 해갖고 민주당의 주류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친명 세력이냐 네. 이 대결, 이 한판 승부가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세력 간의 다툼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누려왔었던 기득권 권이 통째로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막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청래 대표라든지 이쪽 세력은 출마할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이번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력은 아직도 이만큼의 견고한 지지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뒷방 노인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 요거는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먼저 한번 네. 여쭤볼게요. 이지은 대변인이 아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당대표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엄청 비난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러시나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본인의 진위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논란을 일으켜서 그러다며 이렇게 사퇴를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정청래 대표가 마포을 당협위원장 겸 거기 의원이고 그렇죠. 네. 아주 아깝게 떨어진 마포갑 이재현입니다. 네. 두 분이 뭐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당내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 그런 얘기도 한 상황인데 자칫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한 건 아니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읽히 밖에서 어떻게 읽히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무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뭐 되면은 그렇다고 치는데 만약에 저번 때 그 대표 경선처럼 또 정청래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약간 그 삐걱거림과 타격이랄까 이런 것도 좀 리스크라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서로 양측이 다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시작되고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적에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 다음 권력을 바라보고 다음에 누가 차기 주자가 생겨날 적에 우리가 권력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또 연임에 성공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연임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차기 권력의 적임자로 정청래 대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은 짧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권력을 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큰 정청래 대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민주당 내에서 서로 간에 그
1: 명운을
0: 건 싸움으로 치러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이지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이라고 일컬어진 사태를 얼마나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될 적에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연판장 돌린 것도 민주당에서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한 게 민주당 내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상의 차기 당권 주자를 점찍어 놓은 듯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차기 권력을 막아놔야지 다음 총선 때까지 그래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다음 권력자, 다음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상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벌써 집권 1년 차, 이제 2년 차를 맞는데 이 상황부터 레임덕에 빠진다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1: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네.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정청래 대표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더 집권 여당 대표가 되면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근데 그게 그렇게 돼서 되면 뭐 결과만 받아보면 괜찮은데 혹시 그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랬다면 뜻대로 안 되면 이거는 어떤 제법 큰 리스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3: 근데 일단 제가 좀 짚고 싶은 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심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나서서 특정 후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공개 경고를 날렸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그 직에서 해촉시켜버리고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었어요. 정무수석이 그런 메시지를 전당대회 앞두고 그 특정 후보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당시에는 후보들이 다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뛰는 플레이어였던 거고 지금 사실 정청래, 김민석 이 두 분을 놓고 보면 약간 그때랑 상황이 다른 게 정청래 대표는 이미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따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이지 그때처럼 동일한 선상의 출발선에 놓고 이제 뛰려고 하는 선수들 중에 한 명한테 입 다물라고 하고 한 명은 해촉시키고 그렇게 연판장 돌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라고 보고요.
1: 네.
3: 앵커께서 질문 주신 뭐 대통령께서 리스크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그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하는 뭐 인물이 구체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호흡을 잘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은 대통령이 여당한테 가는 당연한 마음인 것이고 근데 다만 여기서 김민석 총리가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하던 기간에 이 당과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이 몇 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미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분은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따라 붙는 상황인 것이지 뭐 대통령께서 뭐 당무에 개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 네. 이 상황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동수 대표님.
2: 저는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국회 갔는데 그때 이제 한창 경쟁하고 있던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보통은 네. 본인이 밀어주는 사람한테 말을 조금이라도 더 해준다든지 응원의 메시지 하나 넣던지 이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각각 만난 시간도 거의 비슷했고 말 자체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번에는 이 당이나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땠느냐. 정청래 대표가 너무 이제 본인 멋대로 하면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딴지를 걸지 않게 됐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뭔가 이 당내에서 이 지도부에 진출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1: 네.
2: 지금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이나 황명선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이분들이 어떤 중량감이라든지 대중적인 인지도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은 그 김민석 정도가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5: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반대 잠실 방향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정체 심해졌고요. 이후에는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또 다시 청담대교에서 잠실철교 사이도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 부근 1차로에도 사고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뒤로 복정부터 15분 정도 걸리고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나들목에서 정체 작업 여파입니다. 경계권에선 동수원에서 북수원 또 부곡에서 반월터널 사이 밀리고요. 이 사이에 둔대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6: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최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지도부 전원 사퇴 주장했는데 오늘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또 당 지도부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도부를 좀비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7: 국민들이 지금 우리 당 지도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만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저는 두렵습니다. 이에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지금 지도부는 좀비다.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빨리 사퇴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본인도 네. 사퇴하겠다. 저번에 우재준 네. 썼고. 조강한 어쨌든 최고위원이 네.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맞대응을 하는데 오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면서 최근에 지지율 오르는 거 안 봤냐? 지지율이 누구 때문에 올랐습니까? 일단 그 질문부터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은 네. 뭐 민주당 내용도 있을 것이고 선관위 사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께서 보수 진영에서 희망을 받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망상에 갇혀가지고 뭔가 중원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계신 유권자들을 저희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함으로써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할 것이 라는 분석이 많아서 좀 여론조사 응답이라든지 이렇게 정치 생각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선이 돼서 그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 아 우리가 지리멸렬할 만한 진영이 아니다. 우리 보수 진영도 강력한 대권 주자 두 명을 얻었고, 근데 그 강력한 대권 주자들이 각각의 또 나름대로의 매력과 능력이 있어서 중원 싸움에서도 충분히 지지 않겠다라는 희망이 점점 고조되다 보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덕분으로 이번에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찌되었든 그동안에 보수 진영에 실망하셨던 분들이 오세훈 시장 당선이라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에 국민의힘에도 미래는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 희망 때문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1: 자, 예를 들어서 선관위 사태 때문에 정부에 대한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빠졌을 수 있고 그게 반사적으로 국민의힘이 올랐을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매일 잠실에 가서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아까 받았거든요. 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 이게 선거가 누가 승리냐 패배냐 이게 약간 뭐 얘기는 이번에 있지만 누가 봐도 이게 12대 4잖아요.
2: 네.
1: 자, 그러면 진 거 아닙니까? 그 이 정도 지고 당 대표가 안 물러난 적이 그 전에 있었나요?
2: 그러니까 이동수 대표님.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스코어상으로는 뭐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많이 이겼는데 네. 핵심지에서 졌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이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광역단체장도 12대 4로 지고 기초나 이런 건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에서 경기 평택을이나 부산 북갑 이겼다고 네. 지금 이겼다는 얘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1: 장동혁 대표의 공헌이라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2: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이긴 분들이 다 장동혁 대표랑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잖아요.
1: 네. 심지어는 박완수 경남지사도
2: 네.
1: 온다 그러면 다른 일정을 짜고 막 다른 데로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튼 그런 거를 다 알 텐데.
2: 그 알면서도 이제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네.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 그래요.
2: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좀 전에 신주호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국민의힘이 어떤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는 선관위 사태라든지 민주당 내용에 따른 반사이익의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잘 살려야 되는데 기존 그 장동혁 대표의 스탠 센스로 갔다가는 결국에 도로 무기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위기를 잘 살리려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온건파들이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좀 요원한 상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지난번에 그 한동훈 지도부가 이게 붕괴되는 걸 보면 장동혁 심지어 진종호까지 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붕괴가 됐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장동혁, 김민수, 조광한 이런 분들은 아주 강고하게 지금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최고위원들이 뿔뿔이 사퇴를 해가지고 지도부가 붕괴되긴 힘든 것 같은데 무슨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론상으로.
3: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국민의힘 분들 아, 만나서 여쭤보니까 뭐 어떡하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안 할 것 같은데 이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근데 네. 국민의힘 그래도 너무 조용하다.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그러니까 의총 열어달라 정도 얘기만 하지 말고 뭐 저 같으면 진짜 단식이라도 하겠다. 장동혁 대표 앞에 가가지고 당신 물러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라도 저는 사실상 뭐 협박을 해서라도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책임을 지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로는 비판을 해요. 뭐 장동혁 책임론 막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장동혁 대표를 집단적으로 찾아가서 뭐 면담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의원 단위별로 뭐 성명을 계속 낸다거나 뭐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의총 열어달라. 의총에서 논의하자 정도고 장동혁 대표는 계속 화내잖아요. 이제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 혹은 그 사퇴 요구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불편한 기색 숨기지 않습니다. 네. 이분은 내려갈 생각이 0이에요. 0. 아예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계속 선관위 사태를 본인의 본인의 권력 연장의 명분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이제

0: 의지가 본인 자리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굳건한 상황에서는 저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1: 네. 자,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되는 질문을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네. 하는데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대표 거취 논의할 의총 소집 거듭 요구를 했거든요. 수요일 혹은 목요일 날 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본회의 1시간 전에 열린다는 얘기도 있고 자 그래서 여하튼 이게 제대로 된 끝장 토론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거 전에 완전 절연해라 그 뭐 기회가 5번, 10번 있었는데 그걸 계속 넘기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 의총이 그때 한번 열렸거든요.
2: 네.
1: 너무 조용하고 너무 순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뭐 폭력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막 정말 눈에 띄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번에 또 그러는 거 아닌지. 자. 어떨 걸로 전망을 하세요?
2: 일단 의총이라고 하는 게 모든 대다수 의원이 모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거기서 무언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긴 어려울 수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서 초선 그룹, 재선 그룹, 뭐 삼선 그룹, 사선 그룹, 중진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 그러한 과정을 좀 한번 밟아야 되지 않나. 그런 다음에 각 선수별로 어떠한 의견이 분출되었는지를 의총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현장에서는 서로 또 아 뭐 초선 의원분들은 저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의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보고 만약에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의총에서는
1: 네.
2: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야기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만약에 선수별 간담회라든지 비공개 여론 수렴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도 우리가 의총을 열어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확보가 된다면
1: 네.
2: 또 다른 의총을 개최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지도부를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분이 사퇴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재준 양양자 두 분은 사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핵심 키는 신동욱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분은 제가 보기에 의총 결과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은
1: 예를 들어서 상당수 대다수의 의원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2: 그렇죠.
1: 하면 그쪽을 반영할 수도
2: 그렇죠.
1: 있다.
2: 그렇죠. 왜냐하면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도 당에서 뭐 다선을 한 의원이고 신동욱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이 갖고 있는 의총에서 도출된 결론의 무게감을 다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의총에서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당의 그 지도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신동욱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는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최고위원 네 분이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2: 지도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과격한 방법을 써서 우리가 지도부를 붕괴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에 전 개인적으로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12대 4라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상 국민의힘이 패배했다라는 것은 명징한 상황인데
1: 네.
2: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당내 분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부가 무너졌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은 저희 당원과 국민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 좀 장동혁 대표에게도 물러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와 명분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찌되었든 장동혁 대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저희가 좀 경주해야 되는데
1: 선의를 좀 믿으세요?
2: 어떤 선의를요?
1: 장 대표의 선의.
2: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는 아예 안 물러나신 생각은 아니에요. 오늘도
1: 그래요?
2: 아침에 낸 입장을 보면은 올림픽 공원에 모여 계신 시민들 그리고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 들어봤느냐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 대표가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 네.
2: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선관위 파동 이것만 좀 마무리가 잘 되고 여당과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관철시킨다든지
1: 네.
2: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물러나게끔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좀 봅니다.
3: 네, 저는
1: 네, 이동수 대표님.
3: 그 신 전 부대변인 말씀처럼 되면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현실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네. 네,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결선에서 55표 얻었어요. 네. 근데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도우 의원이 48

0: 50표 얻었거든요. 저는 이게 현재 국민의힘 의원 내에 그 여론 지형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당권파에 조금은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보통 이러면은 이제 그 원로라든지 중진들이 좀 나서가지고 제동도 걸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 때부터 워낙 오래 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친이 친박 이렇게 갈등 과정에서 워낙 숙청이 많이 되기도 했고 국정농단 사태 거치면서 이제 의원들도 많이 좀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 원로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초재선들이어가지고 전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자, 신조 부대변인인데 이건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을 서두를 생각 없다는 취지로 초반에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보면 한동훈 의원이 아 이거 무작정 이러고 있을 거 아니다. 빨리 들어가서 뭐 보수 재건이나 이재명 정권 견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2: 최근에는 좀 입장이 달라진 뉘앙스기도 하고
1: 기류가 보여요.
2: 네, 친한계 박종훈 의원 같은 분도 두세 달 안에 복당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만큼 기존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 이제 약간 당의 기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깊어져서인지 빠른 복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그 원내대표 선거 때 후보로 나선 세 분의 의원 모두가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보수의 자산 이긴 하지만 빠른 복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그런 만큼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정치적인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여 견제라든지 네. 이재명 정부의 폭거를 막는 데 있어서는 꼭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마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여론조사 하나 짚고 갑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과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참조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요. 국민의힘 지지율 44.3%, 민주당은 38%,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어서 이게 6.3이기 때문에 살짝 오차 범위 벗어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앞섰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4주 연속 하락하며 51%대로 내려왔고. 자, 이거는 굳이 분석을 한다면 짤막하게 한 말씀만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유가 뭘까요?
3: 저는 지금 당내 그 갈등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3: 지지층의 이탈이라든지 분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이제 저도 SNS를 하지만 SNS만 봐도 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1: 그래요?
3: 한쪽에서 네.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뭐 옹호 혹은 뭐 응원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비판이 있고 이게 굉장히 그 수위 자체가 그러니까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위험한 신호죠. 이게 저희는 항상 경계하는 게 우리는 분열로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민주진영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좀 빠르게 수습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이 지지율 자체가 지금 위험 시그널이다. 이것이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에도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이동수 대표님.
0: 저는 그 선관위 사태랑 이 선관위 사태를 대하는 그 여권의 미적지근한 이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그 반사이익으로 나타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신지호 부대변인.
2: 네.
1: 요 그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떨어진
2: 네.
1: 그 대통령과 여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진 네. 가장 큰 이유가 네. 뭐라고?
2: 앞서 보세요?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이랑 거의 같고요. 그럼에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의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현재 생겨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래도 희망을 본 분들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1: 그래요. 자. 선관위에 대한 국조특위 계획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잘하면 의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거는 상임위원장 같아요. 정정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용과 개방을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진짜면 법사위원장부터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명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지키는 게 제1의 원칙이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내놓을 가능성 몇 퍼센트입니까?
3: 0%라고 봅니다.
1: 1%도 안 돼요?
3: 네. 0%? 왜냐하면 네. 저는 일단 원인 제공을 국민의힘이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그 전반기의 국회 운영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들이 유난히

0: 법안 처리 속도라든지 회의 개최 그 정도라든지 굉장히 뒤처졌어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본회의 때 민생법안 처리를 하려고 할 때에도 민생법안마저 필리버스터를 걸기도 했었고 국민의힘이. 네. 혹은 뭐 대미특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특위해서 이거 빨리 좀 잘 해보자 이렇게 할 때에도 갑자기 파행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정치적으로 갈등 상황이 있고 하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임위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네.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자체를 오로지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만 삼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법사위 자체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으면 상임위원장 맡았을 때 잘했어야죠. 그때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 뭘 믿고 그것도 법사위를 내어줍니까? 법사위는 사실상 이 법안들이 이제 통과를 한번 하고 또 법사위를 거쳐서 또 본회의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 다른 상임위에서 보였던 그런 태만한 태도라든지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이 상임위 자체를 파행시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여당 입장에선 야당에게 그냥 바로 내어주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죠.
1: 네. 자, 절대로 내어줄 리가 없고 그 전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니라고 책임감 얻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주면은 국정에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신지호 부대변님.
2: 아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그 최근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법사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리지 않으면 법 통과 못합니다. 정원 후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법사위원장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법사위원장 직을 이용해서 누가 국회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있느냐. 민주당 이미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국회 내 이당, 국회 내 야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 18대 총선 때 민주당이 81석을 확보했습니다. 개헌저지선도 얻어가지 못한 정당이 법사위원장 달라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줬거든요. 왜냐면 그게 관례고 국회 내 합의의 원칙을 지키자. 우리가 그래도 정치를 복원하자 그런 정신 때문에.
1: 네.
2: 근데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의 민주당 내로남불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1: 네. 이동수 대표님 딱 30초 이내.
3: 네, 근데 이 관행이 시작된 게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승하고 나서예요. 그때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협치 차원에서 1당은 국회의장 가져가고 2당은 법사위원장 주자 해가지고 이제 유지가 되다가
1: 네.
3: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에 검찰개혁하겠다고 이제 독식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 700-1580 060 700

0: 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서울 포함해서 서쪽 지역의 중부와 호남 곳곳에 올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2.6도까지 올랐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4.5도나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고습도는 아니겠지만 워낙 고온이라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4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24도에서 34도 되겠고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14에서 21도 분포로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상 내륙에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청량감을 주는 시원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난 바 있고요. 내일 오후에도 강원과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도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짙겠고요. 모레까지 동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제주에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역시 오늘 밤부터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즉 남쪽 먼바다의 파도가 매우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5% 넘게 상승하며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환율도 한때 1,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로는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위대의 출입 봉쇄 행위 등을 두고 업무방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계열사인 중앙P&I 등 네 곳에 이어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인 JTBC도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였습니다.

0: 봅니다. 박상철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선관위 사태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이런저런 비판에도 선관위는 그동안 우린 헌법상 독립기관이야 라는 이유를 늘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내놨거든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 지위를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1: 있죠.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역사적 배경이라 볼 수가 있는데 3.15 부정선거, 네.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관리자가 없었어요. 중앙선거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미중위에 이제 부정선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첫 출발이 이제 헌법상 독립기구다. 이건데 바로 1년 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주도 세력들은 이 선거라든가 민주주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쭉 가다가 5공화국 때까지 장기 집권해오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국민 대통령을 뽑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름도 관리자를 집어넣었어요. 선거위원회가 아니라 뭐 관리만 해라. 이제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0: 60. 그게 조금 안 좋은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관리자 들어가는
1: 그렇죠.
0: 게.
1: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유명무실화된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까지. 네네. 그야말로 이제 투표 관리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60항쟁, 현행헌법이죠. 60항쟁 때 선관위가 이제 부활을 했다고 보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행 선거법, 공직선거법의 모태인 그 원리들이 선거 자유를 인정해주고 선거 공영제가 있고 또 선거 비용을 엄격하게 선관위에서 규제하고 이러니까 한때 선관위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독립이라는 것에 네네. 책임성 없이 독립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폐쇄적으로 오랫동안 가다 보고 지내오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그 문화가 진화가 되지 못해서 네. 오늘날 지금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거죠.
0: 책임성은 없이 독립에 너무 집착하고 뭐 그걸 줬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처음에 어쨌든 60항쟁 그 결과였고 그렇다면 참 오래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 헌법상 지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네. 이 선관위의 법적 위상이 자세히 살펴보면 독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헌법상 선관위의 지위. 국회, 법원,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독특한 법적 그러니까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1: 비교가 확 되죠. 우리가 네. 이제 5부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번에 이제 4부 요인만 만났잖아요. 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국회, 그러면 대통령, 국민들이 심판하고 법을 만든 곳. 네. 법원, 재판을 하는 곳. 네. 행정부,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렇게 네. 자기 임무가 뚜렷한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중립이란 것 때문에 네. 독립도 독립이지만은 중립이고 준사법기관이다 네. 선거사범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 종속돼 있는 조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대법원장으로 내려보내는데 이게 지금 네. 관행입니다. 법에는 네, 없어요. 네. 보내는데 지금까지 쭉 그려왔는데.
0: 법에 돼 있는 건 아니죠.
1: 예, 네. 비상임이에요. 비상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법관 한 명 비상임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대요.
1: 그러니까 그렇죠. 네,
0: 한 번 네. 정도 와서 회의 주재하고 그게 전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상시적인 관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더더욱 지금 중요한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큰일이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뭐 자기가 사퇴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정말 책임지고 확실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의문이 있군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조직의 장이 기관의 네. 장이 비상임이다 보니까 내부 조직의 사무총장 이하 사무직들 네. 선관위 조직이 한 3천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그 소

0: 한번 보고 뭐 선거는 사실 임무가 굉장히 큰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 불투명하고 또 내부 조직도 그냥 자동으로 승진하고
1: 네.
0: 이러다 보니까 조직의 긴장감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결국은 그것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고
1: 네.
0: 부실선거 관련은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 부실의 그 정도도 이제 너무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이제 그렇죠. 나왔죠. 자,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는 단지 투표 관리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같은 거 유권해석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주고.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조사 권한이 또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또 뭐 경찰이나 검찰 같은데 고발을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선관위의 뭐 유권해석이라든지 고발 혹은 뭐 이런 것들 조사 이런 것들의 권한 이것도 막강하다고 봐야죠.
0: 막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저 이 어떤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1: 막강한 권한에 걸맞는 긴장감이 있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처럼.
0: 예. 그런데 예. 주로 그냥 무슨 투표소 개표 관리 여기에 대한 시비들이 오다 보니까
1: 네.
0: 이 기계적인 작업에 있어서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유권해석을 네. 하고
1: 예.
0: 그 정당에서 정치자금을 제대로 썼냐 안 됐냐. 라는 것을 선관위가 최종 심판 기관은 아니에요.
1: 예, 예.
0: 유권 해석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후보자 정당 내에서 영향력이 막급하거든요.
1: 예, 예.
0: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1: 네.
0: 선관위의 권한이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라는 뜻은 뭐냐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1: 네.
0: 묵묵하게 절차적으로 어떤 하나의 오류도 없게끔 하라라는 건데
1: 네.
0: 지금 최근에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여야로부터 어느 한 군데한테도 대접받지를 못해요.
1: 네네.
0: 어떻게 보면 남녀가 남북이 부딪히면 DMZ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애매모호한 지역.
1: 예, 완충 지역.
0: 예, 선관위가 조직 체계가 그렇게 뭔가 좀 빡빡한 맛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
1: 네.
0: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정도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조직 내에서 서로 토론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몇 표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될 거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7회 지방선거가 제일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1: 네.
0: 그럼 그걸로 기준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1: 그렇죠.
0: 네. 그런 것까지 뭐 의도를 다른 의도로 가졌겠어요. 너무 이제 그 무감각한 거죠.
1: 느슨한 거죠. 조직이. 네.
0: 그러나 선관위가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번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잃은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
1: 그러니까요. 네,
0: 볼 수가
1: 그리고
0: 있죠.
1: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고 큰 건들도 많았잖아요.
0: 네.
1: 그 자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는데 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치 보지 말고 독립성 가지고 중립성 가지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철저하게 일을 잘하라 그런 건데. 중립성, 독립성만 가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빈틈없이 일을 잘해야 되는 업무가 선거 관리 업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자꾸 구멍이 나니까. 자, 그렇게 독립성 권한 많이 보여 있는데 지금 벌어진 선관위 사태 보면 진짜 정말 답답하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 보호라는 순기능 이외에 일을 잘 못하는 조직이 돼버린 거네요. 그게 부작용의 가장 큰 거는.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관위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조직 네. 관리 온라인에 들어가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자.
1: 네.
0: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도 누구도 간섭하지 마라라는 울타리를 가졌단 말이죠.
1: 네네. 네.
0: 그런데 그 울타리가 결국에는 돌이켜서 보니까 자기들의 폐쇄적인 기득권 안일한.
1: 네.
0: 아, 몇 기가 뭐 한번 처장이 됐으면 그다음에 내 차례고 그다음에 누가 뭐 상임위원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뭐 정권 영향도 약간 받겠죠. 그런 눈치 보기. 사실 선관위 그런 게 없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왜 그럴까 해서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을 개헌하고 법을 좀 고쳐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 예.
0: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돼요.
1: 예.
0: 문제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든다 한들 조직의 어떤 문화나 전통이 체계가 그런 일을 단순 우리가 볼 때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투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예. 유권해석 이런 부분을
1: 예.
0: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저는 제도 개혁을 해도 내부적으로 기관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선관위 직원들도 그걸 스스로 좀 다들 자각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0: 뭐 이게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해프닝이 그 조직의 어떤 모럴 해저드나 이런 그 기강을 보여주는 게 그 대구시 선관위에서 골프 연습하는 그분 있잖아요. 본인이 연습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한 6급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한 거기서 과장급이면 자기 방을 썼으니까 가능한데 그 사람들 머리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게 여러 번 보인 거예요. 이게 스윙이. 네. 제가 봐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 본인은 점심시간에 한 건데 아니 조직에서
1: 그렇죠.
0: 6급 직원이 그 드라이버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말렸다면 그 조직이 그 그런 조직이 가능한 조직인가요?
1: 그 정도면 요즘은 드라마에 나올 수 있는 장면이죠.
0: 와, 그거는
1: 요즘 어지간한 기관도 예. 육구 뭐 구수를 떠나서 예.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 아마도 그 직장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할 겁니다.
0: 아 그리고 머리 누가 방문 열고 들어오다가 이게 머리 맞으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1: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순혈주의 좋게 말하면
0: 예.
1: 자기 조직의 외부 수혈이 옛날에는 선관위가 상당히 외부 기관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0: 네네.
1: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사 교류 같은 거 소통도 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최근에 보니까 그런 그 인적 교류가 행정부하고 없어졌더라고요.
0: 네네.
1: 그럼 지금 행정부를 보면 각 부처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업무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합니다.
0: 그래요. 예.
1: 그리고 항상
0: 예,
1: 맞습니다. 정말 그 법이 못 따라줘서 그런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게 이제 선관위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는 걸 네. 본인들이 느끼고 있고 저는 아마 선관위 쪽에서도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불만이나 이건 없을 거예요. 그건 네. 어떻게 바뀌어도 좋다.
0: 네. 네.
1: 오히려 본인들이 걱정을 할 때 뭐 다른 직장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선관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무리 무능하다고 해서 법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버리고 재판을 판사가 아닌 사람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
1: 결국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도적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적당한 시기에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무슨 큰 제도 졌죠. 그러나 네. 전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봐도 시원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조직의 폐쇄성 그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0: 네. 자, 폐쇄성과 그들만의리. 그리고 제가 국회 천연병 때 막 1999년, 2000년 이럴 때 보면 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른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철모르는 초선 의원이나 선관위 상임위에 나오면 막 혼내요. 옆에 있는 다섯 의원들이 웃어요. 아, 그거 뭐 선관위를 뭐 왜 그러냐고 이랬던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 보셨어요.
0: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아니 뭐 고발하고 조사도 하고 막 하니까 그 뭐 하려고 선관위를 건드려 이런 정서가 있었다고요.
1: 그러니까 선관위가 독립선만 있었지 네. 말이 독립이지 독립의 어떤 틀 안에서 거기에 선관위 직원들이 몰입돼 있다 매몰돼 있다라기보다도
0: 예. 예.
1: 방금 말씀한 대로 여야가 선관위 직원만 만나면 선관위 그 임원들만 만나면 막 소리를 쳐요.
0: 예.
1: 나한테 우리 정당한테 불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선관위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0: 맞아요. 예.
1: 그 저는 솔직히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정치권을 눈치 볼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0: 네.
1: 자고 우면하지 않고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옳고 의로운 행동이거든요.
0: 네.
1: 그럼 결국은 선관위가 답변을 해야 돼요. 물론 뭐 국정조사도 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3천 명에 관한 그 조직이 새롭게 개혁이 돼야 된다. 저는 네. 그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 자,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행정부. 행정부는 당연히 국회 국정감사 받고 뭐 감사원 감사 받고 국회. 그다음에 법원까지도. 법원도 뭐 국정감사도 받고 뭐 하잖아요.
1: 그래서 국회는 뭐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고.
0: 예, 예. 자, 다 외부 기관에 아주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받는데 선관위가 사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1: 선관위가 예. 중립성과 독립성을 책임 있게 아주 준엄하게 그 예. 일을 진행했다면
0: 예.
1: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0: 예.
1: 외부라고 하면 감사원 아닙니까?
0: 네네.
1: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말이 감사원이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관위의 업무 방향을 손을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일반 전문가들도 그래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문제야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0: 네네.

0: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감사해야 돼요. 예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1: 예, 예.
0: 그것도 아주 그 이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뭐 예부 뭐 전문가를 통해서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물론 하는 것이고.
1: 네.
0: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 이 회계 감사랑 직무 감사하고 회계 감사가 있어요.
1: 그렇죠. 예.
0: 회계 감사는 감사원이 다 해줘야 돼요. 대신 직무 감사는 감사원에서 하니까.
1: 네.
0: 공무원들을 일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주눅들게 만들고 일을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로 넣자.
1: 네. 그 논의가 계속 있어
0: 그렇죠. 왔죠. 저는 네. 차제 헌법을 바꾼다면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1: 네.
0: 국회에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국정조사 따고 다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뭐 법안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직무감사는 정책감사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 또 실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국회 자꾸 부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이제 회계감사. 회계감사 안 하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0: 회계감사 안 하니까.
1: 국민의 세금인데.
0: 그렇죠. 예. 막 채용비리도 다 그렇게 연관이 돼버려요.
1: 예, 예.
0: 돈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이것은 뭐 이거야말로 진짜 뭐 감사원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1: 네네.
0: 그래서 차제에 뭐 감사원 전체를 국회라는 것은 너무 좀 과격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급격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선관위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국회에서 정책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그리고 회계감사는 정기적으로 이건 독립성하고 무관하잖아요. 예. 이제는 선관위에도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1: 예. 예.
0: 돈이 얼마 쓰였는가 국민 예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은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국회 정책감사는 받고 그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회계 감사는 또 받고 이렇게 나눠서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지금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보세요. 과거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 자녀 채용 비리, 소쿠리 사태 이 사회적 거센 비난을 받을 때도 선관위는 100억 정도 되는 성과급을 대부분은 정해진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해 왔어요. 자, 그리고 과거에 비상임 위원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수당을 정기 지급해 온 게 또 적발되기도 했고. 이거는 다른 기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0: 있을 수가 없죠.
1: 예.
0: 어떤 기관도 국회 산하 기관이든 예. 행정부 산하 기관이든 실제 국가 기관이 아니고 출연 기관을 할지라도 그 예산 문제에 관한 세만큼은 혹독할 만큼 검증을 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 어떤 법적 범위를 벗어나서 써버리면 그것은 횡령 오용 이런 것이죠.
1: 예, 예.
0: 근데 선관위에서는 바로 그런 것은 독립의 어떤 그 그늘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독립 중립을 지켜라고 독립하고 소신껏 하라는 뜻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우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상임 비상임 위원들 수당 주는 거. 뭐 수당 줄 수는 있는 문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지적한 것이 비상임에 주는 그 저 수당 같은 경우도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기준이
1: 네네.
0: 있고.
1: 네.
0: 이런 것들은 마치 자기 쌈짓돈 돈 쓰듯이 선관위에서 해버리니까 만약에 회계감사를 한다. 그랬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규정의 정의증서는 해요.
1: 네.
0: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규칙도 좋고 법률도 좋고 이게 약간 무방비했지 않았냐.
1: 네.
0: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사태다 그러면 사실은 선관위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죠.
1: 그렇죠. 예. 지금 윤희주 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감사를 안 받으니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어 자녀에게도 직업 대물림도 하고 싶어진 것 같네요. 아예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소꿀이 관리도 관리지만 사람들이 제일 놀랐던 거는 자녀 채용 비리. 그것도 그렇죠. 최고위층이 막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분들이 최고위층이 그렇게 했다는데 되게 이제 충격을 받았을 텐데 자 과거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불거졌을 때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거부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마지못해 그때 이제 수용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예,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언론 보도로 이제 시작된 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고
0: 이게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뭐냐면
1: 네.
0: 채용 비리란 문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채용 비리 가지고 낙마한 경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1: 네.
0: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고 공정성 문제.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아직도 해석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대충 해석하면 공정성이다.
1: 그렇죠.
0: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직장 잡는 거란 말이죠. 일자리.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버렸다는 말이죠.
1: 그리고 일반 사람 아는 사람 해준 게 아니라 자녀.
0: 예. 네, 그게 네. 막 언론서 뭐 떠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숙여서 받아들인 척 하지만
1: 네.
0: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사위원, 감사원.
1: 네.
0: 어떤 법률과 규칙에 외부에서 감사하는 장치가 없으니까
1: 네.
0: 그냥 도로묵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원상 자리로 가버리고
1: 네.
0: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투표 용지 이건 사실 창피한 거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1: 아니 뭐 상상할 수 없는 네. 일이잖아요.
0: 여기까지 네. 오는 것도
1: 네.
0: 바로 외부 감시 장치가 전무하다. 뭐 있다고는 이야기해요. 뭐 진상규명위원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그 입맛에 맞은 사람들 모셔가지고.
1: 아유,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건 네. 그 사실 조직적으로
1: 예.
0: 그 정상적인 어떤 그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1: 그래요.
0: 아마 선관위 직원도 그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자정 노력을 조만간 해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북한 해킹 의혹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도 이제 거부했고요. 자, 관리 감독은 한 사코 안 받겠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근데 이제는 그 한계는 지금 이미 지나고 있다고 교수님도 보시는 거죠.
0: 그렇죠.
1: 예. 자, 그 한계가 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중앙선관위원장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비상임으로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회의 저기 주재하고 뭐 가장 필수적인 것만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그 문제 터졌을 때 상임 어떤 그 최고 리더가 있으면 그게 이제 책임 문제가 더 확실한데
0: 그렇죠.
1: 위계가 이제 그게 약하다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선관위 같은 게 좀 있어요? 다른 나라도
0: 있습니다.
1: 있죠.
0: 그런데 네. 일단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부분은
1: 네.
0: 이 정말 우리 개헌 사안 중에 하나가 네. 대법원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저는 선관위가 어차피 사법기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괴를 같이 한 건 이해할 수도 있어요.
1: 예, 예.
0: 그런데 대법관을 좀 증언을 해서 한두 명이라도 증언을 해가지고
1: 여기 상임으로
0: 상임으로 예, 하면은 예. 훨씬 업무 보는 데도 좋고
1: 예.
0: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선진국일수록 선관위 기능이 굉장히 활발하고 확고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일합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의회가 가장 파워가 센 그 예, 정치 예. 체제 아닙니까? 의회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요. 그리고 독일은 민주시민 교육, 정치 교육이 예. 굉장히 발달된 나라거든요.
1: 예.
0: 그래서 개표를 하면은 뭐 참관이나 당사자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와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와서 평가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와서 확인 좀 해라.
1: 확인 좀 해라.
0: 오픈을 해버려요.
1: 예, 예.
0: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신뢰라는 거예요.
1: 투명하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 신뢰라는 문제에 있어서 한 발짝도 그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선거 관리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나라일 수도 있거든요.
1: 네네.
0: 투표를 높이다 보니까 막 사전 투표를 막 한 달간 하고 막 이런 네네. 경우 많아요. 이게 우리 선거법으로 보면은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50개 주 정부한테
1: 네.
0: 일단 스테이트 아닙니까? 주 정부한테 철저하게 당의 경선까지 관리를 하게끔 해요.
1: 네.
0: 그래서 이미 선진국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선진국 아냐 아니냐의 가장 큰 그저 이 분계점은 저는 참 선관위 이런 욕을 먹을지 몰랐습니다만은
1: 네.
0: 선거 관리가 얼만큼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냐 이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독재 국가는 북한 같은 경우 그 선거 관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기회적인 거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를 하면은 모든 국민이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지금이라도
1: 법원도 신뢰 그 판결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듯이
0: 그렇죠.
1: 선거 관리도 마찬가지네요.
0: 그렇죠. 법원 같은 경우만 해도 상고심이 있고 또 국민 참여 재판도 있고
1: 네.
0: 또 재판 과정 공개하잖아요.
1: 그렇죠.
0: 국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 결정문을 보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관 같이 했을 때 독립성이 유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좀 혹독하게 해도 저는 선관위를 위한 거라 저는 보고
1: 네.
0: 또 국민들도 맞아 이런 선거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 저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 그렇죠? 뿌리가 사실은 방금 나왔던 이야기에서 다 연유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 자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역시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자 투표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사태로 인해서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 박탈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선거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재선거 요구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선거라는 건 워낙 큰 주제니까 뭐 재선거 재투표가 다르다고도 하고 그런 문제가 된 그 어떤 그 투표구 그 중에 아주 일부 이거는 검토할 수 있지 않나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자 그걸 떠나서 국가 배상 소송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네. 국가 배상만 일단 여쭤볼게요. 선관위의 명백한 행정 과실로 인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을 때 법적으로 국가 배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 예.
0: 국가배상법에
1: 예.
0: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건 참정권 전형적인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1: 예. 예.
0: 그럴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게 좀 사법 과정을 좀 밟았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1: 예.
0: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예.
0: 이제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 관리가 부족했다고 해서 전체 투표가 무효다. 이렇게 가는 것은 물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삼가해야 되는 것이고
1: 네.
0: 그러나 국가 배상의 전형적인 저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국가 배상의 전형적인 사례가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다. 자, 젊은 층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선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고 재선거는 이건 너무 큰 문제이고 이게 정치적 논란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된 데 중에 아주 제한적으로 재투표는 할 때가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기초의원이라든가
1: 네.
0: 구의원 같은 경우 실제 표가 뒤집힌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이런 부분은 공무단위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 그러니까요.
0: 또 투표한 사람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1: 네.
0: 투표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경우는 그 CCB를 분명히 가려야 되는 문제고 그걸로
1: 네.
0: 인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가 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1: 그러니까요. 예.
0: 그거 하라고 국가 배상법이 있거든요.
1: 국가 배상에는 아주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사례라고 그렇죠. 본다.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 감사원의 어떤 회계 감사의 개념을 넣고 국회 이제 상임위에 또 이제 선관위가 포함돼 있으니까 그거를 직무 감사를 이렇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면서 감시하고 견제할 그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역시 관련된 얘기긴 한데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그 요약하는 질문입니다. 자, 헌법적 합치성도 높고 선관위 불신을 최대한 종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대안은 무엇인지 그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네,
0: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 나온 것.
1: 네.
0: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1: 네네.
0: 이왕이면 좀 제도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건 개헌 문제죠.
1: 네네.
0: 당장의 문제 아닐 수는 있습니다.
1: 예.
0: 뭐 감사원에서 정책 감사를 국회로 가져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정책 감사를 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또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1: 네네.
0: 이런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채용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돈을 예산을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거든요.
1: 네네.
0: 자기 가족을 갖다 그냥 직장에 취직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1: 예산 문제하고 그 근절 깔려 있거든요.
0: 네. 그런 예. 것은 감사원이 철저하게 회계 감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도적 개선 방안하고
1: 네.
0: 그러나 이건 쉽게 합의를 볼 거예요. 이건 선관위에서 거부할 수 없고 국민들도 그 정도는 하라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0: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3천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선거를 관리해 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사자성어 이런 말 있잖아요. 줄탁 동기.
1: 예.
0: 안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깥에서도
1: 네.
0: 이렇게 네. 어미새가 열어주고
1: 네네.
0: 이래서 안팎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정감사 지나면서 국민적인 네. 합의를 빨리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제도의 문제 플러스 조직의 기강 문제까지 줄탁 동기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06일 만입니다. 자, 서명하면은 두 달 동안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마 종전 양해각서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1: 예,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14일에 이제 합의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네네. 밝혔고 19일에 이제 서명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서명 자체는 이제 확실히 정해진 것 같아요. 이란 외무부 네. 차관도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된다 이렇게 했고 이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106일 만에 종료가 되는 건데요. 네. 서명식은 19일에 스위스에서 열린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가지고 유럽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후에 직접 서명에 나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벤트를 꾸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닌데요. 네. 앞서 초안이 비슷한 게 공개가 됐던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보라면은 들어보면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 이에 따른 서방 국가들의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핵무기는 포기하지만 이제 핵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열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제3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될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이러면서 동시에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 결국 이제 그 갇혀있는 선박들이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해라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적기도 했습니다.
0: 그래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뭐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이제 통행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이게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 네. 이런 소식이 당장 이제 그 기름값이랄까요? 예. 이런 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동안 전쟁으로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이 종전 합의 소식에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 예, 유가 하락이 가장 기대되는 건데요. 실제로 네. 유가가 이제 풀린다, 그 통행이 풀린다 이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서부 텍사스나 원유 가격은 1배럴당 80.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5% 이상 하락한 것이고 전쟁 초기인 3월 초 수준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할 때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까지 떨어졌고요.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83.5달러까지 떨어졌고 4에서 5%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석유의 공급이 이제 풀린다고 해도 병목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해서 설치해놓은 기뢰를 제거를 해야지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해안 연안에 설치되어 있던 이제 원유 생산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타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복구가 필요합니다.
0: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네요.
1: 예, 예,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해협 안에 갇혀 있는 선박이 약 2,000석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많아야 한 120석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는 선박들이 빠져나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0: 아, 시간 많이 걸리네요.
1: 예, 우리나라 선박도 그 중에 아직 안에 있는 게 24척이나 된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또 우리나라에 싼 값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온 뒤에도 해상 운송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정유사 정제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빠져나온 뒤에도 유가에 반영되기까지 2에서 3주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이 이제 과연 60일간 협상을 할 동안에 이게 제대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건데요. 네. 온유를 들여오는 정유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새로 이제 계약을 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고 벌써 외신을 살펴보면 이란이 수수료 형태로 네. 통행료는 아니지만 수수료 형태로 다시 돈을 물리겠다.
0: 뭐 그게 이런. 뭐가 달라요? 통행료하고 그러니까요. 수수료.
1: 통행료라고 해버리면은 네. 이제 국제법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 수수료라고 해버리면 이미 설치한 뭐 기뢰를 제거하는 비용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너네가 네. 돈을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0: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치 뭐 통행료 그다음에 예. 수수료 뭐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60일 동안 이제 예. 서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1: 예, 협상을 문제죠.
0: 사실은

0: 이제 양해각서하고 일단 전쟁은 멈췄지만
1: 예.
0: 핵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말 그렇죠. 이란한테 완전히 이걸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
1: 예.
0: 제재를 얼마나 풀어줄 건지
1: 맞습니다.
0: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네.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앞으로 60일인데 좀 지켜보고 또 뭐 트럼프가 아이고 뭐 다시 이거 안 되겠다고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잘 좀 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1: 예.
0: 자, 지하철 타다가 잘못 내려도 15분 이내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 물지 않는 제도가 일부 수도권 전철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뭐 몇 호선부터 몇 호선까지 다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몇 호선 몇 호선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1: 예, 지금 현재는 서울 네. 시내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래요?
1: 예. 예, 그러니까 15분 이내에 뭐 잘못 찍었다거나 화장실 갔다 온다거나 할 때.
0: 근데 수도권 막 경기도나 이런 데는 지금
1: 예, 안 되고 있어서 아. 그래서 막 뭐 1호선이나 3호선 타는 사람들 헷갈릴 수도 있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수도권까지 이제 확대 시행하겠다 20일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지하철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1호선,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네. 서해선 등이 대상이고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공항철도나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인천 지하철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정부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한 604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자영업자 부채 소식도 알아봅니다. 개인 올해 들어서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고 연체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얼마나 늘었어요?
1: 예, 신용청 평가회사 나이스 평가 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0: 네.
1: 4월 말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332만 9,143명이 1,138조 9,729원을 빌렸습니다.
0: 네.
1: 예, 대출 잔액이 작년 말 대비 5조 8,252억 원 늘어간 거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3억 4,200만 원 수준입니다.
0: 네.
1: 이 중에서 이제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의 빚 규모가 37조 8,021억 원 규모인데요. 작년 말보다 2조 7천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채무불이행자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8,655명 줄었는데 그래서 1인당 채무가 2억 700만 원 수준에서 2억 3,5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빚 규모가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게 부담이 커진 걸로 해석이 되는데
0: 네.
1: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작년 말 기준 2.9%대에서 이달 8일 기준으로 3.9%대까지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늘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빚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0: 네. 내수 경기 위축이 자영업자들에게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형국인데 아무래도 은퇴 후에 자영업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1: 예.
0: 이런 분들 타격도 크겠어요.
1: 예, 생계형으로 그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되게 큰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0: 네.
1: 실제로 연령층대로 이제 했을 때 은퇴 이후 연령 60대 이상의 대출 잔액이
0: 네.
1: 늘었고요. 한 작년보다 9조 8,655억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령대에서 대출 잔액이 늘어난 이제 연령층이 60대 이상이 유일하고요.
0: 네.
1: 채무 불이행자 수도 작년 말 대비 늘어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연령대에서 60대 이상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가 진 빚도 작년보다 1조 9,354억 원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11조 8,645억 원인데 비율로 따지면 2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0: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 빚었던 스타벅스 임직원들이 역사 교육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교육을 받게 됩니까?
1: 예, 그때 탱크데이 논란이 있은 뒤에 정용진 회장이 사과문을 통해서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 저를 포함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0: 네.
1: 우선 정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사장단 회의를 계기로 해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직원들은 이거는 아마 스타벅스를 혹시나 방문하실 분한테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7일 오후에 이제 22일에 교육을 받을 예정인데요.
0: 네.
1: 이날 오후 3시에 모두 다 영업을 조기 종료를 한 뒤에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 직원과 이마트 계열사 임원들은 17일에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0: 정치인 토비.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시사.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당장 다시 열리는 겁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까?
1: 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원래 우리 배가 한 26척 호르무즈 해협에 막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두 척은 나왔고요. 네. 지금 한 24척 정도가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게 MOU 서명하는 날이 19일입니다. 그럼 네. 19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우리나라는 24척이지만 지금 거기에 가보면 2000여 선박이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좁은 해역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상당히.
0: 와, 그러고 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1: 그럴 수가 없는 형이다 보니까 아마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보고 있고
0: 네.
1: 또한 변수로는 이란 기뢰죠. 사실 기뢰라는 게 심어놓을 때 지도로 표시해놔야 되는데 지금 뭐 외신 보도를 보면은 이란도 어디다 심었는지를 잘 모를 수도
0: 불안하네요.
1: 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해제하는 이런 것들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뭐 당장 배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 네, 일단 종전협상 타결됐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또 관심이 가요.
1: 네, 일단 유가와 이제 채권 금리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네. 일단 유가가 떨어졌고요.
0: 네.
1: 채권 금리도 소폭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우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겠고 이 예상 스케줄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계속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이게 뭐 유가가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에 대한 복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한 이란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0: 네.
1: 뭐 민병대가 갑자기 또 돌발 행동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시장에선 평가하고 있습니다.
0: 자, 증시 얘기는 스페이스X 얘기 좀 하다가 뒤에 또 따로 여쭤볼게요.
1: 네.
0: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난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 넘기면서 상장과 동시에 글로벌 시가총액 6위에 올랐다고 해요.
1: 네.
0: 자, 권혁중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번 스페이스X의 상장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1: 일단 뭐 우주가 이제 돈이 된다는 거를 잘 반증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예, 예.
1: 그전까지는 사실 우주하면 약간 막연했거든요.
0: 그렇죠.
1: 예.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그다음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막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IPO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돈이 된다는 거를 증명해 놨다는 거죠.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이제는 시선들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왜 우주로 갈까? 물론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는 뭐 화성에 네. 기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0: 네.
1: 이게 요즘에 또 AI랑 묶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제공하고 있는 또한 스페이스X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 AI 데이터 통신이라든지
0: 네.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AI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이 나오면서 이게 단순히 우주만 벌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AI 관련주로 또 묶이게 되거든요.
0: 그렇군요.
1: 이런 것들이 좀 막 과거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이제 IPO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도 꽤 많이 모였고 그래서
0: 네.
1: 아마 일론 머스크의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0: 네. 자, 스페이스X 상장을 보니까 정말 인간이 상상하면 그건 현실이 된다는 게
1: 네.
0: 다시 한번 이제 또 보이는데 자, CEO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 조만장자에 등극했다 이런
1: 네.
0: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 네.
0: 상장 후에도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의결권 뭐 대부분 가지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1: 네.
0: 자, 자기가 가진 주식에 차등 의결권 이제 부여했다는 건데
1: 네.
0: 투자자 입장에선 이건 어떻게 바라볼까요?
1: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0: 그래요.
1: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저는 이제 이번 차별 의결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0: 네.
1: 아, 이제는 스티브 잡스가 생각났습니다. 스티브 잡스 께서 사실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약간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은 천재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거였는데

0: 이런 머스크는 자기가 꿈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래의 우주잖아요. 네. 사실 현금 창출 능력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눈에 가시권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다 청사진이지. 네. 그럼 얼마나 이 흔들기에 나서겠어요, 시장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시장이 흔들어도 본인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85% 밀고 나갈 수는 있다.
0: 밀고 나갈 수 있죠. 예, 예. 예, 본인의 꿈대로.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테슬라 전기차 만든다 했을 때 그때 많이 비판받았던 게 이 허황쟁이, 그래서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결국 해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시간은 걸립니다. 일론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본인이 얘기했던 것보다 몇 년 더 걸려요. 근데 막상 보니까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그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머리를 잘 쓴 거죠. 야, 나 네. 건들지 마. 내 뜻대로 갈 거야.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그래서 의결권 85%를 행사합니다. 아무도 일론 머스크를 나가라고 못해요.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요.
1: 아무도 스탑시킬 수 없네요.
0: 아무도 못합니다. 그럼 이제는 주주들만 애가 타겠죠.
1: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그냥 일론 머스크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와. 이게 이제 장점이고 네. 단점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도지 수장으로서 정말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그 CEO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는 목격되고 결국에는 주주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네요. 자, IPO 전부터 이렇게 이 정도 관심 받은 건 매우 드문 사례인데 네. 또 이제 상장하고 나니까 기업 가치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거품 아니야? 이런 네. 우려도 있죠.
0: 네, 있습니다. 예, 당연히. 예. 왜냐하면 이게 상장 전부터 과연 이 2조 달러라는 시가총액이 합당한 거냐 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어 왔고요. 근데 제가 봐도 지금이야 이제 공모를 하고 또한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주가는 그래도 당분간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권이 없거든요. 현금 창출 능력도 아니고 무엇보다 네. 적자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 아마 그 기대 심리가 꺾이게 되면은 네. 크게 아마 출렁일 겁니다.
1: 아, 그럴 수 예. 있어요.
0: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섣불리 투자하시는 거는 일단 잘 시장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1: 네.
0: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보면 94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리화되려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빨리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된다. 대표적인 네. 게 아마 AI와 관련돼서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 부분, 이런 데이터 센터를 정말로 AI를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전 제시하고 보여준다 그러면 네. 뭐 이런 어떤 가치 평가 뭐 합리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근데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좀 속상한 얘기도 있다고 해요. 네. 미래에셋증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 스페이스X 공모주 인수단에 참여를 했는데 네. 받은 물량이 하나도 없다.
0: 네.
1: 제가 보니까 일본 기업은 좀 받은 것 같던데 이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골드만삭스가 대표 주관사였는데 네. 많이 몰렸잖아요.
1: 네네.
0: 인기가 굉장히 모였습니다. 인기가 네. 많다 보니까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에 야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는 배정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거죠. 그러니까
1: 아,
0: 이게 약속이지. 무조건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는 공모주가 계속 몰리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물량을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관련돼서 ETF에 투자했던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분들 같은 약간 황당한 부분이겠고요.
1: 그렇죠.
0: 물론 개인들이 이번에 공모주에 투자한 건 아닙니다.
1: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못하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였잖아요.
0: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들 같은 경우가 사실상 좋은 흐름을 못 보였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아직도 세계로 내놓는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아니구나. 네,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 아 한국의 좀 후순위 이렇게 판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1: 한국 시장을 좀 무시한 거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네.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0: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0: 제 개인적 생각을 해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일단 물론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야 한국 좀 나중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 배경이 있을 수 있어도 일단 지금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한국 이 시장에 대한 자본 시장에 대한 네. 아직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기분은 좀 나쁜 분이 나랑 상관없지만은 이제는 뭐 기분이 나쁜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근데 그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실망감이 굉장히 많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물론 뭐 관련된 ETF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공모 가격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홍보를 엄청 해놨었거든요.
1: 네.
0: 근데 막상 당일날 공모 당일날 시장 가격으로 막 사기 시작해갖고 욕 엄청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관련 ETF 투자하신 분들은 좀 네. 실망감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그래요. 자. 앞으로 우주 산업 관련 전망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0: 저는 일단 돈으로 잡히는 이제 사업이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의문을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우주 시제 시대다. 그래갖고 네. 막 우주 ETF 여기 이제 투자하시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우주 ETF 몇 가지가 상장을 했는데
1: 네.
0: 수익률이 마이너스 막 10% 15%.
1: 아, 진짜요?
0: 예, 뭐 적은 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1: 예.
0: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일단은 스페이스X를 기초자산으로 가진 ETF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고 무엇보다 패시브 자금이에요.
1: 그러니까 예.
0: 미국의 우주항공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업에 대한 투자인데
1: 네.
0: 근데 아직 눈에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관련 ETF들이 이제는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그 뜻은 뭘까요? 아직은
1: 네.
0: 이 스페이스X 빼고는 사실상 지금의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단순히 너무 테마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주 테마는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1: 오늘 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뭐 며칠 만에 8000선 저번 주 깨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매수 또 사이드카 발동됐고
0: 네.
1: 이 극심한 변동성 앞으로 좀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조금은 이제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네, 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습니다.
1: 네네.
0: 돈을 쓸어 담는
1: 블랙홀은 이제 상장했으니까. 예,
0: 이게
1: 예.
0: 반증하는 게 외국인들이 12일 날 네. 그다음에 오늘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는 끝났다.
1: 네.
0: 다만 변동성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 3정리스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거든요.
1: 네.
0: 얼마나 외국인들이 또 선물 시장 장에 들어올까. 그렇게 되면 장이 굉장히 출렁이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런 영국 시장의 3배 레버리지 ETF 상품 요거 상장됐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은 제가 봤을 땐 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1: 네.
0: 이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거처럼 막 1-2% 3%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1: 네.
0: 이제는 레버리지 ETF 상품도 우리나라에 상장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굉장한 변동성이 심한 장소로 간다. 그래서 심장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1: 네,
0: 단순히 이제는 예전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네, 아마 위상가다로 네, 계속 병원
1: 고생한다.
0: 방문할 수 있다. 네.
1: 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18일 새벽 미국 기준금리 결정됩니다. 동결 예상하십니까?
0: 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동결이고요.
1: 네.
0: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캐버너실 의장의 목소리. 과연 이 사람이 비둘기야 아니면 매파야?
1: 네네.
0: 뭐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네. 분위기로 앞으로 갈지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고요. 시장에서는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밥 시거의 Against the Wind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부는 남동풍이 산맥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쪽을 위시해 대부분 지역에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어제 낮 기온 31.3도도 고온인데 오늘 32.6도로 일 최고 기온 기록했고요. 내일은 예상 낮 기온 34도니까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가급적 외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존 농도 자외선 지수 내일 도 높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상 내륙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한 차례 시원한 소나기가 지난 바 있고요. 내일 오후에도 역시 강원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도 역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 안개가 매우 짙어서 이쪽 가시는 분들은 감속 운행해 주셔야겠고요. 모레까지 동해상에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에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등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도 상승입니다. 서울 34도 등 24도에서 3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합의안에 서명하기로 했는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종전 합의 소식에 오늘 코스피가 5% 넘게 상승하며 첫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주간 종가 기준 1,511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유럽 강호 네덜란드를 맞아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은 각각 7골과 5골을 뽑아내며 1차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잠실계표소 봉쇄 집회가 열하루째 이어진 가운데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지만 부정선거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면서 전쟁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합의안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4일 오후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하고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개방 시점은 오는 19일 금요일 합의안 서명 즉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도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MOU에 서명할 거라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고 국가안보위원회는 종전 협상 관련 MOU 문안을 승인해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과 군사작전이 영구적으로 종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리 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MOU 서명 이후 60일간 전쟁 종식과 봉쇄 해제와 관련한 미국 측 약속을 검증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속 협상에서 대이란 제재 해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종료 등 난제 등을 다루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특히 동결자금 해제 시점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19일 서명식 전까지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5% 넘게 상승하면서

0: 꼈다가 다시 내려 8,500선을 유지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장중 7천조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이 오늘도 1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5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5%, 6.4% 급등해 33만 전자, 228만 닉스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항공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이 커지며 국제 유가가 모두 하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환율도 종전 합의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원 70전 내린 1,511원 1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1: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문지성 재경부 차관보는 방미 기간 중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 산업 후황 등 견조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 원화 약세는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대미 투자에 착수할 가운데 추진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을 노리는 독일이 월드컵 첫 출전 퀴라소에 골잔치를 벌이며 첫 승을 거뒀습니다. F조 일본은 유럽 강호 네덜란드를 추격한 끝에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소식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월드컵 4회 우승국 독일이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퀴라소에 7-1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음메차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전반 21분 퀴라소의 역습 상황에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의외의 일격을 당한 독일은 이후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경기 막판 두 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고 후반에는 짜임새 있는 패스로 네 골을 터뜨렸습니다. 인구 15만 명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는 대패했지만 월드컵 데뷔전에서 터진 골로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F조에서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맞붙었습니다. 경기는 접전 속에 2-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반다이크가 후반 6분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나카무라 게이토가 벼락 같은 중거리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후반 19분 네덜란드가 다시 골을 추가하며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극적인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코트디부아르는 후반 45분 디알로의 극장골이 터지며 에콰도르를 1-0으로 꺾었고 스웨덴은 튀니지를 상대로 5골을 몰아친 끝에 승점 3점을 챙겨 죽음의 조라 불리는 F조의 선두자리에 먼저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사흘간의 선관위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내부 회의록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태에 누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데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출국 금지한 수사팀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3: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누군가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적게 준비해서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수의 110% 수준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할 예산을 짜놨습니다. 그러고도 실제 인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사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인쇄 축소를 결정했는지 확보한 회의록과 메신저 등을 통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는 늑장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표일 오전부터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랐는데도 선관위는 제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결정자가 이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혐의 모두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책에 대한 징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 뒤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을 시작합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이미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해온 사각지대였던 만큼 예산 인사 등 또 다른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개표소 봉쇄 집회가 오늘로 열 하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청년층과 가족 단위 참가

0: 사자들이 늘었다가 평일에 들어서면서 다시 줄어든 모양새인데 올림픽공원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 업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혜지 기자입니다.
1: 지난 주말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엔 청년들이 다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봉쇄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열흘 넘게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주에 이어 나흘 만에 업무 정상화를 호소하는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현재 국가대표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에 필요한 장비 등 반출이 제한되고 있고 행정업무 수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인들은 이번 갈등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의 개입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잠실 개표소 집회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본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할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위력을 과시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 강조하며 유소년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사건 가담자 6명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지에서 청와대 참모진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부정선거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순방 기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비서실장이 대신해 왔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길다 보니 화상회의를 갖게 됐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시 한번 질타했습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선관위에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를 퍼뜨리는 건 반사회적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도 추가로 글을 올려 민간인 출입봉쇄 등을 요구하는 일부 시위대에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정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는 국정 2년차에 달려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교황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레오 14세 교황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교황과 면담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성바오로 대성당 특별미사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교황에게 공식적으로 방북을 요청할지 관심입니다. 선거 책임론과 당권 주도권 다툼에 여야 모두 지도부 내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도부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총사퇴하자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박효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주말 이어졌던 당내 거취 압박에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선관위 개혁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일부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하는 등 현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내에선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다, 결과로 증명해야 한단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걸로 해석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은 더 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당원의 요구라고 정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재선거와 특검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을 긋고 있지만 이에 더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과 특검도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당장 만나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자 제안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

0: 전 이 같은 장 대표를 향해 함께 사퇴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 주장은 이번이 두 번째. 이번에도 장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 물러나달라 하면 물러나야 하냐며 공개 설전이 오갔습니다. 장 대표도 지금은 선관위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사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투표용지 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재선거 소청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을 막고자 했던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 측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방관하고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전 의장이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이 위법하다는 의견과 군 병력 철수 건의를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제지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2차 계엄 등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 검열차장 등도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이르면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불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도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셀프 수사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출발점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가 채무 불이행 선언 사흘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제는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계열사인 중앙P&I,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 중앙이 잇따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조정이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이틀 동안의 무안타 침묵을 깨고 3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이정우는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득점 1개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3할 3푼 1리로 올라 마이애미 말린스의 오토 로페스에 이어서 메이저리그 전체 2위에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이 월간 기준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아파트와 연립을 모두 합쳐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4월 0.55%에서 5월 1.06%로 두 배 정도 뛰었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5월 서울 주택 전세값은 0.91% 올라 전달보다 0.2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원들이 레미콘 운송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노사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사 잠정 합의안 통과로 지난 8일부터 시작됐던 건설 현장의 레미콘 공급 중단 사태는 일주일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통과된 2차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레미콘 운송비를 회당 4,200원, 5.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출시를 앞둔 청년 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절차 등이 사전 공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회는 오늘 청년 미래적금 가입 일정과 청년 도약 계좌 갈아타기 절차, 소상공인 가입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청년 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밤 강원 중 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죠. 잠실 개표사업 시위는 두 번째 주말을 맞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사태의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운영방식과 조사 대사 등 대상 등 이견이 큰 상황이라 여야의 신경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내부에선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각각 분출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여야 당내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위원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석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네 분과 함께합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질문으로 이 국민의힘 재선거 소총 의결 뉴스를 한번 좀 여쭤보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후 5시 반 긴급 최고위원회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 광주 등 이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서 재선거를 소총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현미 대변인님, 네. 이 의견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3: 사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공언했었고 그렇다면 재선거는 국회 손을 떠난 겁니다. 네. 가르마는 어디서 탈 수 있느냐. 이건 법원에서 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선된 이 승리를 한 후보자들이 본인 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의 소청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네. 1차적으로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0: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등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니 선관위 선에서 이것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 주십시오라는 소청을 하는 거고요.
1: 네.
0: 이거를 선관위에서 기각한다,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러면 단심제로 대법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으로선 선관위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1: 네.
0: 법원 단계까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고요. 이때 경우의 수는 아 그러면 이거는 정말 투표용지 단순히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이 중대하게 참정권이 침해돼서 승패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다라고 보면 이거는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 네.
0: 지금까지 치렀던 이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가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기각을 하면 그냥 확정이 지금 상황 그대로 되는 겁니다.
1: 네. 이거 강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판단이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2: 네.
1: 재선거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건 맞습니까?
2: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이 여당이 해야 될 몫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소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소청이 이번 17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미 그 투표 날에 선관위 측에서 이거 재선거할 사안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관위 차원에서 마무리될 리는 없고 아마 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이 아마도 관건이 되겠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 검경 합수본에서 하고 있는 그 증거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거를 꾸려서 뭐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 여기에서의 자료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되지 않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1: 네.
2: 여야 없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1: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3: 반발이라는 것은 이제 범위에 있던 문제라든지
1: 네.
3: 뭐 그런 거는 뭐 일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여야 간의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이게 서울시장만 선거 이번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비례의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받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시의원, 구의원 정도는 뭐 받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받았냐 이 문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투표 용지가 공급이 부족해서 돌아간 사람이 또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실타래처럼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6월 3일 선거 끝난 지 지금 12일이 지금 지나가고 이런 시점에서도 지금 국정조사조차도
1: 네.
3: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잠실에 있는 많은 직접 이 항의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분하고 있는 참정권 침해를 공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저는 굉장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김현정 의원님 일단 그 양당에는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4: 그렇죠. 국정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1: 네. 그럼 이게 시작이 언제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4: 오늘 특기 구성에 합의한 것 같아요.
1: 네.
4: 그 민주당에서 7명, 국민의힘에서 5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 해서 위원장은 이제 백혜련 아마 의원이 맞는 거로 한 것 같은데요.
1: 네.
4: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국정조사 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 더 필요하면 개헌까지 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빨리 진행해 줘야 됩니다.
1: 네.
4: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본회의 열어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재선거에 관련된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1: 네.
4: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을 하고 부정선거랑 이거를 치환시켜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 매일 그 잠실 거기 개표소에 가서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하고 같이 시위하고 있잖아요.
1: 그 팻말을 들었죠.
4: 네.
1: 부정선거.
4: 그러니까
1: 예.
4: 저는 그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공당의 대표가 이게 지금 부실선거인데 이걸 부정선거처럼 만들기 위해서

0: 그 부정선거할 자유 뭐 이런 거 피켓 들고 또 더해서 거기 참정권과 관련된 네. 그 당에서 TF도 만들다고 하는데 그 TF 위원장도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또 하시더라고요. 재선거와 그 부정선거 관련된 그러면서 공선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그냥 그 선관위 기책 사유로 저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 등 이런 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선거를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선법 개정안까지도 제출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네. 왜 그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은 재선거나 부정선거 관련된 것들은 당론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 개인 의견이다라고 계속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면 왜 오늘 갑자기 긴급 최고 열어서 이렇게 다섯 군데 대해서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느냐. 이건 저는 다분히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재선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0: 겁니까? 재선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재선거에 대한 이슈를 계속.
1: 아, 이슈무리를 해가는 것이다.
0: 이슈를 계속 해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네. 그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 오세훈 그 당선자도 지금 재선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논의도 지금 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최고위에서 결정한 건데 최고위에서 아까 그 원내대변인이 빽불한 것 보니까 최고위에서 긴급하게 이제 결정한 거는 17일까지가 이 소청 기간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원내의 의견 이렇게 중요한데 의총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의견도 없이 그냥 그 최고위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사실 말이 되냐. 저는 너무나 좀 개탄스럽습니다.
1: 네,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가 결정을 하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2: 그렇죠. 예. 이게 소청 여부는 이제 의총 결의사항도 아니고요. 네. 이게 소청 이제 신청자가 이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최소한의 어떤 정당성 절차적 어떤 그 정당성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를 소집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당내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은 제가 볼 때는 뭐 100%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선거가 필요하다. 그게 뭐 전국 재선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1: 뭐 부분 재선거를 우세훈 시장도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일단 모든 어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하루빨리 이 재선거 여부를 결국은 이제 대부분이 판단을 하겠지만 대부분도 사실 내용을 뭘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네네.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처음에 투표용지 공급 부족을 선관위에서는 14군데로 했는데 나중에는 51군데고 지금은 뭐 140군데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그 개표 불리기 했던 그 투표 수를 그 기입하는 문제가 또 전부 교육감이라든지 경기 교육감은 또 뭐 그 틀린 어떤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례들이 수사에 들어가면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재선거를 했고 그다음에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선법부터 저는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사례 같은 경우는 당락의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명백한 선거에서 있던 하자라든지 위법이 발생됐을 때는 또 선거를 다시 합니다. 네. 그런 사례가 해외에는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당락의 지금 현재 선거법 상으로는 달라져야만 재선거를 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은 지금 위법한 어떤 그 사례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그런 어떤 문제점 계속해서 면피비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문제까지도 저는 논의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지금 특검을 같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장혜미 대변인의 네.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3: 저희는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열어놓고 다 가동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다만 네. 통상적으로 어떤 점검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갖고 특검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좀 수순이었어요. 이를테면 조작기소 관련해서도 국정조사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종합하는 청문회 이후에 특검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 통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발적으로 뭘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 저희가 특검을 마다하거나 뭐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4: 네. 네, 특검에 대해서는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미 민주당에서 검찰을 폐지하는 법이

0: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가을에 뭐 보안 수사권은 남기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10월 정도가 되면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해체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검경 합수본에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이 해체된 다음에는 그리고 특검이라는 거는 이미 민주당 말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나와서 국민들께서 절차 잘 알고 계시는데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누구로 임명하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한두 달씩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도 벌써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도 늦을 만한 상황인데 왜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저런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일단 열어놨다고는 하는데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윤정 의원님, 그 청와대와 정부를 국정조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번에 부실 선거 투표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청와대랑 뭐 정 그 저 대통령이랑 뭐 연관성이 뭐 있어야지 같이 이렇게 국정조사 범위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도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빠르게 검경합동 수사단도 편성을 지시했고 국정조사도 국회에서 추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그 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재선거가요.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1: 네네.
2: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미 선관위에서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투표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 투표소에서 100% 다 투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도 3만 표가 안 된다며요.
1: 네.
2: 6천 표에서 3만 표 사이라고 하는데 다 예를 들어서 그 저기 그 다른 투표를 못했다 하더라도 6만 표 이상 차이 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내용인 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1: 서울시장은 아니더라도 기초의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2: 그러니까 그거는
1: 나오잖아요.
2: 제가 동일한다는 거죠.
1: 네네네.
2: 그 광역 비례도 한 바뀌었잖아요. 한 명이.
1: 네.
2: 그리고 뭐 시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1: 그렇죠.
2: 부분 재선거야 그건 동의가 되는데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뭔가 계속 이 이슈를 계속 그 끌고 가고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그 특검과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검 지금 뭐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뭔가 이렇게 특검을 했을 때 더 특검을 하면 더 빠르게 뭐 수사가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특별하게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실 투표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1: 네.
2: 정쟁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동수사단에서 빠르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서버도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도 그럼 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띄우면 특검 준비하는 기간 또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때 뭐 그 검경 합수수사단에서 했던 걸 이관에서 하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로 그게 진정성 있게 그 조속한 수사와 그런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논의의 영역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국조 범위에 대통령과 뭐 청와대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국조보다 특검부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무 좀 과하게 정치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3: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저런 자세가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하면서 이번 투표용지 공급 부족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어떤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1: 네.
3: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선관위만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3: 그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있던 대통령이 취할 자세는 아니죠. 왜냐하면
1: 네네.
3: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이 선거에 관련된 일 같은 경우는 국정 최고 책임자, 즉 행정부에 있던 수반이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먼저 사죄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거는 자꾸 선관위 핑계만 지금 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선관위는 불과 인원이 3천 명도 되지 않는 조직이고 선거를 할 때는 일반 행정 기간 예를 들면 시, 군, 구의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됩니다. 저도
1: 네.
3: 공무원 출신 때문에 항상 뭐 선거 사무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선거의 주무 또 장관은 또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1: 네.
3: 때문에 이 그 이번 국정조사에 당연히 행안부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된 부처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꼭 대통령실을 질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럼 이 선관위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결심이 또 필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어떤 차원에서도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권도 없는데 뭘 구체적으로 선관위 문제를 밝히겠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문제와 아울러 대안을 밝히는 데는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이걸 자꾸 정쟁이 오락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힘을 비판한 것은 저는 안 맞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건 청와대에서도 너무 미온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아니 그러면은 네. 진짜 본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 투표가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을 했단 말이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자기의 그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1: 네.
2: 분노하고 계신데 그 분노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금 잠실 가보면 저기 그 처음에 했었던 순수하게 했던 집회하셨던 203 청년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딱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 남아있다는 거예요.
1: 네.
2: 폭력적인 거 기자들 폭행하고 뭐 이렇게 저기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부정선거잖아요. 그쪽이랑 치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고 뭐가 문제가 풀립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일 사실은 그 제 사견으로는 제일 필요한 개헌이라고 보거든요. 개헌 주장은 왜 안 하세요? 개헌 이게 지금 그 독립적인 그 견제와 감찰, 그러니까 감독 기능이 없어서 감사원법 네. 개정으로 안 되는데 그럼 그런 문제부터 좀 하자라는 그 개헌 얘기는 왜 안 하고 왜 이렇게 특검 얘기만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특검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검도 다 같이 하시죠. 그럼 뭐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1: 네.
2: 필요하면 다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빠르게 지금 합동수단 꾸려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 네.
2: 이 국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를 부정선거라든지 재선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시켜가지고 이렇게 저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공당의 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1: 네.
2: 얼마든지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되죠.
1: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선을 넘어서 정치적인 것으로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라도 네, 헌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0: 근데 개헌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개헌과 특검은 지금 방향성이 다릅니다. 선관위라는 어떤 이 기관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건 아니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개헌으로 살 수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러니까 이 부실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그걸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네.
0: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검경 합수 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관이 폐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요 헌재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작년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준 부분이 있어요.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감사 안 받겠다. 근데 작년에 헌재에서 선관위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압수수색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선관위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지 선관위의 협조만을 지금 바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잠실 개표소에서의 투표함이 사라진 사태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 시민들께서 분노를 하시고 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계셨거든요. 앞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전 7시쯤에 갑자기 경찰이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서 평화롭게 앉아 계시던 시민들의 손발을 들고 나오는 모습.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생중계로 보셨어요. 그러면
1: 네.
0: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했었던 개혁신당 측에서 찾아가 보니까 펀사를 찾아가 보니까 이미 투표함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가 이건 법상으로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폐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에 나와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이것을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건 특검밖에 다 답이 없다. 국정조사도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계속 이걸 정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저게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경 합동수사단이 빠르게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진실 규명하면 관련된 책임자들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이 부실투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 또 필요하면 특검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하는 그 대책을 만들고 그 선관위를 그 아니 해체 수준으로 저기 쇄신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1: 그 그렇죠. 문제는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2: 그 동의하는데 예.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공선법 개정이라든지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이게 뭐 원인 규명하고 진실 규명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그것만 하면 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럼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부실투표 문제에 대해서 정쟁하지 말고 딱 지금 여자가 합의해서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네. 어떤가 난 그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고
1: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을 빨리 좀 먼저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 후순이죠. 후순이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에 있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505 헌법 때부터 이 선관위가 별도에 있던 기관으로 헌법 기관으로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행안부 과거에 있던 내무부가 했는데 항상 선거에 있던 중립성 논의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헌법 기관으로서 선관위도 이때까지 굉장히 좀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전투표라든지 제외선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변하면서 선관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말 업무 양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와 차원이 좀 달라졌다고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 규명입니다. 진실 규명하는 것이 이제 국정조사지만 특히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동안 그 민주당이 수천억 써가면서 특검을 항상 자주 해왔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특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 왜냐하면 합동 수사본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재수 당선자였던 까르띠였던 그런 어떤 무혐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뢰성을 잃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특검을 통해서 빨리 네. 이제 진실을 좀 해야 된다. 자꾸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민주당에서는 자꾸 정쟁하는데 정쟁은 정말 그 민주당에서 과거의 정가의 보도처럼 예를 들면 뭐 그 진짜 그 광우병이라든지 그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또 사드 문제 이런 걸로 정쟁을 해왔지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정쟁보다는 빨리 하자. 빨리 그리고 재수까지 모든 빨리 가능성을 하자. 내려놓자는 예. 이야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한번 이게 좀 궁금해요. 장윤미 대변인님.
4: 네.
1: 우선순위가 뭐라고 해야 되니까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수사를 뭐 국민의힘 이야기처럼 뭐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시작해서 일단 빨리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을 네. 해야하는 이 개헌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4: 조급 국민의힘에 조급하면은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잖아요. 사실 그 네. 장동혁 대표가 이걸 정치적 심폐소생의 하나의 계기로 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 네. 내부 구성원들 또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어떻게 당대표가 편승해서 이러느냐라고 직격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이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게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어요. 견제받지도 않고 통제받지도 않으면서 왜? 헌법상 지위를 그렇게 부여받았거든요. 헌법을 만들 때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로 권력과는 거리를 한참 두는 그런 헌법적인 위상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헌법이.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재판소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난리가 났었죠. 면접 들어가면 다 아빠 친구, 뭐 엄마 친구 이렇게 그렇죠. 이건 예. 말도 안 되는 네네. 거예요. 심지어 국회 나와서도 나는 원래 우리는 신뢰관계가 있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관행이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번 직무감찰하려고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헌법기관으로 돼 있으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냉철하게 특검 필요하면 해야죠. 기본적으로 범죄는요. 고의범 일부러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과실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직무유기도 아, 하다 보니까 내가 임무 해태했네 이 정도로 형사처벌을 하진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아 투표용지 이번에는 적게 뽑아가지고 선거를 한번 망쳐보겠다. 이게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방점이 수사에 찍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정조사에 찍혀야 되는 건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양당의 의견 다 똑같습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야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정치권에서 당대표의 리더십 위기를 재선거 주장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이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강전의 변호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전 대표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본인은 전당대회 당선 이후로 항상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의문점들을 제기받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미국에 갔다 왔을 때 굉장히 목소리가 커졌었죠.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끝나면은 거취에 대해서 밝히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뭐 부산시장 선거 이런 게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도엽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결정할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선거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네. 국민적인 안정이 되어야 저는 그때 이 선거가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금 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본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 장도엽 대표의 거취에 대한 이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그리고 지금 장도엽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나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좀 비난하는 듯한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자꾸 내시는 것은 전 되게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국민들 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왜 민주당에서는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더 의아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직 선거가 끝난 국면이 아니다.
0: 네.
1: 이 선거가 그러니까 재선거든 뭐든 어쨌든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그때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결정 날 것이다 라고
0: 그렇죠.
1: 말씀을 주고 계시는군요.
0: 일단 오늘은 선거소청을 했고 여기에 네. 대한 선관위의 결정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 안정화되어야 그래서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시민들께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국민들께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야 저는 이 선거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9일에서 11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7%를 기록해서 직전 조사보다 약 7%가량 하락했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일에서 12일 닷새간 한 조사에서는 51.5%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지난 조사 대비 3.7%가 하락했습니다. 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방향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고 대통령께서 또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 뭐 솔직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주가도 반등했고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여러 지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이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뭐 일단 선거 결과가
1: 네.
2: 영향을 가장 미친 거고 또 이번에 부실투표 논란 있죠. 그것도 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선거 이후에 책임론 관련해 갖고 당내 갈등이 좀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이제 이번에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ARS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1: 네.
2: 지금 이제 이런 우리 당안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여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그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이겼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뭐 그런 이유들 선거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지역 뭐 서울이나 뭐 경남 등등에 대해서 왜 그런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좀 필요성이 있고 부실 투표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듯이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뭐 그리고 이제 당내 지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뭐 저기 이제 출마 예상자들과 그 이제 그쪽을 지지하는 부류들의 여러 다양한 해석들 이런 것들을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 당대표 선거 뭐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는 2부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의원님? 이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3: 예,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갤럽 그리고 그 리얼미터 이외에도 많은 여론 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했는데 하나같이 네. 다

0: 폭락 수준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최근 일주 사이에 여론조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어떤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그 과반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고 또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속속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단기간에 그러면 이 영향을 미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방선거였던 결과 지금까지는 당연히 민주당이 압도할 거라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수행이 있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동떨어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구체적으로 1주년 취임 기자회견을 할 때 환율에 대한 문제를 두고 환율이 이렇게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는 것이 마치 주가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매도로만 이렇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 매도는 올 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네.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매도로만 돌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이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 특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전세가 마치 나쁜 것이고 또 가칭 또 뭐 사금융으로까지 생각을 하면서 전세가 이 시가 말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서울에서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제 집주인이 월세로 할까 봐 겁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홍수증이군요.
0: 예, 예. 전세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는 나쁜 어떤 그런 어떤 케이스입니까?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월세 전세가 지금 시가 말라가고 있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서울에 사는 많은 시민들 특히 청년들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대통령께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실 선거 관련된 이런 어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있던 실망과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1: 단순히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에 관련 문제까지 포함돼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 하나 뭐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의 그 재선거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여기에 바탕을 둔 재선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0: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처음부터 이랬던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여론조사하고는 관계없이
1: 별개로 이번, 생각하는
0: 예, 이번 참정권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큰 어떤 어젠다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한편 잠실 개표소 인근 시위가 장기화 조짐 보이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주장과 재선거 주장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인데 잠실 시위 현장 목소리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2: 이걸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참정권이 침해된 데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당연하지만 존중하고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1: 네.
2: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정치권은 분명하게 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같이 와서는 숟가락을 얹듯이 그것 봐라 부정선거가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호도하는 망상에 근거한 그런 세력들은 속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같이 팻말을 들어서 부정선거 규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은 과도합니다. 이를테면 이게 투표용지 바꿔치기 한다. 그리고 이 남는 투표용지에 다 기표해가지고 이거를 넣더라 이런 수준입니다.
1: 네.
2: 이게 대법원까지 몇 번을 갔습니까 대관절. 그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요. 엄청나게 치밀하게 봐요. 왜냐하면 교체되고 바꿔치기 됐다는 종이랑 그렇지 않은 종이의 대조군 그 비교가 되잖아요. 흰색의 투명도 흰색도 정도가 있으니까요. 그 종이의 두께 그리고 이 접히는 정도 이런 걸 다 대단히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이거는 바뀌지 않았다. 부정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통계학자가 이런 정도의 수치는 충분히 통계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호도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진짜 지양돼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일부 뭐 그러니까 시위 현장의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일부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2: 맞습니다.
1: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핸드볼 경기장 봉쇄로 인해서 체육단체 업무방해와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집회 자유 존중하지만 민주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강준호 변호사님 그 짐투색이나 경기장 봉쇄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 뭐 폭행하는 뭐 네. 이런 일도 있었나 봐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그리고 네. 이러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시위가 혼택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1: 일부의 분들 때문에 시위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3: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들의 행동 인한 피해자는 뭐 그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체육단체 그 근무를 못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계신 시민들 역시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분들 다 어떤 생각 가지신 분들이든 집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것 이게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3: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키고 이미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야가 국조의 범위에 대해서도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집에 가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뭐 처리해야 될 것들은 형사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분들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정치권의 좀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김윤정 의원님, 이거 제가 뭐 국회의원분들의 그 내부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위헌과 관련된 내용과 뭐 국정조사와 특검 이거 세 개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4: 아니 뭐 못할 바가 뭐 있습니까?
1: 예, 예, 예.
4: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것이. 그러면 원인 규명하는 거 관련해서 국정조사하고 지금 합동수사단에서 강제수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1: 네.
4: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특검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거기서 결과를 나와서 직무유기나 뭐 직권남용 뭐 등등해서 처벌을 하면 그 처벌로 그건 끝나는 영역이잖아요. 수사에서 결과 나온 것은 그럼 궁극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그 저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외부의 견제와 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를 고친다든지 그 선관 위원들의 구성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해체 수준의 뭔가의 그 개선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1: 네네.
4: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진상규명을 하는 걸 우리가 방해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잘못한 것인데 정부 여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수사를 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쟁화 시킨 거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이요. 이 참정권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당락과 관계없이 본인의 참정권이 침해된 거에서 대단히 분노하고 계세요.
1: 맞아요.
4: 당락과 예. 관계없이.
1: 그렇습니다.
4: 그거를 지금 저는 악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그 분노를 누구로 트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국정조사나 뭐 특검이든 수사를 통하든 개헌을 통해 갖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국민의 분노하는 그것을 은근슬쩍 부정선거에 편승시켜가지고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그런 네네. 것들은 공당의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죠.
1: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가 또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4: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번 일로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정치 안으로 들어와 보니 또 약간 의견이 다른 모습이 있어서.
0: 김윤정 의원의 말은 대단히 무책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윤석열 정부 때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문제는 집권 여당이 지금 잠실에 모여있는 우리 애국 그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선거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윤호중 장관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개표 이 소 문제 이걸 보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곱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잠실칠동 네. 이턱 빼고 그런 게 그 강제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지금 정부라든지 이런 걸 못 믿고 있는데
1: 네네.
0: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정치 선동한다고
1: 알겠습니다.
0: 야당으로
1: 네.
0: 돌리는 건 아니죠.
4: 네, 아니
1: 엇갈리네요. 네.
4: 아니 감사원의 직무감찰 못한 건 헌재에서 이혼 판결 받은 거죠.
1: 네.
4: 왜 민주당이 그걸 반대해서 못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1: 그러니까요. 개헌도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4: 합니다. 왜 가서 부정선거 관련된 팻말을 들고 공당의 대표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4: 네. 대학에서 성명서 냈는데 부정선거 붙자도 넣지 말라고 그렇게 일갈하고 있잖아요.
1: 네. 아, 좀 시켜야겠네요. 네, 잠깐 쉬고 로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0: 김진희님께서 맞아요. 시민들이 분노하는 건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 선관위의 그간의 행태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김현정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해 주셨고요. 4778님께서 국회가 그래도 강 건너 불구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양쪽 대표 모두가 지금 현재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선거가 진짜 묘한 선거이기 합니다. 양쪽 대표가 다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석준 의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양쪽 다 졌다고 하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였던 퇴진은 지금 현재 했던 퇴진보다는 결국은 8월 17일이라는 전당대회에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느냐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어떤 정치 이 공학적 어떤 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 초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퇴하라는 것은 거의 임기 절반을 남기고 있지도 않은 이런 어떤 시점에 사퇴하기 때문에 좀 입장이 좀 다른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 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친한계 일부라든지 아직까지는 좀 소수에 좀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정진식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에 이제 선출됨으로써 정진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직전에 이제 정책위의장을 했고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를 좀 구성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퇴진론에는 선을 꺾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 투표 용지 공급 부족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 참사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제 그 앞지르고 있는 이런 어떤 형국에서 오히려 더 전국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 선관위 계획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정부 여당을 그 압박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인데
0: 네.
1: 우리 스스로 이 사태 논의가 너무 좀 지나치게 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좀 서로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태도 이어지고 있고 두 분 사퇴했죠. 양영자 의원과 지도부 총사퇴를 계속 좀 요구하는
1: 아니 두 사람 사퇴 제안을 했죠.
0: 아 제안을 했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지도부 총사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먼저라면서 당내 사퇴론에 선을 그었잖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장전혜 대표는 사퇴를 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0: 생각이 없다.
2: 예, 네. 새로운 원내대표와 또 뭐 새로운 계획들을 뭐 구상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또 정전식 의원이 원내대표를 선출이 되면서 장전혜 대표 체제가 조금 더 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선관위 사퇴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네. 의원들도 강하게 목소리를 저는 지금 당장 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사퇴를 했을 때는 이게 원내대표 체제로 그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뭐 비대위를 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 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0: 그렇죠.
2: 지금 민주당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당내에서 다음번 전당대회를 준비할 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0: 네.
2: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는 당대표 장동혁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이번에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정부 여당이 뜨뜨미지근한 모습을 보일 때 야당으로서의 선명함,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0: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한 후에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장윤미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장동욱 대변인님

0: 대표는 사퇴 안 할 것 같죠, 당분간?
1: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앞서 다뤘던 뭐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도 아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나한테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럼 올라가면 나 계속 있으라고 할 거냐, 왜 지금은 침묵하냐라고 직격한 건 사실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건 대단히 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뭐 여야 공히 뭐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런 이거는 진 선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선 참패입니다. 12대 4로 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다 수성했던 곳을 민주당에 뺏겼다는 거는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들 왜 지도부에서 내려오겠어요? 그래야 대안이 새로 생기고 지도부 네. 얼굴로 치른 데 대한 이런 이 신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물러나고 이 당의 길을 터주는 거란 말이에요. 장도혁 대표는 선당후사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 수단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 이건 국민의힘을 결과적으로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 장도혁 대표 왜 당대표직에 계속 있고 싶어 합니까? 지금 김태흠 지사도 지사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럼 지역구가 겹치면서 경쟁이 또 격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정치인이 그것도 당대표가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뭐 당원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이제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한데 네. 현재까지 보면 우재준 의원과 양영자 최고위원만 지도부 사퇴에 동의를 한 건데 그럼 지도부 내에서 추가 사퇴 의견이 나올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동우 의원이라든가 김재현 최고라든가 김민수 최고위원 중 추가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 가능합니까? 이건
2: 가능성이 없죠. 뭐
0: 가능성이 없습니까?
2: 바로 그 저기 양양자 최고가 총사태 주장하니까 바로 직격해 버리잖아요. 네. 그 바로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우재준 최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0: 그렇죠.
2: 그러니까 그 이미 당권파들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일관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장동욱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죠.
2: 지금 현재 뭐 지도부는 그 당권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권파가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그 당내에서 지금 최고위원 2명뿐만 아니라 25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사퇴를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0: 요구했죠.
2: 거잖아요.
0: 요구했죠.
2: 이번 주에
0: 준비했죠.
2: 의총에서 이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0: 네.
2: 저는 현실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당분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정점식 의원도 주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55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지방선거 끝났고 다음 총선이 이제 총선을 보는 거거든요. 그건 총선에서 공천이 중요한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다 내년 8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언더찐윤에 뭐 누군가가 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준비가 안 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장동혁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제 그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들도 일단은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뭐 의견을 듣고 이렇게 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 이런 정도의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동욱 대표를 사퇴하고 안 하고는 이제 당내 문제니까 그건 당 안에서 하시면 되는데 좀 부정선거 주장하는 것은 빨리 좀 당론으로 좀 정리해서 그건 좀 네.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체고위원은 장 대표 사퇴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 70에서 80% 이상 뭐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던데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 좀 교류해 보시면 어떠세요? 피부로 느껴지는.
3: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 같습니다. 우재준 최고가 7, 80%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0: 네.
3: 일단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객관적인 현상이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점정식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된 것만 봐도 우리가 네. 좀 알 수가 있습니다.
0: 굉장히 좀 약간 비등비등하게 나온 상황도
3: 뭐 어쨌든,
0: 좀 있잖아요.
3: 예, 예. 예. 어쨌든 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장동 대표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그러면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비대위로 갈 것이냐 이제 다음에 또 전당대회 열 것이냐 이 문제인데
0: 네.
3: 비대위 열 것에 대해서는 다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워낙 비대위를 자주 열어가지고 이제 뭐 비대위원장 맡을 사람도 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김종인 위원장을 새로 모시고 올 겁니까? 누구 모시고 올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0: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만약에 차기에 또 전당대회를 한다 보면 이 전당대회에 선출된 당대표가 다음 23대 총선에 이제 공천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지금 당권파에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동혁 대표가 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1: 장동혁 대표가 또 대표 선거에 새로 나온다.
0: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대안에 놓고서는 상당히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 이후의 문제까지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의총에서도 소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만약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도 진짜 비대위원 누가 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뭐 막상 떠오르는 분이 안 계시긴 합니다.
2: 홍석준 의원님 계시잖아요.
0: 제가 가면 잘할 텐데.
2: 강전의 변호사도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시고.
1: 그러네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2: 민주당 이야기인가요?
1: 네, 민주당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좀 여기저기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내에서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뭐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는 이제 저 평가위가 구성됐으니까 평가를 통해서 이 당대표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선거 이후에 그래서 당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네. 격랑의 시기인 건 맞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된 걸 또 정리해가는 그런 전통 있는 정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백서를 발간하고 이런 걸 통한 그 뭐 평가는 각자 해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번에 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다시 하신다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그 당원들하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종합평가를 받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과정 관리라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례처럼 우리 이재명 대표 때처럼 전준위가 구성되는 즈음에 해서
1: 네.
2: 현직 그 정청래 대표께서 연임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사퇴를 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전대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한편 해외 순방 중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게시글을 또 올렸잖아요. 이 의도를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장유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3: 겨냥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보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1: 네.
3: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너무 이상을 쫓으면서 현실을 좀 도외시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혹시 뭐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앞에 대통령이 하신 말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정치는 이상도 쫓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서 하신 말이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제 곡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애매한 성적표를 받아 안았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패배한 선거는 아니에요. 12대4로 이겼고
1: 네.
3: 다만 꼭 이겨야 되는 데를 지니까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수미양계에서 수는 아니고 우인지 미인지 이게 애매하고 75점인지 한 60점대인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채점표를 정확한 채점표로 만드는 건 당원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군가는 이거는 진 거지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 정도는 선방한 거지 그리고 진 지역도 이게 당대표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 이게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마를 타는 게 8월 17일 전당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정청래 대표는 이제 곧 안 내려올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취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상 좀 무용의 의견일 수 있어서 저희는 전당대회 국면으로 정확하게 질서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강준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확실히 정청래 대표를 네. 겨냥한 메시지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4: 그렇죠. 뭐 그동안의 대통령의 발언 기자회견에서도 김민석 총리는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0: 하고 그리고 이겨야 될 선거를 졌다. 이거는 주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성실하게 있었어야 됐는데 딴 마음 먹으니까 뭐 문제 생겼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뭐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바로 다음 날 출국하시는 장소에도 국무총리는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이 돌아오실 때 입국하실 때 국무총리가 나갔었는데 출국하실 때 국무총리가 나가고 늘상 나가던 당대표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 청와대에서는 뭐 요즘에 나라 안팎이 어려우니까 환송을 최소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국무총리는 왜 온 겁니까?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당정 간의 갈등을 대통령 스스로의 워딩 으로서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대통령께서 이러한 당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국무총리조차도 당내 권력 다툼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정의 제2책임자가 그만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책임감 있는 정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한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겨냥한 듯한 발언을도 했습니다. 선거가 진행 중인데 총리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의원 이거 당내 확실히 좀 이런 의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죠?
2: 그렇죠. 전당대회를 네. 앞두고 이제 확실히 이제 전선이 이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가방일을 하면서 그때 정청래 의원이 그 가방위원장을 했고 조승래 의원이 그때 이제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네. 인연으로 지금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갈등이 있다면 이제는 좀 더 이제 많은 어떤 진영이 이제 쌓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유럽에 이제 그 순방하기 위해서 출국을 할 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오지 마 해가지고 이제 안 나오고 대신에 지금 그 총리가 이제 나갔는데 사실은 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본인은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마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전부 고창의 선운사라든지 가서 이제 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좀 돌다가 결국은 다음 최고위에서 딱 나온 말이 뭡니까?
1: 네.
2: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한번 전면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1: 전면전을 치르고 싶다.
2: 한번 본인의 예. 어떤 뜻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죠. 그다음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꺼낸 이야기가 본인은 이제 지금 이제 당 내부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조금 이제 좀 반대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어떤 그 보안 수사권 문제를 완전히 이제 폐지한다. 이렇게 딱 하니까 대통령이 또 SNS에 무능한 선동가는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으로 계속해서 SNS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무를 개입하는 듯한 이런 것을 해도 되는가. 민주당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1: 네네네.
2: 거기다가 해외 지금 대통령은 순방 중입니다. 해외에서 외국 정상도 만나야 되고 정말 바쁜 어떤 일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정말 몸은 국내에 있고 몸은 유럽에 있고 마음은 지금 국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당무에 관련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시각으로 볼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격화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직구를 던졌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정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또 당내도 대변인이시고 그 안에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안 나가시고 뭐 전북 쪽에 이렇게 좀 도셨단 말이죠. 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민주당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청와대에서 얘기했잖아요. 중동 사태와 부실 투표 문제 때문에
1: 네네.
3: 네,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그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1: 아, 뭐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3: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이제 시기여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1: 그렇죠. 예.
3: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해석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
1: 네, 해석하기 나름이죠. 사실.
3: 예, 뭐 예. 다 이렇게 SNS나 뭐 기자회견 통해서 한 얘기들에 대해서 저게 무슨 의도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다 틀리니까.
1: 네.
3: 해석 공방 중인 것 같은데 각자 알아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각자 알아서 해석해야
3: 제 해석을 지금 제 해석을
1: 해석이 너무 어렵네요. 네.
3: 제 해석을 묻는다면 뭐 그냥 뭐 네. 좀 전에 말씀
1: 그렇군요.
3: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아주 뭐 언어 영역 시험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려운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장유미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럼 일정이 일단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 시점 그러니까 24일에 전당대회 준비가 구성이 되고 정청래 대표의 사퇴 시점도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네,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4: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결단 문제잖아요. 이게 네. 당원당규상 뭐 이제 한 달이라고는 돼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뭐 전준이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이르면 이번 주에 뭐 결단을 내리고 본인이 왜냐면 선수가 관리까지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아마 늦어도 이번 주 내진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걸로 전망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 전에 대통령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네. 아마 18일쯤인가 돌아오시는 맞아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때 공항에는 나가실지.
1: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네. 예.
3: 아니 그건 뭐 어렵습니까?
1: 예. 안 나오십니까?
3: 아니, 청와대에서 밝힌 그 원인 두 가지 있잖아요. 네. 그게 해소되면 나가고 해소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죠.
1: 근데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뭐 굉장히 좋은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나오지 말래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3: 나오지 말라는데 나갈 순 없죠.
1: 아, 그럴 순 없는 겁니까?
3: 네. 그럼 그거야 뭐 나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전당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출마하려는 분들 그리고 그 출마하시는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싸움하는 그런 기간이 지금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전당대 통해서 하는 게 저기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관리를 잘 하는 것
1: 네.
3: 그렇게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하지 않고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그 지혜가 지금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연임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아직 그 잘 모르겠어요. 네, 어제 뭐 사무총장 말로는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
1: 그렇군요.
3: 네.
1: 김민석 총리는 나오는 겁니까?
3: 김민석 총리는 뭐 당연히 상수로 지금 되어 네. 있고.
1: 송영길.
3: 우리 송영길 대표는 약간 변수였는데 네. 상수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평택 오셨더라고요.
1: 네네네.
3: 네. 어디서 김용남 후보 만났더라고요. 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에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야기, 당대표 이야기 전체적으로 한번 좀 훑어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이것을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선거는 끝났지만 신뢰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투표용지 한 장은 종이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믿는 방식입니다. 정치는 책임 공방보다 먼저 무너진 기본을 다시 세워야겠죠. 누가 더 크게 외쳤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고쳤는지가 이제는 좀 남아야 합니다. 여야 모두의 말에 승부가 아닌 제도의 수리를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0-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휴식을 취한 홍명보호가 두 번째 상대이자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의 난적 멕시코를 겨냥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은 체코전 다음날 가벼운 회복훈련을 진행했고 그 다음날에는 현장을 찾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낸 후 훈련장으로 돌아와 빗속 훈련으로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리며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 첫 경기에서 일본이 접전 끝에 네덜란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스웨덴은 튀니지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2조에선 전차군단 독일이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은 큐라소를 7대1로 완파했고 코트디부아르가 경기 막판 극적인 결승골로 에콰도르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 하나인 스페인의 라민 야말이 내일 있을 카보베르데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데라푸엔테 스페인 대표팀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야말은 출전 가능한 상태지만 선발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3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이정후는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득점 1개를 올렸고 시즌 타율은 3할 3푼 1리로 올라 오토 로페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전체 2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정후의 안타 재개 행진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는 5대1로 이겼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인 1조 대회인 다우 챔피언십 대회에서 김효주 최혜진조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효주와 최혜진은 최종 15언더파를 합작했지만 미국의 진아킴, 윌슨조의 두 타차 역전 우승을 내줬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인 재미교포 2세 진아킴은 투어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을 따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잠실 개표소 시위로 인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출입 통제가 장기화하자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유 회장은 9개 종목단체와 업무 정상화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액이 60억 원까지 불어나고 아시안게임을 앞둔 선수들에 대한 지원에도 큰 차질을 빚는다며 업무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시작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C 단장,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월드컵이 개막하면요, 담당 종목에 관계없이 바빠지

0: 되시죠?
1: 맞습니다. 네. 지금 저도 축구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원이라고 해도 대회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 담당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야구 섹션을 봤거든요. 네. 이제는 일단 월드컵부터 보고 있습니다.
0: 진짜 뭐 규모도 커졌고 또 진짜 뭐 전 지구인의 축제니까 많은 분들이 그곳에 좀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축구 어디 좋아하세요?
2: 대한민국이죠.
0: 아, 넘어오네요. 네. 네.
2: 아, 돌발 질문하시네요. 네.
0: 평소에 축구 좀 즐겨보시나요?
2: 안 보는 거 아시잖아요. 네.
0: 알면서 방금 여쭤봤습니다.
2: 네. 네. 축구는 즐겨보지 않지만 월드컵은 전 국민이 이렇게 드석드석 하잖아요.
0: 그렇죠.
2: 제가 그 금요일 날 체코전 할 때 제가 어디 학교에 있었거든요.
0: 네.
2: 학교에 있었는데 와 소리가 나더라고요. 점수가 났구나.
0: 네네.
2: 오영규 선수 이제 결승골.
0: 그렇죠.
2: 네, 그 그냥 그 소리로 느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누가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FC 대한민국이다.
2: 그렇죠.
0: 네.
2: 다르던데요?
0: 그렇습니다. 뭐 야구 인기가 많기도 하지만 또 이제 월드컵은 또 월드컵 나름대로의 또 인기와 재미가 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스포츠와 함께 보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야구 대표팀도 이제 곧 준비가 시작되고 또 큰 목표를 하나 갖고서 출발하게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는 9월이죠.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한국은 직전 대회였던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5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지난 11일 KBO는 프레스센터에서 이 최종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투수 11명, 타자 13명 등 총 24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0: 네. 자,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2: 지난 항저우 대회처럼 이제 만 25세 이하 또는 이제 프로 4년차 이하 선수들을 기준으로 선발했고요.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명의 와일드카드 선수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3월 WBC 대표팀 선수 가운데 9명이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선발됐고요.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이 KBO 리그가 중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팀별 안배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10개 구단 모두 1명에서 3명까지 선발됐습니다.
0: 아니 그 잘 몰랐던 지점인데 그동안 사실 아마추어 선수가 1명 정도 껴있었는데 이번에는 프로 선수로만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최종 명단 발표 당시에도 좀 궁금증을 좀 자아냈던 부분인데 아시안게임 자체가 좀 젊은 선수들이 좀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좀 더 이 젊은 선수들에게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 직전 항저우 대회에서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용마구의 장현석 선수가 발탁돼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게 역사상 첫 고교생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 대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 선수 없이 전원 프로 선수들로만 구성이 됐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뭐 하현승 선수나 엄준상 선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이 아마추어 선수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가 유일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 조계현 KBO 전략 강화 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추어 선수도 프로 선수와 동일하게 선발 대상에 올려놓고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통해 기량을 점검했다. 하지만 기량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11명, 야수 13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2: 지난 항저우 대회 때는 처음에는 투수 12명, 야수 12명이었거든요.
0: 네. 근데
2: 최종 엔트리에서 이제 변화가 있어갖고 투수 11명, 야수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도 투수 11명, 야수 1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유재원 감독은 투수 12명, 야수 12명으로 대표팀을 꾸리려고 했는데 야수 쪽에서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의 발탁이 어려워지면서 투수 한 명을 빼고 야수 한 명을 더 넣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와일드카드 3명이 있는데요. 문보경 선수, 노시환 선수, 곽빈 선수 이렇게가 와일드카드죠?
2: 그렇죠. 1999년생 곽빈, 2000년생 문보경과 노시환이 와일드카드로 뽑혔습니다. 대만전 선발이 유력 시절에는 곽빈은 발탁이 충분히 예상됐는데요. 문보경하고 노시환 둘 다 뽑힐 것은 예상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0: 네.
2: 현재 리그 타점 1위인 강백호가 이제 1999년생이거든요. 수비 포지션이 마땅치가 않아서 최종 엔트리에는 제외됐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전체적인 명단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병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병역 미필자들이 우선이 됐다라고 바라봐도 될까요?
1: 일단 제가 볼 때는 구단별로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애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표팀에 승선한 24명 가운데 16명이 미필이거든요.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한 3분의 2 정도입니다. NC를 제외한 9개 구단에서 좀 골고루 발탁이 됐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김도영 선수와 성영탁, 박재현 선수 이렇게 3명 모두가 미필자들로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류지영 감독은 이번 대회 목표를 금메달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이 병역 혜택만을 위한 대회로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대표팀에 군필, 미필 선수 다 있지만 그걸 떠나서 태극마크를 달고 하나로 뭉쳐야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혹시 그 두 분이 보시기에 의외로 발탁됐다거나 의외로 빠진 선수가 있다면 누구가 있을까요?
2: 의외로 생각하는 선수가 지금 윤동희 아닐까요? 윤동희가 지금 올해 성적이 부진하잖아요. 네. 극히 부진한데 지금 우타 외야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25세 이하의 우타 외야수가 윤동희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이제 발탁이 됐고 사실 안현민 선수 빠진 게 상당히 아쉬워요.
0: 네.
2: 안현민 선수가 내일부터 1군에 합류, 1군에 엔트리에 그 등록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유재원 감독은 이제 안현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니까 이게 이제 재발 위험이 있어서 안현민 선수를 제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현민 선수도 좀 의외였지만 이 포수 허인서 선수가 빠진 부분도 네,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포수 쪽을 보면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항저우 대회 때는 김영준, 김동원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영우, 김건희 선수 모두 바뀌었습니다. 올 시즌 가장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허인서 선수를 빼놓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11개 홈런을 벌써 때려냈거든요. 이 공격형 포수로서 현장에서는 발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기도 했는데 다음을 좀 기약하게 됐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KBO 리그가 중단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출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어떤 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2: 지금 아무래도 3명씩 선발된 팀이 6팀이에요.
0: 네.
2: SSG, 삼성, KT, 롯데, 기아, 부산 6팀이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LG는 2명만 선발됐습니다. 김영호와 문보경. 그러니까 지금 경쟁팀이 KT하고 삼성은 3명이 선발됐거든요. 특히 KT 같은 경우는 선발인 소영준하고 오은석에다가 마무리인 박영현이 선발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투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강철 감독은 선발 투수를 빼서 마무리 돌리겠다. 이제 그런 보관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전에 모든 팀들은 이제 본인의 승수를 최대한 올리고 순위를 고착화시키기 노력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팀 순위를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가 살펴봐 주시죠.
1: 네, 여전히 순위표 최상위권은 LG, KT,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간극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두 경기씩 벌어져 있습니다. LG와 KT가 지난주에 각각 5승 1패, 4승 1패 속도를 올리면서 간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 중위권은 기아, 두산, 한화 순인데요. 여기까지가 5할 이상의 팀입니다. 세 팀이 0.5경기 차로 촘촘하게 붙어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 중위권에서는 지난주 두산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4승 2패로 위닝 시리즈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아와의 주말 시리즈에서 앞서면서 간격을 확 좁혔거든요. 이번 주에 어떤 활약을 펼치냐에 따라서 순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위권은 NC, SSG, 키움, 롯데 순입니다. 키움이 하나와의 주말 시리즈를 싹쓸이하면서 꼴찌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7연속 루징 시리즈 중인 롯데는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0: 네. 롯데가 다시 최하위입니다. 한 40여일 만에 또 10위권으로 10위로 떨어졌는데 롯데 담당이시잖아요.
1: 네.
0: 분위기 어떠십니까?
1: 분위기가 사실 좋지 않죠.
0: 네.
1: 일단 지난 주말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연속 루징 시리즈 중입니다. 24승 1무 39패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뭐 그 사이에 선수단 뭐 엔트리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 뭐 코칭 스태프도 바꿔보기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네, 올 시즌 내내 롯데가 좀 이렇다 할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가라앉은

0: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함이 좀 커 보입니다. 이 잘 나가는 팀의 경우에는 아 지고 있어도 정말 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롯데 경우에는 이기고 있어도 불안하다. 이게 사실입니다. 투타 모두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좀 위태롭고 심각한 부분은 좀 수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게 되면 후폭풍이 셀 수밖에 없잖아요. 네. LG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초반 좀 전력상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잘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선수들에게 물었을 때 아, 우리는 적어도 수비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비에서 흔들리면서 좀 허무하게 경기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좀 강팀과 또 약팀의 어떤 차이로 보여집니다.
1: 네.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2: 저 5월에서 마이너스 15니까 이거 상당히 좀 큰 거거든요.
1: 네.
2: 지금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데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를 봐도 고비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이제 후반에 이제 승부처에서 그 고비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 패배로 최하위로 추락했는데요. 7연속 루징 시리즈도 크고요. 코칭 스텝도 바꾸고 이제 선수도 바꿔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반등에 이게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비하고 주로 해서 미스플레이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경기에서도 1회 초에 레이에스가 홈런 성타고 치고 그러니까 타구를 바라보고 하다가 2루에서 아웃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롯데가. 그래서 롯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 네. 자, 반면에 주말 3연전에서 롯데를 상대한 LG는 여기는 되는 집의 전형입니다.
2: 그렇죠. 근데 롯데하고 상반되는 거죠. 원래 네. 롯데하고 LG가 시리즈가 이제 엘롤라시코라고 이렇게 과거에는 불렸잖아요.
1: 네. 네.
2: 그게 이제 경기도 오래 하고 좀 황당한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LG는 그런 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G는 전형적인 강팀의 모습. 롯데는 이제 전형적인 약팀의 모습인데 LG는 롯데하고 반대로 승부처에서 다 그걸 극복합니다.
1: 네.
2: 그래서 이기고 멤버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팀 플레이가 워낙 뛰어나고 아까 이혜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만큼은 원탑입니다.
1: 자, 제가 드는 집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새롭게 온 투수마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최고 구속 160.8km를 찍었어요.
0: 네, 리오스 선수인데요. 아,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단 첫 등판부터 활용했는데 이 10일 잠실 SSG전이었습니다. 구원 등판의 초구부터 시속 158km짜리 직구를 선보였거든요. 그러더니 13일 잠실 롯데전에서 161km까지 찍혔습니다. 이게 올해 최고 구속입니다. 앞서 지금 안우진 선수가 4월 24일 삼성 박승규 선수를 상대로 던졌던 160.3km가 최고였거든요. 이를 한 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이제 KBO 리그에서도 150km대 강속구는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 160km대는 또 다른 또 네. 영역인데요. LG는 올 시즌 리오스 선수를 불펜으로 계속 쓸 계획이거든요. 짧은 이닝을 소화하는 만큼 앞으로도 더 화끈한 피칭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가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건 키움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키움이 주말 3연전을 수입했어요.
2: 키움은 선발진만 놓고 오면 다른 팀에서 꿀릴 게 없어요. 근데 이번 3연전에서 키움이 안우진, 알칸타라, 로젠버그 이렇게 선발로 나오니까 뭐 하나가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꽃야구 출신인 원성준이 이틀 연속 결승타를 섰고 마무리 유토가 10회 세이브를 거뒀습니다.
1: 네. 자, 키움 분위기는 좋은데 근데 그 이용규 코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문제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텐데 그래도 일단 팀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일단 이용규 선수가 뭐 이제 코칭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좀 음주운전 사고로 네.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랐고 선수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력에서는 네,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자, 그나저나 이제 한화가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가을야구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치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하위권인 키움을 만나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어요.
0: 사실 순위표 아래에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키움을 만만히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객관적 전력에서는 좀 확실하게 약점이 있지만 선발 자원만큼은 진짜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수입을 거둔 사례가 꽤 있습니다.

0: 한화 같은 경우에는 또 올 시즌 방망이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리즈별로 또 경기별로 약간의 기복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 주말 3연전을 치르는 동안 6득점을 올리는데 그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강점인 방망이가 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와이스가 메이저리그 휴스턴에서 방출 수술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이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류선규 전 SSC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스 이야기 해볼 건데요. 방출 수순을 밟는다면은 한화로 올 수 있는 건가요?
2: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스 선수가 이 휴스턴으로부터 지명 할당 조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팀에서 영입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 마이너리그 신분이 되거나 아니면 방출돼서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됩니다. 일단 미국 현지에서는 이 와이스 선수가 다른 팀에 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한화로 복귀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사실 당장의 고려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화 외국인 투수들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부상 등으로 교체 카드를 들어야 된다면 아무래도 검증이 끝난 와이스 선수 쪽에 좀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두산과 기아의 주말 3연전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순위 경쟁 측면에서는 이 시리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3: 현재 KBO 리그가 3강 3중 4약 체제잖아요. 네. 3중에 속한 두 팀의 대결이라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두산이 기아를 2승 1패로 이겨서 5위로 복귀했습니다.
1: 네.
3: 게다가 4위 기아하고 반경기 차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은 최근 5연속 위닝 시리즈로 분위기를 상당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 두산이 참 주목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기아는 방망이가 강점인 팀인데 공격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데를린의 공백이 영향이 있는 걸까요?
3: 아데를린 선수가 이제 합류하고 나서 팀이 상승세를 이렇게 그렸는데 6주 이제 대체 선수잖아요. 팀에서는 연장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선수 본인은 이제 그 개인 사정으로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그 이후로 지금 팀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1: 네. 자, 그렇다면은 남은 선택지는 이제 카스트로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3: 그렇죠. 카스트로 선수가 13일에 잔류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는 합류하지 않을까 팀 1군에.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1: 자, 그리고 기아 얘기하면요. 뭐 팀 성격도 팀 성격이지만 또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의 홈런왕 경쟁도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었는데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아시안게임이라는. 이렇게 되면은 김도영 선수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 맞잖아요.
2: 그렇습니다. 현재 이 김도영 선수, 오스틴 선수가 펼치는 홈런 레이스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나란히 19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이 부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20홈런 고지를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16일부터 광주에서 기아와 LG가 맞붙거든요. 이들의 홈런 대결을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할 듯합니다. 다만 홈런왕 경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틴 선수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김도영 선수 얼마 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이 됐거든요. 한 2주 정도 자리를 비운다고 봤을 때 이 시간이 꽤나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김도영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식은 하고 있지만 사실 뭐 홈런화까지는 좀 포기했다. 아시안게임을 나가야 하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시안게임 전까지 한 1위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주말 3연전 삼성과 SSG의 경기였는데요. 삼성이 6월 들어서 첫 번째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잘 나가던 삼성 좀 주춤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시 위닝 시리즈 갖고 왔어요.
3: 6월 들어 5승 7패로 부진하거든요, 삼성이. 그러니까 지금 강점인 타격이 지금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 SSG하고의 홈 시리즈에서 토요일 전병호가 말로 없는 일요일에 디아제가 말로 없는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재현 선수가 올 시즌 첫 5아웃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렇게 확정 지었죠.
1: 네. 자,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또 이제 정말 중간중간 잘 폭발해주는 이재현 선수가 허리 부상이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3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습니다. 이 계속되는 허리 통증 때문인데 사실 통증을 느낀 지는 꽤 됐거든요. 12일 MRI 검사를 받았던 결과 이 골타박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당분간 휴식을 취할 텐데요. 2주 후에 그 재검사를 보고 그 이후에 훈련 계획을 다시 짤 계획입니다. 이재현 선수는 삼성의 유격수로서 이 센터라인 정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팀이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뽑혔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 차원에서 지금 좀 완전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은 SSG. 여기도 좀 많은 난관입니다.
3: SSG가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13연패를 끊으면서 이제 주중 시리즈, 주말 시리즈를 다 위닝으로 가져갔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하필 이제 LG를 만난 거예요. LG한테 상당히 약하잖아요. 근데 거기 3연전에서 다 스위패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말에 또 삼성전에서도 루징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1승 5패로 상당히 조금 제일 부진한 팀이었죠.
1: 뭐 진 것도 진 건데 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좀 SSG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모양새였어요.
3: 아무래도 SSG의 강점은 불펜이잖아요. 불펜인데 작년도 그렇고 올 시즌 초반에는 불펜의 힘으로 이렇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불펜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주말 3연전의 마지막 경기 NC와 KT의 경기는 어제 경기가 우천 취소돼서 두 경기만 열렸습니다. 두 경기 모두 KT가 가져갔어요.
3: 양 팀 다 쉬고 싶었을 거예요. 양 팀 다 쉬고 싶었을 거고 KT는 내일부터 이제 완전체가 되니까 안현민, 소영준이 복귀하니까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고 NC 입장에서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다 졌기 때문에 일요일 경기 쉬고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일요일 선발이 김준원이라는 이제 신인급 선수예요. 선발이 그 고영표군은 KT가 NC도 쉬고 싶었는데 둘 다 이제 서로 원했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KBO 리그는 어떤 경기들이 열리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주중 3연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창원에서는 하나와 NC가, 잠실에서는 KT와 두산이, 광주에서는 LG와 기아가, 인천에서는 롯데와 SSG, 대구에서는 키움 삼성이 만납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중위권의 움직임인데요. 아무래도 촘촘하게 붙어있는 만큼 어떤 결과를 내느냐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위권들의 만남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당장 이번 주 롯데와 SSG가 만나거든요. 둘 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누군가는 반등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3연전도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수원에서 기아와 KT가, 고척에서는 롯데와 키움이, 잠실에선 두산과 LG가, 창원에선 SSG와 NC, 대전에서는 삼성과 하나가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의 한 주가 또 궁금한데요. 주말에 삼성을 만나거든요. 상대 전적에서 1승 5패로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 단장, BGN 스포츠대 이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남동풍이 산맥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쪽을 위시해서 대부분 지역에 더위가 강했습니다. 오늘 서울 31도대였는데 내일은 이례적인 기온입니다. 35도에 육박한 34도의 낮 기온이 예상돼 서쪽 일부 지역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34도 정도인데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7도, 대구 30도, 광주 31도 등 24도에서 34도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올라서 서울 21도 등 14에서 2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입니다.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내진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에는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강원도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모레도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내릴 전망인데요. 모레는 천둥, 번개, 싸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과 제주해안에 폭풍해일특보 발표될 가능성 높아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안개가 강원 동해안 쪽에 짙겠고 제주의 바람이 강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전쟁의 끝이 이제 손에 잡히는 듯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를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1: 양국이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도 바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종전 합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고 미군의 봉쇄를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쟁 개시 106일 만입니다.
3: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겠다는 선언이 명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2: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그동안 민감한 현안을 조율해온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미국에선 벤스 부통령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3: 이란이 이 합의를 준수한다면 향후 50년 동안 중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합의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동의 투자 가치를 더 높여줄 것입니다. 벤슨 미국 부통령입니다.
2: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곧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 우선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교전이 중단됩니다. 이란은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을 약속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명 이후 60일 동안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열립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미국에선 충돌을 멈춰 시장을 안정시킬 거란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핵심 쟁점이 유예된 불안정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네, 양해각서 체결은 전쟁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농축우라늄과 자산 동결 처리 문제를 다룰 협상 과정이 오히려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핵심 쟁점이었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60일간의 추가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대 60% 농축우라늄 약 400kg을 어떤 식으로 폐기할지 아니면 희석할지 농축 중단은 얼마나 할지 등을 이제부터 정해야 합니다.
3: 저는 이 모든 사안을 60일 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4: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도 산 넘어 산입니다. 이란 측은 동결자금 절반인 120억 달러를 우선 해제해달라며 추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3: 미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4: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3: 이란이 협상을 이행하기 전엔 어떤 자금도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을 신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검증할 것입니다.
4: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느냐도 종전 합의 유지의 관건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내각에선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이 당사자가 아니라며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도 종전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3: 갈리파파 그렇지 우리 지도자의 피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미국과 이란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반전을 거듭했던 종전 협상. 양해각서 서명 이후가 가장 어려운 단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우리로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지금 해협 안쪽에선 우리 선박 24척을 포함해

0: 진행 중입니다. 고위험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 국방부는 지뢰 완전 제거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협이 열려도 당분간은 안전이 확인된 좁은 항로로만 다녀야 합니다. 현재 페르시아만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대기 중인 선박이 350척이 넘는데요. 길의 위험 때문에 한 척씩 줄을 지어 통과해야 하는 병목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정상화의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이란 국영 매체들은 60일 동안만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 네, 그래도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떨어졌죠?
0: 네, 국제 유가는 전 거래일보다 4~5%씩 하락했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1배럴에 83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은 81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전쟁 전과 비교하면 브렌트유 기준 72달러보다 15% 이상 높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가도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겠지만 역시 수개월이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에 금융시장은 반색했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올라 8,5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2: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개장한 코스피.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8,600선을 넘었다 8,545.98로 마감. 하루 만에 5.2%, 4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7천조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호르무즈 개방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입니다.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3: 유가 상승이 당분간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은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를 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좀 빠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2: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반도체 주가에 대한 우려도 누그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오르며 33만 원대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6%대 상승하며 22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4: 자금들은 지난주에 이미 다 빠져나갔을 것이고 보통 공모주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온도계가 그래도 좀 뜨거운 편이다.
2: 24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며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원달러 환율도 8원 70전 내리며 1,511원 10전으로 낮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5: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내건 일본이 우승 후보 네덜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집념의 추격전으로 큰 인상을 남겼고 이 경기를 관람한 일본 관중들의 뒷정리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6: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후반 6분 팀의 기둥 판다이크의 지능적인 헤더로 먼저 골문을 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높이에 선제골을 내준 일본은 6분 뒤 나카무라의 강력한 중거리포로 곧바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일본의 추격에 당황한 네덜란드는 스피드레이서 서머빌의 감아차기 골로 다시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7: 자, 이 서머빌 선수의 스피드와 개인 능력이 지금 일본의 왼쪽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6: 패배의 먹구름이 드리우던 후반 44분, 일본은 코너킥 기회에서 카마다의 극적인 동점 헤더골로 기사회생했습니다.
7: 다시 균형을 맞추는 일본입니다!
6: 우승후보 네덜란드를 상대로 무서운 뒷심을 자랑한 일본은 승점 1점을 챙기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8: 네덜란드를 상대로 이러한 월드컵 무대에서 승점을 따내는 팀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6: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일본 관중들이 좌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떠나는 특유의 뒷정

0: 승리 문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1: 이 경기장에 온 게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영광으로 만들고 그냥 떠나지 않기 원해요.
0: 일본 대표팀은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도 락커룸을 치운 뒤 곱게 접은 종이약을 놓고가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문형입니다.
2: 전차군단 독일은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카리브의 섬나라 퀴라소에 그야말로 자비 없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7-1로 완파하며 독일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나라가 됐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3: 경기 시작 6분 만에 독일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4: 정말 무심한 듯 툭 건네주는 패스가 이렇게 완벽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3: 그러나 코메넨시아의 강력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퀴라소.
5: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퀴라소입니다!
3: 인구 15만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에 역사적인 첫 골이 나왔지만 이후 독일이 파상 공세로 앞서 나갔습니다.
4: 올라갑니다.
3: 곧이어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더니
4: 찍었어! 페널티킥!
3: 3-1로 시작한 후반 저말 무시알라의 추가골에 이은 연속골이 터지며 스코어는 7-1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후반 43분 운다프의 절묘한 패스에서 나온 마지막 골은 독일의 월드컵 통산 239번째 득점. 238골의 브라질을 한 골 차로 제치고 역대 월드컵 최다골 1위로 올라섰습니다.
6: We had a very important set piece to get the lead again.
1: I think after the game there was a song. The train has no brakes. It's a German song. We tried to do that. To move on, move on, move on, move on. 독일 대표팀 감독입니다.
3: 2006 월드컵 한국 사령탑이었던 아드보카트 퀴라소 감독은 결코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2: 스웨덴도 엄청난 화력을 퍼부으며 튀니지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데뷔 무대에서 두 골이나 넣은 아야리 선수는 골을 넣고도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이세연 기자입니다.
7: 경기 시작 7분 만에 수비수가 한 차례 걷어낸 공을 아야리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합니다.
8: 아야리 선수 첫 득점입니다. 야신 아야리.
7: 전반 30분엔 이사크의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한 발짝 더 달아난 스웨덴.
9: 수비 3명 했었는데 그것을 돌파하면서 골까지 만들어냅니다.
7: 전반 종료 전 튀니지가 레키크의 만회골로 반전을 시도했지만
8: 크로스 헤딩! 골!
7: 후반 들어 튀니지의 스키리가 머뭇거릴 때 가로챈 공을 요케레스가 세 번째 골로 마무리했고 후반 39분엔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골이 득점으로 인정되며 스반베리가 역대 최단 시간 교체 투입 12초 만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8: 앞에서 이삭 선수가 건드렸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위치가 해제가 됩니다.
9: 이런 골을 또 보네요.
7: 신성으로 떠오른 아야리는 마지막 골을 추가했는데 크게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대국이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 This also my country. My father's from here. 우리 아버지 고향입니다. 그래서 첫 골을 넣었을 때 축하 세레모니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언입니다.
7: 스웨덴은 네덜란드와 튀니지는 일본과 각각 오는 21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2: 우리의 2차전 상대 멕시코가 강도 높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남아공전과는 다른 선발진을 내세울 전망인데 특히 멕시코의 메시로 불리는 17살 신성의 출전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멕시코시티에서 김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10: 여유로웠던 지난 이틀과 달리 사뭇 비장해진 멕시코 대표팀의 훈련장. 대형 짐볼을 활용한 몸싸움과 공중볼 다툼 대비 훈련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짧고 정교한 패스 훈련까지 이어지며 취재진에게 공개하는 15분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11: 전술 훈련의 강도를 무섭게 끌어올린 아기레 감독은 한국전 승리를 향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습니다.
10: 멕시코 현지 매체들은 퇴장 징계로 결정하는 수비수 몬테스의 자리를 포함해 지난 남아공전에서 최대 3명의 선발 명단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원에선 17살 신성 힐베르토 모라의 선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탈압박과 드리블에 능해 멕시코의 메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12: Es un jugador muy joven y a pesar de la edad es muy
1: atrevido.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그 나이답지 않게 아주 대담합니다. 상대 수비를 흔들고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10: 이번 대회 최연소 출전자인 모라가 골망을 가른다면 축구 황제 펠레에 이어 역대 월드컵 최연소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3: Una motivación para mí, para todos mis compañeros, el poder representar a
1: México. 꿈에서 나라를 대표한다는 건 저와 동료로 모두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힐베르트 모라입니다.
13: Sí, con una nieve de vainilla.
10: 17살의 천진난만함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움직임에 우리 대표팀의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4: 우리 대표팀 역시 본격적으로 멕시코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체코전 최우수 선수인 황인범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멕시코도 새로운 스타라며 경기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15: 무려 24번의 촘촘한 패스에 이은 황인범의 감각적인 마무리는 한국식 티키타카의 완성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웠던 황인범의 슈팅은 멕시코 언론은 명품 환상 골이라 묘사했고 이영표 해설위원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6: 왼발하고 접고 근데 그 볼이 그거 진짜 때렸으면 안 들었어. 근데 딱 드니까 그게 각도가 난 거야.
17: 어디 차던데?
16: 들어서.
15: 오연규의 역전 골을 도운 황인범의 정확한 크로스는 약속된 움직임이 만들어낸 뛰어난 호흡이 빛났습니다. 황인범은 체코전에서 94%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뽐내며 이니에스타를 연상시키는 축구 천재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대회 직전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황인범의 부활은 멕시코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18: Particularly the number six.
1: 6번인 선수 황인범은 수비에서 전환해 상대 페널티 박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18: Something really special.
15: 패스마스터 황인범을 중심으로 대표팀은 빗속에서 간결한 패스 연습을 되풀이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달콤했던 휴식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면서 훈련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14: 네, 공격의 황인범이라면 수비는 역시 골키퍼 김승규 선수에게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딸에게 선물하듯이 체코전에서 보여준 눈부신 선방수는 우리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멕시코 팬마저 사로잡았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 멕시코의 조기 축구 현장에서 한글 팻말을 들고 있는 한 멕시코 여성 팬을 만났습니다. 팻말엔 한국어로 그 잘생긴 골키퍼는 누구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원정 유니폼까지 차려입은 이 팬은 김승규의 선방에 홀딱 반했습니다.
1: 축구전에서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승규 선수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입니다.
20: 네, 이렇게 대표팀 최우방을 든든히 책임지고 있는 거미손 김승규의 존재는 태극전사들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9: 김승규는 월드컵 준비로 몸 만들기에 한창이었던 지난 4일 아빠가 됐습니다. 아직 갓난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했지만 엄청난 선방쇼로 태어난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됐습니다.
21: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1: 김승규 축구부가 됐습니다.
19: 2년 전 십자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지는 비운 속에 선수 인생 위기까지 찾아왔지만 기적적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했고 월드컵에서 다시 힘차게 몸을 날렸습니다.
21: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월드컵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이제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시기였는데 그런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19: 대표팀의 수호신 김승규가 멕시코전에서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지 거미손 본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14: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번 월드컵에선 아시아 국가들 돌풍이 거셉니다. 우리가 체코를 꺾었고 일본은 강호 네덜란드와 비기는 등 무패 행진 중입니다. 보도에 김기화 기자입니다.
22: 자, 이터준이야 코너킥 올려줍니다. 네,
23: 올라갔어요.
24: 경기를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0: 자, 1번의 힘이네요.
5: 경기 끝났습니다. 앞서갔던 네덜란드, 그러나 끈질기게 쫓아갔던 일본.
17: 일본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23: 국제 수준의 경쟁력 속에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기준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일본의 실력을 키웠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아 사짐의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7: 대한민국이 체코를 2-1로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카타르는 스위스와 극적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호주가 튀르키예에 두 골을 넣고 집념의 승리를 거두는 등 아시아 국가들은 2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한때 나돌았던 아시아 축구는 약하다는 편견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본선 경기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 월드컵은 아시아 국가들이 초반 돌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 국가의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합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14: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축구공, 이 공인구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인구인 트리온다는 첨단 센서를 단 이른바 스마트 축구공입니다. 이 트리온다의 비밀을 신익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4: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인구 트리온다입니다. 공동 개최 3개국의 화합을 담은 물결 무늬 바탕에 캐나다의 단풍잎, 멕시코의 독수리, 미국의 별 문양을 각각 새겼습니다. 특히 역대 공인구 중 가장 적은 단 4개의 패널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느질 이음새를 최소화해 공을 완벽에 가까운 구형으로 구현해냈습니다. 그 결과 공기 저항은 줄어들고 역대 가장 빠른 비행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공 내부에는 초당 500번씩 움직임을 감지하는 첨단 센서도 탑재됐습니다. 실제 스웨덴과 튀니지의 경기에서 스웨덴 스반베리의 추가 골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팀 이사크 선수의 발에 공이 닿은 게 센서에 감지돼 온사이드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17: 이번 대회 변수 바로 고지대 환경입니다. 멕시코 일부 경기장은 해발 1500m가 넘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지에선 공기가 브레이크처럼 공의 속도를 줄여주지만 공기가 희박한 고지대에선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트리온다는 특정 속도에서 공기 저항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도 훈련 후 공이 살아서 날아오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5: 흔들리는 그러니까 불규칙한 그 레인지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걸로 특징을 들 수가 있고 이제 공의 방향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크게 변화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7: 더 빠르고 더 예측하기 힘든 궤적을 그리는 트리온다. 화려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는 동시에 골키퍼들에겐 험난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4: 네, 오늘 시선을 사로잡았던 명장면 감상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함께 보시죠.
22: 자, 이터주냐 코너킥 올려줍니다. 네,
26: 올라갔어요!
22: 다시 균형을 맞추는 일본입니다. 2-1 독점! 교체카드 척점!
26: 안쪽에서 이 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곳이 아니라 뒤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크로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장신의 이 네덜란드 루비 이 네덜란드 수비수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22: 자이언트 킬러 일본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의 동점골로 보여줍니다. 2-1 동점.
26: 지금 네덜란드 축구 팬들의 저 표정이 자 이 모든 상황을 대변해 주네요.
22: 레인더레스가 가운데 올려줍니다. 전반전 두 차례 유효 슈팅 모두 스즈키 자이온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26: 자, 이런 것들이 이 오픈 플레이 외에도 얼마나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네덜란드가 위협적인가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22: 예.
27: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퀴라소의 월드컵 첫 경기 첫 골이 나왔지만 역시 독일답게 7골을 기록하면서

0: 7대1로 경기가 끝납니다.
1: 그리고
2: 네, 좋은 상황이에요.
0: 알렉산드르 이삭과
2: 합니다.
0: 알렉산드르 이삭과 중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슛!
2: 저게 이삭의 능력이에요. 수비 3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돌파하면서 골까지 만들어냅니다.
0: 이삭그 왼쪽 터치라인 따라 들려오다가 중앙으로 방향 바꿔서 본인이 직접 슈팅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3: 시에 들어갑니다. 자, 왼쪽
1: 펼쳐졌습니다. 레버스텝 슈팅!
4: 이때 근처로 더 이 골이 들어갈 뻔했어요.
3: 그렇습니다.
4: 자, 또 가나요?
3: 자, 비테가 다시
4: 살아있어요?
1: 슈팅 시킬까? 슛!
4: 지금은 기가 막히게 수비 뒷공간 패스. 딱 오른발 슈팅을 또 한 차례 보였던 민다 선수도 예.
3: 헤더!
4: 지금 뭐 예. 190cm의 장신 아. 수비수가 좀 유연하게 오버헤드킥까지 보여줬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네.
3: 확보하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2: 아, 좋아요.
3: 속도를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2: 글쎄요?
3: 중앙에서 왼발 골! 디알로입니다. 아마도 디알로 팽팽한 균형을 깨는 디알로의 천둥 같은 골이 터집니다. 자,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코트 디부아르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중앙에서 날아갈 듯한 MLS 파의 감독이었고요.
5: 네,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선 열흘 넘게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펜싱 선수들이 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장비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업무 마비 사태 대한체육회가 공권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오늘로 열하루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어디 기업이에요? 어디 기업이에요?
8: 아니 저희 다 직원 단체인데 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6: 경기장 안에는 펜싱과 핸드볼 등 9개 종목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무실로 향하는 모든 출입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힌 상황. 당장 오상욱과 구본길 등 펜싱 선수 24명이 뉴델리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위해 내일 출국해야 하는데 선수들의 칼과 장비조차 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입구가 여기라서 여기 철판을 막아놨죠. 내일로 들어가면 사무실까지 한 20m?
6: 이대로라면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했었던 맞춤형 장비 대신 현장에서 급히 장비를 공수해 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10: 이런 대회에 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훈련량이 부족할 수밖에
11: 없습니다.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입니다.
10: 2018년 올림픽 출전과 시드 점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6: 펜싱협회를 비롯해 이번 업무 마비 사태로 인한 체육단체 피해액은 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공권력 행사도 요청했습니다.
12: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사무처가 원활하게 최선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경찰 역시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중 위력 범죄는 무겁게 처벌된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5: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사흘간의 선관위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 누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건 아닌지 살펴보는 가운데 고의성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13: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입니다.
14: 어떤 자료 좀 확보하셨나요?
15: 어떤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계시는지.
13: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누군가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적게 준비해서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수의 110% 수준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할 예산을 짜놨습니다. 그러고도 실제 인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사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인쇄 축소를 결정했는지 확보한 회의록과 메신저 등을 통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는 늑장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표일 오전부터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랐는데도 선관위는 제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1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노인의 건강이나 빈곤, 고독사 같은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족 간의 학대는 단순한 가정 불화나 세대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오늘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현주 관장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현주 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현주입니다.
0: 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이신데 이런 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나 있을까요?
1: 전국에는 39개의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0: 아, 39개 정도.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1: 아, 네. 저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아, 이것은 학대인가?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65세 이상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것을 접수받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노인 돌봄과 관련된 기관이 많이 늘어났고 복지도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 아, 네.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당연히 노인 돌봄 체계가 많이 늘어났고 또 제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맞춰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제도는 많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든지 충분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아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보충할 게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1: 네네.
0: 노인 보호 전문기관 전국 39곳 중에 이제 전체 협회장을 지금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관장님 맡고 계시죠. 예전에 비해서 이 노인학대가 양상이 좀 어떤 편입니까? 달라지고 있나요?
1: 양상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서 이제 노인학대라는 거가 이제 통계 수치화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안의 문제이다라고 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역할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를 접수 를 받고 시작하면서 일단 가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신고률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0: 관장님 노인 학대라고 하면은 요즘 이런 게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학대 발생 장소에 구분해서 가정사례 경우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칼을 이용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0: 뭐 위협을 한다든가
1: 협박을 한다든지 어떤 정해진 공간에 감금을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학대에 좀 포함이 되고요.
0: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정서적인 네. 학대는 어떤 게 있습니까?
1: 아,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은 실은 이제 비난이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매스컴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나가라, 죽어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들이 네. 속하고 있습니다.
0: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진짜 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경제적인 학대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1: 경제적 학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대 유형 중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네.
1: 경제적 학대는 결국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0: 그 어르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가
1: 네. 어르신의 통장을 이제 임의로 사용한다거나
0: 예.
1: 또한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을 또는 본인의 생활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또한 그런 것들이 경제적 착취에 속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접한 그 현장 중에서 좀 가장 충격적인 노인학대 현장이라면 어떤 게 기억에 혹시 남으시는지요?
1: 저희가 이제 피해 노인을 만나게 되는 접점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좀 다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의 몸을 살펴보면은 얼굴에 피멍이 든다거나 아니면 갈비뼈를 발로 이렇게 밀쳐서 갈비뼈가 골절된다거나 손목에 깁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를 만나게
0: 자식들이
1: 됩니다.
0: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저희가 이제 학대 행위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2022년 이전까지는 학대 행위자의 1순위가 실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는 저희가 노인 부부가구 세대가 많아짐으로써 지금은 이제 학대 행위자 일부분은 배우자입니다.
0: 배우자가 이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아마 뭐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 결국에는 이제 돌봄하고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해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학대 발생의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 안에서 노인 부부 가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치매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피해 노인이 약 24%로 확인되어 있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치매를 돌보는 배우자로부터.
1: 네, 그렇죠.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치매의 증상으로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이 또한 피해 노인에게 가고 또 노인은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0: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피해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까 이제 자녀 아들이 그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가족 중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1: 22년 이전까지는요.
0: 지금 이제 배우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당연히 부모를 학대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들의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학대의 원인이 좀 분석되고 있는데 과거에 나도 부모님부터 충분하게 어떤 돌봄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가족의 부양은 더 이상 어떤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더 책임을 강화해 주기를 원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가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나도 잘하고 싶었다.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좀 있죠. 그럴 때에 이제 부모님이 염려와 걱정쳐서 잔소리를 많이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학대 행위자는 실은 이제 알코올 중독 어떤 술을 반복해서 섭취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유형에는 이제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대화하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그만 자극에도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그렇게 학대가 발생되는 경우도 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은 병을 앓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식이 감당하기가 집에서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드시 가해자 보고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럴 경우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을 폭행한다거나 욕설한다는 거는 이제 범죄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치료의 과정을 좀 밟으셔야 되는데 치료할 수 있는 연계도 진행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돌보는 노인인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환자인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양쪽이 어떻게 보면 다 환자인 경우들이 있을 수가
1: 그렇습니다.
0: 있겠네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좀 사회적으로 손을 내밀면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1: 사회적으로는 이미 이제 복지 서비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이제 사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어떤 신청을 하지 못

0: 못해서 그래서 네. 국민기초생활급 수급자여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받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의료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정보 제공을 하고 또 다른 게 어떤 우울할까 우울이나 어떤 불안 증세에서는 전문 상담하고 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결이 돼서 그분들의 또 심리적으로 조금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자원 연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 네. 제도도 많이 있고 정보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도 네. 실제로는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시는군요. 근데 아동학대도 그렇지만 노인학대도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학대하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실제로 보셨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대이다라고 이제 판정되는 건수는 의심 사례가 되는 접수의 한 반 정도에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일반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다소 이제 거부의 사례도 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거부하시는 이유는 우리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의 그런 과정에서 학대 행위자분들이 더 큰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고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거부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1: 네.
0: 가정 이야기고 나의 아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아이 남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또 겪는 분들이 거부를 들어 하고 계십니다.
1: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0: 결국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 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하는 거는 결국에는 학대 상황이 어떻게 조금 발생됐는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 어떤 촉발적인 사건을 좀 외적인 상황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실은 잘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복지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자원 연결 통해서 소통하는 기술도 또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좀 있습니다.
1: 네. 근데 당장 뭐 자식의 어떤 허물이 밖으로 드러날까 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0: 네.
1: 결국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0: 네.
1: 신고를 했다가
0: 네, 맞습니다.
1: 뒤에 더 큰 탈이 날까 저 같아도 그게 더 두려울 것 같은데 그 보호 조치는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0: 보호 조치라고 하면은 이제 분리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쉼터는 무한정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0: 쉼터는 이제 근거의 한 4개월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 반 정도 어르신들은 다시 온 가정 복귀하고 있습니다.
1: 그 4개월 후에는 원가정으로 가고 싶지 네. 않고 갈 수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0: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어떤 공간을 그러니까 쉼터에서 4개월 계시면서 쉼터 얻으시면서 앞으로의 어떻게 그러면은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보호자랑 분리 조치할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요양시설 가신다거나 양로시설도 잘 연결해드리고 있고 또 학대가 발생되고 나서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계신지 몰랐다. 이제부터도 내가 잘 보양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주택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사례도 좀 다소 있습니다.
1: 부모님 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따로 사는 자식들은 모를 수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
0: 네. 네.
1: 발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신고 절차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그럴 네.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 신고 절차는 이제 저희가 1577-1389번으로 24시간 상담 전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1389가 전국에서 다 진행되고 그 번호를 누르시면은 좀 전에 제가 39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고 방법은 112로 신고 주시면 됩니다.
1: 112도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경찰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0: 네, 112를 신고하면은 이제 법에 근거해서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또 그 사례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사례를 통보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보받은 그 사례는 다시 가정을 방문해서 어떠한 일로 그런 일이 상황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고 또 재학대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한 조치를 진행하고

0: 있습니다.
1: 그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학대 전담 경찰관과 협력 체계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0: 아,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요?
0: 일단은 저희가 많은 유관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서입니다. 6월 15일날 매년 저희가 노인 학대 예방이나 캠페인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 같은 사례에는 이 사례를 어떻게 그러면은 같이 개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사례회의도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현장조사를 가기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AFO 분들하고 동행을 요청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또한 학대 행위자를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 행위자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어떤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교육할 때는 또 경찰서 분하고 같이 동석해서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나만 참으면 되는데.
0: 아, 맞습니다. 네. 네.
1: 나만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네네.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저는 이제 신고가 저요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그분들이 신고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목숨이 위협을 느낀다. 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잠시 그 순간만큼은 행위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찾아볼 때는 이제 가정이 약간 이제 표면적으로는 평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제 학대 어떤 상담을 또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신고해야 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을 어느 누군가가 계속 오고 가고 하면은요. 학대 행위자분이 긴장하십니다.
1: 네.
0: 그리고 아 그러한 행동이 잘못돼 있음을 인식을 하고 또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도 나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지관 직원도 오시고 경찰서 분들도 오고 가고 하시다가 별일 없으십니까? 아무도 여쭤보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은 심리적으로 든든함을 가지게 되시고 나도 위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또 생각도 가지시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고립되는 게 제일
0: 맞습니다.
1: 위험한 거군요.
0: 네, 네.
1: 예, 고립되지 않도록
0: 네, 네.
1: 예, 바깥 연결 고리를
0: 네, 네.
1: 예,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필요하군요. 노인학대가 입증이 되면
0: 네.
1: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0: 노인학대의 처벌은 이제 발생되는 공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제 가정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법적 처벌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학 학대가 발생되는 시설 내에서 만약에 학대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학대이다라고 판정되면은 그 기간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물론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행정 처분을 좀 이렇게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기간이 그동안 쌓아온 내용들이 뭐 영업이 정지가 된다거나 기간이 뭐 폐업이 된다거나 그런 조치들이 좀 따르게 됩니다.
1: 요즘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네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런 전문시설에서의 학대가 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아, 네. 우리가 왜 학대가 발생되지? 라고 했을 때는 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으면 그건 공적 영역의 사회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의 90% 이상은 영리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현재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0: 네,
1: 굉장히 많은데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다 보니까 그게 1순위가 되는 거군요.
0: 1순위라기보다는 그분들도 실은 더 자격을 갖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것이 공공 서비스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책임성이 조금 부족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되고 그것이 직무 기술로도 또 이렇게 확대될 때에 노인 학대는 예방될 수 있고, 또한 2019년도부터 노인 인구

0: 교육이 법적 의무화가 됐습니다. 어떤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도 좀 있습니다.
1: 근데 교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잖아요, 굉장히.
0: 그렇죠. 제도는 많다. 하지만 그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좀 따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충분한 예산이 좀 따르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에 좀 계십니다. 그 열악한 처우는 결국은 서비스 질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학대 행위자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떤 범죄 행위에 속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시게 됐냐 여쭤보면은 그것이 어떤 범죄 행위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 행위자가 되고 학대 행위자로 되면은 또 수사 기관에 또 어떤 이제 그런 자격을 어떤 범죄자 자격이 되고 취업이 제한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스템 구조가 좀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실태다.
0: 네.
1: 예. 그런 얘기 하셨는데 CCTV 같은 게 요즘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0: 네네.
1: 그거 막 통해서 자식들이 보고 울분을 터뜨리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가 좀 완벽하게 되면은 좀 이런 그 노인학대율이 낮아질까요? 어떨까요?
0: 네네. CCTV가 설치가 된다는 거는 분명히 도움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떤 학대 판정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CCTV만으로는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인권 옹호자임을 내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자로서 인식할 때에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요즘은 그 돌봄 인력이 이제 외국 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어느 정도나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간병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아, 네. 저희가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알 수는 없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요양병원에는 실은 다수인이 외국인으로 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교육을 진행한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교육은 어떤 기술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돌봄은 어르신의 존엄성을 있다라는 걸 존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까지 조금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세심한 돌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노인학대 문제,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돌봄에 대한 짐이 가족들도 좀 본인한테 버겁다, 무겁다라고 느껴졌을 때 노인학대로
0: 네,
1: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짐을 좀 국가가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앞으로 이 노인학대, 노인보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국가 정책이 가고 있는지요?
0: 아,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노인 돌봄의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노인 돌봄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치매 공공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 치매 공공 후견 제도.
0: 네, 치매 공공 후견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상 관리, 재산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 또 새롭게 또 도입하고 있는 거는 개인의 어떤 재산을 어떤 이제 일정한 기간에다가 그걸 의탁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고 그것에 내 금전을 어디 어디에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제도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경제적 학대, 노인의 경제적 학대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0: 네네.
1: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0: 네.
1: 내 돈을 자식일지라도 함부로
0: 네,
1: 할 수 없도록 이제 네.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0: 네, 그렇죠.
1: 있군요.
0: 네, 네.
1: 예. 지금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학대 피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피폐해져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한 과정에서 여쭤보는 게 있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난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자살 예방센터가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노인상담지원센터가 또 각 노인복지관 안에 상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시거나 또 그 상담원이 가정까지 또 방문해서 하는 사례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1: 아, 찾아와 주시기도 하나. 어르신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한 네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0: 네네. 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가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1: 네. 이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0: 일단은 저희 이제 복지 제도가 다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이제 사례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의뢰해드리고 물론 동의를 받아서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그 기간에 내가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신청하셔서 접수 받고 또 상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런 모든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노인학대 신고 접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0: 아, 그거는 아니에요.
1: 아닌가요?
0: 어떤 저희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한해서
1: 예. 예,
0: 저희가 이제 접수받는 기간이고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힘들어라고 하면은 실은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복지로라고 있습니다. 복지로 검색 사이트에 복지로를 치시면은 내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신청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져 네. 있습니다.
1: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시는 분들이
0: 네,
1: 많거든요.
0: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함께하고 있는 또 유관기관 또 종사자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1: 네. 자, 오늘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런 학대받는 노인들 편에서 지금 30여 년 가까이 일을 해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0: 아, 네. 내가 있는 권리가 상대방에게도 있고 그 권리는 노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노인이 되듯이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데 인권 옹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권 옹호자라고 하면은 아, 저 일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인권 옹호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권 옹호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1: 네. 아, 의식도 큰 문제지만은 그걸 좀 뒷받침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들이 좀 촘촘히 예, 좀 성긴 그물이 아니라 좀 촘촘한 그물로 좀 잘 네. 짜여져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6월 15일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경기 서부 노인전문기관의 이현주 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치솟겠고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는데요. 내일 오후 한때 강원 북부 내륙과 전라권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달의 인력이 강한 기간인데다 내일 새벽과 밤 시간대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해수면이 더욱 높아지면서 폭풍 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24도에서 34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9도, 현재 습도는 57%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되고 영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체결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각 15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에 무난히 수정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명시적으로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60일 이후엔 해상 안전과 항행 지원, 환경 보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게 수수료를 받아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구체적 논의 진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오늘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유동적이고 중동에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가변적일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 면담 등 바티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내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출국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1차 회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본격 준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서울 동대문구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김영아 회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사진 게시는 이란 전쟁이 종결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연장선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회담을 준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의 시그널이라며 좋은 시그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견됐지만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일 오전 11시 40분에서 50분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 번호 부여를 문의했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500매 교부하고 추가로 500매 일련 번호를 다시 부여했지만 담당 직원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키 160cm가량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회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해당 신체 일부와 관련해 키 161에서 165cm 성인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밤 강원 중남부 산지에 그리고 남부 내륙엔 5에서 10cm가량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오늘 밤 일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이현경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불거진 여야 당내 주도권 싸움이 당대표의 거취 논란과 맞물려서 이번 주에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법안 처리에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고 말겠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뉴스는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이어지는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6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1: 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위대는 의사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0: 네.
1: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처음 순방 중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인 행태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아, 또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 행태 중에 사적 검문과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 엄정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한편 경찰도 잠실 개표소 시위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네.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이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벌어진 폭행 위협 등과 관련해서 경찰이 다수에 의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0: 네.
1: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오전까지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사 기자에 대한 폭행,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에 대한 자의적인 소지품 검문 검색, 또 경찰관에 대한 모욕, 시위 참여자 사이의 충돌과 불법 촬영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인데요.
0: 네.
1: 특히 경찰은 이들 위협 행위가 개인이 아닌 다수에 의한 행위였다.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박 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행위를 보니까 다중이 위력을 과시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그러니까 언론인 위협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감금죄가 아닌 특수감금죄로 또 유선현 대표팀 사건도 특수강요죄로 의율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위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크게 이제 높아져요.
0: 높아지겠죠.
1: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일반 강요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 특수강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박 청장은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큰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 다만 경찰은 시위 자체에 대한 강제이산 조처 등 강경 대응은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0: 네.
1: 박 청장은 이 시위에 대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화적인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0: 예.

0: 네, 대한체육회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1: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이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가중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이 9개 종목단체와 함께 업무 정상화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액이 60억 원까지 불어나고 아시안게임을 앞둔 선수들에 대한 지원에도 큰 차질을 빚는다면서 공권력 행사를 요청을 했어요.
0: 예.
1: 체육회에 따르면 핸드볼 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같은 핵심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 참가를 앞둔 이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이 경기에 사용할 칼을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0: 아, 펜싱 선수들이요?
1: 그렇습니다. 이건 경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0: 그러네요.
1: 가고 있는 거죠.
0: 예.
1: 또 이달 말 인천에서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이 대한 수중핀 수영협회는 대회 준비가 사실상 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유승민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뭐라고 했냐면 관련 사실을 철저히 확인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위대 출입 봉쇄 사태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 방침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네, 평화적인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국민의힘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습입니다.
1: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와 최고위원 간 사퇴 공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0: 예.
1: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 장 대표를 면전에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정당의 내일을 이끌 비전을 보이지 못하는 좀비 지도부다. 지도부의 총사퇴를 제안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후임 지도부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0: 네.
1: 이게 처음은 아니죠.
0: 예.
1: 지난 11일 사퇴를 주장했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이제 오늘은 이제 사전 비공개 회의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최고위원 5명 중에 2명이 우리 물러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최고위원의 직격에 장동혁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당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거 지지하는 국민을 모욕하는 거다.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 특검 하나라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저희를 지지해 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기간 자신이 지원에 나선 지역은 패배했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3번 4번간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윤용근 의원님 당선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0: 네.
1: 반박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장동혁 책임 올라갈 때는 관계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0: 예, 그 굉장히 갈등이 표면화되고 노골화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장동혁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최고위원 회의 직후에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선거 이후 처음 출석하는 최고위원 회의에 와서 총사퇴를 주장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재선거 이슈로 지도부 출범 이후 지지율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중대 국면에서 국민 여론과 시민들 요구는 외면하고 기승전 당대표 흔들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겨냥하기도 했고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SNS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양양자 우재준 최고는 조속히 사퇴하시라.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고위원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 비공개 회의 분위기도 전했는데 정의용 사무총장이 양양자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당 사무처를 대표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또 양 최고위원에게 앞으로도 회의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회의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서 먼저 물러난 생각이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0: 네.
1: 이렇게 정말 최고위 회의 뭐 공개도 그렇고 비공개도 그렇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사실 최고위원들 일부 최고위원뿐만이 아니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장 대표의 거취 문제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열릴 의총에서 분수령을 맞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당권 경쟁과 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
1: 네.

0: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결과로 재집권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거냐.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석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어떻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제 X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해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이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에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한다.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공개된 다음에 당 안팎에서는 이거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정 대표가 최근 1인 1표제 도입과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같은 당원권 강화와 검찰개혁 의제를 잇따라 강조한 상황과 좀 맞물리면서 나온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 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당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점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글이 정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는 외교를 통해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보니까 정 대표가 오늘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를 또 착용하고 참석하기도 했더라고요.
0: 예.
1: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 높게 띄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몸은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글이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국회에서 해석하는 거다. 전체적 맥락을 보면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다. 특정한 개인이나 지도부라기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말로 이해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지도부의 메시지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너무 강성 지지층에 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 위주의 메시지를 내놓은 거 지방선거 직후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꼬집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취지로 쓴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서도 이것이 좀 찔린다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0: 네.
1: 아울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설사 잘못하시더라도 조용히 건의하고 조용하게 수습해야 한다며 정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국민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옳은 태도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런 가운데 정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귀국길 마중 여부도 당내 관심사거든요.
0: 가느냐.
1: 그렇습니다.
0: 마느냐. 누구랑 악수를 먼저 하느냐.
1: 그렇죠.
0: 라면서요.
1: 네.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발 당시 환송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는 18일 이 대통령 귀국길에 관심이 더 모아질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하반기에 원구성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야가 절대 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특히나 법사위원장을 두고 늘 그렇지만 그 신경전이 치열하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 등을 논의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법사위 운영권을 두고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여겨지는 법사위 운영권, 법사위원장 자리, 곧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과 직결되거든요.
0: 네.
1: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해야 하는 민주당은 이 법사위원장직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 법사위원장직은 대여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면서 전체 원구성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0: 네.
1: 법사위원장 자리뿐만이 아니고요. 금융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와 산업 관련 입법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런 주요 경제상임위원회 운영권도 원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부상 중입니다. 현재 이들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발목을 잡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0: 네.
1: 이거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또 거대 여당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이들 상임위 운영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내일도 만나거든요.
0: 네.
1: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글쎄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국민들은 계속 이렇게 질질 끄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빨리 좀 일 좀 해라.
0: 이렇게 경제 어려운데.
1: 네. 그래서 여야 지도부도 어쨌든 타협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또 분수령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조정이 불발됐다고 하는데
1: 네.
0: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예, 서울고법 가사 일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 송심 2차 조정 기회를 진행했는데요.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재판은 26일 오전 10시에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0: 네.
1: 앞으로 진행될 변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SK 주식의 공동 재산 인정 여부거든요.
0: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1: 많이 올랐어요.
0: 예.
1: 예, 그동안 재판 과정을 보면 1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서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노 관장 목 재산을 기존 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높였었죠.
0: 예.
1: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노 관장 목 재산을 2심보다 적게 산정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문제는 SK 주식이 공동재산이라는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아서요. 공동재산 여부에 대한 양측 주장이 또 갈리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재산 분할 시점이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액 산정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변론 종결일 2024년 4월 16일 그때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현재는 64만 원으로 4배가량 올랐어요.
0: 와.
1: 그래서 항소심과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서 재산 분할액도 크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0: 네.
1: 치열하게 변론 길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짧게 네. JTBC를 포함해서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가 유동성 유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잖아요. 짧게 전해주세요.
1: 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서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5개사는 어제 오늘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다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도 기업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는데요. 디지털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 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라고 JTBC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오늘 기자회견 열고 불가피한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채권자 주주들에게 사과했는데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0: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주요 국제 이슈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드디어 미국과 네. 이란이 개전 106일 만이죠.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 이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과 미국 해군 봉쇄의 즉각적인 해제를 전면 승인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됐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일단 멈추게 됐습니다. 이제 공식 합의 서명식이 19일에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벤스 부통령이 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0: 네.
1: 나는 참석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한 직후에 이란도 곧바로 합의 사실을 확인을 해줬는데요. 이란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지도하에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이란과 미국 간 종전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 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런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9일에 이란도 공식 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과 군사작전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된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역시 즉각적으로 완전히 해제된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0: 예.
1: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전날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남부 공습 이후에 협상을 취소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안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 계획을 접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0: 네, 제일 관심을 끄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인데
1: 네네.
0: 전쟁 이전 수준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 아,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면 뭐 재개방을 하겠다라는 데는 양측이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적인 작업이 있어요. 기뢰를 설치를 해놨잖아요.
0: 예.
1: 이란이 3월부터 이제 여기 설치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미국 정보당국 측은 대략 10개에서 20개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뢰 설치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란도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0: 큰일
1: 있고요.
0: 났네요.
1: 네. 예. 그래서 이란의 사우스 파라스 가스전 같은 것들이 전쟁으로 타격을 또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스 공급을 하는데도 인프라를 복구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생산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문제는 100일 넘게 이 해협에 갇혀있던 선박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먼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답니다. 일단 그냥 정상적으로 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는 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0: 네.
1: 근데 지금 수백 척에 달하는 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통제하에 순차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 갇혀있던 배가 500여 척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0: 정상적으로 나와도 8시간 걸리는데.
1: 네.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먼저 빠져나오고 물동량이 회복되려면 그 이후로도 계속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0: 그러네요.
1: 일단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 뭐 해결이 된다고 해도 과연 선사들이 운항 재개를 바로 할 것이냐 이것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이 4월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여러 번이나 무력 충돌을 빚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우리가 지나가기 하겠는데 그러면 높은 보험료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협상 같은 복잡한 문제를 양해각서를 서명한 이후로 지금 밀어놨거든요. 이 얘기를 하다가 양국 관계가 또 경색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이러면 이란이 해협을 다시 봉쇄할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업체 MST 파이낸셜의 에너지 분석가 사울 카보닉은 원유 공급 불안정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해협은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매우 천천히 개방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폐쇄될 위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는 개방을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란 쪽에서는 통항 관리 권한은 유지돼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의 그 합의 과정에서 정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이란 입장이 다르던데요.
1: 그러니까요. 19일에 이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면 곧바로 이란의 동결 자금 중에 일부가 해제돼야 된다라고 이란이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한 정부 관계자가 또 이 얘기를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적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란이 자신들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동결 자금은 해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 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란 측 입장과도 좀 다른 부분인데 지금 협상 타결이 발표된 직후에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이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부터 60일간 협상이 지속되는데 이것은 미국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까?
1: 네.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해상 봉쇄 해제와 종식, 전쟁 상태 및 군사작전 종료,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그러니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60일 협상에 들어가는 건 미국의 약속 준수에 달린 조건부다라는 얘기를 이란이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행하면 실무그룹 협상이 즉각 개시될 거다. 이런 얘기도 이란은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앞서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이란은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으로 추산되는 자국의 동결 자산 중에 적어도 120억 달러, 약 18조 원이 해제돼야만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 협상에 응할 수 있다. 계속 이 입장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이런 이란의 요구가 19일에 서명될 예정인 양해각서의 최종 문구에 반영이 됐는가. 이게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양해각서 전문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0: 예. 근데 이번 합의가 미국과 이란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 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1: 네네.
0: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원유 수송이 원활해지지 않으니까 물가가 연달아 대폭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화폐 가치는 많이 떨어졌고요. 예. 여기에다가 무기도 많이 양쪽이 소진을 했죠. 국제사회의 피로감도 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협상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란, 미국 각자 국내 여론이 악화된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경우는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렇겠죠.
1: 물가가 뛰었는데 유가가 뛰었거든요. 특히 미국은 자동차 없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곳인데 이 국민들이 전쟁 전에 비해서 휘발유 가격이 1.5배 수준으로 오르니까 굉장히 여론이 악화가 됐습니다.
0: 예.
1: 그리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쟁 해봤자 뭐 길어야 4주에서 6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몇 달이 걸리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고요.
0: 네.
1: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경제 제재로 민생고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시위를 벌였을 때가 전쟁이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했거든요. 안 그래도 여론이 나빠졌는데 전쟁이 났고 일단은 초기에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전쟁 첫날부터 사망을 하면서 내부의 결속력이 일단은 강화되긴 했는데 지금 미국이 다시 이란도 못 나오게 해상을 봉쇄하니까 이란 경제는 더 파탄이 났거든요.
0: 그렇겠죠.
1: 리아라 가치는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50%를 웃돌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도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협상에서 그래서 좀 돈 문제를 좀 많이 제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 명분으로 삼았던 건 첫 번째가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거든요. 또 이란 간 양해각서는 60일 안에 핵 협상을 마무리한다라는 목표가 세워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강하게 문제를 삼아왔던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또 중동 내 대리 세력 문제는 또 양해각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양자가 합의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1: 네.
0: 너무 많은 국가들의 이익이 이렇게 부딪히는
1: 네네.
0: 부분이어서 60일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종전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총괄 총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파키스탄하고 막판에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게 카타르잖아요.
1: 네. 네.
0: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이 군사 충돌을 이어가던 4월에 2주간 휴전을 성사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수개월 동안 양측의 협상 채널을 유지하면서 대화가 깨지는 상황을 막는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최근까지도 이집트와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연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지지를 좀 끌어왔고요. AP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여러 번이나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는데 그때마다 파키스탄이 중재안을 제시해서 협상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카타르는 14일에 외무장관 고문을 테헤란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문안 조정 작업을 진행해 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종전 양해각서가 서명되는 장소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예.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에비앙과 좀 가깝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스위스가 중립국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 이란 혁명으로 미국과 이란이 단교를 한 뒤에도 양국 사이에서 이익 대표국 역할을 맡아서 외교 채널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방 영토에서 이제 가서는 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네바가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중립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네바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UN 제네바 사무소도 있고 국제 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 대응이나 경호 의전 등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2013년에 이란 핵 합의를 비롯해서 중동 평화 협상, 국제 분쟁 조정이 진행됐던 대표적인 외교 무대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5일에서 17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좀 해보기를 원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실제 서명 장소와 방식은 아직은 최종 확정돼서 알려진 건 없습니다. 이란은 우리 대표단이 제네바 갈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경호 물류 문제 때문에 대면 서명 대신에 양측이 전자 서명을 하는 방식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전자 서명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네. 예. 또 하나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인해 전술이 이제 한계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1: 네. 러시아가 그동안 막대한 인구 또 대규모 군수산업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른바 인해 전술식 소모전 전략을 펴왔는데요. 그게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 5년째로 접어들었어요.
0: 아, 진짜 오래가네요. 네,
1: 정말 예. 오래갔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러시아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그 러시아 청년들의 군입대 기피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러시아의 올해 1분기 신병 모집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20%가 감소했는데 이런 상황은 지속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의 나이절 굴드 데이비드 선임연구원도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강제 징집이 아닌 시민에게 돈을 지불하고 병력을 모집한 첫 번째 사례다라면서 이런 정책이 경제적 부담과 인력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면 우리가 국가에서 일반 기업에서 주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면서 병력을 끌어왔거든요.
0: 예.
1: 근데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전선에서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더라 이런 게 알려지면서 이제 청년들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모집할 수 있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번째 강제 징집을 강행하거나 징병, 적정 연령 남성을 포함한 시민들의 출국 자유를 제한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앞서서 이제 병력이 부족했을 때 러시아가 수만 명의 죄수들을 전선에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파병된 북한군을 전쟁터에 보내기도 했고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군사 쪽에서만 인력이 부족해진 게 아닙니다. 민간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데 일단 전선으로 많이 배치가 됐거든요.
0: 그렇죠.
1: 청년들이. 그리고 24시간 방위산업 관련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요.
0: 네.
1: 여기에 우선적으로 노동자가 배치되면서 있어서 지금 민간 분야 쪽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은 오르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반으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 기준으로 러시아의 공식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5.52%인데 지금 식료품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18%나 올랐고요. 공공요금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되면 그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적인 불만은 심화되고. 그래서 과연 러시아 정부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지 아니면 전쟁 목표를 축소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정말 그 체감하지만 전쟁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끝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1: 끝나고 예. 또 뭔가를 또 재건하려면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0: 다음 소식은 미국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재택근무에 그동안 되게 엄격했다면서요. 그런데 네. 월드컵 기간 동안의 교통대란에 대비해서 아 재택근무를 허용하자 이런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1: 코로나19 때 재택근무를 많이 시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안 나오면 뭐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고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형 투자은행들은 그런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가 월드컵 개최 기간에 직원들의 출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욕, 뉴저지 같은 주요 개최 도시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이 당연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당일에 원격 근무를 허용한 건데 특히 JP모건은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이 두 회사가 주목되는 건 두 회사 모두 그동안 원격 근무에 가장 보수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0: 아, 눈앞에서 보는 데서 근무해라
1: 그렇습니다.
0: 이런 느낌이군요.
1: 이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르게 사무실 복귀를 추진했던 금융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최고 경영자가 과거의 재택근무를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JP모건도 작년에 대부분 직원에게 주 5일 출근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도 월드컵 기간에는 손을 들게 된 건데요.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포함해서 총 8경기가 열립니다. 수십만 명의 관중이 뉴욕 뉴저지 일대로 한꺼번에 몰리게 됐거든요. 실제로 경기 당일에는 뉴욕의 펜실베이니아역과 뉴저지의 세코커스를 연결하는 일부 철도 노선이 또 월드컵 관람객 중심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가 전면 출근 체제로 돌아간 월가도 대형 국제 이벤트 앞에서는 유연성을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형 금융회사들이 사무실 복귀 정책을 강화해 왔지만 재택근무는 여전히 교통 혼잡이나 대규모 행사 같은 비상 상황을 관리할 때 유효한 수단이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0: 네. 제가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들어오면서 네. 다른 국가 축구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네.
0: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던데 네. 예, 몰려드는 이 개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세계의 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을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AI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전 세계 직장인들보다 AI에 뒤처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데 어떤 지표가 나온 겁니까?
1: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2026년 업무 동향 지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한국 직장인 가운데 AI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비율이 78%에 달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평균이 한 65%였으니까 우리나라가 한 13포인트나 더 높은 건데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11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높은 곳이 브라질 한 곳뿐이었고요.
0: 예.
1: 미국은 60, 일본은 66, 독일은 58, 프랑스는 53%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AI 시대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개인은 이렇게 불안한데 조직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이 AI 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불과 16% 퍼센트에 불과했고요. 이거는 글로벌 평균 26%보다 낮았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뿐이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개인은 AI를 빨리 따라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정작 회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AI를 써서 업무 효율성은 높여야 된다는 걸 회사원들 개인은 엄청 심하게
1: 그렇죠.
0: 느끼는데
1: 네.
0: 조직의 문화나 평가 방식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1: 그렇죠. 실제로 한국 응답자의 한 43%는 AI를 활용한 혁신을 기대한다고 답을 했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0: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1: 네.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보상인데
0: 예.
1: 만약에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이게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보상을 받는 비율이 한국은 7%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0: 예.
1: 이건 글로벌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로 혁신하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조직 구조라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문가들조차 일부 업무는 일부러 AI 없이 수행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0: 왜요?
1: 자신의 업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내 업무를 AI가 대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일부러 안 쓰고.
1: 네, 안 쓰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AI 시대의 핵심이 뭔가 살펴를 보면 무조건 AI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은 AI에 맡기고 또 어떤 일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직원 개인의 불안에만 기대지 말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AI를 활용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지 그 체계를 함께 바꿔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0: AI로 뭐든 해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0: 예.
1: 네.
0: 바꾸지만 바꿀 때 실패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1: 기다려주고
0: 예. 성공했을 때는 보상도 해줘라.
1: 그렇습니다.
0: 예. 뭐든 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네. 얘기였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영치금의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면서요.
1: 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가해자 이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매월 10만 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치금이라는 게 수감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뭐 본인이나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이잖아요.
0: 네.
1: 네. 앞서서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에서 이겼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교정시설에 있는 이 가해자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서 그 배상금을 회수하려고 한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이번 법원의 이번 결정이 가해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병원비나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만 원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지금까지 배상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1억 원 손해배상 그 소송에 이겼는데도 실제 회수한 돈도 46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피해자 측에선 즉각 항고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매달 10만 원씩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뭐 20년 이상의 형기를 고려해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 배상하는 대신에 가해자 본인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인데요.
0: 예. 그러니까
1: 피해자는 법원이 너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번 결정에 항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영치금 1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강력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이렇게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0: 예.
1: 2022년에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고요.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었습니다.
0: 네. 물론 범죄자도 일정 부분의 인권은 보장을 해줘야 되겠지만 피해자분의 네. 그 주장이 마음이 가는 부분들도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 보니까. 이런 곳이 있군요. 이 업체가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업체인데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주 14.9시간 근무?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1: 아, 이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는데
0: 네.
1: 공고를 보니까 평일 중에 3일 근무입니다.
0: 예.
1: 근데 하루 근무 시간을 따져보니까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그러니까 5시간이잖아요. 하루에.
0: 네.
1: 근데 목요일만 퇴근 시간이 6시 30분이 아니에요. 6시 29분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무 시간도 보면 원래 5시간씩 3일을 하면 15시간. 근데 6시 29분에 퇴근하는 날이 하루 있으니까 전체 근무 시간이 주 14.9시간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본 작성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목요일만 1분 일찍 퇴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뭔지 살펴보니까 그 소정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0: 네.
1: 정해진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인데 이 업체는 근무시간을 15시간에 딱 못 미치게 만들어서 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14.5시간은 내가 들어봤지만 14.9시간은 처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0: 네. 그 1분 줄인다는 말은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비판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만 보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사업주들이 14시간대 근무를 쪼개서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0: 예.
1: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퇴근 시간을 단 1분 줄여가지고 14.9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은 너무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커진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리꾼들은 저런 공고를 낸 것은 좀 피해야 된다. 노동자를 어떻게 대할지 보인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결국 그런데 이 논란은 주휴수당 제도의 좀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기준을 1분 단위로 피해가는 편법적인 이런 고용 관행이 반복이 된다면 노동시간 쪼개기와 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보호 문제를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네. 오늘 밤 일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52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좀 신선하게 들리던데
1: 네.
0: 소비기한이 임박했거나 당일날 팔리지 않은 음식을 배달앱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됐다면서요.
1: 저도 밤에 빵집 가보면
0: 마지막에
1: 예. 이거 안 팔리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15일부터 주요 배달앱에서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이런 앱에서 폐기를 앞둔 빵이나 음식,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0: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런데 예. 오늘 내로 팔면 좋은 식품들이죠.
0: 팔아야 돼서 그러는 그렇죠. 거지.
1: 참여 매장은 그러니까 당일날 팔지 못한 식품이나 소비기한이 아주 가까운 상품을 앱에 등록을 합니다.
0: 네.
1: 그럼 소비자는 이 마감 할인만 모아놓은 전용 화면에서 이걸 확인해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부터 유명 제과점 등의 마감 상품을 20% 이상 할인 판매하고요. 쿠팡이츠는 뭐 오후 6시, 요기요는 오후 9시부터 개인 음식점의 마감 상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다만 참여 매장과 상품은 그날 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소비자 입장에선 싸게 사서 좋고요. 환경적으로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서비스의 핵심이 이게 버려질 뻔한 음식을 소비자와 연결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좀 줄이자는 건데요.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이 500만 톤에 달하는데 판매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감 할인 서비스가 활성화돼 면 소비자는 필요한 음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또 가게 입장에서는 이 폐기 비용을 줄이면서 재고를 일부라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소비 기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구매한 뒤에 빠르게 먹어야 하고요. 매장 입장에서도 이 품질과 위생 관리는 철저히 해야겠죠.
0: 네.
1: 그래서 결국 이 서비스는 고물가 시대의 절약 소비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이라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만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7월 달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열차를 탈 수 없게 된다는데 어떤 뭐 휴대전화 배터리도 보조 배터리 이런 것도
1: 아닙니다.
0: 안 돼요? 아, 그건 아니에요?
1: 킥보드.
0: 그다음,
1: 예,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요즘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하고 160와트시를 넘는 휴대용 리튬 배터리가 대상인데 뭐 수도권 전철이나 대경선, 동해선 같은 광역 철도에서는 열차 탑승뿐만이 아니고 역사 자체에도 출입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전동 휠체어 그다음에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고요.
0: 예.
1: 뭐 휴대전화, 노트북, 일반 보조 배터리처럼 용량이 좀 작은 기기는 제한 대상에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0: 네, 자주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1: 그렇습니다.
0: 보입니다. 아, 이병욱

0: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이글스의 Take It Easy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치솟겠고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는데요. 내일 오후 한때 강원 북부 내륙과 전라권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달의 인력이 특히 강한 기간인데다 내일 새벽과 밤 시간대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폭풍 해일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24도에서 34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순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9도, 현재 습도는 58%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아픔을 겪은 후 난 슬프고 우울했다. 공부와 마음을 다해 꾸준히 행한 종교 의뢰 덕분에 차츰 삶을 되찾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오늘은 얀 마텔의 베스트셀러 파이 이야기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도 소년 파이 파텔은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됩니다. 폭풍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이소연 작가의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달콤한 상술로 사랑의 가격을 매기는 우리 웨딩 산업의 문제점을 해부한 책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0: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서점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의 구한회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0: 네, 자 오늘 제법 두꺼운 책을 들고 오셨어요. 딱 표지만 봐도 아 이거 경제책이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즈니스라는 말이 크게 쓰여 있고요. 다양한 막 도표들도 막 있고요. 어떤 책일까요?
1: 오늘도 네. 경제경영 분야 책을 한 권 준비해봤습니다. 네. 책의 제목은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키우는 법이고요. 부제는 창업자, 팀 리더, 빌더가 알아야 할 AI 시대 불패의 운영 기술이에요. 저자는 그 자신도 기술 스타트업에서 오래 일해왔고 지금은 경영 코치로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줄리아 오스틴이라는 분입니다.
0: 이제 제목과 부제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좀 짐작은 가는데요. 근데 왜 사업이라는 게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저자는 주로 어떤 사업을 다루는 건가요?
1: 정확히는 IT 스타트업이에요.
0: IT 스타트업. 네. 네.
1: 그런데 이런 IT 스타트업을 차리는 모든 창업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0: 뭘까요?
1: 이 아이템은 분명 대박날 거야. 이런 확신을 주는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0: 그쵸.
1: 하지만 저자가 말하기로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네. 사업의 90%는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0: 너무 실패 확률이 너무 높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실패가 아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만큼 운영이 중요하다 이야기하고요. 네. 그 구체적인 운영 비결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0: IT 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 왜 작은 서점에 박소령의 컨텐츠 원정대 코너 들으시잖아요.
1: 저도 네, 우리 최근에 돈키호테 재밌게
0: 네,
1: 들었습니다.
0: 네. 구한MD께서 네. 항상 우리 프로그램 다 문의 드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어떤 결에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오늘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네요.
1: 맞아요. 정확히 독자층이 겹치는 책인데요.
0: 네.
1: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저자의 회고가 중심이 되는 약간 에세이에 가까운 책은 아니고요.
0: 아니고요.
1: 실무 비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가이드서에 가깝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업인이라면 그 현실 업무에 적용할 점이 많아서 굉장히 실용성이 눈에 띄는 책입니다.
0: 그러니까 벤처나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요?
1: 약간 그 벤처나 스타트업의 독자를 바라보고 쓴 책이긴 한데
0: 네.
1: 하지만 스타트업 종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0: 진짜로요?
1: 네. 예를 들면은 IT 기술과 관련성이 적은 뭐 음식점을 운영하시거나
0: 네.
1: 뭐 작은 사무실에서 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0: 뭐 어떤 기본 원칙을 좀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1: 그렇죠. 단적으로 저자는 이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기둥이 총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뭐 리더든 실무자든 간에 이러한 성공 구조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는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0: 네.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라. 혹시 이게 뭔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방송국에도 적용이 될까? 뭔가 좀 돼요?
1: 되는 내용이에요.
0: 네. 한번 들어보죠. 네 가지 중에. 자, 그러면 핵심 기둥은 뭘까요?
1: 네, 오늘은 처음부터 결론을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기둥은 제품, 사람, 운영, 그리고 확장 단계에서의 운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 그것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고 책은 안 읽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 안 되는 게요.
0: 안 되죠.
1: 네. 네, 방금 드린 말씀은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공격과 수비 두 개를 잘하면 된다.
0: 그러니까
1: 이 말만큼이나 그저 원론을 소개한 것뿐이거든요. 결론은 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제품, 사람, 운영, 확장 단계에서의 운영. 지금 여러분 계시는 어느 조직이든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0: 맞아요. 네. 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챙겨야 할 세부 항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1: 네. 게다가 이 원칙들이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완수해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다 잘 챙겨야 하기 때문에 네.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0: 그쵸.
1: 그럼 이제부터 이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기서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제가 고깃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깃집이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고객이 가고 싶어하는 고깃집의 조건이요.
0: 우선 뭐 음식점이면 기본적으로 음식의 맛이 있어야죠.
1: 맞아요. 네.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맛이 최우선이죠.
0: 네.
1: 그런데 또 너무 비싸면 안 되고 가격도 적당해야 하잖아요. 이처럼 맛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이 바로 제품에 해당합니다.
0: 네.
1: 자, 그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고객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사장님부터 뭐 임시직 노동자까지 네. 모두 직원이 하잖아요.
0: 네.
1: 여기가 사람에 해당해요.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의 회사, 하나의 사업장을 이끌려면
0: 네.
1: 할 일이 많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도 맺어야 하고 뭐 대출도 받아야 하고
0: 네.
1: 회계 관리도 하고 마케팅도 중요하죠. 이와 같은 모든 업무들이 바로 운영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0: 네. 진짜 딱 맞네요. 그러니까 방송국도 이 콘텐츠 프로그램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1: 그게 제일 중요하죠.
0: 그리고 네. 이 제작을 하는 뭐 그 제작진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막
1: 사람이
0: 센스 있는 네. 사람이 재밌게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 조직을 또 이끌어가기 위한 우리도 이제 뭐 돈도 오고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마케팅도 필요하고
1: 네.
0: 운영이 되게 중요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근데 저는 약간 아까도 들으면서 그 마지막 단계인 확장 단계에서의 운영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모르겠거든요.
1: 다시 고깃집으로
0: 네.
1: 돌아가서
0: 네네 고깃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1: 장사가 잘 되어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은 그 전에 비해서 그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0: 네.
1: 예를 들면 누가 가게를 팔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신규 지점을 더 늘릴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0: 네.
1: 이와 같이 변화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때 현명하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 확장 운영 항목의 주요 내용입니다.
0: 자, 그럼 지금 제품, 사람, 운영, 확장 단계에서 운영까지 사업 성공의 핵심 요건을 쉽게 정리해 주셨는데 참고로 이제 그 고깃집 사례는 이제 구한의 MD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책에 나와요?
1: 책에는 모두 네. 실리콘밸리 이야기만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1: 하지만 네. 그 어떤 분이 보시든 간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타트업보다 우리에게 훨씬 친숙한
0: 네.
1: 고깃집을 예시로 네.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한 노동절 근처였었죠.
0: 네.
1: 제가 그 누구나 혼자 서는 순간이 온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
0: 네.
1: 지금은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퇴직을 해서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0: 네.
1: 누구나 그 이 그 단계가 찾아왔을 때 과연 내게 맞는 사업 아이템은
0: 네.
1: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해야 하지?
0: 네.
1: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요. 이 책을 찾아서 한번 들춰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핵심 축부터 좀 살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세 개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0: 예.
1: 사람, 운영, 제품의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세부 내용이 정말 많아서 그 인상적인 항목만 하나씩 뽑아왔는데요. 우선 사람 항목은 즉 조직 운영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하나 드릴게요.
0: 저한테 퀴즈를 주신다고요?
1: 네.

0: 아주 쉽습니다. 네. 네. 모든 회사의 모든 조직은 포용성이 높아야 하는데요. 다음 중에서 조직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1: 네.
0: 자, 1번. 누구든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안전함이 보장되는 문화. 2번.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채용되었든 간에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환영받는 문화. 3번. 조직에 기여했을 때 인정과 보상을 받는 문화. 4번. 구성원들이 회사에서 일관되게 소속감을 느끼는 지지받는 문화.
1: 잠깐만 지금 저한테 이거 맞추라고 이제 사지선다로
0: 정답은 없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1: 돼요. 정답 없는 거예요. 네. 아, 저는 왠지 3번에 좀 마음이 가는 게 조직에 기여했을 때 인정과 보상을 받는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저랑 약간 통하시는 면이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게 정말 중요하게 네. 다가오는 한편
1: 네.
0: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자는 이 네 가지를요. 똑같은 비중으로 소개를 해요.
1: 정말 정답이 없었던 거군요.
0: 그렇죠?
1: 네.
0: 다만 독자는 네. 이걸 모두 참고한 다음에
1: 네.
0: 아, 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걸 더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인정과 보상을 받는 문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
1: 네.
0: 그 다음으로는 그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전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1: 네.
0: 실례로 그 동료나 상사 때문에 약간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거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1: 네.
0: 그게 고깃집이 됐든 뭐 미국의 초일류 실리콘밸리 기업이 됐든 간에 사람 걱정 없이 편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다면 그곳이 최고의 직장일 거고 이걸 관리를 하는 게 창업자, 리더가 네. 하는 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1: 지금 약간 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그 1번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사람 걱정 없이 편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
0: 그런 회사가 뭐 어딘가 네. 있겠죠?
1: 어딘가 있겠죠. 네. 사람 관리 항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른 내용 있을까요? 사람 뭐 사람 얘기하면 관련 내용이 진짜 많을 텐데요.
0: 네, 방금 말씀드린 조직 문화를 잘 만드는 방법 말고도요.
1: 예.
0: 뭐 창업을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동업자와 함께 할 것인가, 그 부득이하게 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채용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요.
1: 네.
0: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운영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1: 네.
0: 운영은 한마디로 회사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트업은 당신이 사업의 운영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갖출 때 더 큰 성과를 낸다. 이렇게요.
1: 이제 흔히 회사 대표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큼직한 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 운영을 위해서 진짜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되게 자잘한 일들 챙겨야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책에서는 그 회사 이메일 설정하는 걸 예시로 들었는데
1: 네.
0: 뭐 이거나 아니면 볼펜과 같이 비품을 구입하는 업무를 저희는 회사에서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 네, 네.
0: 내가 사장님이 돼서 회사를 차렸다.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챙겨야 하고요.
1: 저게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눈으로 보게 될 것 같기는
0: 그렇죠. 돈도 신경 쓰이고
1: 네, 네.
0: 그리고 다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단순한 일을 넘어서
1: 네.
0: 법무, 재무, 마케팅, 세일즈 그리고 외부 커뮤니케이션까지 굵직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준을 세우고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으면은 실수와 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실제 사례도 굉장히 뼈아프게 소개를 합니다.
1: 아니, 책 지금 보니까 그 띠지에
0: 네.
1: 아이디어는 시작일 뿐이다. 성패를 가르는 건 실행과 운영이다.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이런 말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다행히 나의 아이디어가
1: 네.
0: 잘 구현되어서 사업이 꽃을 피운다 해도요. 이거는 그 빙산의 그 보이는 아주 조그만 부분 있죠. 그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그 안 보이는 영역에서 수없이 많은 운영 요소가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1: 자, 그럼 끝으로 고깃집이면 고기, 그렇죠? 또 IT 스타트업계에게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품을 잘 일구는 방법 나와 있어요?
0: 네. 제품, 사람, 운영이 모두 중요하지만
1: 네.
0: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은 제품이 먼저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거는요.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뭐 서비스를 만들고 좋아하는 방송을 만드는 것도 같은 경우겠죠.
1: 네.
0: 그런데 이때 비결은 간단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1: 네.
0: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1: 그러니까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고객의 문제가 뭔지, 그 니즈가 고객이 뭘 원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 책에서는 창업자

0: 가 저지르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이런다는 거예요. 아, 나 정말 천재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감탄하고 바로 제품 개발에 들어가요.
1: 네.
0: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정말 고객도 좋다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시장에서 통할까? 이걸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은 네. 아까 90%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결국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설을 세우고 고객과 만나고 철저하게 결과를 검증하면서 네. 진행하라고 강조하는데요. 근데 이 그냥 뭐 가설을 뭐 실험하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꼭 사업가나 창업자가 아니라고 해도요.
1: 네.
0: 기획하는 일을 하는 분이라면요. 나의 핵심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기획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
0: 저는 이 책 전체를 다 완독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요.
1: 예.
0: 일부에 이 제품 부분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1: 그래요.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키우는 법. 이 책 매력 있네요. 좀 더 뭐 도움이 되었던 점 하나만 더 알려주신다면요.
0: 이건 약간 소소한 부분인데
1: 예.
0: 이 책의 끝부분에 가면은 그 스타트업계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 총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아, 네네.
0: 저희가 IT 기사나 경제 기사에서 자주 접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의미를 몰랐던 용어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뭐 어디 가서 좀 아는 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요즘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IT 관련 그 전문 용어들을 좀 마스터 한 다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도 한번 좀 어떤 기본 상식 차원에서도 추천하는 책.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책의 내용을 좀 한 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0: 네. 이 내용은 출판사의 책 소개글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는 회사를 지탱할 수 없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실행력이고 그 실행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견고한 운영과 시스템이다. 여기에 더해서 저의 개인적인 한 줄 소감을 덧붙이면요.
1: 네.
0: 아,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1: 그래요?
0: 다시 한번 붙이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냥 나는 월급 받는 거에 만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붙이게 하는 책인가요?
0: 뭐 그런 생각도 드는 한편에
1: 네.
0: 정말 사장님들은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다. 사업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실감하게 해준 것도 이
1: 맞아요.
0: 책의 교훈이었어요.
1: 플러스 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나도 뭔가 이렇게 보탬이 되겠다는 애사심을 키울 수 있는 책도 될 수 있겠죠? 네.
0: 충성심이 이렇게 네. 새록새록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자,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키우는 법. 작가가 누구라 그랬죠?
0: 줄리아 오스틴이라는 분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우리 다독이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그중에 최민석 작가님 얘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hcase 네, 2115님께서 최민석 작가님의 불타는 문학을 듣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을 고대합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획기적인 리뷰와 저의 차분한 진행이 어우러져 매번 즐거운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읽은 책도 최민석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게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나 하고 다시 읽게 됩니다 하시면서 최민석 작가님 최원정 아나운서님 파이팅 해주셨어요. 우리 또 이렇게 최최 남해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 아, 감사합니다.
1: 획기적인 리뷰에 지금 여기서 똥감을 쳤어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
2: 아니, 과찬의 말씀이고요.
1: 네.
2: 아무튼 이렇게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예전에 타 방송사에서 영화를 소개할 때
1: 네.
2: 그런 질타를 많이 들었어요.
1: 무슨?
2: 아, 최민석 영화 사기꾼이다.
1: 왜요?
2: 소개 듣고 재밌는 줄 알고 봤는데 재미가 없더라.
1: 아, 근데 책은 진짜.

0: 진짜 믿고 다시 읽으셔도 돼요. 네, 그렇죠.
1: 적어도 저는 네.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늘 네. 진심으로 하는 거라고 네.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리고 적어도 막 너무 어렵거나 좀 지루하다 싶으면 그것도 다 얘기하세요. 이 앞부분은 굉장히 지루한데 좀만 참으세요. 혹은 앞은 재밌는데 끝이 조금 그래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평하시는 편이에요.
1: 사실 오늘 작품이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0: 어떤 면?
1: 그 오늘 작품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파이 이야기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실 영화로 봐서.
1: 예. 근데 책으로 읽어보면 조난을 당해서 이제 그 리차드 파커와 망망대해에서 사투를 벌이는 네. 장면이 굉장히 길게 서술돼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을 알고 보면 굉장한 그 복선이 곳곳에 신겨져 있고 다 의미가 있는데 네. 그걸 처음 읽으면 조금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다 알고 다시 읽을 때 그 진가가 네. 더 발휘되는 작품이다. 아.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0: 그러니까 나름 이 책을 좀 재수를 해야 뭔가 좀 이해가 되는
1: 책이.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에서 네. 일종의 스포일러가 좀 나갈 건데.
0: 약간 그러니까 조금 그 수고를 좀 덜어주세요. 이걸 듣고 읽으면 재미있을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작품은 사실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로 쭉 따라가면 결론 부분만 재밌을 수 있는데 네. 결론을 알고 보면 야, 이게 이렇게 대단한 이중 설계가 되어 있는 작품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 읽으시면 정말 소름이 끼칠 거예요.
0: 소름 끼칠 정도.
1: 그리고 오늘 방송도 이미 영화나 네. 책을 통해서 이제 결말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그렇죠. 있으실 텐데 네. 네. 한번 곱씹으면서 제가 네. 소개하는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아, 이게 그때 사실 이런 거였지? 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전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스토리는 사실 스포일러를 좀 당하는 게 더 좋다.
0: 아, 때로는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1: 왜냐하면
0: 스포일러를 당해보시죠. 오늘 한번.
1: 네. 이중 구조를 파악하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0: 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책 파이 이야기. 작가가 얀 마텔이에요. 좀 낯선 이름입니다. 누군가요?
1: 얀 마텔은 네. 1963년 스페인에서 캐나다의 외교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캐나다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캐나다, 알래스카,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등 이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네. 성인이 된 후에는 좀 방랑벽이 있나 봐요. 이란, 터키, 인도 등지를 순례했습니다. 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직업을 거친 후에 약간 이 얀 마텔이 진짜 다양한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처음부터 작가가 아니라 진짜 여러 직업을 거친 후에 네. 27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에 헬싱키 로카 마티오 1가 2면의 사실들로 데뷔를 했고요. 예. 이후에 뭐 셀프, 파이 이야기,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 등을 썼고 이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는 굉장히 도발적인 네. 작품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대통령님 책 좀 읽으세요.
0: 아, 진짜로요?
1: 이렇게 직접 그 편지 쓰듯이
0: 아, 진짜 그 각하가
1: 쓴 각하구나. 에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좀 도발적인 면도 있는 작가고요. 네. 오늘 작품인 파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다루던 해죠. 네. 2002년 지금 이제 월드컵 기간이니까 네. 2002년에 만 부커상을 탔습니다. 이때는 그 후원사가 만사라서
0: 그래서 왜 많이 붙나 했더니 예.
1: 그 후원사의 이름을 앞에 붙였어요. 했어요. 돈을 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만 부커상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 부커상이 된 거죠. 아무튼 이 책이 이제 전 세계 41개국에 출간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현재는 세계적인 작가죠. 좀 묻어가자면 네. 제가 이 파이 이야기에 한국 번역판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0: 나 지금 번역했다는 줄 알고.
1: 아, 번역이 네, 아니라
0: 번역판에 추천. 아, 그것도 대단하십니다.
1: 추천사와 아, 또 근데. 특별 호판 그 발행물이 있었거든요. 책에 네. 끼워주는 그 네. 뉴스레터 같은 거. 거기에도 그런 편 썼습니다. 네. 아무튼
0: 그 추천사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읽어주세요.
1: 아, 그거 안 갖고 왔습니다.
0: 안 갖고 왔어요. 네. 궁금하네요.
1: 그리고 파이 이야기는 많이 아시다시피 네. 2013년에 그 이안 감독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로 개봉이 됐고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그 해에 네.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죠.
0: 네. 네. 자, 오늘은 좀 노래를 빨리 듣고 올게요. 내용이 네. 궁금합니다.
1: 오늘 작품은 고향을 떠나서 배 타고 가다가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배에 관한 걸로 골라왔습니다. 네. 배 리메닐로의 베리 매닐로의
0: 베리 매닐로의
1: 쉽스 골라왔습니다. 배들 예 쉽스.

0: 네, 베리 매닐로의 Ships 듣고 왔습니다.
1: 자, 이제 줄거리 네. 들어볼까요? 네.
2: 네, 주인공의 집은 어렸을 때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주인공의 이름은 파리에 있다는 수영장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1: 아, 네.
2: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은 피신 몰리토 파텔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내 이름 피신이 영어로 피싱, 아. 즉 오줌 싸는 것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1: 네.
2: 오줌 싸는 몰리토 파텔 이런 식으로 놀렸습니다.
1: 네.
2: 초등학생들이 원래
1: 그러니까요.
2: 이름 갖고 많이 장난치잖아요.
1: 최민석 작가는 이름 뭐 없었어요? 저는 그냥 원정이라고 무슨 맨날 나폴레옹 원정이 어쩌고 막 그런
2: 아, 그렇게 되겠군요.
1: 네, 아주
2: 저는 뭐 제
1: 네.
2: 석자가 돌 석자가 아닌데 늘 뭐 사람 그 친구들이 돌이라고 놀렸고 그게 커서도 그렇더라고요.
1: 그러게요.
2: 직장 가니까 네. 회사 취직하니까 저보고 뜻이 제 이름 뜻이 예민한 돌이냐 델리케이트 스톤이냐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1: 아무튼
2: 저처럼 이제 놀림 당하는 게 싫어서 네. 주인공은 친구들한테 피싱 대신
1: 네.
2: 파이 파텔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1: 파이요? 먹는
2: 예.
1: 파

0: 그런
1: 아니요, 그 수학.
0: 아, 수학. 예,
1: 그래서 내 별명은 3.14가 됐습니다.
0: 근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1: 그렇죠. 이름은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부터 주인공은 주어진 삶에 순응하지 않고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거를 작가가 보여주죠. 그리고 3.14가 이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3.14, 1592, 뭐, 6535, 8979 이렇게 끝없이 나가잖아요.
0: 그 뒤를, 예, 외우세요?
1: 6535, 8979, 3238, 4621, 4338. 이쪽, 이 정도 외우시는 거 아닌가요?
0: 천재예요?
1: 아, 적어왔어요. 근데 왜 작가가 이렇게 설정했냐면, 네. 이게 무한히 계속 반복,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그 힌두계와 기독교계와 이슬람에 섞여 사는 네. 이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이 정체성 그리고 주인공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걸 좀 상징한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별명이 3.14가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놀리는 게 싫어서인지 네. 아무튼 가족들은 파이가 16살이 됐을 무렵에 그 인도에서 하던 동물원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합니다.
0: 작가는 정작 캐나다 사람으로 이제 외국을 다녔는데 이제 반대 설정을 했군요.
1: 네. 캐나다로 오는 걸로 네. 인물들이 오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했죠. 아무튼 여기에도 약간의 개척 정신이 반영된 것 같아요. 주인공이 자기 이름을 적극적으로 바꾸듯이. 그런데 이 가족들만 캐나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0: 네.
1: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한 화물선에 동물들을 모두 싣고 태평양을 건너는 겁니다.
0: 아, 지금 동물원을 하던 집이잖아요. 그 동물들을 다 데려가서 거기서도 동물원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런데 파이의 가족은 이때까지 네. 전혀 몰랐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이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0: 폭풍우가 와서 어떻게 됐죠?
1: 그래서 파이가 네. 정신을 좀 잃었어요.
0: 네.
1: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미 상황은 잠잠해지고 난 후입니다.
0: 예.
1: 자기의 몸은 어느덧 구명보트 위에 있고 그 구명보트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0: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건가요? 망망대해에서?
1: 다행히 아닙니다. 구명보트에는 다른 존재들이 있었는데
0: 네.
1: 그들은 다름 아닌 인도에서 태웠던
0: 네.
1: 동물들입니다. 다리를 다친 얼룩말이 한 마리 있고 오랑우탄이 있고 또 굶주린 하이에나가 한 마리 있습니다.
0: 아니 지금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과 같이 구명보트에서 지금 두둥 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딱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1: 아,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0: 네.
1: 바로 보트의 나뭇바닥 아래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0: 네.
1: 파이를 깜짝 놀라게 한 호랑이 리처드 파커입니다.
0: 그래요. 호랑이가 있어야죠.
1: 이 호랑이는 그냥 네. 호랑이도 아니고 몸집이 굉장히 큰 벵갈 호랑이입니다.
0: 이거 영화에서 보면 이 실사 장난 아니잖아요. 이 호랑이가.
1: 그렇죠.
0: 이 보트라는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벵갈 호랑이와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야, 그 긴장감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아유.
1: 그런데 사실 제일 처음에는 호랑이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잘 훈련시키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 맹수들도 어떻게 훈련하면 동반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 나는 약간의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0: 이제 뭔가 그 좁은 보트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나 보죠.
1: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굶주렸던 하이에나가 발을 다친 얼룩말을 먹었고요.
0: 네.
1: 그다음에는 그 오렌지 주스라는 이름을 가진 오랑우탄을 먹어치웠습니다.
0: 어떻게? 하이에나가?
1: 네.
0: 근데 최상의 포식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1: 그렇죠. 잠자코 있으면 호랑이가 아니죠. 벵갈 호랑이인 리처드 파커는 이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먹어치운 하이에나를 먹어치웠습니다.
0: 그렇죠. 어유, 잠깐만.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파이와 오늘의 주인공 파이와 호랑이 리처드 파커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아이고. 네.
1: 보트의 총 길이는 8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주인공은 이 공간을 리처드 파커와 나눠 쓰게 된 겁니다.
0: 네.
1: 사실 파이는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리처드 파커와 둘만 남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라고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돼버리자

0: 그럼에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 자, 이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가득한 주인공 파이가 바다 위에서 고군분투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0: 네. 그래도 호랑이인 파커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파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리차드 파커를 조련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1: 네.
0: 이 과정에서 점점 짐승처럼 변해가면서 정신줄을 놓는 그 파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훌륭하게 그려져요.
1: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간이 점점 짐승화되는 모습.
0: 네.
1: 호랑이와 같이 사는 게 쉽진 않을 텐데 그래서 파이가 어떻게 지내요? 좀
0: 나름의 노하우를 습득을 하는데요.
1: 네.
0: 일단 리차드 파크가 깨어있는 낮 동안에는 구명선에 연결한 그 튜브에서 파이가 지내면서
1: 네.
0: 그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생존 지침서였거든요. 그걸 계속 읽습니다.
1: 네네.
0: 그렇게 이제 낮 동안에 떨어져 지내는 거죠. 그리고 리처드 파커가 자기를 잡아먹지 않도록 낚시를 해서
1: 네.
0: 그 낚은 먹이를 파커에게 줍니다.
1: 그렇다면 이제 공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0: 그렇죠.
1: 먹이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0: 네, 약간 그런 관계가 된 거죠.
1: 네.
0: 리처드 파커도 사실은 파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1: 네.
0: 그렇게 되면 그 파커 역시 혼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 건지도
1: 그럼요.
0: 모릅니다.
1: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0: 네.
1: 거예요.
0: 아무튼 이렇게 둘은 불안한 동거를 하게 된 거죠.
1: 네.
0: 이러면서 둘은 약간의 우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1: 약간의 우정이라.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친구인데. 그렇죠? 조난당하는 상황 자체를 좀 그 관계에서 좀 비유를 한 것 같기도 하네요.
0: 네. 이 조난이라는 상황에 그 공포를 먹으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상황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동반자라고 생각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반드시 극복해야 될 상황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소설의 그 메타포가
1: 네.
0: 굉장히 여러 층위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아마 네 번, 다섯 번 읽어도 새로운 의미가 계속 발굴될 겁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이 조난이란 상황 또 이 호랑이 리처드 파커에 대한 메타포들이 지금 깔려있다.
0: 그렇죠.
1: 그걸 좀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0: 이따가 결론부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1: 네.
0: 이렇게 파이는
1: 네.
0: 정말 힘든 나날을 버텨갑니다.
1: 네.
0: 그러다가 도저히 더는 못 버티겠다 이렇게 느꼈을 때
1: 네.
0: 마침내 눈앞에 섬이 하나 보입니다.
1: 아, 드디어 살아난 건가요?
0: 네.
1: 네.
0: 거기 섬에 가죠. 그래서
1: 네.
0: 가보니까 이 섬이 일단 굉장히 안락해요.
1: 네.
0: 그래서 한숨을 돌리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도 궁극적인 안식처는 될 수 없었어요.
1: 왜죠?
0: 낮에는 굉장히 쉬기 좋거든요.
1: 네.
0: 그런데 밤이 되면
1: 네.
0: 이상하게도 이 섬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섬으로 돌변해버립니다.
1: 여기도 뭐 맹수들이 있어요?
0: 이게 뭐냐면 소설에서는
1: 네.
0: 좀 환상적으로 그려지는데 밤이 되면 호수가 산성화가 되어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녹여버려요.
1: 네.
0: 이 근처에 가면 몸이 녹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멀쩡한 나무가 밤이 되면 나무에서 이빨이 나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것들을 막 잡아먹어요.
1: 아유, 네.
0: 그러니까 이 섬 자체가
1: 네.
0: 그 생명체를 잡아먹는 식인 섬인 거죠.
1: 네.
0: 여기 이제 좀 환상적으로 처리되고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섬에서 파이는 놀랍게도 파커와 함께 탈출합니다.
1: 네. 파커를 데리고요?
0: 그렇죠.
1: 파커를 여기서 제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이 부분도 의미심장한 거죠. 이것도 이제 결론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1: 아니, 저는 이걸 영화를 보면 봤고 정말 제 인생 잠깐 최고라고 생각했던 영화인데
0: 그러니까
1: 내용 잘 기억이 안 나네.
0: 어차피 바다로 가서 고생할 거면서 이게 왜 나오냐면
1: 네.
0: 이 섬이 진짜 낮에는 편안해 보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섬에 그냥 있는다는 거는 안락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망망대해에서
1: 그러네요.
0: 파이가 삶을 그대로 포기해버린다.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 섬에서 편안한 이 섬에서 탈출해서 다시 파커와 함께 바다로 나간다는 거는
1: 네.
0: 고난한 삶을 직면하겠다는 거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인 거죠.
1: 배를 타고 다시 망망대로 역으로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닌데.
0: 굉장히 고급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1: 왜요?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오늘만큼은 스포일이 여러분들 독서에
0: 알겠습니다.
1: 도움이 될 거라고
0: 네.
1: 계속 얘기해 주세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둘은 한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0: 바다로 가서 또 기나긴 표류를 하죠.
1: 네.
0: 그리고 마침내 진짜 육지인 멕시코의 어느 해안에 도착합니다. 배가 침몰한 지 무려 227일이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리처드 파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숲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1: 아, 매정하네요. 아니, 그래도 그 긴 기간 동고동락을 했는데 파이 입장에서 섭섭하겠네요.
0: 그렇죠.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는 친구라고 여겼는데
1: 네.
0: 이렇게 떠나보낸 리처드 파커가 야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1: 네.
0: 그리고 나중에 나의 생존 소식을 듣고 보험회사의 조사원이 나를 찾아오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1: 네.
0: 하나도 빠짐없이 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조사원이 내 얘기를 믿지 않는 눈치예요.
1: 아, 그렇죠. 이거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호랑이와 한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좀 납득하기 어렵죠.
0: 심지어 친구가 되어서
1: 아이카,
0: 돌아왔다.
1: 네. 네.
0: 그러자 파이가 말합니다.
1: 네.
0: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가요? 좀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야기가 저한테 있는데요.
1: 네.
0: 들어보실래요? 실은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 덕분에 살아남은 이야기를요. 이게 좀 현실적인데 어떤 버전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드시나요?
1: 네.
0: 그 말을 듣고 조사원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보고서의 결론부에 이렇게 씁니다.
1: 네.
0: 유일한 생존자인 인도인 피신 몰리토 파텔의 사연은 이를 데 없이 힘들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용기와 인내를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다. 이 조서관의 경험으로 볼 때 그의 이야기는 난파선 역사상 어느 사건과도 견줄 수 없다. 파텔만큼 오래 생존한 조난자는 없었다. 더구나 벵골 호랑이와 함께 생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파이가 조사원에게 들려준 생존 이야기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현실적이고 잔혹한 이야기였고
1: 네.
0: 다른 하나는 비현실적이고 동화적인 이야기죠.
1: 두 가지 이제 버전을 네. 던졌을 때
0: 조사원은
1: 조사원이, 네.
0: 이 비현실적이고 동화적인 네. 후자를 택했죠.
1: 그랬네요.
0: 그래서 후자를 택해서 보고서를 쓴 걸 보고 저는 진짜 뭔가 규정하기 어려운 떨림을 느꼈어요.
1: 어떤 떨림?
0: 그러니까 이유는 현실적이고 잔혹한 이야기는
1: 예.
0: 주인공 파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요리사의 시신을 먹은 걸 암시하거든요.
1: 아, 예.
0: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결국 이 난파선에 탄 동물들은 다 사람이었던
1: 거예요.
0: 거죠.
1: 약간 이제
0: 처음부터 동물은 아예 타지 않았던 거죠.
1: 네. 그래서 폭우를 만나고 조난당했을 때 자신과 동물만 남겨졌다고 쓴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인도에서 떠날 때부터
1: 예.
0: 동물들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물들과 함께 조난당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조난을 당한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초반에 얀마테리 그 구축한 설정이 있잖아요.
1: 네.
0: 주인공의 아빠가 동물원을 했다. 그래서 배에 동물들을 실은 게 굉장히 기막힌 설정이 되는 거죠.
1: 근데 지금 마지막까지 호랑이는 남겨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호랑이도 뭔가 상징이에요?
0: 그렇죠. 영화를 보셨고 또 이제 네. 뭐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호랑이는 사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했던 파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1: 네.
0: 거죠.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 발현된 폭력성이 가득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도시에서 살던 순수한 자아와 망망대해에서 광포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폭력적인 자아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즉 벵골 호랑이가 자신을 해칠 수도 있었지만
1: 네.
0: 이 벵골 호랑이가 없었으면 자기 역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거죠. 바다와 맞서서
1: 네.
0: 살아야 했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달리 보자면 이 폭력적인 자아가 자기를 해칠 수도 있었지만 자기 안에 그런 면이 없었으면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거죠.
1: 그래서 아까 그 리처드 파커 호랑이가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고 얘기를 한 거네요.
0: 그렇죠. 스스로 안 거죠. 조난 생활이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것을 네. 알아서 그래서 폭력적인 자아를 자기 스스로 네. 놓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책에 있는 그 130쪽에 나와 있는 대사가 좀 다르게 보여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네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딱 종합해서 그 결론을 알고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동물과의 대화가 아니라 뭔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였고
0: 자기 혼자
1: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어떤 예, 주문이었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0: 자기의 또 다른 자아와 싸운 건데 자기 내면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네. 선과 악의 싸움인데 네.
1: 그래서 지금 130쪽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0: 책을 네. 보면 네. 주인공이 파이가 리처드 파커와 대사를 나누거든요. 네. 그게 혼잣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의성어만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사가 이래요. 이 구멍 부표 보이니 리처드 파커 이게 보여? 이걸 꼭 잡아. 영차 고딕체예요.
1: 네.
0: 다시 해볼게. 으차 네. 고딕체예요. 네. 그러니까 영차와 으차만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처드 파커와 나는 대사 말고 휙휙 영차 이런 말만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1: 아, 지금 그 고딕체가 본인이 한 말들이고 그 그렇죠. 나머지들은 그냥 서로 혼자 안에서 내면에서.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이 실제로 입 밖에 꺼낸 말은 고딕체로 된 의성어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드체가 이 고딕체가 네. 사실은 이때 혼자뿐이었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복선 역할을 했던 거죠.
1: 근데 그 읽을 때 이제 그 후반에 어떤 그 결론을 뭐 읽을 때 아셨어요? 여기만 왜 이 볼드체로 돼 있나 의문이
0: 저는
1: 있었어요.
0: 사실 영화를 먼저 보고
1: 아,
0: 봤기 때문에
1: 아.
0: 읽으면서 아 정말 이거 대단한 설정을 곳곳에 심어놨네 하면서 봤죠. 그나 볼드체가 아닌 거는 네. 결국 이제 리처드 파커한테 네. 즉 자기 자신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건넨. 내면적인 대화한 거죠.
1: 굉장히 그 정교하게 잘 짜여진 소설이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두 번 읽으면 새롭게 보이는 게 많고요. 네. 그리고 이 그 소설이 첫 번째 이야기, 조사원한테 얘기한 그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혼자 처절하게 생존한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하진 않아요. 다만 두 번째 이야기만 굉장히 길게 언급을 합니다.
1: 네.
0: 바로 동물들과 그것도 벵골 호랑이와 같이 살아온 이야기를요.
1: 네.
0: 그래서 조사원이 이 파이가 얘기한 두 번째 이야기를 채택해서 보고서에 싣잖아요.
1: 네.
0: 저는 그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1: 네.
0: 그 이유는 그 조사원이 인도주의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바로 소설의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을 해주기 때문에 큰 감동을 느낀 거예요.
1: 소설의 존재 이유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은 너무 날 것이잖아요. 실수 가득하고 때로는 위선적이고 때로는 네. 위약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삶을 가공할 필요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야 우리의 삶을 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파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그러네요. 이야기인 거죠. 나락에 떨어진 한 소년이 구조받기 위해서 혹은 구조받기 전까지 자신이 한 행동을 용서받기 위해서
1: 네.
0: 신 앞에서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을 납득할 만한 이야기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삶의 서사를 재구성해서
1: 네.
0: 자신을 납득시키는 합리화 과정을 합니다. 이걸 뭐 기억의 왜곡이라고도
1: 네.
0: 하고 뭐 얘기를 할 때 가공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책을 다 읽고 생각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파이는 이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죠.
1: 네.
0: 내 안에도 파이는 살고 있는 거죠.
1: 네.
0: 살면서 스스로 기억을 왜곡한 사람이라면 달리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재밌네요. 저는 영화로 한번 얼핏 봤기 때문에 어떤 이면의 이런 철학적인 것에 대한 그 고민, 어떤 그 공감을 잘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책으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어떤 곡 오늘 또 붙여주실 거예요?
0: 리처드 파커가 호랑이잖아요.
1: 네.
0: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밴드 라이프 앤 타임이 부른 호랑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호랑이. 그 리처드 파커가 호랑이요. 잖아요.
1: 네.
0: 우리의 또 다른 자아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1: 아, 자,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내 안에 또 다른 호랑이 혹은 오늘의 주인공 파이의 모습은 없는지 좀 생각해보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파이 이야기 오늘 재밌게 들었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앤 타임의 호랑이 같이 들으면서 네, 다음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1946년 이탈리아 로마, 흑백 화면 속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살며시 눈을 뜬 델리아가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돌아오는 것은 남편 이바노의 다정한 화답이 아닌 그의 커다란 손바닥.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따귀를 맞은 델리아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고 반지하집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델리아의 모습이로 프랑카 레이몬디의 곡 아프리테 르 피네세트레, 즉 창문을 열고 라는 뜻의 제목을 지닌 노래가 흐릅니다. 불행해 보이는 델리아의 상황과 달리 가사말은 어쩐지 희망찹니다. 내일의 행복이 기다려요. 은빛 구름과 기다림 속에서. 달은 이미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델리아의 집에는 남편뿐 아니라 가족이 더 있습니다. 딸 마르첼라,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 입만 열면 욕부터 하는 어린 아들 형제 둘이 거실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건넌방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아버지도 있죠. 요즘 이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마르첼라의 결혼입니다. 부잣집 아들과의 혼담이 오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첼라는 결혼을 통해 어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염원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분연한 결심과 함께요. 가족들의 식사와는 별개로 시아버지의 식사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델리아의 몫입니다. 일을 나가기 전 서둘러야 하는 일과입니다. 사사건건 델리아를 무시하며 큰소리만 떵떵 치는 시아버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내 아내는 여왕처럼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델리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죠. 어머니는 결국 5층에서 뛰어내리셨잖아요. 집 바깥은 곧 열릴 국민투표로 매일 소란합니다. 하지만 델리아의 머릿속은 그저 돈을 모아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마련해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고 특히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찾아오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한때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전라권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한편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밤 시간대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해수면이 더욱 높아지면서 폭풍

홍해일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서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모레 아침 최저 기온도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파주 18도. 낮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파주 32도.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17도, 춘천 18도, 원주 18도, 대관령 10도. 낮 기온은 철원 31도, 춘천 32도, 원주 31도, 대관령 24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8도, 강릉 18도, 동해 18도.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7도, 동해 25도입니다. 충청 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신규 청주 20도, 충주 18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천안 18도, 보령 19도.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천안 31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9도, 군산 19도, 광주 20도, 목포 20도, 여수 19도, 순천 19도. 낮 기온 전주 32도, 군산 31도, 광주 31도, 목포 30도, 여수 28도, 순천 29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포항 17도, 안동 16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진주 17도. 낮 기온 대구 30도, 포항 28도, 안동 30도, 부산 28도, 울산 28도, 진주 30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북한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18도, 신해주 18도, 괴성 19도. 낮 기온은 평양 30도, 신해주 26도, 괴성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2도, 현재 습도는 58%입니다.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되고 영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체결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15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에 문안이 수정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명시적으로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만 선박에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60일 이후엔 해상 안전과 항행 지원, 환경 보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게 수수료를 받아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을 갖고 내년 예정된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계기로 교황의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소개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교황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교황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젯밤 김명수 전 의장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창차장, 김웅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해임과 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계엄 당시 각각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했던 오부명 전 경북청장, 임정주 전 충남청장은 해임됐습니다. 또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육상 지방선거 당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견됐지만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당일 오전 11시 40분에서 50분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 번호 부여를 문의했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광주 전남 북부엔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말하는 좋은 연기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이라고 하죠. 노래도 목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부르는 사람이 고수라고 하는데요. 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독자에게 곱씹어보게 하는 글이 힘을 빼고 쓴 좋은 글일 텐데요. 오늘 문학이야기에서 만나볼 작품,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 대표작 오후의 마지막 잔디, 그런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나른한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후의 마지막 잔디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이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마치 에세이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초기의 대표작이죠.
2: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79년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고 하는 소설로 데뷔를 했는데요.
1: 네,
2: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 단편집 중국행 슬로우보트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네. 이 작품집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 작품도 읽어봤었는데
1: 네.
2: 이번에 한 출판사에서 이걸 아예 단행본 형태로 출간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읽게 된 거예요.
1: 네.
2: 근데 이런 소설이었나? 싶으면서 저도 굉장히 낯설고 네. 그리고 이게 일러스트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1: 맞아요.
2: 아 정말 그 한 편의 단편 소설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좀 독특한 감흥도 줘서 이번에 네.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1: 그 일러스트가 굉장히 평화롭기도 하고 워낙에 또 일러스트 작가 또한 하루키 못지않은

0: 유명한 분이어서 책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 안자이 미즈마루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하루키와 비슷한 세대이고요. 또 오랫동안 하루키와 공동작업을 하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0: 네. 네,
1: 특히 에세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0: 맞아요.
1: 그걸 안자이 미즈마루가 그렸습니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한데요. 이 오후의 마지막 잔디를 위해서 그린 한 20여 점 정도의 일러스트를 원래는 이제 1987년에 한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안자이 미즈마루가 그 타계 10주기를 2024년에 네, 이제 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글과 그림이 딱 한 권의 책 책으로 얽힌 이 일러스트 픽션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0: 네.
1: 한국에도 번역이 되면서 또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0: 이 소설이 특별했던 게 평범한 일상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무라카미 하루키만의 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읽다 보면 왠지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0: 네.
1: 어떤 작가의 경우에는 아 이건 나는 진짜 작가는 못 되겠다. 이렇게 좀 압도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키는 그러진 않아요.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아 이거 그냥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네. 쓰고 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사실은 그게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았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저는 진짜 대단한 능력은 그리고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힘 빼고 뭔가를 하는데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왜 윤정원 아나운서께서도 아나운서라고 하는 이제 직업을 택해서 좀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오셨잖아요. 근데 보면 윤정원 아나운서께서는 되게 편안하게 진행하시잖아요. 힘을 줘서 내가 이 부분은 되게 강조해야지. 이렇게 다 네. 의도하고 한다기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그게 경험이 몸에 체득되어서 이렇게 힘을 뺄 부분과 줘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딱 짚어내시잖아요.
0: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또 비교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1: 근데 하루키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평범한 일상의 별거 아닌 이야기. 이게 제목부터가 오후의 마지막 잔디인데
0: 네.
1: 이거 내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이야기. 잔디 깎는 아르바이트 그쵸. 했던 이야기거든요.
0: 예.
1: 너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다 읽고 나면 아, 별거가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 하루키 소설의 특징이고 그래서 네.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합니다.
0: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실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가이고 많은 작가에게 영향도 줬고 또 많은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1: 네. 뭐
0: 무라카미 하루키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다니엘 헤니.
1: 맞아요.
0: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분들도 또 무라카미 하루키를 찾아야 했고.
1: 그렇죠.
0: 근데 참 데뷔부터가 참 소설 같은 분이죠.
1: 네. 1979년에 데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까지 하루키는 재즈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0: 네.
1: 대학 때 결혼도 했고 아 근데 내가 뭔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래도 회사원은 못 되겠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재즈 뭐 클래식을 들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바를
0: 네.
1: 운영해야지 라고 해서
0: 바 안 했으면 글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네.
1: 그래서 하루키가 열심히 정말 네. 일을 했다고 에세이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바 영업이 끝난 다음에 밤부터 새벽까지 하루키가 퇴근하지 않고 남아서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낸 작품이 바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인데
0: 네.
1: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소설의 형식이 독특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소설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상처럼 1,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줄거리는 있지만 왜 이렇게 짧게 짧게 서술이 되어 있지? 이거 정말 독특하다. 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하루키의 말을 빌리면 매일 퇴근 후에 조금씩 글을 썼기 때문에 형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0: 네.
1: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루키는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전업 작가로서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게 되고요. 정말 작가로서의 프로페셔널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고 하는 에세이도 펴냈는데 거기에 보고 있으면 소설가는 아무나 될 수 있다. 링에 올라오세요. 근데 여기서 버텨내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중성과 뭐 작품성을 고루 갖췄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뭐 노벨문학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0: 네. 자, 오늘 감상할 작품 오후의 마지막 잔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이 소설은 30대 중반의 주인공이 19살 무렵의 여름에 이 잔디깎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가 멀리 살고 있는 애인과 헤어진 뒤에 이제 내가 여자친구와 원래는 여행 떠나려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는데 헤어져버렸네? 그럼 난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잔디 깎기 일도 그만두려고 해요. 네. 하지만 사장이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일을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고 이제 언덕 위의 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중년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미 잔디가 짧게 정돈 되었는데 더 짧게 깎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0: 네.
1: 당연히 주인공인 나는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도 평소처럼 꼼꼼히 잔디를 깎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내어준 샌드위치도 먹고 하며 이제 그 여자의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루 동안 벌어진 일 안에 자기의 끝나버린 연애 그리고 누군가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밀려 들어오는 작품이 바로 이 오후의 마지막 잔디입니다.
0: 네. 그 일러스트 그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여유로움 같은 것도 느껴지고 일본 작가가 쓴 건데 캘리포니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인데
1: 네.
0: 정말 그 여자친구와 이별했다고 해서 잔디 깎는 일을 안 한다는 그 사고 자체도 참 여유롭지 않나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하루키 소설의 인물들이 보면 뭔가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있어요.
0: 맞아요.
1: 이 잔디깎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도 돈을 모은다. 근데 그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다. 근데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니 나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겠다. 되게 논리정연한데
0: 네.
1: 그래도 어쨌든 여자친구랑 뭐 여행 안 가더라도 그 돈은 필요할 거 아니겠어? 뭐 계속 그쵸, 알바하면 좋잖아.
0: 네. 네.
1: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네. 텐데 아루키의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별을 했다라는
0: 네.
1: 것이죠. 근데 소설에서는 이게 좀 담담하게 제시가 돼요.
0: 네.
1: 이별 편지를 이제 받은 다음에 보통 같으면 막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면서 상대를 막 원망하고
0: 네.
1: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주인공은 그냥 맥주 마시고 그리고 자기의 화풀이로서 연필을 부러뜨리는 정도?
0: 네.
1: 그리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갑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루키적인 정서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 인물들이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어쩌지 못하고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그걸 곱씹게 되면서 천천히 그걸 음미해가는 주인공들. 그 상실을 뒤늦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루키 소설의 인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마인드로 잔디 깎으면 대충 깎을 것 같은데
1: 네.
0: 또 굉장히 우수 직원이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잔디를 너무 잘 깎아서
1: 예.
0: 그 회사도 좋아하고 고객마저도 더 만나고 싶어하고
1: 네.
0: 예,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1: 제가 하루키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전작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일을 잘합니다.
0: 그러니까요. 대충 네. 하는데.
1: 네.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들이 뭐 대다수인데
0: 그렇죠.
1: 이 남자 주인공들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여자친구를 잘 만듭니다.
0: 하루키가 글 쓰는 거랑 비슷한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뭘 이렇게
0: 네.
1: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다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주인공 입장에서 본인이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대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0: 다른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1: 맞아.
0: 뭔가 여유로워 보이는데 굉장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거.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잔디깎기 알바생들은 기계를 먼저 많이 돌리고
0: 네.
1: 손으로 하는 건 최대한 적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야 이제 같은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은 기계에는 최소한으로 하고
0: 네.
1: 손으로 많이.
0: 장인이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꼼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벌초 작업 저는 떠올렸는데
0: 네. 네,
1: 손으로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사람은 땡볕에서 바로 그 일을 해냅니다.
0: 마지막으로 만난 고객 그 중년의 여주인은 남편이 죽은 뒤로 계속 업자를 불렀는데 이제 가장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제 계속 뭔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예, 이 중년의 여주인과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작품에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인데요. 그냥 마지막 길이 있고 아 뭔가 좀 독특해 보이는 사람이네 정도의 인상을 처음에는 줘요.

0: 네.
1: 그런데 점점 지나게 되면서 아, 이 여자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0: 네.
1: 뭔가 이 여자의 삶이 그다지 좀
0: 사연이 있다.
1: 네, 순탄치 않은 것 같다.
0: 네.
1: 공허함이 있구나라고 맞아요. 짐작이 되고 그다음에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딸은 정작 지금 집에 없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이 뒤에 언급이 되지만 집 주인이 좀 보여줄 게 있다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주인공을 이제 불러들이고 딸 방을 보여주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 방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좀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기묘한 주문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남편이 사망을 했으니 상실을 겪은 사람이고 딸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그런 상실감을 안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 여주인이 잔디가 충분히 짧은데도 다시 그 잔디 깎는 일을 의뢰한 것을 보면 뭔가 이 여자에게 결핍이 존재하고 있고
0: 네.
1: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의 그런 꼼꼼한 잔디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추억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0: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그렇게 낯선 사람 집에
1: 네.
0: 쉽게 들어가는 것도 보통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1: 네.
0: 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천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 같기도 하고
1: 요즘 같으면 네. 그렇죠. 네. 뭔가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
0: 그렇죠.
1: 뭐 이런 생각도 들고
0: 처음 보는 한데. 사람 집인데 어쨌든
1: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작품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과는 좀 확실히 시대적인 간극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루키 소설이 기본적으로 환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키 소설을 리얼리즘 소설의 계열, 그러니까 현실적인 작품도 없는 건 아닌데 거기에도 뭔가 좀 현실이지만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뒤섞여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1: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 거죠.
0: 맞아요.
1: 분명 아주 현실적으로만 보면 빨리 알바 끝났으면 돈 받고 가야지.
0: 맞아요.
1: 이게 마인드인데 그러지 않는 거죠.
0: 그러니까
1: 이 주인이 뭔가 이 성실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조금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주인공 역시 앞에 이별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좀 알아봤다는 점에서 저는 그 개연성을 하루키가 소설에 좀 마련해뒀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여주인이 그 2층에 잠긴 방을 열어서 보여주게 됐는데 거기에 뭐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전형적인 10대 여자의 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학생용 책상이나 작은 침대나 화장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또 사용되지 않는 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여주인이 옷장도 열어보라고 하고 서랍도 열어보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0: 네.
1: 근데 이래도 되나? 싶은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
0: 독특하긴 해요. 네. 예.
1: 그래서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물어봐요. 근데 최대한 성실하게 막 이 주인공이 답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사실은 여주인이 딸을 그 잃어버린 어떤 부재를 이런 방식으로 견디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지 자기 안의 상처를 아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정말 서로의 아픔을 구구절절 토로하지 않지만
1: 네.
0: 충분한 교감을 나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아까 제가 주인공이 여자친구와 이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인의 집에서 그녀의 딸의 방을 구경하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서 나는 동시에 그 자기 여자친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은 내가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또 알게 되고
0: 네.
1: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여자친구의 모습이나 이런 게 또 잘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절을 통과해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아픈 기억과 대면해야 되는 상황. 그게 지금 이 주인에게는 딸의 방을 보는 것 그리고 주인공에게는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통과 의례를 해나가게 되는 아주 느슨한 연대 이런 것을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제목이 말하는 오후의 마지막 잔디는 어떤 의미일까요?
1: 이 작품의 시간, 분위기, 상실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후라고 하면 이제 낮 12시가 지난 이후의 시간인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오후는 분명 환하지만 동시에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청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한창이고 뭔가 아름답지만 동시에 이제 절정이 지나서
0: 네.
1: 각 이렇게 떨어져가는 시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30대 중반의 주인공이 자기의 10대 후반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제는 청춘의 시절을 지나버린 사람이 아, 그때가 바로

0: 내 오후가 시작되는 지점이었고 그때 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지. 근데 아, 나는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상황이었고 뭔가 기묘한 여자 그 의뢰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일을 겪었지.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말 역시 되게 의미심장하게 여겨집니다. 우선 당연히 아르바이트의 마지막으로 맡은 임무니까
1: 네.
0: 마지막 정원에 잔디가 맞는데 실은 그 마지막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끝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일의 끝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끝, 여자친구와의 관계의 끝, 그리고 이 여자 주인에게 있어서는 딸이나 남편과의 이제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려고 하는
1: 네.
0: 그런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잔디라고 하는 것도 좀 저는 이상한 사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깎으면 말끔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잔디가 정리가 맞아요.
1: 예.
0: 정리는 안 되는데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건 기억과 저는 좀 그 공통점을 이룬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인공이 그날의 잔디를 마지막으로 깎았다고 해서 여자친구의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1: 네.
0: 다만 그 기억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건데 이렇게 오후와 마지막 잔디가 결합하면서 이 제목은 어떤 한 시절의 끝을 가리키게 됩니다.
1: 네. 하루키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상실은 끝까지 해낸 작은 일 가운데 지나간다. 이 점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루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소설에 담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독자 여러분의 몫이죠.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1: 네.
0: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하루키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이런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죽하면 왜 그 노르웨이의 숲
1: 상실의 시대.
0: 그렇죠.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역돼서
1: 맞아요.
0: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나에게서 떠나버린 그 무언가를 뒤늦게 붙잡으면서 그걸 천천히 곱씹는 행위들. 근데 그 상실감을 견뎌내는 것은 결국 작은 일, 뭐 이렇게 잔디를 깎는 일이라든가 뭔가 자기 일상의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그걸 서서히 자기 안으로 좀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하루키는 초기작부터 그에 대한 주제의식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무라카미 하루키 초기 대표작 오후의 마지막 잔디 문학평론가 허이 씨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을 아는 만큼 감성도 깊어집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K-재즈를 찾아서 기대되는 뮤지션들의 곡들을 만나볼게요.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요즘은 뭐 예전에 비해서 재즈 본고장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참 많고
2: 예.
1: 재즈 연주자로 보컬리스트로 활동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재즈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새로 등장하는 젊은 재즈 국내 뮤지션들을 일일이 만나보지도 못하고
1: 너무 많이 나오니까
2: 예, 너무 많이 나오니까
1: 네.
2: 저도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지난 대략 뭐 짧게 잡아도 20년 동안 한국 재즈는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뭐 워낙 연주자의 숫자가 양쪽으로도 늘어났고 또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국내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뮤지션들을 종종 볼 수 있고요. 또 아울러서 재즈 팬들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재즈 클럽의 숫자뿐만 아니라
1: 네.
2: 전국적으로도 뭐 지자체 단위에서 벌어지는 재즈 페스티벌이
1: 많더라고요.
2: 좀 몇십 개 되거든요. 이런
1: 무대들도 따로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숫자도 참 늘어나고 있고
1: 네.
2: 그래서 정말 재즈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음악을 좀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좀 소수가 듣는 그런 음악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중화의 문턱을 많이 넘어섰다라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만약에
1: 네.
2: 한국 정말 한국 무대에 와서 그 어떻게 보면

0: 굉장히 커다란 인상을 받고 가는 해외 거장 뮤지션들 많거든요. 일단은 청중들의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해외는 재즈를 좋아하게 된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그런 점은 참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대부분 연령층들이 좀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가 짧은 만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연령층들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제 연주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SNS 보면 나 락스타 된 것 같아. 이게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안 좋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글도 막 올리시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젊은 재즈 팬들이 많은데 한국은 독자적인 재즈가 있어? 이런 질문도 외국 연주자 또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재즈 팬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화두가 되는 K-재즈라는 말로 제가 좀 표현해 본 건데요. 우리나라 이제 K-팝이란 말은 거의 이제 완전히 일반 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지 음악이 한국에서 출발했다라는 점을 넘어서서 사실 K-팝은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독특한 우리만의 정서와 기법이 있거든요.
1: 네.
0: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K-팝이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재즈에도 과연 그런 점이 있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 뮤지션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뮤지션들과 손쉽게 이제 녹음도 가능하고 연주도 가능하고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실력을 갖췄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0: 만의 독특한 맛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뮤지션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요. 베이스 연주자 김성배 씨의 앨범이 발표가 되었는데
1: 네.
0: 원래는 이제 2013년도에 CD로 발매되었던 음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걸 이 앨범이 다시 LP로 재발매가 되었는데 지금 주변인 일본과 그리고 또 중국의 재즈 팬들이 이 음악을 듣고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고 있고 굉장히 그렇군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좀 반응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김성배 씨의 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스턴 레스토랑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듣기 전에 그 곡의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스턴 레스토랑 그러면 뭐 동양의 식당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분이 뒤늦게 재즈 연주를 시작하면서 원래 집이 천안이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데
1: 네.
0: 그래서 천안에서 연주를 하고 싶으니까 밤늦게 이제 서울 재즈 클럽에 와서 연주를 하고 다시 이제 천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미 이제 내려가는 기차가 다 끊겼던 거죠.
1: 아.
0: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차까지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천안역에 내리면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를 또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버스 올 때까지 시간 텀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비 오는 날이었는데 천안역 앞에 불이 이렇게 켜 있는 그 동부 식당이라는 식당이로 봤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스턴 레스토랑인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연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아 이렇게까지 연주 활동을 해야 하나라는 그 여러 가지 상념들이 있었겠죠.
1: 네.
0: 이런 느낌이 이제 이 음악 안에 녹여져 있는데 전 들으면서 아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니까 꼭 국악을 떠나서
1: 네.
0: 우리만 연주자들만이 갖고 있는 정서가 묻어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김성배 씨의 이스턴 레스토랑 들어보시죠.
1: 네.

0: 네, 우리 전통가요의 무슨 전주 같은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1: 그렇습니다.
0: 말씀하시는 예. 뭐 한국적인 재즈라는 느낌 뭔지 알 것 같네요.
1: 예, 그러니까 뭐 꼭 한국적인 재즈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또 많은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즈와 우리나라 민속음악, 국악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섞어서 음악을 만들어 보는 시도들도 있는데
0: 그렇죠.
1: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또 음악적인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0: 네.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요에서 이렇게 은연 중에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코드나 멜로디를 가지고서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한국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정서 같은 것들을
0: 맞아요.
1: 음악적으로 잘 포착해서 만들면 그것이 곧 K-재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스턴 레스토랑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부 식당인데
0: 그러게요.
1: 예. 예. 그런 한국인의 어떤 정서 같은 게 잘 묻어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다음은 어떤 뮤지션인가요?
1: 예. 저희 이 문화공감을 통해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보컬리스트인데요. 바로 전송희 씨입니다. 사실 전송희 씨는 국내에서 음악 활동을 오래 한 적은 없었고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에서 클래식 작곡과 재즈 보컬을 연마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의 활동이 음악적인 출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적인 것이 더욱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좀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0: 네.
1: 발표하는 음반마다 물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보컬리스트이고 그 점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음악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또 우리의 국악과 또 그 재즈 사운드를 섞어서 아주 탁월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0: 그렇군요.
1: 그 이전부터 사실 한국적인 정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한 보컬리스트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 이전에 이제 비니시우스 고메즈라고 하는 또 해외 기타리스트와 함께 듀엣곡을 앨범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여기에 보면 Expecting Spring 그러니까 봄을 기다리며 봄을 희망하며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에서는 전송희 씨가 노랫말을 완전히 우리말로 작곡해서 딱 들어보면 한국인만이 역시 느낄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정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0: 네.
1: 한번 전송희 씨와 비니시우스 고메즈의 연주 들어보시죠.

0: 네. 아, 이 곡도 해외 재즈 전문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적인 재즈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는 결코 무슨 미국 뮤지션들이나 유럽 뮤지션들이 쓸수 있는 곡들이 아니죠. 이거는
0: 맞아요.
1: 오로지 한국 뮤지션이 쓸수 있는 그런 멜로디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 K재즈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곡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 한국적인 재즈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1: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에서 재즈가 제일 처음에 녹음된 곡들은 1939년도에 소위 일제 강점기 시대였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즈 녹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주 소수였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김혜송이라는 뛰어난 작곡가 겸 밴드 리더가 그때 이 재즈를 녹음하기 시작했는데요. 청춘계급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창작곡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당시에 이제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였던 트로트와 재즈가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같은 해에 손목인 선생이 부른 그 베니 굿맨의 곡 싱싱싱이라는 곡도 번안가요로 나왔기 때문에 해외 음악을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작업도 있었습니다만 독특하게 우리의 정서를 담은 그런 재즈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한국적인 풍토와 섞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우리와 이제 미국 또는 유럽과의 음악들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러 정보가 들어오면서 재즈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해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또는 유럽이라는 훨씬 재즈가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의 것들을 답습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적인 정서가 점차 사라지는 것도 좀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재즈가 7, 80년대 소위 한국 재즈의 1세대 선생님으로 불리었던 분들이 연주한 음악보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한국적인 그런 좀 모습들이 사라지면서 더 국제화됐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한국적인 그 개성은 좀 옅어졌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다시 좀 한국적인 그런 측면들도 되살리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한편에선 있지 않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사실 뭐 한국적인 느낌, 너무 민족적인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한국 뮤지션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아티스트의 개성을 갖는 것, 개성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K재즈 또는 한국 재즈가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끝으로 한곡더 들어보죠.
1: 피아니스트 이민건 씨의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1980년대에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기 이전에 조동진 씨, 포크 가수 조동진 씨 밴드에서 또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다양한 음악으로 음악을 연마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재즈를 연주하면서도 그 음악적인 그 바탕에 한국적인 정서가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죠.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연주한 우리들의 여행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기대되는 K재즈를 중심으로 한 음악 만나봤습니다. 황덕구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덫에 걸린 쥐에게 에리 캐스트너. 원을 긋고 달리면서 너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냐? 알겠느냐? 내가 달리는 것은 헛일이라는 것을. 정신 차려. 열린 출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출구 없는 덫을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리는 목표를 생각하면 덫이 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리 캐스트너의 덫에 걸린 쥐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죠. 잠실 개표사업 시위는 두 번째 주말을 맞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사태의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운영 방식과 조사 대상 등 이견이 큰 상황이라 여야의 신경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내부에선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각각 분출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여야 당내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인앤 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위원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석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네 분과 함께합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질문으로 이 국민의힘 재선거 소총 의결 뉴스를 한번 좀 여쭤보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후 5시 반 긴급 최고위원회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 광주 등 이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서 재선거를 소총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현미 대변인님, 네. 이 의견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3: 사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공언했었고 그렇다면 재선거는 국회 손을 떠난 겁니다. 네. 가르마는 어디서 탈 수 있느냐. 이건 법원에서 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선된 이 승리를 한 후보자들이 본인 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의 소청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네. 1차적으로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등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니 선관위 선에서 이것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 주십시오라는 소청을 하는 거고요. 네. 이거를 선관위에서 기각한다.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러면 단심제로 대법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으로선 선관위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네. 법원 단계까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고요. 이때 경우의 수는 아 그러면 이거는 정말 투표용지 단순히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이 중대하게 참정권이 침해돼서 승패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다라고 보면 이거는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네. 지금까지 치렀던 이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가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기각을 하면 그냥 확정이 지금 상황 그대로 되는 겁니다.
0: 네. 이거 강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판단이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재선거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건 맞습니까?
4: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이 여당이 해야 될 몫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소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소청이 이번 17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미 그 투표 날에 선관위 측에서 이거 재선거할 사안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관위 차원에서 마무리될 리는 없고 아마 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이 아마도 관건이 되겠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 검경 합수본에서 하고 있는 그 증거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거를 꾸려서 뭐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 여기에서의 자료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되지 않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네. 여야 없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0: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 반발이라는 것은 이제 범위에 있던 문제라든지 네. 뭐 그런 거는 뭐 일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여야 간의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이게 서울시장만 선거 이번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비례의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받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시의원, 구의원 정도는 뭐 받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받았냐 이 문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투표 용지가 공급이 부족해서 돌아간 사람이 또 얼마인지도 모르는

0: 직접 이 항의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분하고 있는 참정권 침해를 공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저는 굉장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김현정 의원님 일단 그 양당에는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2: 그렇죠. 국정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1: 네. 그럼 이게 시작이 언제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2: 오늘 특기 구성에 합의한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에서 7명, 국민의힘에서 5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 해서 위원장은 이제 백혜련 아마 의원이 맞는 거로 한 것 같은데요.
1: 네.
2: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국정조사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 더 필요하면 개헌까지 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빨리 진행해 줘야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본회의 열어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재선거에 관련된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1: 네.
2: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을 하고 부정선거랑 이거를 치환시켜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 매일 그 잠실 거기 개표소에 가서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하고 같이 누구 저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
1: 팻말을 들었죠.
2: 네.
1: 부정선거.
2: 그러니까
1: 예.
2: 저는 그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공당의 대표가 이게 지금 부실 선거인데 이걸 부정선거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 할 자유 뭐 이런 거 피켓 들고 또 더해서 거기 참정권과 관련된
1: 네.
2: 그 당에서 TF도 만들다고 하는데 그 TF 위원장도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또 하시더라고요. 재선거와 그 부정선거 관련된 그러면서 공선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그냥 그 선관위 기책 사유로 저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 등 이런 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선거를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선법 개정안까지도 제출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1: 네.
2: 왜 그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은 재선거나 부정선거 관련된 것들은 당론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 개인 의견이더라고 계속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면 왜 오늘 갑자기 긴급 최고 열어서 이렇게 다섯 군데 대해서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느냐. 이건 저는 다분히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1: 그 재선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2: 재선거를
1: 겁니까?
2: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2: 재선거에 대한 이슈를 계속
1: 아, 이슈몰이를 해 가는 것이다.
2: 이슈를 계속 해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1: 네.
2: 그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오세훈 그 당선자도 지금 재선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논의도 지금 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최고위에서 결정한 건데 최고위에서 아까 그 원내대변인이 빽불한 것 보니까 최고위에서 긴급하게 이제 결정한 거는 17일까지가 이 소청 기간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원내의 의견 이렇게 중요한데 의총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의견도 없이 그냥 그 최고위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사실 말이 되냐 저는 너무나 좀 개탄스럽습니다.
1: 네,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가 결정을 하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예. 이게 소청 여부는 이제 의총 결의사항도 아니고요.
1: 네.
0: 이게 소청 이제 신청자가 이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최소한의 어떤 정당성 절차적 어떤 그 정당성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를 소집해서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당내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은 제가 볼 때는 뭐 100%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선거가 필요하다. 그게 뭐 전국 재선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1: 뭐 부분 재선거를
0: 그렇습니다.
1: 서울시장도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일단 모든 어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하루빨리 이 재선거 여부를 결국은 이제 대부분이 판단을 하겠지만 대부분도 사실 내용을 뭘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1: 네네.
0: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처음에 투표용지 공급 부족을 선관위에서는 14군데로 했는데 나중에는 51군데고 지금은 뭐 140하고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그 개표 분리기 했던 그 투표 수를 그 기입하는 문제가 또 전부 교육감이라든지 경기 교육감은 또 뭐 그 틀린 어떤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례들이 수사에 들어가면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재선거를 했고 그다음에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선법부터 한번 거는 저는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사례 같은 경우는 당락의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명백한 선거에서

0: 있던 하자라든지 위법이 발생됐을 때는 또 선거를 다시 합니다. 네. 그런 사례가 해외에는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당락의 지금 현재 선거법 상으로는 달라져야만 재선거를 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은 지금 위법한 어떤 그 사례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선거 재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그런 어떤 문제점 계속해서 면피비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문제까지도 저는 논의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지금 특검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장윤미 대변인의 네.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2: 저희는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열어놓고 다 가동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다만 네. 통상적으로 어떤 점검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갖고 특검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좀 수순이었어요. 이를테면 조작기소 관련해서도 국정조사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종합하는 청문회 이후에 특검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 통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발적으로 뭘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 저희가 특검을 마다하거나 뭐 부담스러워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3: 네. 네, 특검에 대해서는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미 민주당에서 검찰을 폐지하는 법이 다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가을에 뭐 보안 수사권은 남기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10월 정도가 되면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해체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검경 합수본에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이 해체된 다음에는 그리고 특검이라는 거는 이미 민주당 말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나와서 국민들께서 절차 잘 알고 계시는데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누구로 임명하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한두 달씩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도 벌써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도 늦을 만한 상황인데 왜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저런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일단 열어놨다 분을 하는데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윤정 의원님 그 청와대와 정부를 국정조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번에 부실 선거 투표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청와대랑 뭐 저 대통령이랑 뭐 연관성이 뭐 있어야지 같이 이렇게 국정조사 범위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도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빠르게 검경합동 수사단도 편성을 지시했고 국정조사도 국회에서 추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재선거가요.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1: 네네.
4: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미 선관위에서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투표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 투표소에서 100% 다 투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3만 표가 안 된다며요.
1: 네.
4: 6천 표에서 3만 표 사이라고 하는데 다 예를 들어서 다른 투표를 못했다 하더라도 6만 표 이상 차이 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내용인 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1: 서울시장은 아니더라도 기초의원에 대해서
4: 그러니까
1: 이야기가
4: 그거는
1: 나오잖아요.
4: 제가 동일한다는 거죠.
1: 네네네.
4: 그 광역 비례도 한 바뀌었잖아요. 한 명이.
1: 네.
4: 그리고 뭐 시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1: 그렇죠.
4: 부분 재선거야 그건 동의가 되는데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뭔가 계속 이 이슈를 계속 그 끌고 가고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 네.
4: 그리고 이제 그 특검과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검 지금 뭐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뭔가 이렇게 특검을 했을 때 더 특검을 하면 더 빠르게 뭐 수사가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특별하게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1: 이거는 네.
4: 정쟁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동수사단에서 빠르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서버도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도 그럼 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띄우면 특검 준비하는 기간 또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때 뭐 그 검경 합수수사단에서 했던 걸 이관에서 하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로 그게 진정성 있게 그 조속 간 수사와 그런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논의의 영역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국조 범위에 대통령과 뭐 청와대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국조보다

0: 사건부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무 좀 과하게 정치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2: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저런 자세가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하면서 이번 투표용지 공급 부족 사태라는 전대미문에 이런 어떤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선관위만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1: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2: 그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있던 대통령이 취할 자세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이 선거에 관련된 일 같은 경우는 국정 최고 책임자, 즉 행정부에 있던 수반이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먼저 사죄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거는 자꾸 선관위 핑계만 지금 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선관위는 불과 인원이 3천 명도 되지 않는 조직이고 선거를 할 때는 일반 행정 기간 예를 들면 시, 군, 구의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됩니다. 저도 네. 공무 출신 때문에 항상 뭐 선거 사무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선거의 주무 또 장관은 또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에 당연히 행안부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된 부처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꼭 대통령실을 질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럼 이 선관위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결심이 또 필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어떤 차원에서도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권도 없는데 뭘 구체적으로 선관위 문제를 밝히겠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문제와 아울러 대안을 밝히는 데는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이걸 자꾸 정쟁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힘을 비판한 것은 저는 안 맞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건 청와대에서도 너무 미운 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러면은 네. 진짜 본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 투표가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을 했단 말이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자기의 그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1: 네.
0: 분노하고 계신데 그 분노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금 잠실 가보면 저기 그 처음에 했었던 순수하게 했던 집회 하셨던 203 청년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아있다는 거예요.
1: 네.
0: 폭력적인 거 기자들 폭행하고 뭐 이렇게 저기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부정선거잖아요. 그쪽이랑 치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고 뭐가 문제가 풀립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일 사실은 그 제 사견으로는 제일 필요한 개헌이라고 보거든요. 개헌 주장은 왜 안 하세요? 개헌 이게 지금 그 독립적인 그 견제와 감찰, 그러니까 감독 기능이 없어서 감사원법 네. 개정으로 안 되는데 그럼 그런 문제부터 좀 하자라는 그 개헌 얘기는 왜 안 하고 왜 이렇게 특검 얘기만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특검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검도 다 같이 하시죠. 그럼 뭐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1: 네.
0: 필요하면 다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빠르게 지금 합동수단 꾸려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 네.
0: 이 국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를 부정선거라든지 재선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시켜가지고 이렇게 저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공당의 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1: 네.
0: 얼마든지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되죠.
1: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선을 넘어서 정치적인 것으로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우리라도 네, 헌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3: 근데 개헌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개헌과 특검은 지금 방향성이 다릅니다. 선관위라는 어떤 이 기관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건 아니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개헌으로 살 수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투표용지 후지 부족 사태. 그러니까 이 부실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그걸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검경 합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관이 폐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요. 헌재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작년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준 부분이 있어요.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감사 안 받겠다. 근데 작년에 헌재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압수수색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선관위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지 선관위의 협조만을 지금 바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잠실 개표소에서의 투표함이 사라진 사태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 시민들께서 분노를 하시고 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계셨거든요. 앞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전 7시쯤에 갑자기 경찰이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서 평화롭게 앉아 계시던 시민들의 손발을 들고 나오는 모습.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생중계로 보셨어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했었던 개혁신당 측에서 찾아가 보니까 판사를 찾아가 보니까 이미 투표함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가 이건 법상으로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폐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에 나와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건 특검밖에 답이 없다. 국정조사도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계속 이걸 정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 저기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경 합동수사단이 빠르게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진실 규명하면 관련된 책임자들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이 부실 투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 또 필요하면 특검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하는 그 대책을 만들고 그 선관위를 그 아니 해체 수준으로 저기 쇄신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1: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0: 그 동의하는데 예.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공선법 개정이라든지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이게 뭐 원인 규명하고 진실 규명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그것만 하면 네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럼 다른 것들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부실 투표 문제에 대해서 정장하지 말고 딱 지금 여자가 합의해서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네. 어떤가 난 그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고
1: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을 빨리 좀 먼저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2: 있어요. 후순이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에 있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5공화국 헌법 때부터 이 선관위가 별도의 있던 기관으로 헌법기관으로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행안부 과거에 있던 내무부가 했는데 항상 선거에 있던 중립성 논의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 이때까지 굉장히 좀 어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전투표라든지 재외선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변하면서 선관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말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와 차원이 좀 달라졌다고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 규명입니다. 진실 규명하는 것이 이제 국정조사지만 특히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동안 그 민주당이 수천억 써가면서 특검을 항상 자주 해왔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특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 왜냐하면 합동 수사본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재수 당선자였던 가르띠였던 그런 어떤 무혐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뢰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특검을 통해서 빨리 네. 이제 진실을 좀 해야 된다. 자꾸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민주당에서는 자꾸 정쟁 하는데 정쟁은 정말 그 민주당에서 과거의 정가의 보도처럼 예를 들면 뭐 그 진짜 그 광우병이라든지 그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또 사드 문제 이런 걸로 정쟁을 해왔지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정쟁보다는 빨리 하자. 빨리 그리고 재수까지 모든 수사를 빨리 가능성을 내려놓자는 예. 이야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한번 이게 좀 궁금해요. 장윤미 대변인님. 네. 우선순위가 뭐라고 해야 되니까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수사를 뭐 국민의힘 이야기처럼 뭐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시작해서 일단 빨리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이 개헌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4: 조급 국민의힘에 조급하면은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잖아요. 사실 그 네. 장동혁 대표가 이걸 정치적 심폐소생의 하나의 계기로 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 네. 내부 구성원들도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어떻게 당대표가 편승해서 이러느냐라고 직격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이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게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어요. 견제받지도 않고 통제받지도 않으면서 왜? 헌법상 지위를 그렇게 부여받았거든요. 헌법을 만들 때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로 권력과는 거리를 한참 두는 그런 헌법적인 위상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헌법이.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재판소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난리가 났었죠. 면접 들어가면 다 아빠 친구, 뭐 엄마 친구 이렇게 그렇죠. 이건 예. 말도 안 되는 네네. 거예요. 심지어 국회 나와서도 나는 원래 우리는 신뢰관계가 있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관행이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번 직무감찰하려고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헌법기관으로 돼 있으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냉철하게 특검 필요하면 해야죠. 기본적으로 범죄는요. 고의범 일부러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과실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직무유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임무 해태했네 이 정도로 형사처벌을 하진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투표용지 이번에는 적게 뽑아가지고 선거를 한번 망쳐보겠다. 이게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 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방점이 수사에 찍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정조사에 찍혀야 되는 건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양당의 의견 다 똑같습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야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정치권에서 당대표의 리더십 위기를 재선거 주장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이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강전의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뭐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전의 대표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본인은 전당대회 당선 이후로 항상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의문점들을 제기받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미국에 갔다 왔을 때 굉장히 목소리가 커졌었죠.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끝나면은 거취에 대해서 밝히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뭐 부산시장 선거 이런 게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1: 그렇죠.
3: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도혁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결정할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선거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네. 국민적인 안정이 되어야 저는 그때 이 선거가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금 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본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 장도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이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3: 그리고 지금 장도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나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좀 비난하는 듯한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자꾸 내시는 것은 저는 되게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국민들 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3: 왜 민주당에서는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더 의아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직 선거가 끝난 국면이 아니다.
3: 네.
1: 이 선거가 그러니까 재선거든 뭐든 어쨌든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그때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결정 날 것이다. 라고
3: 그렇죠.
1: 말씀해 주신
3: 거군요. 일단 오늘은 선거소청을 했고 여기에 네. 대한 선관위의 결정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 안정화되어야 그래서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시민들께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국민들께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야 저는 이 선거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9일에서 10일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7%를 기록해서 직전 조사보다 약 7%가량 하락했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일에서 12일 닷새간 한 조사에서는 51.5%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지난 조사 대비 3.7%가 하락했습니다. 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한 인터뷰 방식,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방향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고 대통령께서 또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 뭐 솔직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주가도 반등했고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여러 지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뭐 일단 선거 결과가 네. 영향을 가장 미친 거고 또 이번에 부실투표 논란 있죠. 그것도 뭐 영향을 미친 거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선거 이후에 책임론 관련해 갖고 당내 갈등이 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

0: 이겠죠. 이제 이번에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ARS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이런 우리 당안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 이제 응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그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이겼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이유들 선거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지역 뭐 서울이나 뭐 경남 등등에 대해서 왜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좀 필요성이 있고 부실투표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듯이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뭐 그리고 이제 당내 지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뭐 저기 이제 출마 예상자들과 그 이제 그쪽을 지지하는 부류들의 여러 다양한 해석들 이런 것들을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 당대표 선거 뭐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는 2부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의원님? 이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2: 예,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갤럽 그리고 그 리얼미터 이외에도 많은 여론 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했는데 하나같이 네. 다 폭락 수준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최근 일주 사이에 여론조사에 떨어졌습니다. 뭐 어떤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뭐 그 과반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고 또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속속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단기간에 그러면 이 영향을 미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방선거였던 결과 지금까지는 당연히 민주당이 압도할 거라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수행이 있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동떨어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구체적으로 1주년 취임 기자회견을 할 때 환율이라든 문제를 두고 환율이 이렇게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는 것이 마치 주가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로만 이렇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 매도는 올 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네.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매도로만 돌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이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 특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전세가 마치 나쁜 것이고 또 가칭 또 뭐 사금융으로까지 생각을 하면서 전세가 이 시가 말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서울에서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제 집주인이 월세로 할까 봐 겁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홍석준 의원이요?
2: 예, 예. 전세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는 나쁜 어떤 그런 어떤 케이스입니까?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월세 전세가 지금 시가 말라가고 있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서울에 사는 많은 시민들 특히 청년들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대통령께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실 선거 관련된 이런 어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있던 실망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1: 단순히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에 관련 문제까지 포함돼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 하나 뭐 여쭙게 장동혁 대표의 그 재선거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2: 그렇습니다.
1: 여기에 바탕을 둔 재선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2: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처음부터 이랬던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여론조사하고는 관계없이
1: 별개로 이번, 생각하는
2: 예, 이번 참정권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어떤 어젠다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한편 잠실개표소 인근 시위가 장기화 조짐 보이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주장과 재선거 주장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인데 잠실 시위 현장 목소리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3: 이걸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참정권이 침해된 데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당연하지만 존중하고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1: 네.
3: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정치권은 분명하게 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같이 와서는 숟가락을 얹듯이 그것 봐라 부정선거가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호도하는 망상에 근거한 그런 세력들은 속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같이 팻말을 들어서 부정선거 규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은 과도합니다. 이를테면 이게 투표용지 바꿔치기 한다. 그리고 이 남는 투표용지에 다 기표해가지고 이거를 넣더라 이런 수준입니다. 네. 이게 대법원까지 몇 번을 갔습니까 대관절. 그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요. 엄청나게 치밀하게 봐요. 왜냐하면 교체되고 바꿔치기 됐다는 종이랑 그렇지 않은 종이의 대조군 그 비교가 되잖아요. 흰색의 투명도 흰색도 정도가 있으니까요. 그 종이의 두께 그리고 이 접히는 정도 이런 걸 다 대단히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이거는 바뀌지 않았다. 부정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통계학자가 이런 정도의 수치는 충분히 통계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호도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진짜 지양돼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일부 뭐 그러니까 시민현장의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일부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핸드볼 경기장 봉쇄로 인해서 체육단체 업무방해와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집회 자유 존중하지만 민주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강준호 변호사님 그 짐투색이나 경기장 봉쇄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 뭐 폭행하는 뭐 네. 이런 일도 있었나 봐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그리고 네. 이러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시위가 혼탁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1: 일부의 분들 때문에 시위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는 뭐 그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체육단체 그 근무를 못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계신 시민들 역시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분들 다 어떤 생각 가지신 분들이든 집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것 이게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키고 이미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야가 국조의 범위에 대해서도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집에 가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뭐 처리해야 될 것들은 형사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분들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정치권의 좀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김윤정 의원님 이거 제가 뭐 국회의원분들의 그 내부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위원과 관련된 내용과 뭐 국정조사와 특검 이거 세 개를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0: 아니 뭐 못할 바가 뭐 있습니까?
1: 예, 예, 예.
0: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것이. 그러면 원인 규명하는 거 관련해서 국정조사하고 지금 합동수사단에서 강제수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1: 네.
0: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특검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거기서 결과를 나와서 직무유기나 뭐 직권남용 뭐 등등해서 처벌을 하면 그 처벌로 그건 끝나는 영역이잖아요. 수사에서 결과 나온 것은 그럼 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그 저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외부의 견제와 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를 고친다든지 그 선관위원들의 구성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해체 수준의 뭔가의 그 개선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진상규명을 하는 걸 우리가 방해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잘못한 것인데 정부 여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수사를 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쟁화 시킨 거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이요. 이 참정권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당락과 관계없이 본인의 참정권이 침해된 거에서 대단히 분노하고 계세요.
1: 맞아요.
0: 당락과 예. 관계없이.
1: 그렇습니다.
0: 그거를 지금 저는 악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그 분노를 누구로 트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국정조사나 뭐 특검이든 수사를 통하든 개헌을 통해 갖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국민의 분노하는 그것을 은근슬쩍 부정선거에 편승시켜가지고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그런 네네. 것들은 공당의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죠.
1: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가 또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0: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려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번 일로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정치 안으로 들어와 보니 또 약간 의견이 다른 모습이
2: 김정은
1: 있어서.
2: 김정은 의원의 말은 대단히 무책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윤석열 정부 때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문제는 집권 여당이 지금 잠실에 모여있는 우리 애국 그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선거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윤호중 장관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개표 이 소 문제 이걸 보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곱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잠실 7동 네. 이턱 빼고 그런 게 그 강제적으로 하는 이슈 때문에 지금 정부라든지 이런 걸 못 믿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정치 선동한다고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네. 돌리는 건 아니죠.
0: 네, 아니
1: 엇갈리네요. 네.
0: 아니 감사원이 직무감찰 못한 건 헌재에서 이혼 판결 받은 거죠. 네. 왜 민주당이 그걸 반대해서 못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1: 개헌도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0: 합니다. 왜 가서 부정선거 관련된 팻말 들고 공당의 대표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네. 대학에서 그 성명서 냈는데 부정선거 부자도 넣지 말라고 그렇게 일갈하고 있잖아요.
1: 네. 아, 좀 시켜야겠네요. 네, 잠깐 쉬고 로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7409님과 1389님께서 선관위 개혁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선관위 개혁이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안타깝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진희님께서 맞아요. 시민들이 분노하는 건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 선관위의 그간의 행태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김현정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해 주셨고요. 4778님께서 국회가 그래도 강 건너 불구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양쪽 대표 모두가 지금 현재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선거가 진짜 묘한 선거이기 합니다. 양쪽 대표가 다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석준 의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양쪽 다 졌다고 하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였던 퇴진은 지금 현재 했던 퇴진보다는 결국은 8월 17일이라는 전당대회에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느냐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어떤 정치 이 공학적 어떤 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 초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퇴하라는 것은 거의 임기 절반을 남기고 있지도 않은 이런 어떤 시점에 사퇴하기 때문에 좀 입장이 좀 다른 것이죠.
1: 네.
2: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 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친한계 일부라든지 아직까지는 좀 소수에 좀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정진식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에 이제 선출됨으로써 정진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직전에 이제 정책위의장을 했고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를 좀 구성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퇴진론에는 선을 꺾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 투표 용지 공급 부족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 참사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제 그 앞지르고 있는 이런 어떤 형국에서 오히려 더 전국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 선관위 계획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정부 여당을 그 압박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인데
6: 네.
2: 우리 스스로 이 사태 논의가 너무 좀 지나치게 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좀 서로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6: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태도 이어지고 있고 두 분 사퇴했죠. 양현자 의원과 지도부 총사퇴를 계속 좀 요구하는
2: 아니 두 사람 사퇴 제안을 했죠.
6: 아 제안을 했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0: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지도부 총사퇴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먼저라면서 당내 사퇴론에 선을 그었잖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장전혜 대표는 사퇴를 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0: 생각이 없다.
1: 예, 네. 새로운 원내대표와 또 뭐 새로운 계획들을 뭐 구상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또 정전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장전혜 대표 체제가 조금 더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글쎄요. 장전혜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네. 의원들도 강하게 목소리를 저는 지금 당장 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장전혜 대표가 정말로 사퇴를 했을 때는 이게 원내대표 체제로 그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뭐 비대위를 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 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당내에서 다음번 전당대회를 준비할 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는 당대표 장동혁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이번에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정부 여당이 뜨뜨미지근한 모습을 보일 때 야당으로서의 선명함,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한 후에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장윤미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는 사퇴 안 할 것 같죠? 당분간.
2: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앞서 다뤘던 뭐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도 아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나한테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럼 올라가면 나 계속 있으라고 할 거냐. 왜 지금은 침묵하냐라고 직격한 건 사실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건 대단히 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전에 뭐 여야 공히 뭐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런 이거는 진 선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선 참패입니다. 12대 4로 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다 수성했던 곳을 민주당에 뺏겼다는 거는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들 왜 지도부에서 내려오겠어요. 그래야 대안이 새로 생기고 네. 지도부 얼굴로 치른 데 대한 이런 이 신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물러나고 이 당에 길을 터주는 거란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선당후사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 수단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건 국민의힘을 결과적으로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 왜 당대표직에 계속 있고 싶어 합니까? 지금 김태흠 지사도 지사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럼 지역구가 겹치면서 경쟁이 또 격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정치인이 그것도 당대표가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뭐 당원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이제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한데 네. 현재까지 보면 우재준 의원과 양영자 최고위원만 지도부 사퇴에 동의를 한 건데 그럼 지도부 내에서 추가 사퇴 의견이 나올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동우 의원이라든가 김재현 최고라든가 김민수 최고위원 중 추가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 가능합니까? 이건
3: 가능성이 없죠. 뭐
0: 가능성이 없습니까?
3: 바로 저기 양양자 최고가 총사태 주장하니까 바로 직격해 버리잖아요. 네. 바로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우재준 최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0: 그렇죠.
3: 그러니까 이미 당권파들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일가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장동욱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죠.
3: 지금 현재 뭐 지도부는 그 당권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권파가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그 당내에서 지금 최고위원 2명뿐만 아니라 25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사퇴를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0: 요구했죠.
3: 거잖아요.
0: 이번 주에 준비했죠.
3: 의총에서 이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0: 네.
3: 저는 현실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당분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정점식 의원도 주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55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지방선거 끝났고 다음 총선이 이제 총선을 보는 거거든요. 그건 총선에서 공천이 중요한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다 내년 8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장

0: 한동혁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언더찐윤에 뭐 누군가가 대체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준비가 안 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장동훈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제 그 사태를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들도 일단은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뭐 의견을 듣고 이렇게 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 이런 정도의 저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동욱 대표를 사퇴하고 안 하고는 이제 당내 문제니까 그건 당 안에서 하시면 되는데 저 부정선거 주장하는 것은 빨리 좀 당론으로 정리해서 그건 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체국 의원은 장 대표 사퇴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 70에서 80% 이상 뭐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던데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 좀 교류해 보시면 어떠세요? 피부로 느껴지는.
2: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장동윤 대표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 같습니다. 우재준 최고가 7, 80%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일단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객관적인 현상이 일단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장동윤 대표 체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점정식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된 것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 굉장히 좀 약간 비등비등하게 나온 상황도
2: 뭐 어쨌든,
1: 좀 있잖아요.
2: 예. 어쨌든 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장동윤 대표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그러면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비대위로 갈 것이냐 이제 다음에 또 전당대회 열 것이냐 이 문제인데 비대위 열 것에 대해서는 다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워낙 비대위를 자주 열어가지고 이제 뭐 비대위원장 맡을 사람도 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김종인 위원장을 새로 모시고 올 겁니까? 누구 모시고 올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만약에 차기에 또 전당대회를 한다 보면 이 전당대회에 선출된 당대표가 다음 23대 총선에 이제 공천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2: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지금 당권파에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동윤 대표가 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1: 장동윤 대표가 또 대표 선거에 새로 나온다.
2: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대안에 놓고서는 상당히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장동윤 대표 이후의 문제까지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의총에서도 소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만약 장동욱 대표가 사퇴해도 진짜 비대위원 누가 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뭐 막상 떠오르는 분이 안 계시긴 합니다.
0: 홍석준 의원님 계시잖아요.
2: 제가 가면 잘할 텐데.
0: 강전의 변호사도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시고.
1: 그러네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0: 민주당 이야기인가요?
1: 네. 민주당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좀 여기저기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내에서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뭐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는 이제 저 평가위가 구성됐으니까 평가를 통해서 이 당대표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선거 이후에 그래서 당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고 격랑의 시기인 건 맞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된 걸 또 정리해가는 그런 전통 있는 정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백서를 발간하고 이런 걸 통한 그 뭐 평가는 각자의 해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번에 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다시 하신다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그 당원들하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종합평가를 받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과정관리라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례처럼 우리 이재명 대표 때처럼 전준위가 구성되는 즈음에 해서 현직 그 정청래 대표께서 연임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사퇴를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전대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0: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한편 해외 순방 중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게시글을 또 올렸잖아요. 이 의도를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장유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2: 겨냥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보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너무 이상을 쫓으면서 현실을 좀 도외시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 혹시 뭐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앞에 대통령이 하신 말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정치는 이상도 쫓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서 하신 말이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제 곡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애매한 성적표를 받아 안았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패배한 선거는 아니에요. 12-4로 이겼고 네. 다만 꼭 이겨야 되는 데를 지니까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수미양계에서 수는 아니고 우인지 미인지 이게 애매하고 75점인지 한 60점대인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채점표를 정확한 채점표로 만드는 건 당원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군가는 이거는 진 거지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 정도는 선방한 거지 그리고 진 지역도 이게 당대표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 이게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마를 타는 게 8월 17일 전당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정청래 대표는 이제 곧 안 내려올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취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상 좀 무용의 의견일 수 있어서 저희는 전당대회 국면으로 정확하게 질서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강준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확실히 정청래 대표를 네. 겨냥한 메시지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3: 그렇죠. 뭐 그동안의 대통령의 발언 기자회견에서도 김민석 총리는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겨야 될 선거를 졌다. 이거는 주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성실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딴 마음 먹으니까 뭐 문제 생겼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뭐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바로 다음 날 출국하시는 장소에도 국무총리는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이 돌아오실 때 입국하실 때 국무총리가 나갔었는데 출국하실 때 국무총리가 나가고 늘상 나가던 당대표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 청와대에서는 뭐 요즘에 나라 안팎이 어려우니까 환송을 최소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국무총리는 왜 온 겁니까?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당정 간의 갈등을 대통령 스스로의 워딩 으로서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대통령께서 이러한 당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국무총리조차도 당내 권력 다툼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정의 제2책임자가 그만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책임감 있는 정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한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겨냥한 듯한 발언을도 했습니다. 선거가 진행 중인데 총리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의원 이거 당내에 확실히 좀 이런 의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죠?
4: 그렇죠. 전당대회를 네. 앞두고 이제 확실히 이제 전선이 이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가방일을 하면서 그때 정청래 의원이 그 가방위원장을 했고 조승래 의원이 그때 이제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네. 인연으로 지금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갈등이 있다면 이제는 좀 더 이제 많은 어떤 진영이 이제 쌓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유럽에 이제 그 순방하기 위해서 출국을 할 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오지 마 해가지고 이제 안 나오고 대신에 지금 그 총리가 이제 나갔는데 사실은 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본인은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마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전부 고창의 선운사라든지 가서 이제 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좀 돌다가 결국은 다음 최고위에서 딱 나온 말이 뭡니까? 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한번 전면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1: 전면전을 치르고 싶다.
4: 한번 본인의 예. 어떤 뜻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죠. 그다음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꺼낸 이야기가 본인은 이제 지금 이제 당 내부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조금 이제 좀 반대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어떤 그 보안 수사권 문제를 완전히 이제 폐지한다. 이렇게 딱 하니까 대통령이 또 SNS에 무능한 선동가는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으로 계속해서 SNS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무를 개입하는 듯한 이런 것을 해도 되는가. 민주당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1: 네네네.
4: 거기다가 해외 지금 대통령은 순방 중입니다. 해외에서 외국 정상도 만나야 되고 정말 바쁜 어떤 일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정말 몸은 국내에 있고 몸은 유럽에 있고 마음은 지금 국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당무에 관련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시각으로 볼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격화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직구를 던졌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정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또 당내도 대변인이시고 그 안에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안 나가시고 뭐 전북 쪽에 이렇게 좀 도셨단 말이죠. 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민주당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청와대에서 얘기했잖아요. 중동 사태와 부실 투표 문제 때문에
1: 네네. 네.
0: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1: 아, 뭐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0: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이제 시기여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1: 그렇죠. 예.
0: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해석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
1: 네, 해석하기 나름이죠.
0: 예,
1: 사실.
0: 뭐 예. 다 이렇게 SNS나 뭐 기자회견 통해서 한 얘기들에 대해서 저게 무슨 의도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다 틀리니까.
1: 네.
0: 해석 공방 중인 것 같은데 각자 알아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각자로 해석해야
0: 제 해석을 지금 제 해석을
1: 해석이 너무 어렵네요. 네.
0: 제 해석을 묻는다면 뭐 그냥 뭐 네. 좀 전에 말씀
1: 그렇군요.
0: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아주 뭐 언어 영역 시험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려운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장유미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럼 일정이 일단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 시점, 그러니까 24일에 전당대회 준비가 구성이 되고 정청래 대표의 사퇴 시점도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2: 네,
1: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2: 맞습니다.
1: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2: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결단 문제잖아요. 이게 네. 당원당규상 뭐 이제 한 달이라고는 돼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뭐 전준이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이르면 이번 주에 뭐 결단을 내리고 본인이 왜냐하면 선수가 관리까지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아마 늦어도 이번 주 내진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걸로 전망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3: 그 전에 대통령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1: 네.
3: 아마 18일쯤인가 돌아오시는
1: 맞아요.
3: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때 공항에는 나가실지.
1: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네. 예.
0: 아니 그건 뭐 어렵습니까?
1: 예. 안 나오십니까?
0: 아니, 청와대에서 밝힌 그 원인 두 가지 있잖아요.
1: 네.
0: 그게 해소되면 나가고 해소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죠.
1: 근데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뭐 굉장히 좋은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나오지 말래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0: 나오지 말라는데 나갈 순 없죠.
1: 아, 그럴 순 없는 겁니까?
0: 네. 그럼 그거야 뭐 나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1: 예.
0: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전당대회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출마하려는 분들 그리고 그 출마하시는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싸움하는 그런 기간이 지금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전당대회 통해서 하는 게 저기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관리를 잘 하는 것
1: 네.
0: 그렇게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하지 않고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그 지혜가 지금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연임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아직 그 잘 모르겠어요. 네, 어제 뭐 사무총장 말로는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
1: 그렇군요.
0: 네.
1: 김민석 총리는 나오는 겁니까?
0: 김민석 총리는 뭐 당연히 상수로 지금 되어
1: 네.
0: 있고.
1: 송영길
0: 우리 송영길 대표는 의문은요? 약간 변수였는데 네. 상수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 평택 오셨더라고요.
1: 네네네.
0: 네, 어서 김용남 후보 만났더라고요. 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에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야기, 당대표 이야기 전체적으로 한번 좀 훑어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이것을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 명.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노인 일자리도 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기 실업자는 늘고 있고 그 절반 이상이 청년층과 30대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장기 실업 상태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노인은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청년은 일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노동시장의 온도는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런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진우션의 말해줘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북한의 지역경제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네. 지역경제 최근 상황은 지방발전 20승 10정책으로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방발전 계획 실행을 시작한 지 한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수의 지역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이 새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저희 NK투자개발이 조사한 몇 개 지역만 봐도 이전보다 지방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지방발전 정책, 그러니까 공식 용어로 하면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인데요. 북한은 지방발전 20승 10정책에 대해서 현대적인 지방 공장을 건설하는데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 과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이걸 당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것도 밝힙니다. 그리고 지방 경제를 이것으로 해서 살리겠다 이런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정책으로 이제 건설의 본보기로 한 게 강원도 김하군이 있는데요. 네. 강원도 김하군에 있는 지방 발전 건설의 모델로 이걸 꼽고 매해 김하군과 같이 매해 20개 군의 공장을 건설하는 일을 우리가 10년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대략 한 200여 개 군이 존재하는데요. 한 해 20개 군씩 한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구를 10년 안에 경제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북한은 일부 매체의 정치 용어 해설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말로만 해오던 것과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변혁이다. 그리고 지방의 세계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 주민들이 숙망을 풀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도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방 공업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전국의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좀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1: 이 지방 발전 정책의 모델로 꼽히는 강원도 김하군은 어떤 곳입니까?
2: 사실 김하군은 이 지방발전 공장을 202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2년 6월 중순에 준공을 한 공장인데요. 뭐 옷공장, 가구공장, 기초식품공장 이렇게 여러 가지 생필품 공장들을 건설했는데요. 김하군에서 지방공장이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이 공장을 모델로 선정할 생각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2020년 큰물로 인해서 김하군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피해 현장을 돌아보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공업 공장 건설에 힘을 보태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었고 이후 김하군이 21년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22년 여름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김하군에 건설된 식료공장은 생산 공정을 자동화 흐름선을 실행한 공장으로 전국의 시범 공장으로 방식상학도 여러 번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하군 지방공장은 자체군에서 생산된 원료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하군은 남쪽의 강원도 철원군 죽대리에서 한 40리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공장으로 사실은 생활 수준이 아주 낮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이 모델군이 되면서 전국의 이름을 떨치고 있고 그만큼 생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열성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 김하군에서 생산되는 기름이 2024년, 23년 두 해 동안 전국으로 이제 방식상학한 사람들이 사들고 가면서 전국으로 유통이 되고 또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의 한 주민은 김하군에 있는 친인척이 항상 국경 지역으로 와서 물건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만큼 도움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4년에는 자신이 김하군에 가서 뭘 가져오는 그런 거꾸로 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김하군은 원래 깨낭차를 많이 하는 고장이라 깨기름이 원래부터 인기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북한이 지방발전 공장을 건설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 생활에 좀 실제로 도움이 됐을까요?
2: 북한이 지방발전 공장 건설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올해 26년 준공한 공장까지 총 31개 군이 언급이 되는데요. 올해 언급된 11개 군은 앞으로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2024년과 25년에 건설된 공장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초기보다 좀 나아지는 쪽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조사했을 때 일부 주민들은 지역에서 좋은 제품들이 생산이 돼서 정말 좋다고 했고 일부 주민들은 아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불안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4년에 조사했던 내용들보다 더 안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산업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재정적인 문제도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수입이 늘어나면 월급 상향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산품의 질에 대한 그런 연구도 많이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류나 공장 가구의 경우에는 개인이 디자인, 뭐 색상 이걸 선택해서 주문을 한 후에 생산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구매자의 욕구라든가 그런 만족이 많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과 거리가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공장 판매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평가도 우세했습니다. 물론 시장에 상품이 덜 팔린다는 다른 불리함은 있지만 필요한 상품을 생산한 공장 가까이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주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 주민의 주장입니다.
1: 네. 이런 지방 발전과 뭐 공장 건설 등으로 최근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습니까?
2: 저희 NK 투자개발이 지난해 국내 한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전국의 10개 군 정도의 도시와 군을 조사했습니다. 지방발전 공장이 건설된 것도 변화로 꼽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유통망이 형성이 되면서 정말 새삼 놀라울 정도로 유통망이 촘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내에 국영상점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개인상점은 보통 200개 이상 존재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이전에는 시장에만 의존하던 주민들이 상품 구매에 있어서 선택지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강도 해산시만 해도 국영상점이 수십여 개 증가했고요. 기업 명의를 단 판매소라든가 상점, 영업소, 백화점도 매일 사람들이 범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또 그 시기에 비어있던 건물들이 개인 상점들이 다 들어섰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국영상점망으로 영업을 하는 상점도 꽤 많았습니다. 황해남도, 황해북도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지역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단층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강원도 원산시의 경우는 한지 건너 이제 뭐 커피 판매점이 이제 한국은 많이 있잖아요.
1: 네.
2: 그러듯이 원산시의 경우도 정말 한국에 커피집이 많은 것처럼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따닥따닥 들어앉은 국영 상점과 개인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판매 유통망이 촘촘해져서 주민들은 큰 거리를 이동할 걱정 없이 주거지 내에 근거리 내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1: 북중 국경 지역의 상업 활동은 내륙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 아무래도 중국인과 뭐 러시아인들이 왕래가 많은 탓에 시장이나 상점의 매출을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은 지방발전 공장 생산과 무관하게 지역 내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발전 공장들에서도 접경 지역인 것만큼 지역 특산물 생산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안간힘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나선시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음료와 맥주는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어서 관련 공장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엄정화의 후회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국내에서 반도체 업체 직원들의 성과급이 크게 오르면서 그 반도체와 세권을 합한 반세권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도 비슷한 의미의 AI 세권이 등장했어요.
2: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AI 세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4월의 경우에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의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이요, 1년 전보다 10% 이상 급등한 170만 달러, 약 2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미국의 주요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든 건 AI 업계의 신흥 부호들인데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그리고 경쟁사죠 엔트로픽 등이 다 샌프란시스코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연구원들하고 투자자들이 수억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작년 말에 오픈AI의 전 현직 직원들이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총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현금화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AI 업계 바이어들이 지금 매물가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더 높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제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계약을 다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달 초에 퍼시픽 하이츠라는 곳에 약 400만 달러, 60억 원에 나온 매물이 있었는데요. 현금 구매자들이 몰렸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700만 달러, 약 106억 원에 낙찰이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동시에 양극화 현상도 심화해지고 있어요. 2022년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부유층들이 선호하는 고급 주택가의 집값은 치솟았는데 서민층 주거지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득 기술직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한 30대 여성이 지금 예산을 계속 올려도 도저히 AI 직원들의 현금 공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면서 사실 집값을 올린 주범은 AI인데 역설적으로 내가 대출액을 계산하는데 AI 챗봇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토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 미국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이 워라벨을 우선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고연봉 그리고 승진을 거부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요?
2: 네, 뉴욕포스트가 인공지능 기반의 커리어 플랫폼인 킹레줌메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는 직장 때문에 정신건강이 악화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39%는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가 실제로 퇴사를 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복지제도가 없다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일자리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다른 기업들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뿐만이 아니라 사내 승진 기회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책임과 압박이 적은 역할을 선택하는 이런 경향을 가리키는 잡 드로핑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1: 네.
2: 이 도리스 킹레줌의 최고 경영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번아웃을 유발하면서 자녀 양육, 가족 돌봄, 또 더 나은 워라벨을 위한 잡 드로핑이 이제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특히 흔히 경력을 사다리 올라가는 거에 비유하곤 하는데 반드시 위를 향해서 가는 것만이 개인의 성장은 아니다 라면서 겉으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주체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2: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건 단순하게 승진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성공의 기준 자체가 변화하는 증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많이 주고 뭐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정신건강, 여가, 가족과의 삶,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등을 같이 고려하는 경향이 더 선호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뉴욕포스트가 직장인들은 더 이상 무조건 높은 자리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면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미국 직장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 네. 일본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해마다 폭염이 발생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이례적인 품귀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물건을 사도 3개월 뒤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 가전 매장에서 에어컨 구매 상담을 받기 위한 대기줄이 생기고 있다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일본 에어컨 시장은 때이른 무더위, 환경 규제 강화, 원자재 공급난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올해 좀 이례적으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인기 제품들은 구매한 뒤에 설치하는 데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수요가 본격적으로 몰리기 전부터 소비자들이 구매에 나서면서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이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탈탄소 정책의 하나로 가정용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35% 높일 계획인데요.
1: 네.
2: 이 업계에서는 이렇게 새 기준을 충족한 제품 가격은 기존 모델보다 50%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 건데요. 일본 전기공업회에 따르면 4월 에어컨 출하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000억엔 약 9,5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동 정세 악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산업용 구리 수급이 불안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할 때 필요한 배관, 호스, 단열재 조달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1: 네.
2: 또 업계에서는 자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설치 비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비가 몇 개월 전보다 20% 올랐다고 그래요. 또 제품을 확보하더라도 설치 인력과 자재 부족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에어컨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제 일본 제조업 전반으로 이런 모습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급난이 뭐 에어컨 쪽에만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산업 전반으로 여파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동위기로 촉발된 원자재 쇼크가 이제 여름철 소비 시장을 넘어서 일본의 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죠. 이 시부야구에서 이번 달부터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가 적발이 되면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요?
2: 네. 6월 1일부터 구 전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 현장에서 2천에 약 19,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라고 일본 언론들이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무단 투기 금지 대상 지역은 사유지를 포함한 시부야구의 전역입니다. 과태료는 현장에서 바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현금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 결제 같은 캐시리스 결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부야구가 작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따라 내려졌는데요. 이 조례가 올해 4월 1일자로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요. 과태료 징수는 6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상인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편의점, 테이크아웃 음식점, 자동 판매기 운영 사업자가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 권고, 사업자명 공표를 거쳐서 최대 5만엔, 약 4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시부야구가 2025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쓰레기통 설치율은 패스트푸드점은 97%, 카페는 80%로 높았는데
1: 네.
2: 이 음료 테이크아웃 매장은 47%, 푸드트럭은 50%에 그친 걸로 나타나서 이렇게 좀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사실 시부야는 국내외적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97년에도 이렇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 이미 마련이 됐는데 이게 형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사처벌 성격의 벌금 대신에 구청이 현장에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행정상 과태료 체제로 바뀐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시부야구가 밝혔습니다. 이미 노상 흡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지금 구청 단속원 등 최대 약 50명이 내일 24시간 동안 분해를 순찰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가시는 곳이거든요.
1: 그쵸.
2: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아두셔야겠습니다.
2: 네.
1: 올해 세계 식문화의 핵심 키워드로 프리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2: 이 BBC 등 주요 외신하고 글로벌 푸드 트렌드 보고서들이 보도한 내용인데 이 프리씨가 과일 맛을 뜻하는 프루티, 맵다는 의미의 스파이시를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고 새콤한 과일에 매운 소스를 곁들여 먹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조합은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 멕시코, 태국, 인도 같은 좀 더운 나라들에서는 오래전부터 과일을 매콤한 소스랑 같이 먹는 식문화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조합이 SNS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주류 트렌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불고 있는 식이섬유와 자연식품 열풍도 이 트렌드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 건강에 이롭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 네.
2: 이제 과일을 좀 색다르고 자극적으로 즐기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프리씨 열풍이 음료나 디저트 분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에 위치한 프랜차이즈의 한 대표 메뉴는 볼케이노 슬러시라고 합니다. 이게 멕시코 전통 음료인 차모 야다를 재해석한 음료인데요. 망고와 고추 소스를 섞은 그런 음료예요.
1: 네.
2: 또 노란 망고 주스에 빨간색 차모이 소스가 들어가니까 이 시각적으로도 대비가 강렬해서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1: 네.
2: 실제로 이 프리시 트렌드가 이제 매출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인 슈 셰프 측은 프리시 트렌드의 대표 제품인 멕시코의 향신료 타힌 소스 매출이 2026년 들어서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영국의 고급 슈퍼마켓 체인이죠. 웨이트로즈도 이라크계 유대인 요리에서 유래한 매콤한 망고 소스인 망고 암바 소스 매출이 지난 1년간 30%나 늘었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으로 읽는 경제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지훈이 부릅니다. 왜 하늘은?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지요.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우 변리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예,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 네, 피부 건강이나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선크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단순 자외선 차단을 넘어서 이제는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친환경 소재 기술까지 결합된 다양한 선크림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먼저 이 선크림이 단순히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제품인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2: 네. 선크림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화장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피부 보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자외선은 UVA와 UVB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UVB는 이 피부 표면 화상이나 홍반을 유발시키고요.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이 광 노화나 색소 침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크림은 이 두 종류의 자외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차단시키느냐가 핵심 기술 요소가 되는데요. 또 단순 차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부에 발랐을 때 이 백탁 현상이 적으면서도 또 끈적임이 없고 땀이나 물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형 설계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단순 자외선 차단을 넘어서 이 항산화 기능성, 피부 진정 기능성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추가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여기에 민감성 피부 대응이나 또는 유아용 저자극 설계, 친환경 안정성까지 고려되면서 이제는 화학, 피부과학 그리고 재료 기술이 결합된 고기능성 제품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선크림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2: 네, 크게는 고기능화 그리고 저자극화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맞춤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단순한 FPF 수치를 높이는 경쟁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 피부 사용감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 자외선 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발림성이나 피부 밀착감 그리고 메이크업과의 조화까지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민감성 피부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이 저자극 제품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야외 스포츠용, 골프용, 또 유아용, 남성용 등 사용 환경에 따라서 특화된 제품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스킨케어 기능을 결합한 톤업 스크린이나 선크림이나 안티에이징 선크림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친환경 흐름도 매우 중요해지면서 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슈가 제기되면서 이 리프 세이프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크림 시장은 이 피부 건강과 웰니스 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선크림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요소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크게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외선 차단 기술에서부터요. 제형 안정화 기술 그리고 피부 친화성 기술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자외선 차단 기술 측면에서는 이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가 대표적입니다. 화학적 차단제는 이 자외선을 흡수해 열로 변화시키는 방식이고요. 또 두 번째 물리적 차단제는 이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 산란시키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장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복합 처방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한 차단 성분이 이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이 광 안정성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형 기술 측면에서는 끈적임을 줄이면서 피부 밀착력을 높이는 이 유화 기술과 분산 기술이 핵심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세 캡슐화 기술을 이용해서 차단 성분을 안정적으로 분산시키거나 피부 자극을 줄이는 기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땀이나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기술도 주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여기에 항산화 성분이나 미백, 진정성분 등을 추가해서 이제는 단순 차단제를 넘어서 스킨케어 기능까지 결합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선크림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나요?
2: 네, 최근에는 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선크림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무기 자외선 차단제 기반의 저자극 선크림 제품입니다. 이 산화 아연이나 이산화 티타늄과 같은 무기 입자를 활용함으로써 피부 자극을 줄이는 방향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 백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나노 분산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형 선크림 분야에서는 이 강한 워터프루프 성능이나 또는 땀 저항성을 강화한 제품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 골프 인구 증가와 함께 장시간 야외 활동에 적합한 선크림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분야로는 이 스틱형이나 또는 쿠션형 선크림인데요. 사용 편의성과 휴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인데 이 메이크업의 수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나 또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결합한 제품들도 등장하면서 이 피부 장벽 강화 기능과 프로바이오틱 기반의 스킨케어 기술과 결합된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순 자외선 차단제를 넘어서 이제는 복합적인 피부 보호 플랫폼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실제 이 사용자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기술들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2: 네, 실제 사용 측면에서는 단순 FPF 수치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피부 위에 유지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 FPF 50 성능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땀이나 피지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게 되면 실제 차단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피부 밀착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 피부 사용감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산뜻한 사용감이나 빠른 흡수성을 구현하려는 이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남성 소비자나 청소년 시장에서는 이런 사용감 요소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감성 피부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이 특정 자외선 차단 성분에 자극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자극 처방이나 또는 피부 진정 기술도 주요한 차별화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 기존 메이크업과의 궁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밀림 현상이나 들뜸 현상을 줄이는 기술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피부 경험 전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런 방향으로 관련된 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선크림 관련 특허 경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2: 네, 특허 경쟁은 크게는 이 자외선 차단에 관련된 조성물 특허, 두 번째로는 입자 분산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부 친환경성 관련된 기술 중심으로 특허가 최근에 활발히 출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물 측면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UVA나 UVB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차단하면서도 피부 자극은 줄일 수 있는 이런 성분 조합에 관련된 특허들이 최근에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특정 자외선 차단 성분의 광 안정성을 높인다거나 서로 다른 차단제를 복합해서 얼마만큼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 입자의 분산 기술도 중요한 특허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산화 아연이나 이산화 티타늄과 같은 이런 무기 입자가 뭉치지 않고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최근에는 이 나노코팅 기술이나 캡슐화 기술도 주요한 특허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피부 진정 성분이나 항산화 성분을 결합시킴으로써 기능성을 배가시키는 기술도 활발히 출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그리고 리프 세이프와 관련된 기술도 주요한 경쟁 분야가 되고 있는 만큼 이 특정 성분을 배제시키면서도 동일 수준의 차단 효과를 구현하려는 기술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그리고 제형적 그리고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융합 경쟁 구도로 특허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선크림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우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박학기가 부르는 향기로운 추억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덕분에 아무 때나 사진을 찍고 저장하고 지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사진에는 어떤 장면이 담겼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26년 프랑스의 발명가이자 사진술의 선구자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가 찍은 게 최초의 사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서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여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얻기 위해 무려 8시간의 노출이 필요했고 아주 흐릿한 풍경일 뿐이지만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이 됐지요. 인류 역사는 그렇다 치고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아끼는 사진들이 있겠지요. 사진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빛바랜 사진이 주는 향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래도 그런 매력 때문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거겠지요. 자, 오늘 첫 곡은 박강성의 노래입니다. 내일을 기다려.

최태준 작가의 수필 첫사랑 중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형수의 방문 앞을 지나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열린 방문 사이로 하얀 칼라의 중학생 교복에 단발머리를 한 뽀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기척에 소녀가 흘끔 돌아봤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첫눈에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소녀는 나보다 두 살 연상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이모인 나의 형수에게 인사차 온 것이었다. 그때 생전 처음 가슴이 콩닥거리는 야릇한 경험을 했다. 그녀를 보면 무슨 죄라도 지은 양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주위의 하찮은 사물들, 이를테면 나무, 꽃, 구름, 조약돌 같은 것들이 정겹게 다가왔다. 갑자기 훌쩍 커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는 매년 여름이나 겨울 우리 집에 왔다. 그녀는 대개 며칠간 머물렀으므로 내가 말을 붙이려고 뜸을 들이다 겨우 마음을 열면 벌써 떠날 채비를 했다. 그녀가 가고 나면 마음이 몹시 허전했다. 그녀가 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일은 마치 손꼽아 기다리던 첫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것처럼 안타깝고 감질나는 것이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녀가 그리울 때면 언제나 대학 노트에다 편지를 썼다. 대학 입시를 앞둔 여름, 직장에 다니던 그녀가 휴가를 얻어왔다. 그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녀에게 써온 편지가 대학 노트 한 권을 채울 무렵이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노트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내게 소중한 일들이 남들에게는 얼마나 시시콜콜한 얘기일까. 그러므로 여분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는 게 무던할 것이다. 그녀는 결혼을 하였고 나도 가정을 이루었다. 사랑이라는 어휘와 마주치면 그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앉았다. 그러나 첫사랑의 애틋함은 세월이 갈수록 차츰 사위여 갔다. 장은숙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첫사랑.

학창시절 음악시간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전용 음악실에서 전자피아노나 컴퓨터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저희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선생님 교탁 옆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낡은 악기가 생각납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풍금에 관한 추억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피아노를 닮은 풍금은 바람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관악기 성격의 건반악기지요. 오르간에 포함되는 악기로 오르간 자체는 기원전 3세기경 물의 힘으로 공기를 보내 파이프를 울리게 한 수력 오르간에서 출발했으니까 역사가 아주 오래됐지만요. 우리가 아는 형태의 풍금은 19세기 유럽에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풍금이 들어온 건 1890년대 중후반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교회 예배뿐 아니라 학교 음악 교육에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한동안 풍금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서양 악기였습니다. 졸업식장에서도 학예회 무대에서도 늘 풍금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충남 공주에 있는 한 교회에는 오래된 풍금 한 대가 남아있는데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교회에 있던 풍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3년에는 서울에 풍금 전문 교습소가 생겼고 이듬해인 1924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풍금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들어보시죠.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백설이의 추억은 영원히, 그리고 조미미의 선생님 세 곡입니다.

네, 조미미의 노래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그리고 백설이의 추억은 영원히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풍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풍금은 꽤 오랫동안 학교 음악 시간에 쓰였습니다. 아마 1990년대 초중반까지 사용된 것 같은데 당시 피아노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풍금을 많이 활용했지요. 음악실이나 전담교사도 따로 없던 시절에는 담임선생님이 직접 페달을 밟으면서 풍금을 연주했고 그 반주에 맞춰서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나마 이 풍금도 교실마다 다 있진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랐겠지만 보통 층별로 몇 대만 배치돼서 음악 시간이 되면 옆반 교실에 가서 무거운 풍금을 끙끙대며 옮겨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주의하게 교실 문턱을 넘다가 풍금 바닥에 부딪히면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이 풍금은 생각보다 다루기 까다로운 악기였습니다. 연주자 혼자 손으로는 건반을 치고 발로는 페달을 밟아서 공기를 쉼 없이 넣어줘야 했습니다. 페달을 밟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곤 했지요. 이 풍금 연주가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음악 시간마다 아주 진땀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건반을 치는 동안 옆에 앉아 페달을 대신 밟아주는 역할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역할을 맡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우쭐할 만한 일이었지요. 풍금을 떠올리면 가창시험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데요. 수십 명의 반 친구들 앞에서 독창을 하면 선생님이 점수를 매겨주셨는데 긴장한 나머지 염소 목소리를 내거나 음정이 틀려서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반이 돌려쓰던 풍금이 어쩌다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 반에 남아있으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횡재한 기분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방과 후 텅 빈 교실에서 풍금을 치는 연습을 하는 친구를 본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김인순의 푸른 교실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일준의 그리운 시절, 방주연의 자주색 가방, 그리고 이용복의 어린 시절 듣겠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김인순의 푸른 교실, 박일준의 그리운 시절, 방주연의 자주색 가방,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이용복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풍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기 연주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 교실에 남아 풍금을 연주하고 놀았겠지만 장난기 많은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안 계실 때 풍금 뚜껑을 열고 아무 건반이나 쾅쾅 누르며 장난치다가 걸려서 혼난 친구들도 많았지요. 이런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놀아도 혼내지 않고 조용히 풍금 앞에 앉아 동요 몇 곡을 연주해 주셨지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교실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풍금 소리에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꽃이란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분은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악기는 역시 풍금이었지요.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시골 분교 운동장에서 처음 풍금 소리를 듣게 됐을 때 6살 소년이었던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풍금 소리는 햇빛이 부서져서 나는 소리가 아닐까. 또 초임 교사 시절에는 풍금을 못 치면 음악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방학 때 쉬는 걸 포기하고 학교 풍금을 하숙방에 옮겨와서 꾸준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충남 공주에 있는 풀꽃 문학관에 가면은 풍금 석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목에 힘을 주던 거만한 사람도 풍금 반주로 동요 몇 곡만 들려주면 대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고 나태주 시인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감회를 갖고 계시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추억의 악기 풍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노래 지난날 그 시절, 예민의 아예 이 오우, 장필순의 내 마음의 풍금, 그리고 강한철의 마지막 교정 네 곡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92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원하는 남자 자판기서 고른다. 최근 서울 시내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교제 대상 남성의 신상 명세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이른바 미팅 자판기가 등장했다. 이 자판기는 기존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007 미팅이나 엘리베이터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중전화기 모양을 한 이 자판기는 현재 명동과 종로, 강남 등 번화가와 대학가 주변에 50여 대가 설치돼 있다. 이용 방법은 우선 여성과 교제를 원하는 남성이 자신의 나이, 직업, 특기 등을 적은 신상명세서를 자판기를 운영하는 만남정보센터에 보내면서 시작된다. 센터 측은 접수를 확인한 뒤 남성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곳곳에 설치된 자판기로 보급하며 여성들은 이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 원하는 연령층을 선택해 상대방의 정보를 얻게 된다. 출력된 정보가 마음에 들면 여성이 직접 전화를 걸어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의 조상님 같은 상품이었네요. 미팅 자판기라. 당시 대학가의 007 미팅이나 엘리베이터 미팅 같은 상대의 신상을 전혀 모르고 나가는 미팅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지요. 어찌 보면 그 이전에 유행했던 펜팔도 전혀 모르는 상대와 접선을 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이 자판기는 조금 더 기발하게 발전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번님들의 노래입니다. 당신만이.

번님들의 당신만이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6월에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으로 해질 무렵에 불어오는 선선한 저녁바람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꽤 덥지만요. 해가 넘어갈 무렵에는 쾌적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지요. 그래서 저녁 드시고 나서 가족 단위로 가볍게 산책 즐기는 분들 많이 보이시던데 이 계절이 주는 소소한 행복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혜은이의 새벽비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나는 중교와 조서를 읽고 경찰에게 몇 가지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서를 나서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중교는 나에게 여자친구와 친형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당부사항을 전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또 비가 내렸다.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중규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중규의 여자친구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만 했다. 그 다음에는 중규의 친형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형은 경찰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중규한테 들었다면서 중규가 금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경찰이 상당한 근거 없이 긴급 체포를 했을 리 없다며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섣불리 큰 희망을 품지 말라고 애둘러 말했다. 무엇보다 중규가 어린 시절 오토바이를 훔쳤을 때처럼 내 도움을 받으면 쉽게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자신이 진짜 사기 조직의 총책이면서 나를 변호사로 선임해 풀려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전화를 끊고 컴컴한 도로를 달리며 중규 아버지와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중규가 오늘 한 말들을 곱씹으며 과연 판사가 믿어줄까 생각하기도 했다.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언제가 될지 모를 중규의 석방 시점까지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며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동생 옥바라지를 하려는 친형을 염려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경찰은 중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체포를 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을 정해 알려준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을 들은 터라 나는 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었는지 신문기일이 언제 어디로 잡혔는지를 확인하려고 직원을 통해 수원법원에 거듭 전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6시가 지나자
1: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용무가 있으신 분은 다음날 업무 시간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0: 라는 자동 응답기 멘트만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밤 11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 되어 혹시나 하고 사무실에 가보니 팩스 기계 위에 구속영장 청구서가 도둑고양이처럼 숨죽인 채 엎드려 있었다. 신문기일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사무실에 앉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썼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장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은 아무 수사 자료를 보지 못한 채 변호를 해야 한다. 경찰과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 변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어떤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판사 앞에 제출된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판사가 변호사의 말을 믿어줄 리 없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지 추측하고 가정하면서 그에 대한 가상 반박을 제시해야 할 때도 많다. 이때처럼 한밤중에 구속영장을 받아들게 되고 바로 다음날 낮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사이 의뢰인과 접견해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물어볼 시간도 충분치 않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이 그 길을 한번 가본 사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말만 듣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앞에 뚜껑 거친 맨홀이 있을지 딴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엑셀을 밟지 못하고 저속으로 조심조심 가게 된다. 그만큼 기록을 다 보면서 하는 공판 때의 변론에 비해 변호사의 변론에 힘이 덜 실리게 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도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로서 허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다. 다만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어? KBS 오디오북.
3: K 뭐?
2: KBS 오디오북.
0: 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들을 변호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적이 있다. 코인을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가격이 100분의 1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검찰의 공소요지는 그 원인이 대표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사기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영장심사에서 나는 스캠 코인이 되려면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코인이어야 하는데 그 코인은 거래소의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스캠 코인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 코인은 발행 후 3개월 동안 다른 코인보다 높은 가격을 시종 유지해 오다가 발행 3개월 되는 시점에 갑자기 누군가가 코인을 해킹해 수많은 코인을 탈취했고 그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폭락이 시작되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안겨준 것은 코인을 해킹해서 탈취한 해킹범이지

목소리를 높이자 그 책임을 모두 가장 큰 피해자인 코인 발행인들에게 전가해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킹범을 잡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의뢰인들이므로 이들을 석방해 경찰과 함께 해킹범부터 잡는 것이 순리라고 변론했다. 그 결과 이런 코인 사기 사건에서 드물게 두 대표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심사에서 변호를 할 때는 이처럼 변호사에게 상당한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준규의 영장신문도 바로 다음 날로 잡혔기 때문에 나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죄다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영장신문기일에 법정에 나가서는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라고 하기에 아직은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조직원들을 한 명씩 구속하며 가장 윗선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윗선이 되어 책임을 덮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재 구속된 이들 중 우두머리가 윗선이 박준규라고 허위 진술을 해 책임을 덜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박준규에게도 윗선이 누군지 묻고 특정인의 이름을 대며 그가 윗선이 아닌지 물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박준규가 총책이 아님을 경찰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 되려면 그 모임의 수직적 서열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 최상층에 박준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구속된 L등의 무리가 수직적 서열관계가 있는 조직이란 증거부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 조직원들이 모두 박준규보다 나이가 적게는 2살, 많게는 7살 많은 고향 선배들이므로 정서적으로 어린 박준규가 총책이 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너무 급하다. 증거가 더 확보되면 그때 구속하면 되니 지금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달라며 변론했다. 판사 앞에 제출된 수사 기록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피의자는 결백하니 절대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대신 아직은 구속하기에 이르다고 하면 판사가 수긍할 만한 여지가 좀 더 생길 것 같았다. 박준규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한 그 수사관은 조사하는 내내 또 그 이후에도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비록 그 수사관이 내 의뢰인을 처벌하려고는 하지만 똑똑하고 정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수사관이 피의자인 박준규 뒤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미흡했고 구속영장이 잘못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것이 다소 불편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외에도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요건도 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혐의자가 도망가 버리거나 증거물을 다 없애버리거나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매수해 입을 막아놓으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하고도 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 구속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기간 동안에는 수용자가 미결수로서 무죄로 추정되고 노역도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망갈 이유도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경찰은 준규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타인 명의의 차를 타며 수상한 현금 1억이 차에서 발견되었고 수상한 휴대폰이 있는데 주운 것이며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하고 주민등록 내역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자주 이사를 다니며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경찰이 오면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변론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타인은 피의자의 어머니입니다. 박준규가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금 1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자기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피의자가 현재 사는 집에서 임대차 계약, 가스 설치는 다 박준규 본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면 그마저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는 본건과 무관한 다른 불법적인 거래가 있고 그 관계자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준규에게 휴대폰을 주었다고 말하면 누구도 안 믿는다. 내가 판사라도 그냥 영장 발부다 라고 하니 털어놓은 입장이었다.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묵비권과 같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이런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목포경찰서가 소환할 때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경기청에서 그냥 불렀어도 조사를 받으러 갔을 텐데 경기청은 한 번도 피의자를 소환한 적 없이 그냥 긴급체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이대로 구속되어 버리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방어권을 보장해 주셔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사도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무죄라는 또는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를 때가 있다. 준규도 후자의 경우였다. 준규가 총책일 수도 있고 총책이 아닐 수도 있었다. 준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절대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울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준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준규의 말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재판을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자백하는 경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다. 이런 점까지도 준규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나 준규는 계속 무죄를 강변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계속해서 피의자의 입장을 묻고 들어야 한다. 판사는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준규는 그 길로 수원의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머물게 되었다. 나는 일요일인 바로 다음 날 준규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휴일이라고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오후에 무작정 그 경찰서를 찾아갔다. 의외로 직원들이 많았다. 변호인이 접견을 왔다고 하자 유치장 시설로 안내해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정재민이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오가며 기록한 우리 사회 이야기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그날 선배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저도 생각 많이 했는데요.
1: 도련님을 쓰다듬고 있던 현우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뭔가 자신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0: 돌이켜보니 란주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인 거예요. 전 매번 연희 뒤에 숨고 남의 덕 보기만 했더라고요.
2: 현우야, 그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라.
0: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내 몫을 안 하니까 연희가 그만큼 해야 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도련님이랑 동네 애들을 도와주고 고양이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야 저도 당당하게 소초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다섯이서 한 팀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1: 현우가 말끝을 흐렸다. 도련님은 현우의 무릎 위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3: 이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 없네.
1: 유라가 말했다. 채령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던 현우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0: 연희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 걸까? 연희 없는 소초모는 소초모가 아닌데.
2: 나 연희한테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후회돼.
1: 란주의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현우는 란주가 한 말을 곱씹었다.
4: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초인도 아닌 게.
1: 초인이란 오해를 받아서 그토록 좋아하는 양궁을 못하게 된 연희에게 이번엔 초인이 아니라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하다니 잔인한 말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굳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이미 란주도 자신이 뱉은 말의 잔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2: 초인이 아니어도 진짜 초인처럼 활약했던 앤데 그냥 말이라도 한번 들어줄걸. 너무 몰아붙였어.
3: 나도 사실 나도 속인 거 매한가지였는데 그 애한테만 왜 그렇게 비아냥거렸는지.
1: 란주의 말에 유라가 덧붙였다.
2: 휴대폰이 안 돼서 연락도 못하고 연희한테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오늘 여기서 밤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범처분에 쫓겨서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건가?
1: 피곤한 듯 란주의 눈 아래에 짙은 그림자가 드려져 있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 그럴 법도 했다. 현우는 곰곰이 생각해보다 입을 열었다.
0: 유라 선배네 근처 나무를 읽고 오는 건 어때요? 범초본 요원들이 다녀갔거나 근처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범초본에 흔적이 없으면 유라 선배네로 가요.
1: 현우의 말에 소초모들은 생각이 잠겼다. 정말 그래도 되는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소초모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얼마 없었다. 휴대폰을 충전해서 연희와 연락해야만 했고 무기도 더 만들어야 했다. 무엇보다 다들 지쳐 있었다. 현우는 선배들이 동의해 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3: 그래, 일단 란주랑 내가 우리 집 근처를 돌아보고 있을게.
0: 아니에요, 란주 선배랑 제가 다녀올게요. 괜찮으면 도련님을 보내면 되니까요.
5: 오, 언제 그렇게 도련님이랑 일심동체가 됐어?
1: 효석이 신기한 듯 물었다. 현우는 도련님을 쳐다봤다. 어둠 속에서 보니 안 그래도 커다란 도련님의 덩치는 더 산만해 보였다.
0: 날 도와주던 선배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 히어로로 살아남으려고 도련님이랑 둘이서 발버둥을 쳤달까.
1: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5: 이 자식 자주 혼자 떨어뜨려놔야겠다.
0: 다녀올게요.
1: 유라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란주는 곧장 주변의 나무를 더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곧 밤 산책을 나온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란조는 화단을 헤집고 다니며 나무마다 손을 얹었고 그 옆을 졸졸 따라다니는 현우 주위로 온 동네 고양이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6: 아, 선배 좀 빨리 읽어봐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 뭐 없어요?
2: 야, 뭐 없는데? 도련님 보내서 애들 데려오라고 해.
1: 아파트 초입에 커다란 은행나무에 손을 얹고 도닦는 사람처럼 눈을 감은 채 한참 서있던 란주가 말했다. 현우는 머릿속에 최대한 자세히 체육관 그림을 그리려 애쓰며 도련님을 바라봤다.
0: 가서 선배들이랑 채령이를 데려와. 도련님, 할 수 있지?
1: 도련님은 크게 하품을 한 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새침하게 울고는 뒤돌아 달려나갔다. 얼마 뒤 다섯 사람은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유라의 집 현관에 들어섰다. 유라는 어지간히 걱정이 됐는지 끝까지 집 밖을 두리번거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경계를 풀고 마루와 소파에 드러누워버렸다. 유라의 휴대폰은 충전기를 꽂아도 반응이 없었다. 고장이 난 것 같았다. 유라와 현우는 충전된 란주의 휴대폰을 들고 곧장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0: 연휘, 큰오빠의 어시스트. 소초모들과 다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연휘는 도장에 들렀다. 글러브를 끼고 땀을 뚝뚝 흘리며 죽어라 샌드백을 쳤지만 자꾸 란주의 말이 떠올랐다.
1: 하긴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처인도 아닌 게.
0: 별거 아닌 말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과 자신을 붙들던 현우를 떠올리면

0: 연희는 울면서 샌드백만 15라운드를 쳤고 작은 오빠 찬이가 무섭다며 말리고 나서야 도장을 나왔다. 오빠들은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 동생이 펑펑 눈물을 쏟자 이유를 캐물었지만 연희는 한마디도 않고 통곡했다. 보통 그렇게 몸을 쓰고 나면 감정이 좀 풀리는 연희였으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연희는 동네 분식점에 들러 떡볶이를 잔뜩 샀다. 방에 들어가 입술이 퉁퉁 붓도록 매운 떡볶이를 먹은 연희는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침대 위에 엎어졌다. 아무런 생각이 안 나도록 깊게 잠들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연희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퉁퉁 부어 얼굴이 흔적기관이 되어버린 눈을 비비며 연희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양궁도 친구도 없이 맞이하는 방학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양궁부에 돌아가면 될 일이었지만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소초모가 떠올랐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초모들과 함께한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미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억울함과 서운함만이 살아났던 까닭이었다. 연희는 활과 화살을 챙겨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갔다. 공장 주인인 아버지는 공장 건물 뒤편의 너른 부지에 연희의 양궁 연습장을 만들어놨다. 어렸을 때부터 연희를 봐온 공장 직원들은 연희를 반갑게 맞아줬다. 연희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관역에 활을 쐈다. 관역을 마치는 게 지겨워지면 담장 위에 캔이나 작은 쓰레기들을 올려놓고 마치기도 했다. 생각만큼 화살은 잘 맞지 않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세상이 곧 멸망해도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의 출근길에 따라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 큰오빠 준이가 연희를 불러세웠다.
1: 오늘도 활 쏘러 가?
2: 어.
1: 내가 데려다 줄게. 얘기 좀 하자.
0: 연희는 뭐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고개를 까딱거렸다. 준이는 입맛이 없다는 연희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 먹이고 상을 치웠다. 울적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연희의 입에 아이스크림을 물려준 뒤 준이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1: 무슨 일인데? 애들이랑 싸웠어?
2: 어떻게 알았어?
1: 아무도 훈련을 안 오잖아, 바보야.
0: 준이가 건넨 아이스크림 아랫부분에 초코시럽과 과자까지 다 먹어치우고 나서야 연희는 겨우겨우 입을 뗐다. 그때 들은 말들을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웠고 배신감이 밀려와 화가 났다. 초인으로 오해받아 양궁을 못하게 되었을 때와는 또 다른 색깔의 분노였다. 사이사이 울컥하는 감정을 나름 눌러가며 연희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런데 준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2: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럴 거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물어본 거야?
0: 연희는 더 짜증이 났다.
1: 그래, 알겠어. 그런 일이 있었고.
0: 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공장에 차를 댄 준이는 저녁 때 집에서 보자는 말만 남긴 뒤 차를 몰고 돌아가 버렸다. 덩그러니 공장에 남겨진 연희는 눈앞에 캔을 발로 걷어찼다.
2: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기껏 말해줬다니.
0: 연희는 툴툴거리며 화를 들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온종일 화살만 쐈다. 휴대폰을 켜볼까 잠깐 생각했지만 아직 현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소초모들과 다툰 지 나흘째가 되던 날이었다. 연희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켰다. 현우와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눈에 띄었다. 란주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씁쓸한 마음으로 연희는 유라의 메시지를 눌렀다.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 숨겨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 마음이 풀리면 연락을 달라는 말까지. 유라의 메시지는 연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다. 현우의 메시지 역시 대화와 화해를 원하는 말과 돌아와달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연희는 현우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어떻게든 연희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현우의 애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들에 연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다.
2: 나는 유라 선배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현우에게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줬는데도 나는 왜 아무것도 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걸까?
0: 어울리지 않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연희는 도로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날은 아버지의 공장에 가는 것마저 그만뒀다. 도저히 화를 잡을 마음이 들지 않았다. 연희는 침대에 누워서 예능 프로와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연희를 본 준이는 아버지와 통화를 한 뒤 연희에게 말을 걸었다.
1: 서연이, 오늘 저녁에 어디 안 가지?
0: 침대 위에 길쭉한 팔다리를 쫙 펼친 채 들어놓은 연희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1: 엄마 할머니 댁에서 모레 온대서 아빠가 저녁에 양갑이 사준대. 갈 거지?
2: 아, 몰라.
1: 모르긴 뭘 몰라. 이 자식 하루 종일 집안만 있고 안 가면 가만 안 둔다 너.
2: 아, 왜 지랄인데?
1: 지랄도 할 말하니까 하지. 6시에 도장 닫고 데리러 올 테니까 딱 준비하고 기다려. 알았어?
2: 서준이 짜증나! 아!
0: 준이는 발끝으로 연희의 옆구리를 콱 찔렀다. 아프다고 악을 써대는 연희를 본 준이는 씩 웃으며 문을 닫았다. 늘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큰오빠 준이었지만 그런 그도 미쳐 날뛰는 순간이 있었다. 연희의 휴대폰이 꺼진 것을 알고 한 시간마다 집에 있는 작은 오빠 찬유에게 전화를 걸어 연희를 바꿔달라고 한 뒤 양갈비를 먹으러 갈 준비를 하라고 독촉하는 준이를 보고 연희는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았다.
2: 서준이 상또라이.
0: 연희는 중얼거리며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어 놓고 위로의 한마디 해주지 않은 것이 연희가 준이에게 가장 열받는 지점이었다. 옷을 갈아입은 연희는 찬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 준이의 차가 앞에 도착해 있었다.
1: 결국 나올 거 곱게 좀 나오지. 애초에 생 때는 왜 부렸냐?
0: 뒷좌석에 앉은 연희는 팔짱을 끼고 준이를 노려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입맛이 없어 얼마 먹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구워지는 양고기를 보고 있자니 연희는 식욕이 살아났다. 연희는 불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진 양갈비를 전투적으로 뜯어먹었다. 한참 먹다 고개를 드니 준이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0: 진짜.
1: 큰 오빠한테 패버린다가 뭐니? 응? 싸우시지 마라.
2: 다익은 고기를 연희의 접시에 위에 놓아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1: 연희, 범처본에서 초인 테스트 결과 나왔던데 왜? 다시 양궁 안 가니?
2: 아버지의 질문에 연희는 말없이 고기만 씹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6일 새벽 4시 발표 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울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울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울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울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울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울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울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울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울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울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울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울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있습니다. 대화퇴.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있습니다. 연해주.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있겠습니다. 동중국해.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있겠습니다. 주슈 서해.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있습니다. 주슈 남해.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 2주 풍향 풍속 없습니다. 기압은 1014m파스칼, 기온은 21.2도. 평양 바람 없습니다. 1014m파스칼, 20.9도.

0도, 북서풍 2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7.4도, 해주 남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0.4도, 서울 북동풍 1.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2.3도, 인천 서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1.6도, 서산 북동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9.2도, 군산 0.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9.5도, 목포 북동풍 1.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1도, 여수 동풍 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1.5도, 제주 북동풍 2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2.9도, 서귀포 북동풍 2.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3.3도, 통영 북동풍 2.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0도, 부산 북동풍 2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0.7도, 보항판 없습니다.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9도, 울릉도 북동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0.1도, 울진 남서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7.8도, 동해 서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7.9도, 강릉 북서풍 2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8.7도, 속초 북서풍 1.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9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나하 남서풍 4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4도, 미나미 다이토 섬 남풍 4.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6.8도, 나세 남서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3.7도, 가고시마 북동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4.5도, 후쿠오카 남동풍 2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1.2도, 사이고 북서풍 1.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7.3도, 마쓰에 남동풍 2.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0.1도, 시미즈 동풍 3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3.1도, 시오노미사키곶 북서풍 1.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0.4도, 오사카 북동풍 1.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1.3도, 와섬 남서풍 3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6.1도, 아오모리 남서풍 2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6.3도, 삿포로 북풍 2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0.9도, 센다이 북서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6.3도, 센다이 북서풍 1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6.3도, 도쿄 북서풍 1.5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6.3도, 하치오섬 북동풍 7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9도, 지치섬 남풍 3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26.5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서풍 2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12.9도, 대치의 북서풍 2m, 전시비에이터 파스칼 9.6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7m, 전17헥타파스칼 11.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7도, 습도는 67%. 오늘 서울 적 해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이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김명수 전 의장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랑스 에비앙으로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 도착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초청된 국가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G7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프랑스 측이 준비한 공식 만찬 등 환영 행사에 함께합니다. G7 회의는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내용이 19일 서명식 이후로 공개될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한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벤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19일 제네바에서 서명식을 앞두고 종전 MOU 타결을 발표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해 전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에 도달한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5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협에 갇혀있던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며 그중 다수는 석유를 싣고 있다고 썼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불이 주변 다른 공장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새벽 3시 15분 대응 1단계를, 새벽 3시 59분 대응 2단계를 각각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확대 투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견됐지만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당일 오전 11시 40분에서 50분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 번호 부여를 문의했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500매 교부하고 추가로 500매를 다시 부여했지만 담당 직원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전국 6개 지역선거에 재선거 소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용지 등 문제되는 지역에 전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중이염을 비롯한 난청 질환의 치료는 여러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현미경 수술로 설명되는 수술법도 있고요. 요즘은 특히 내시경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내시경 귀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절개로 이어지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귓구멍 안으로 접근하는 내시경 귀 수술의 장점이 뭘까요? 단지 절개 범위가 크지 않다는 것만은 아닐 텐데요. 내시경을 이용한 귀 수술법,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갑상선 질환의 치료제들을 살펴봅니다. 건강365 공이로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Hey, yo, you wanna dance?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는 겉으로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구조물들은 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고막을 확인합니다. 중이염도 그렇게 진단되는 거죠. 급성 또 만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이염의 치료, 내시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허동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허동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중이염은 말 그대로 중이에 생기는 염증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귀를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잘 아시는 귓바퀴하고 귓구멍, 외이도죠. 이곳을 외이라고 하고 또 잘 아시는 또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이런 곳을 내이라고 합니다. 이 외이와 내이 사이에 부피가 한 2cc 정도 되는 작은 방이 있는데요. 이곳을 바로 중이라고 하죠. 이곳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럼 중이에 어디에 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1: 방금 제가 중이를 이렇게 방으로 공간으로 표시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방으로 표현하자면은 벽지에 해당하는 중이 점막이 대표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곳입니다. 네. 또 이 방이 지금 저기 진행자님 뒤쪽 귀 뒤쪽을 만져보시면 단단한 뼈가 느껴질 텐데요. 이곳을 이제 우리가 유양돌기나 꼭지돌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곳 내부에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곳까지 이 중이염이 전달되기 때문에 유양돌기나 중이강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이 고막 안쪽 점막의 상태를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고막은 완전히 그 불투명하지가 않고요. 간유리처럼 반투명해가지고 천공이 없더라도 외부에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내시경이나 또는 이경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하면은 고막 안쪽의 중이 상태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중이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막에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이강 안쪽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고 또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 중이염으로 고생할 때 귀가 아프고 열이 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열이 나는 거죠?
1: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급성 중이염 중에서 화농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귀가 아프고 또 전신적으로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전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만성 중이염의 경우도 발열은 일반적으로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중이염에도 이제 급성과 만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되는 건가요?
1: 네,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질환의 경과 기간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요. 보통 3주 이내면 급성 중이염, 3개월이 넘으면 만성 중이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만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0: 네. 화농성 중이염과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네.
0: 삼출성 중이염은 뭔가요? 좀 귀가 먹먹해지면서 잘 안 들릴 때 의심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1: 네, 삼출성 중이염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중이염 중에서 급성 염증 증상이나 또 징후 그러니까 말하는

0: 하자면 귀가 많이 아프거나 또 들여다봤을 때 고막이 이렇게 붉게 부어오르거나 하는 이런 것들 없이 고막 안쪽의 중이강에 노란 삼출액이 고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유소와 난청에서는 아주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1: 네. 보통 이제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손상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만성 중이염으로 갔을 때 그런 건가요?
0: 네, 그 중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네. 뭐 하나 굳이 얘기하자면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이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증폭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따라서 청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음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중이염이 호전되면은 나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팽이관 그러니까 뇌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이의 염증이 뇌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영구적인 청력 손상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중이염 치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염증을 빼내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흔한 수술로 봐야 될까요?
0: 네. 많은 경우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네. 수술의 목표는 이 염증을 조절하고 또 손상된 중이강의 구조를 복구해서 청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비인후과 특히 이제 이과 세부 영역에서는 이 중이염 수술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출성 중이염도 많다고 하셨는데 네. 아이들도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0: 네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삼출성 중이염에 대해서 하는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삼출성 중이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 청력이 영향이 좀 크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이 삼출액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일정 기간 고막에 작은 초록색 관을 걸어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환기관 삽입술이 되고요. 이 수술을 할 경우에 효과가 꽤나 극적이어서 청력이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런데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데 현미경보다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0: 네. 중이염 수술에서 현미경을 사용한다는 걸 아신다는 것만으로 이미 반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전통적으로 중이염 수술에서 현미경을 이용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이 내시경을 이용한 중이 수술법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의료 장비가 점점 발전하면서 내시경 중이 수술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귀 수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나요? 이게 작고 미세해서 좀 정교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네 맞습니다. 그 모든 수술이 또 마찬가지일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귀 수술 또한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과 귀를 세부 전공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비교할 때 내시경 수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좋은 질문이신데요. 현미경 수술법도 물론 매우 좋은 수술법입니다. 많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귀, 이제 중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이도로 가는 귓구멍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지나서 고막 안쪽에 있는 작은 공간이란 말입니다. 이곳을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밖에 외부에서 멀리서 현미경을 보면서 확대를 해서 수술하는 것하고 외이도를 지나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눈이 직접 고실, 고막 안쪽 중이강을 보면서 수술하는 효과를 주는 그런 내시경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가 조금 감이 잡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광각의 밝은 시야하고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1: 최소 침습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내시경으로 진행되는 수술은 절개의 범위가 작나요?
0: 네네. 최소 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니까 말씀 나누기가 참 편한데요. 일부 외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시경 중이 수술을 하게 되면 외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절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만족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술을 준비할 때 머리카락을 좀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 주위에. 근데 내시경 수술은 머리카락을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그럼 수술 후에 통증이나 감염 위험과 같은 부작용은 어떨까요?

0: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네. 통증이 조금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절개 범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 감소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또 시야가 넓고 밝기 때문에 수술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구조물들을 조금 더 잘 구분할 수가 있어서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귀 수술에 있어서도 이런 최소한의 침습적 수술이 진행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청력 보존에도 효과가 클까요?
0: 네. 중이염 수술을 하면은 청력을 보존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1: 네.
0: 하지만 어떤 수술 방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청력 보존의 어떤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또 중이염 수술과 안면신경도 연관이 있습니까? 한쪽 얼굴의 움직임도 지적이 되던데요.
0: 네, 중이염 수술에서 저희가 가장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면신경인데요.
1: 네.
0: 안면신경이 바로 우리가 수술하려고 하는 그런 수술 범위 중간을 바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고
1: 네.
0: 수술 중에 저희가 안면신경 감시 장치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안면신경과도 연관이 있고요. 또 어지럼증이나 미각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맞는 얘기입니다. 중이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의 달팽이관과 인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 네.
0: 네네, 뇌의 기능이 청각하고 평형감각에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나 중이염 수술 과정에서 모두 어지럼증과 관련이 있고요. 또 미각을 일부 담당하는 아주 가는 신경이 바로 고막 안쪽을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1: 네.
0: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뭐 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중이염은요. 수술을 해도 한 번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이염의 수술 목적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고 청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았을 때
1: 네.
0: 한 번의 수술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어떤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럴 때는 청력 회복하는 수술을 2차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력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좀 있는 거네요.
0: 네네, 그렇습니다. 염증부터 제거를 하고
1: 네.
0: 나중에 청력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1: 네. 그럼 수술이 1차,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되기도 하나요?
0: 그러니까 네네,
1: 염증부터
0: 그렇습니다.
1: 제거를 하고 나중에 청력을 개선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네, 1차 수술에서 염증이 너무 많거나 또 염증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1차 수술 염증부터 제거를 하게 되고
1: 네.
0: 2차 수술에서 염증의 재발이나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청력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 네. 또 중이염이 반복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귀 세척에도 신경을 쓰던데 귀 세척이 뭔가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데요.
1: 네.
0: 귀 세척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도 귀 감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액이라 그래서
1: 네.
0: 생기기는 꼭 안약처럼 생겼는데 귀에 넣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꼭 세척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귀세척으로 알려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0: 네. 귀에 넣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1: 네.
0: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생각하셔서 소독 약물이라든지 뭐 식염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척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1: 네. 염증 때문인지 자꾸 그 면봉으로 귀를 건드리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0: 저희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면봉을 사용하시는 거는
1: 네.
0: 정말 뭐 필요한 경우에 바깥쪽에 잠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중이에나 외이도에 생긴 염증, 감염성 원인의 그 면봉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가능한 한 네, 면봉의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실 걸 권유드립니다.
1: 네. 현재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0: 아,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귀를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계신데요. 바로
1: 네.
0: 대한이과학회입니다. 이 학회 밑에는 다양한 연구회를 두고 관심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1: 네.
0: 내시경 귀수술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1: 네.
0: 저희 연구회에서는 공동 연구나 학술 교류 또 수술법 보급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요. 국제학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 의료진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8년도 예정되어 있는 차차기 세계 내시경 비수술학회를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최소침습 수술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내시경 비수술이 급여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수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네. 그럼 내시경 귀 수술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개선되고 발전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0: 네, 물론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한 최근 20여 년 동안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어떤 장비적으로도 조금 더 많이 개선될 부분이 있고요.
1: 네.
0: 또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이 외이나 중이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안쪽 뭐 뇌이라든지 뇌기저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점점 그 수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이 어떻게 보면 반반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시경 수술이 점점 확대가 되고 많은 분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1: 네, 기존에는 현미경 수술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앞서 내시경 귀 수술이 사실 그리 익숙지는 않습니다.
0: 네네.
1: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죠?
0: 네.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또 미리 알고 또 내시경 귀 수술의 어떤 특징을 잘 이해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이 중이염 수술에도 많이 이제 내시경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이염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도 많지 않나요?
0: 네.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오해 중에 하나는 중이염에 대한 병력을 저희가 여쭐 때 어릴 때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겼어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고막하고 외이도는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가도 뭐 그 구조가 망가져 있지 않은 이상 중이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1: 네, 근데 중이염이 또 자주 오는 분들도 있지 않으시나요?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이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인이 다양하지만 그 병인의 이제 소인이 많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오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노출되더라도 중이염이 안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이 중이염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네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이걸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 건가요?
0: 말씀드린 대로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뭐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단지 귀에 좀 물이 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고 하고 청력에 조금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못하실 정도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치료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중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전문의 원장님이 계신 이비인후과 의원도 많고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귀 증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병원부터 방문하셔서 차근차근 좀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조금 안타까운 경우는 중이염을 그냥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회복되지 않는 청력, 그러니까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합병증이 발생해서 심한 경우는 안면마비라든지 또 어지럼증 이런 것들 정말로 심한 경우는 이제 뭐 그 염증이 가까운 그 뭐 중추신경계라든지 또 외부 목 이쪽으로 뭐 전이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이제 미리미리 조금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고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 네. 그럼 중이염으로 이렇게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민감할 필요가 있는 증상이랄까요? 좀 짚어주시죠.
0: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귀 증상, 중이염 증상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청력에 대한 어떤 변화겠죠. 청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먹먹한 감이라든지 또 귀에서 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보통 물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삼출액이나 아니면 이제 화농, 고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가볍게라도 뭔가 좀 귀가 그냥 막연히 불편하다. 뭔가 좀 먹먹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앞서 보셨지만 이런 중이강 증상보다는 내이 증상이 먼저 나타나서 어지럼이라든지 뭐 이명이라든지 그런 증상들도 어떻게 보면 중이염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엄밀히 뭐 중이염에는 꼭 이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귀에서 느껴지는 증상이 느껴질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먼저 찾으셔서 정확한 검진과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앞서 귀의 구조

0: 를 설명을 할 때 내이 웨이 중이 말씀하셨는데요. 내이 네. 웨이 중이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중이에 생기는 질환들로 인해서 내이나 웨이도 영향을 받나요?
1: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웨이도 쪽으로 염증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좀 안쪽 내이에 영향을 줄 때 조금 더 뭐 증상이 좀 심해지고 위험한 네.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0: 참 중이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중이염의 증상과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느껴지는 그런 가벼운 증상을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네. 꼭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네. 또 중이염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어릴 때 우리가 흔히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는 많은 경우 90% 이상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뭐 감기처럼 누구나 한 번씩 지나가고 중이염 뭐 약 먹으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치료하고 나지 뭐 수술까지 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저희가 외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만성 중이염이 되고 치료가 아무래도 병이 진행할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예, 중간중간에 뭐 조금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0: 네. 평소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할까요?
1: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조금 전에 진행자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에 뭘 이렇게 집어넣어서 귀 외이도를 좀 깨끗이 해야 된다.
0: 네.
1: 뭐 그런 부분이죠. 뭐 이런 사실은 뭐 병리적 그러니까 원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반드시 중이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외이도염이나 이런 것들 내가 귀에 손을 댐으로써 불편감이 생기고 병이 더 진행해서 외이도염이나 이런 것이 진행해서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이도는 스스로 그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뭐 스스로 뭐 병변이 만약에 그 감염이 일으킬 만한 외부 물질이 외도로 들어가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뭐 미용 저기 그 귀지가 그냥 단순히 좀 있어서는 안 될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뭐 면봉이나 귀이개라든지 뭐 심한 경우는 뭐 소독제 같은 것을 수시로 넣어서 청소해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시경을 이용한 귀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허동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스틴 비버의 네이지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갑상선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네. 우리 갑상선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죠?
1: 네, 갑상선은 우리 몸에 목 아래에 이 나비처럼 생겨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0: 네.
1: 여기서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몸을 대사를 관장하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0: 네.
1: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기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요.
0: 네.
1: 또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말을 씁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갑상선 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0: 네.
1: 갑상선의 기능은 되게 기능 이상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60에서 80%는 면역 세포가 갑상선 자극 물질을 분비해서 발병하는 그레이브스 병이 원인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70에서 80%는 이 면역 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원인입니다.
0: 네.
1: 둘 다 좀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조절하는 것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자가 면역 질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을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다른 점은 대표적인 건선이나 크롭병들의 이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세포가 활발해져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쓰지만 갑상선 기능 이상에는 이 면역 억제제의 효과가 적고요. 오히려 이 갑상선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항진증, 저하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증 환자가 약국에서는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저하증에 쓰는 약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근데 왜 많지? 하고 봤더니 이제 항진증이나 갑상선 암, 그러니까 저하증이 아니고 항진증이나 암이었는데 이때 갑상선을 제거하게 되면 저하증에 쓰는 갑상선 호르몬 대체약을 먹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약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대체제, 뭐 분류로는 저하증에 쓰는 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0: 갑상선 질환의 치료에서 약물은 참 중요하잖아요.
1: 약으로 조절합니다.
0: 네.
1: 갑상선은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약물을 넣어줌으로써 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을 교정합니다. 그래서 항진됐을 때는 항갑상선제라는 약을 넣어서 덜 생기게 하고요. 저하증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호르몬 정제를 넣어주는 건데요. 성적 호르몬이나 뭐 인슐린과는 다르게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과 동일한 합성 호르몬이 다행히도

0: 알약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1: 네.
0: 사용한 지 100년이나 된 그렇게 오래 쓴 약도 있습니다. 뭐 워낙에 오래 사용된 약이라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약값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약으로 조절해 봤는데 만약에 약물로 조절하는 게 실패하면 그때는 아 고장난 이 조직은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제거한 후에도 호르몬 대체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은 약물 치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자, 그럼 우선 저하증에 쓰이는 갑상선 호르몬제부터 설명해 주시죠.
0: 아, 네. 갑상선 호르몬제에는 레보티록신이라는 약과 이오티로닌이라는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레보티록신을 보통 합성 T4라고 하고요. 이오티로닌을 합성 T3라고 하는 두 가지 성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성분이 합쳐진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레보티록신이라는 T4 제제를 먼저 씁니다. 이걸 먼저 써보고 이걸로 효과가 없을 때 복합제나 T3 제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요. 이 레보티록신은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는데 화학적으로 안전합니다. 안정적이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반감기가 일주일, 7일 정도로 긴 편이어서 복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이 T3인 미오티로닌은 반감기가 좀 1.5일로 짧고 가격이 비싸고 또 실험실 검사로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레보티록신을 먼저 쓰게 됩니다.
1: 갑상선 호르몬제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0: 이 호르몬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협심증,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소량부터 투여를 시작해서 점차 증량하면서 나한테 맞는 용량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용량을 찾아서 이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될 정도로 조절이 되었다면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찾는데 어려운 거고 함부로 많이 쓰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적정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복용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건 아니고요. 6주에서 8주, 한 달 반 정도 후에 이제 혈압 검사를 시행해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까지 올라왔는지 약물 효과를 판정하고 좀 조절 그 뒤에 안 됐으면 조절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지만 조절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하증에는 갑상선 호르몬제가 쓰이는 거고요. 항진증에 쓰이는 약은 어떤 건가요?
0: 항진증에는 항갑상선제라고 해서요. 메티마졸과 프로필티오우라실의 두 종류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갑상선이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적게 만들게 해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약 역시 먹기 시작해서 2, 3주 지나야 증상이 좀 호전이 되고요. 계속 갑상선 항진증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좀 심합니다. 손이 떨리거나 막 굉장히 열이 나거나 살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먹고 나서 2, 3주 지나야 증상이 호전되고 또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야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 정상화됐다가 또 끊는 것이 아니고요.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계속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치료를 중지하게 되고요. 만약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가 약물을 더 늘리거나 또는 이제 수술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1: 그런데요. 갑상선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0: 이거 갑상선약 아침 공복에 복용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갑상선약은 아주 먹기가 까다로운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을 드셔야 되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고 1시간 뒤에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아침에 공복을 1시간

0: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1: 어렵죠.
0: 네, 사실 약 먹고 깼는데 한 시간 동안 밥 안 먹고 있기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식사 후 최소 3, 4시간 뒤. 그래서 이렇게 3, 4시간 뒤면 취침 전 공복을 추천합니다.
1: 네.
0: 자기 전, 저녁 먹고 3, 4시간 뒤에 잔다라고 했을 때 자기 직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든지 자기 전에 먹든지. 그리고 이 약은 먹을 때도 반드시 물로 먹어야 됩니다. 뭐 차라든지 주스라든지 우유라든지 다른 음료로 복용을 하면 안 되는 약인데요. 왜냐하면 이 약의 화학적 성질하고 흡수 메커니즘 때문에 복용법을 잘 지켜야 되는 까다로운 약입니다.
1: 네. 그러니까 공복에 먹어야 되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0: 아, 예. 이거는 이 약, 이 성분이 흡수율이 낮고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1: 아.
0: 예, 기본적으로 레보트록신이 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낮으면 40%, 높아도 80% 정도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개인차가 아주 큽니다.
1: 아, 예.
0: 어떤 사람은 잘 흡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덜 되고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빈속에 먹으라는 이유는 음식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하기 때문인데요. 이 위 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위산 분비가 변하게 되고요. 약이 녹아서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하고요. 특히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 또는 콩류 같은 것들은 이 약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붙었을 때 흡수가 아예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변화폭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약이 매우 좁은 치료 범위를 가진 약물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세한 양으로 효과를 냅니다.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밑에 단위가. 그람도 아니고 밀리그램도 아니고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와서 몸에서 효과를 내는데 이게 흡수율이 조금만 들쭉날쭉해도 몸에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저용량에서도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동일한 상품명으로 용량만 다르게 8개의 제품이 나옵니다. 뭐 0.05, 0.025, 0.07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용량 조절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복잡합니다. 우유, 이렇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칼슘제나 영양제 중에 철분제, 마그네슘제와 함께 먹으면 이 성분들이 레보트록사신과 결합해서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흡수가 안 됩니다.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아는 철분제, 칼슘제뿐만 아니라 종합 영양제에도 철분이 약간, 칼슘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요 약간만으로도 이 마이크로그램 단위의 호르몬제를 흡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든지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더라도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되고요. 모닝커피, 아침에 커피 드시잖아요. 근데 카페인은 장운동을 빨라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약이 흡수될 시간이 없이 통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뭐 먹었는지 다 이렇게 전혀 한 시간 동안 금식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아침 식후에 먹는 다른 약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등과 같이 조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흡수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보단 낫기 때문이에요.
1: 그렇네요.
0: 아예 안 먹으면은 쬐끔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번 잊어먹고 안 먹고 오시는 분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다른 약과 같이 포장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먹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흡수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약의 효과가 좀 더 잘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갑상선 약을 드실 때는 주의할 사항들이 많은 건데요. 임신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0: 임신 중에도 꼭 먹어야 할 약 중에 하나가 이 갑상선 약인데요.

0: 기간 중에 산모에서 흔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잘 생깁니다. 80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 5천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1: 예.
0: 항진된 대사 작용이 임신부에게 큰 영향은 없지만 체중 이제 항진증이 생기면 체중이 감소될 수 있고 신장이 발렁발렁 지속적인 빈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걸 조절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조기 유산이나 출산, 조기 출산 등으로 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태아의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태아 산모가 모두 잘 지내는 경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고 경과 관찰 두고 볼 수도 있지만
1: 네.
0: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태아에게도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분명히 선생님도 임신 중이시면 가장 적은 양의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약은 안 먹어 하지 마시고
1: 네.
0: 좀 약을 복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도 생길 수 있는데 이때도
1: 네.
0: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가장 많은데요. 임신 중에 이 호르몬의 분비와 대사가 변하고 면역 체계가 변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 저하 부족해지면 태아의 두뇌 발달 및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산모에게도 조산 빈혈, 태반 조기 박리,
1: 네.
0: 임신성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치료해줘야 되는데요.
1: 네.
0: 적절한 용량,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호르몬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유지해서 복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1: 네.
0: 이 저하인 경우에는 약간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거 뭐 큰일 났나? 더 먹기 싫은데 이러시는데 이게 체중이 좀 늘잖아요. 임신 말기로 가면은.
1: 네.
0: 예, 체중 느는 것 때문에 고기에 비례해서 약이 늘어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듣고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갑상선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솔리드의 천생연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6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아침 출근길 강원 산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출근길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태인데요. 특히 산간도로와 고갯길, 강이나 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훨씬 더 짙게 깔리면서 급격히 흐려지는 구간이 많겠으니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확보하시고 속도를 크게 줄여 운행하시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특보 속에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물론 출근길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치솟는 가운데 습도가 더해지면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가득 강하게 내리쬐며 폭염 영향 예보가 발표되는 곳이 많겠으니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셔야겠는데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 전북과 전남권 북부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낮 동안 올라간 기온이 밤사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급격한 온도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전라, 경상 서부 내륙 등 전국 대부분 내륙 지역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소나기 확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청정하고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파주는 31도. 강원 영서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1도, 순천 31도, 원주 31도, 대관령 23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 28도, 동해 26도. 충청남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전라 31도, 보령은 29도. 전라남북도는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2도, 군산 32도, 광주 32도, 목포 28도, 여수 28도, 순천 30도. 경서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1도, 포항 28도, 안동 30도, 부산 28도, 울산 28도, 진주 30도.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26도. 울릉도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31도, 신해주 26도, 개성은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3도, 현재 습도는 70%. 오늘 서울 적해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서명을 마쳤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19일부터 개방되는 호르무즈 통행로에 대해선 엇갈린 주장이 나옵니다.
1: 종전 소식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5%대 오르며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0: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부터 선관위 관련자들을 소환합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월드컵 첫 출전국인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 스페인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이란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LA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미국과 이란 모두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19일은 공식 서명식이라는 건데 양측 모두 자신이 승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이 열리는 날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장국 프랑스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무료로 개방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3: 통행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다쳤죠. 통행료는 없을 거고 자유항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동의했으며 이번 합의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재 완화 여부가 달려있다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3: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 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2: 그러나 이란 측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이란 언론은 각서 안에 이란의 통행수수료 징수권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실무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통행료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해각서 서명식에 미국에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인데 서명식 참석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100일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가까스로 돌파구를 찾게 됐지만 약속된 60일의 추가 협상 기간은 긴장의 연속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부터 동결자금 해제 문제까지 팽팽한 쟁점들이 여전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4: 핵심 쟁점이었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60일간의 추가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대 60%의 농축 우라늄 약 400kg을 어떤 식으로 폐기할지 아니면 희석할지, 농축 중단은 얼마나 할지 등을 이제부터 정해야 합니다.
3: 저는 이 모든 사안의 60일 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실합니다.
4: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도 산 넘어 산입니다. 이란 측은 동결자금 절반인 120억 달러를 우선 해제해달라며 추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3: 미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입니다.
4: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3: 이란이 협상을 이행하기 전에는 어떤 자금도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검증할 것입니다.
4: 네타냐후 이스라엘

0: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느냐도 종전 합의 유지의 관건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내각에선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이 당사자가 아니라며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도 종전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1: 칼리바파 그랬지. 우리 지도자 EP는 어떻게 할 것인가.
0: 미국과 이란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반전을 거듭했던 종전 협상. 양해각서 서명 이후가 가장 어려운 단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간밤 국제유가는 석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3: 이번 주 첫 거래일에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 넘게 내리면서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석 달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는 세계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를 비롯해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상승한 데 이어 유럽의 주요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 600도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또 반도체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르면서 나스닥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이 11% 가까이 폭등하는 등 반도체주들이 모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률이 5%를 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S&P 500 지수가 앞으로 20%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상장 뒤 폭등한 스페이스X는 이날 주식 물량 추가 공급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안 요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국의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미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3: 미국의 금리 결정 방향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앞으로 정책 방향에 어떤 언급을 할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 어제 우리 코스피도 오랜만에 다시 8,500선을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힘을 보탰습니다. 환율은 1,5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4: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개장한 코스피.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8,600선을 넘었다 8,545.98로 마감. 하루 만에 5.2% 4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7천조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호르무즈 개방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입니다.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5: 유가 상승이 당분간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은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를 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좀 빠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4: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반도체 주가에 대한 우려도 누그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오르며 33만 원대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6%대 상승하며 22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6: 자금들은 지난주에 이미 다 빠져나갔을 것이고 보통 공모주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온도계가 그래도 좀 뜨거운 편이다.
4: 24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며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원달러 환율도 8원 70전 내리며 1,511원 10전으로 낮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2: 종전을 향해 가는 미국과 이란 전쟁과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은 4년을 훌쩍 넘겨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도원도 피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 소행이 아니라면서 유럽을 향한 날선 말도 쏟아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7: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 밤새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페체르스크 라브라 동물수도원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0: 수도원에서 발견한 드론 잔해를 분석했다며 러시아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러시아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수도원을 타격한 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이었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날조된 사건을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어떠한 압박도 소용없다고 밝혔습니다.
1: 그러면 러시아가 응할 거라는 희망 속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산은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며 환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입니다.
0: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 본토 석유 시설을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연료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배경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건 아닌지 내부 회의록과 메신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자 소환도 곧 시작됩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입니다.
4: 어떤 자료 좀 확보하셨나요?
5: 어떤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계시는지.
3: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누군가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적게 준비해서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수의 110% 수준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할 예산을 짜놨습니다. 그러고도 실제 인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사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인쇄 축소를 결정했는지 확보한 회의록과 메신저 등을 통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는 늑장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표일 오전부터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랐는데도 선관위는 제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결정자가 이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혐의 모두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책에 대한 징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 뒤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을 시작합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이미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해온 사각지대였던 만큼 예산 인사 등 또 다른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2: 봉쇄 집회가 이어지는 서울올림픽공원 인근에선 대한체육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당장 오늘 펜싱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해야 하지만 사무실에서 칼과 장비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벌써 12일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어디 기업이에요? 어디 기업이에요?
8: 아니 저희 다 직원 단체인데 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6: 경기장 안에는 펜싱과 핸드볼 등 9개 종목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무실로 향하는 모든 출입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힌 상황. 당장 오상욱과 구본길 등 펜싱 선수 24명이 뉴델리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위해 오늘 출국해야 하는데 선수들의 칼과 장비조차 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입구가 여기라서 여기 철창을 막아놨죠. 1-4. 여기로 들어가면 사무실까지 한 20m.
6: 이대로라면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했었던 맞춤형 장비 대신 현장에서 급히 장비를 공수해 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10: 이런 대회 장비를 지금 가지 못하면 훈련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1: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입니다.
10: 2018년 올림픽 출전과 시드 점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6: 펜싱협회를 비롯해 이번 업무와비 사태로 인한 체육단체 피해액은 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공권력 행사도 요청했습니다.
11: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사무처가 원활하게 최선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경찰 역시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중 위력 범죄는 무겁게 처벌된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1: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소식 이후에 우리 경제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거란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요. 국내외 금융시장도 오랜만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동안 이름도 생소했던 나프타 수급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 하는가 하면 식품업계는 포장재 걱정, 또 여행 관광업계는 유류비 걱정, 농가에서는 비료 가격 걱정, 정말 모든 분야에 그 여파가 미쳤는데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장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내려도 주유소 기름값이나 수입 물가는 늘 재고 또 환율 등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야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이번 합의가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느냐는 점인데요. 중동 정세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불안 대신에 기대감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시간은요.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절기상 하지를 앞두고 감자 수확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또 마케팅 아이디 업 코너에서는요. 과정을 광고하는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조혜영님 늘 이렇게 맨 첫 번째로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922번 쓰는 분 진행자 목소리에서 힘을 얻고 희망도 얻습니다 하고 격려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밝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농수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요. 후계농이 없는 축산농가가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농수산 뉴스에서 살펴보죠.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네요. 축산 분야 고령화 문제가 많이 심각한가 봐요.
3: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뭐 고령화된 연령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010년에는 이 비중이 29.6%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주의 고령화율이 2023년을 기준으로 54.1%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 배 가까운 비율로 늘어난 것인데 이것도 2023년 기준이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더 늘어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농이 없다는 비중도 평균적으로 70%에 육박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후계농이 없는 비중 70%에 육박한다고 하면 앞으로 국내 축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농경연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농업관측센터 퇴원농가 중에서 전국 501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대상 축산농가의 69.7%가 확정된 후계자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1: 네.
3: 이들 중 대부분을 또 차지한 67.9%는 후계자를 발굴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산란기나 대지축 중에서는 각각 38%, 36% 정도로 후계자가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72.1%로 한우가 후계자가 없다는 답변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1: 한우 농가가 특히 더 그렇군요. 또 발굴할 계획조차 없다는 게 좀 무겁게 다가옵니다. 와중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농장들도 조사됐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이건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자료를 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양이나 판매 등의 방식으로 어쨌든 폐업을 한 농장 수, 이게 돼지가 1233곳, 그리고 한우 유구가 21,155곳, 그리고 젖소 유경계 산란계에도 각각 1224곳, 3055곳, 40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3: 이들 중에서 또 이양이나 판매가 되지 않고 여전히 폐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폐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 수로 따지면은 장기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수치까지 들으니까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이렇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축산물 수급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나서서 축사은행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대안이 제시가 되기도 했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사실 이 축사은행 사업은 시도가 됐던 게 2016년, 17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농축협이 빈 축사를 사들여서 꽂히고 이걸 다시 축산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농에게 임대차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통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농축협은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당시에도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축사은행 도입을 하자, 필요하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1: 네,
3: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농장이 공장도 아니고 이렇게 버튼 누른다고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운영까지는 좀 한참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농지 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적인 농지와는 좀 다릅니다. 축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갈 테고요. 또 그리고 비워놨던 것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개보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농경연 연구 보고서에서도 공공 부분이 이를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제언을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정책적 결정이 없고서는 제도화되는 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일단 얼른 사업 추진이 돼야겠네요. 또 농협이 올해 8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또 감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어제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에 발맞춰서 올해 총 8,876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과 추신 연체를 통해서 원금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향후 5년간 1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먼저 장기 연체 채권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은 총 6,870억 원을 소각해서 총 6만 4천여 명의 추신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2,870억 원, 그리고 농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 분야에서 1,500억 원 정도, 그리고 농협 자산관리에서 2,50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이미 지난 5월까지 1,785억 원 정도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이 완료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네요.
1: 예. 감면 프로그램들 통해서 취약계층이 좀 금융부담 덜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죠.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 9730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요즘 텃밭 농사 짓는 분들은 수확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텃밭에 상추, 고추, 오이, 뭐 토마토, 많은 채소들이 지금 자라는 시기인데 파종 시기를 알려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봄 농사 벌써 막바지라면서요.
1: 네. 보통 6월 하지까지를 봄 농사 기간이라고 하고요. 또 하지부터 10월 한로까지가 여름 농사 또는 이제 가을 농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한로부터가 또 이제 겨울 농사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하지가 지나니까 곡식을 파종하는 그런 곡식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콩, 수수, 조, 기장과 같은 곡식 작물들을 심을 텐데요. 저도 조금 있는 씨앗들은 집에 가까운 화성에 이렇게 심고 있지만,
0: 예.
1: 씨앗을 많이 확보하고 수확량이 많은 곡식 작물들은 부여에 심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만한 땅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4일은 수원에서 그리고 3일은 부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0: 부여면 이제 대표님 수원에서 지내시니까 한 2시간 정도 거리 아니에요?
1: 네, 그 정도 걸리죠.
0: 그러면 부여까지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땅이 좋아서인지 부여가 아니면 또 농지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일지?
1: 좀 널찍한 농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구하기가 비교적 좀 편한 것이 부여 지역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대표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우박 한창 심하게 왔었잖아요. 네. 대표님 농지는 괜찮았나요? 수원에 우박이 많이 떨어지던데.
1: 저도 집에 연락을 했더니 네. 여기는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이렇게
0: 그래요?
1: 하시더라고요.
0: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하지 앞두고 감자 수확하는 농가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때쯤이면 언제든지 수확해도 되는 걸까요?
1: 네. 이른 봄에 심었던 감자가 커가면서 땅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흙으로 덮어져서 감자가 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땅 밖으로 나오게 되면 파랗게 이제 멍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우끄름은 줄 필요도 없고요. 감자는 이제 수확을 알리는 신호를 곧 보내올 겁니다.
0: 예.
1: 보통 이제 하지 감자라고 해서 하지 쯤에 캐넣게 되는데요. 줄기가 노랗게 변하면서 줄기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감자가 알리는 수확 신호예요.
0: 감자 뭐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관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저장하면 좀 좋나요?
1: 이렇게 땅 속에서 캐어낸 작물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야 합니다. 캐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또 치유하고 수분을 줄여서 저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내는데요. 보통 큐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햇볕이 또 감자에 닿게 되면 또 이렇게 파랗게 색이 변하니까
0: 예.
1: 차광망이라든지 신문지를 한 두세 겹 정도 덮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어서 이렇게 변색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0: 공들여 키운 또 수확한 감자 잘 보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또 장맛비가 내릴지 모를 시기인데 그 전에 씨앗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1: 네. 대파의 경우는 이제 씨앗을 채종을 했고요. 상추, 쑥과 치커리와 같은 작물들은 막바지 수확이 이제 수확철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가운데 줄기가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려고 하거든요. 이때는 잎의 수확량이 좀 줄고 잎도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확을 중단하고 꽃 피고 씨앗을 맺도록 이렇게 기다려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이제 중부지방은 가물었는데요. 이런 엽채류의 씨앗을 맺는 시기가 장마철과 겹치게 되면 빗방울에 맺힌 씨앗이 땅으로 떨어져서 씨앗 수확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빗물에 의해서 씨앗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비가림 시설이 가능하면
0: 예.
1: 비가림 시설을 해줘서 씨앗을 지켜줘야 합니다.
0: 그렇군요. 또 장마가 오기 전에 할 일이 있잖아요. 액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요?
1: 네. 장마철을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장마철 웃걸음을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요. 퇴비를 고운망에 담아서 물에 담궈서 갈색으로 용출시킨 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담궈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면 이렇게 다 만들어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장마철에 잠깐 비 거치는 사이에 분무기로 잎사귀에 골고루 이렇게 분무해주는 연면시비를 통해서 장마철 영양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와 같은 과채류의 경우에는 붕산 칼슘,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간 영양제를 이건 이제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영양제를 구입해서 좀 뿌려줘야 하는데요. 병해충 예방도 되고 열매가 갈라지는 열과도 열과 현상도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당도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이런 물비료 액비를 뿌려줄 때는 반드시 희석해서 뿌려야 하는데요. 아마 이제 구입해서 쓰는 영양제에는 이제 희석 비율이 나와 있지만
0: 예.
1: 자가 제조할 경우에는 또 이 희석 비율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0: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래서 너무 농도가 높으면 잎이 타거나 또 이게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희석 배율을 한 5대 1, 10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희석해 가면서 깻잎에 묻혀보는 방법입니다. 깻잎이 가장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깻잎이 검게 타버리는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희석을 물을 많이 넣어서 희석을 해서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비율로 줘야 할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마가 오면 장마를 대비해서 배수로를 확보하고 또 지주대도 단단하게 박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 물러지면 단단해 보이던 지주대도 흔들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또 풀 작업도 호미가 아닌 낫이 사용됩니다. 풀들의 뿌리를 남겨두면 장마비에 흙이 유실되는 것도 막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0: 네, 대표님 말씀처럼 장마 전에 액비 작업까지 모두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행사 소식을 알려주기로 했다면서요? 어떤 네. 행사인가요?
1: 지난주에 알려드린 행사가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에서 강낭콩, 완두콩으로 이렇게 두유를 만드는 워크숍을 하는데요.
0: 그래요?
1: 네. 보통 강낙홍하고 완두콩은 밥에 넣어 먹기만 하는데
0: 네.
1: 그 활용 범위를 좀 한번 넓혀보자라는 의미에서 6월 26일 오후 2시 경기도 상상캠퍼스 생활 1980동 3층 오픈 키친에서 열립니다.
0: 어떻게 영재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1: 저희 이제 사무국 식구들이 같이 이제 만들어서 연구하는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두유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참여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평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24명이니까요. 좀 서둘러 주시고요.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나 카카오 채널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망설이시면 또 기회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나 카카오 채널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 통해서 강낭콩, 완두콩, 대두콩으로 두유 만드는 워크숍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텃밭 농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살펴볼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답변 못 드린 질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경기도 고양에서 0700번 쓰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 잠두콩을 심었는데 꽃만 피었다지고 꼬투리가 안 맺혔다고 이렇게 순집기나 비료 주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문자 주셨네요.
1: 네. 잠두콩 들어보셨어요?
0: 잘 모르겠어요.
1: 누에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0: 예. 누에 잠자를 쓰나 보네요.
1: 예, 예. 예. 그래서 보통 콩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튀겨서 맥주 안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옵니다.
0: 어떤 콩인지 알 것 같아요.
1: 네,
0: 말씀하시니까.
1: 약간 터져서 나오는. 네, 네. 예. 근데 이제 심는 것이 그 완두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심고 근데 이제 올해 가물었기 때문에 꼬투리가 굉장히 아직 덜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키가 너무 웃자라게 되면 위에 순을 집어주는 게 좀 좋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한참 꼬투리가 커질 시기이기 때문에 물 주는 것을 좀 깊게 이렇게 줘서 꼬투리가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다음은 4802번 쓰는 분. 아이를 위해 선택한 주택에서 작은 앞마당이 있는데 블루베리, 옥수수, 방울토마토, 대추 등을 심으셨다고 하네요. 물을 언제 주면 좋을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1: 네. 주택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심으셨는데요. 보통 이제 물 주는 방법은 자주 주는 것보다는 깊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예.
1: 그래서 흙 표면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항상 젖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흙 속에 약간 좀 흙이 묻어날 정도의 수분이면 되거든요.
0: 촉촉해질 정도의 땅이.
1: 네. 네. 그래서 겉흙은 좀 말라 있더라도 속은 좀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상태로 물을 좀 깊게 주시고, 대신에 그런 것을 자주 주지 않게 하려면 낙엽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걸로 멀칭을 해주시면 물 걱정은 좀 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거기에 더해서 깻잎이 지금 벌레가 자주 갉아먹고 있대요. 그런데 네. 아이를 먹일 거여서 약을 안 뿌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관리 꿀팁을 또 물어보셨습니다.
1: 네. 친환경적인 방법은 뭐 약국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목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초액을 이제 한 500배 정도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이렇게 기피제 형태,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0: 예.
1: 오지 못하게 기피제 형태로 이렇게 뿌려주면 좀 생겼다 하면 좀 자주 뿌려주시고요. 예방 차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그렇게 깻잎에 들어오는 벌레들을 해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잘 키우셔서 아이와 함께 또 신선한 깻잎 수확해 드시는 즐거움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474번 쓰는 분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천에서 문자 주셨는데 완두콩 벌써 수확 다 잘 하셨나 봐요.
1: 네.
0: 그리고 김장철까지 어떤 작물 심으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네요.
1: 네, 인천에서 보내오신 소식인데요. 완두콩 수확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저도 많이 수확을 했는데요. 보통 완두콩 수확하고 그다음에 네. 또 감자 수확하고 나면 잠깐 비는 시기가 있어요. 또 가을에는 또 김장 작물 심어야 되는데 김장 작물 심는 시기가 또 8월 말 9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두 달 동안 키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0: 예.
1: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보통 이제 한참 혹석이라서 엄청 더운 시기에는 상추라든지 이런 엽채류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될 수 있는 엽채류는 아욱이라든지 근대라든지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품종들로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욱 같은 거 심어서 수확한 뒤에 또 네. 향긋한 아욱국 끓여 먹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1: 그 이후에 이제 또 김장철 되면 김장작물로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0: 0065번 쓰는 분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실하고 살구나무가 봄에 꽃은 엄청 화려하게 피는데 열매 딸 때가 되면 거의 열매가 없다고 하시네요.
1: 네.
0: 또 오늘 질문 주신 분 중에서도 1386번 쓰는 분께서도 매실 봄에 꽃이 활짝 피는데 매실이 없다고.
1: 네. 해거리 증상인데요. 보통 이제 매실을 이제 5월에서 6월 이렇게 열매를 따고 나면 나무를 관리를 안 하세요.
0: 네.
1: 보통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잎사귀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후에 이제 열매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기는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예방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 감사걸음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0: 네.
1: 그동안 열매 맺고 꽃 피우느라 고생했어 하는 의미에서 감사걸음을 퇴비로 주변에 이제 듬뿍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전지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지를 좀 깔끔하게 전지 전정 작업을 해주면 이후에 해거리 이게 해거리 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네.
1: 이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증상을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이 맺히는 열매들이 사실 지난해 노력들이었던 거군요.
1: 그렇죠. 네. 봄철에 일찍 열리는 과일들은 다 그 지난해에 비축한 그 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0: 올해는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네. 또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히면 좋겠습니다. 8225번 쓰는 분, 집에서 아보카도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가늘고 키만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키가 좀 작아도 가지를 굵게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1: 네. 저도 이제 아보카도를 집에서 이렇게 발화시키는 데는 성공했는데 여기는 좀 키우시고 있나 봐요. 근데 아보카도라는 작물이 원래 열대 작물이라서
0: 예.
1: 밖에다는 키울 수가 없고 실내에서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웃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0: 좀 그 튼튼하게 기르는 방법은 위에 계속 키만 자라니까 위에를 좀 잘라주면 옆가지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키우면 글쎄요 열매를 맺었다는 분은 제가 못 보긴 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소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윗가지를 잘라내주면 좀 가지가 굵게 옆으로 잘 자라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12번 쓰는 분도 토마토 키우는데 이 토마토 꽃이 안 피고 있나 봐요. 꽃도 네. 안 피고 열매도 안 나오고 지금 뭐 이렇게 가지만 쑥쑥 자라난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어쩌면 네. 좋을까요?
0: 보통 이제 그 거름을 질소 거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토마토도 몸체만 키우려고 해요. 그걸 보통 이제 영양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키가 컸으면 생식 성장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성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신호를 농부가 줘야 됩니다.
1: 어떻게 줄 수 있는 거예요?
0: 그게 이제 질소 거름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인산 칼슘 칼륨 위주로 거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겨순을 잘 질러주고 밑으로 처지는 잎들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토마토가 농부가 의도하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꽃 피고 열매 맺으라는 신호구나라고 해서 생식 성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1: 거름의 종류를 바꿔줘서 생식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0: 네.
1: 네, 토마토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4939번 쓰는 분, 토종고추 씨를 2월 말경에 하우스에서 키워 심었는데 키가 큰 상태에서 방아다리가 생기고 지금까지도 꽃이 맺히고 있다고요. 이게 덮게 키워서일까요? 하고 질문해 네. 주셨어요.
0: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안에서 토마토를 키우면 고추를 키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달립니다. 왜냐하면 좀 하우스라는 환경 자체가 밀폐된 환경이잖아요.
1: 네.
0: 아무리 통풍을 시킨다 하더라도 통풍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고추꽃은 이제 아래로 피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자가 수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통풍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추꽃이 폈는데도 이게 수분이 안 돼서 결국 이제 열매로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1: 인공 수분을 또 해줘야 되나요? 우리가 손으로?
0: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인공 수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 하우스 안에다가 커다란 선풍기 틀어놓고 통풍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온도 사실은 영향을 미칩니다. 뿌리 기온이 높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꽃 피는 것도 좀 덜 피게 되고 결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예, 마지막으로 9549번 쓰는 분 문자 받겠습니다. 그제 우박으로 고추 생장점이 다 부러졌는데 다시 클 수 있을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옥수수 이파리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시네요.
0: 아이고, 우박 피해를 보셨군요.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옥수수가 뭐 태풍에 이렇게 쓰러지거나 뭐 이파리 피해 보고 그러면 사실은 좀 옥수수는 자가 치유를 막 하거든요.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대신에 좀 상처난 부분들 이파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그 가위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이제 병충해가 달려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영재 대표님 조언 잘 받아들이시고 모두 모두 즐거운 텃밭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텃밭 가이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다음은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정을 광고하는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주제부터 멋집니다. 과정을 광고하는 시대, BTS라고 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Behind the Scene의 앞자를 따서 BTS. 광고라는 게 대부분 완성된 결과를 보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나 비하인드 영상까지 노출하는 일이 많다면서요?
3: 네, 예전에는 우리가 결과를 보고 제품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디자인이 예쁜지 혹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가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광고도 완벽한 제품 그리고 멋진 모델과 같이 완성된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진 배경까지 궁금해합니다.
1: 네.
3: 저도 마찬가지인데 맛집을 찾을 때도 단순히 맛과 음식 사진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사장님이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요리를 만드는지 네. 왜 이런 메뉴를 만들게 됐는지까지 찾아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가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는지와 또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과거부터 과정을 좋아하긴 했어요. 어릴 때 마술 공연 보면 비밀을 알고 싶어 했고.
1: 아, 궁금했죠.
3: 네, 영화를 보고 나면 메이킹 필름 그리고 감독의 코멘터리도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런 소비자들의 성향에 SNS 환경까지 영향을 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또 새로운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에 뭐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서 완성본 하나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촬영 준비 과정, 회의 장면, 또 실패한 장면이나 수정 과정까지 모두 콘텐츠화하는 게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면서 10개, 20개의 콘텐츠가 파생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결과물 뒤의 과정이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요즘에는 뭐 콘텐츠 수 그리고 그에 따른 조회수도 중요한 시대니까 이런 흐름이 마케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과정을 광고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최근에 김연아 선수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네. 발레에 이번에 도전하는 AI 광고가 있다고요.
3: 네. 저도 처음에 이 영상이 바이럴돼서 봤을 때는 왜 김연아 선수가 발레를 하지? 이런 생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광고가 구글이 공개한 제미나이 캠페인이었어요.
1: AI 서비스요?
3: 네. 네.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완성형 스타의 이미지가 강하고요.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캠페인에서는 김연아 선수를 완전히 새로운 분야인 발레에 도전하는 초보자의 모습으로 그렸더라고요. 사실 피겨스케이팅이나 발레는 동작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용하는 근육이나 움직임이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1: 네.
3: 그래서인지 캠페인 영상에서는 이 화려한 발레 공연을 하는 장면보다 연습 과정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발레 동작을 반복해서 수정하고 자세를 교정받으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무를 구상하고 연습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 심지어 발레 의상을 디자인하는 과정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제미나이가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자랑하는 대신에 기술이 한 사람의 도전을 어떻게 돕는지를 보여준 건데요. 이렇게 완벽한 결과보다는 성장 과정에도 더 공감하는 요즘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인 것 같은 김연아 선수가 이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초보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게 되고 그만큼 캠페인도 화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캠페인의 진짜 주인공은 도전하는 과정이었고 또 그만큼 AI의 역할도 잘 드러난 캠페인이었습니다.
1: 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뭐 의상이라든지 안무라든지 조명, 뭐 무대 연출 모두를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고 네. 이렇게 그에 맞게 짰더라고요.
3: 네.
1: 참 신기했습니다.
3: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요즘에는 AI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선수의 뭔가 과정, 광고 네. 과정에까지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맞아요. 거기에 김연아 씨의 등 근육이 또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부터 뮤직비디오보다 제작 과정이 더 화제가 된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3: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신곡 더 큐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1: 아, 올리비아 로드리고 하면 이제 뭐 2000년대에 태어난 Z세대를 네. 지금 대표하는 가수죠.
3: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뮤직비디오들 대부분 거대한 세트와 화려한 CG가 들어가는 것과 정반대로 이 뮤직비디오는 세트 대부분을 골판지, 종이, 펠트, 실과 같은 소재들로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인데 놀랍게도 병원 수술실과 입원실, 심지어 심장 모형까지도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종이를 접은 자국이나 실밥까지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1: 예.
3: 당연히 예전이었다면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 그런 흔적을 감추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흔적을 결과물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서 이 붉은 실이 사람의 몸에서 풀려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단순히 CG가 아니라 스톱모션 그리고 수작업 특수효과를 활용해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에 참여한 인원만 100명이 넘는다고 알려졌는데 시청자들도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장면들을 어떻게 만들었지라는 궁금증 때문에 메이킹 영상 또 비하인드 콘텐츠까지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1: 그렇군요.
3: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AI가 이미지나 영상을 손쉽게 만드는 시대가 되면서 반대로 인간이 직접 만든 흔적에 더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손수 참여한 제작 과정이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고 더 큰 화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좋은 사례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과정이 궁금해서 광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하는 좋은 마케팅 성공 사례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브랜드 역사에도 요즘에는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 사례 또 있을까요?
3: 네, 한 아이슬란드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올해 100주년이 돼서 캠페인을 이제 선보였다고 해요. 근데 보통 브랜드가 100주년을 맞으면 우리 회사의 100년 전통, 100년 역사와 같은 문구를 내세우면서 브랜드 초창기의 공장 사진이나 생산 시절과 시설과 같은 과거 사진을 모아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1: 예.
3: 근데 이 브랜드는 1926년 창립 당시부터 2026년까지 매년 태어난 아이슬란드 국민 100명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어부나 농부, 의사, 또 학생과 같이 평범한 100명의 소비자들이 실제로 입고 생활하던 브랜드 제품을 직접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1: 예.
3: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대신에 이 100명의 소비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100년 시간을 보여준 겁니다. 이 브랜드가 아이슬란드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어부들의 작업복을 만들던 회사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캠페인이 그 옷을 입고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와닿은 사례로 보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브랜드가 100년 동안 이뤄온 결과를 자랑만 했을 텐데 이 100년의 과정과 주변에 있을 법한 소비자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더 공감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저도 이 영상 봤는데 이 100년이나 브랜드 역사가 되다 보니까 처음 영상들은 흑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3: 네.
1: 한 브랜드의 처음부터 지금 현재 모습을 쭉 바라보다 보니까 참 재밌고 또 빠져들게 됐습니다.
3: 네, 그래서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1: 앞서 우리가 브랜드가 과정 자체를 콘텐츠로 만드는 사례들 살펴봤는데 이번엔 그 과정을 아예 상품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면서요.
3: 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M사가 영화를 기반으로 한 굿즈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완성된 작품으로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나리오 작성, 캐스팅, 촬영, 또 편집과 같은 후반 작업까지 영화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M사는 이런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하나의 1000피스 퍼즐로 제작을 했어요. 이 퍼즐 속에는 아이디어 회의부터 편집실, 또 촬영, 또 상영관까지 영화가 탄생하는 모든 과정이 거대한 그림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이 퍼즐이라는 형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1: 네.
3: 퍼즐도 조각을 하나씩 연결해야만 전체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작업이 모여서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된다는 점이 닮아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굿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술 작품도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작품이나 배우 위주의 굿즈가 아니라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과 이야기를 상품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상품이 더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됐다는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1: 그렇군요. 결국 과정이 주목받는 건 소비자들이 뭐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보너스 콘텐츠처럼 취급하던 이 비하인드 영상의 중요성이 더욱더 올라오고 있고 이미 촬영 콘텐츠보다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게 바로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소비자들도 더 많이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의 주인공이 제품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강력한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아이디어 좀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과정을 광고하는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가리켜 도중하차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목적지에 닿기 전에 차에서 내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종이 기차표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외에도 중도하차, 전도무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표에 적혀 있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내리면 나머지 구간은 무효라는 뜻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도중과 중도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두 표현은 같은 한자를 쓰면서도 그 순서가 서로 반대로 돼 있습니다. 도중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나 일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보통 다른 명사와 함께 쓸 때는 강의 도중, 근무 도중과 같이 도중을 뒤에 씁니다. 또 회의하는 도중에 급한 연락이 왔다 같이 뭐뭐하는 도중에 라는 형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중도는 일이 진행되어가는 동안이란 뜻으로 대개 중도 탈락, 중도 포기, 중도 사퇴와 같이 중도를 앞에 씁니다. 그리고 차가 중도에서 고장이나 결국 여행을 포기했다 같이 중도에나 중도에서의 형태를 단독으로 씁니다. 도중과 중도는 같은 한자를 쓰고 뜻도 비슷하지만 사용할 때는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은 올 들어 최고 기온이 예상되는 등 전국적인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평년 이맘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부분 나빠지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 상태가 예상돼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도 오후에 좋지 않을 것이란 예보가 나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입니다.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가 32도, 대구 31, 강릉, 부산 28도, 제주 26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까지 곳에 따라 대기는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일 새벽까지 제주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5에서 20mm 예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북동부를 포함한 강원 일부 내륙과 산지, 전북과 전남 일부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오후에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이 열린

사우디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은 강조했지만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는 상반된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이번 합의를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SNS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현지 시간 15일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2% 오른 51,671.03의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3.07% 각각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의 대표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3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최소 200억 달러, 약 30조 3천억 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AI 열풍 속에 앞서 2월엔 알파벳과 오라클이, 3월엔 아마존, 4월엔 메타 등이 채권으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출입 물가지수 잠정치를 보면 수출 물가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고 1년 전 대비 46.9%나 올랐습니다. 특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 물가지수는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수급 불균형이 수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내란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젯밤 김명수 전 의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주변 다른 공장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새벽 3시 15분 대응 1단계를 새벽 3시 59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원 285명, 장비 102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견됐지만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당일 오전 11시 40분에서 50분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 번호 부여를 문의했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500매 교부하고 추가로 500매를 또다시 부여했지만 담당 직원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호남 내륙엔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1도, 대구 30도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를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서명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소식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선 앞으로 60일간 본격적으로 진행될 협상 전망을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계획서 처리에 뜻을 모은 가운데 지금은 재선거에 집중할 때라며 사태 압박을 일축했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의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위원인 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차례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전쟁은 일단 멈추게 됐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철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1: 네,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자신들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능력과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와 하마스 그리고 후티 반군 같은 세력이 이란을 지원하는 걸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걸로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선 나쁜 합의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이란이 레바논 상황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당장 전쟁을 멈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특히 앞으로 60일간 핵 문제를 놓고 본 협상을 진행을 할 텐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지 놓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 핵물질을 미국 주도로 국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하길 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사실상 무기한 금지하는 수준의 합의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와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0: 자, 지금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를 놓고는요. 미국과 이란의 말이 완전히 달라요.
1: 네. 이란 매체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이 바다를 지나는 대가로 각국 선박이 이란의 수수료를 내는 걸 미국이 인정해줬다고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달리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다.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에너지 시장과 안보 갈등의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서 우리나라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1: 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30분 정도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요.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이 전했습니다. 네. 교황과의 면담에서 가장 큰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였는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구상을 설명을 했고요. 교황청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양측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 대화와 화해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 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황의 북한 방문에 대한 제안도 있었을까요?
1: 아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지만 관련 얘기가 오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이 교황이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오시는 길에

0: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바티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G7 기간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란하고 서명식이 또 스위스에서 열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에비앙에서 G7을 갔다가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할 가능성도 계속 봐야 되겠네요.
0: 네.
1: 네. 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달라는 소청을 서울을 비롯해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관위에다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본투표 선거 당일에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달라고 중앙선관위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소청은 법원에 내는 소송과는 다르고 중앙선관위의 선거 과정의 문제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이의 절차입니다. 당장 재선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선거의 적법 성과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현 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부산과 울산, 광주 6개 지역에 문제가 됐던 투표소에서 치러졌던 선거 전반에 대해 이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광역단체장부터 비례대표 기초의원까지 전국적으로 7개 선거가 치러졌고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던 곳은 8개였는데 이 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은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선거 소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장동혁 대표 측은 이번 소청이 결국 재선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고 필요하면 재선거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정정식 원내대표와 같은 원내 지도부는 이 선거 소청과 재선거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거 절차상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이를 곧바로 재선거 요구로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서울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건 아니고 문제가 제기된 일부 투표소에 대한 절차일 뿐이라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자,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양양자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 장동혁 체제를 좀비에 빗대면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고요. 그러자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을 위해 당력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이나 모레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 당권파와 반장동혁계 의원들이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1: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0: 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JTBC와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그리고 중앙 P&I 이렇게 5개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채무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법원의 관리하에 재무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광고시장 위축과 미디어 환경 변화 그리고 자금 조달 여건 악화를 원인으로 들었는데요. 특히 JTBC는 최근 만기가 돌아온 200억 원대 차입금을 이 제때 갚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을 했고 이후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홍정도 부회장은 채권자와 주주 임직원들에게 사과하면서 이 뉴스나 예능 스포츠 중계가 당장 멈추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도 중단 없이 계속한다고 합니다. 계열사 중 하나인 중앙일보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JTBC와 같은 5개 회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채권단과 협의하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정말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 법원의 도움을 구하는 회생 절차를 밟고 이보다 조금 나을 때는 채권단, 그러니까 주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인데요. 법원까지 가지 않고 회사가 이 직접 채권단과 협의하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앙일보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들과는 경영적으로 분리된 독립법인이라면서 신문 발행과 디지털 보도는 계속 정상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1: 네.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0: 네, 서울중앙지법은

0: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내란가담 혐의에 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며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 세 명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에 그러니까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고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도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 이후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했고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실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김 전 의장 수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만큼 신병 확보에 실패한 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커진 일교차에 서해안을 따라서 안개가 무척이나 짙습니다. 낮 동안에는 경기와 강원 산지 또 전남권으로도 소나기 소식 들어 있으니까요.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겨 나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었던 어제와 달리 비교적 무난한 출근길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송내 부근 양방향 주춤하고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이후로도 시흥과 도리 분기점 일대로도 차가 많습니다.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구리 일대로 출근 정체 늘고 있고 영동선 강릉 방향 서창과 둔대 분기점 부곡과 용인부터 양지 터널까지도 구간구간 밀려 지납니다. 다만 인천 쪽 경인고속도로 부평 부근 4차로와 갓길 고장난 차로 막혀 있는 데다 부산 쪽 경부선 수원과 남사 진유에서 안성 분기점까지도 긴 구간 주춤합니다. 또 망양 휴게소 4차로 노면 작업 여파도 뒤로 크게 봤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종전 합의 소식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오늘 모두 급등했더라고요.
3: 네.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플러스 3%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 여기에 S&P 500도 플러스 1%가 좀 상승이 되면서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산업 생산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지표가 살짝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1: 네.
3: 미국과 이라는 협상 타결 소식이 좀 더 강하게 시장에 좀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좀 급락을 하고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어쨌든 이 시장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부정적인 혹은 뭐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제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위험 회피 포지션이라든지 옵션 해지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빠르게 청산이 되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이 점도 제가 볼 때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3: 반면에 이제 에너지 업종은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업종별 차별화도 좀 나왔다는 부분들 뭐 이러다 보니까 대체로 좀 시장 자체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안에서 좀 차별화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스페이스X의 상승세가 상장 이틀째에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3: 네.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이제 첫날 19%, 어제 19%, 약간 한 20%에서 두 번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 네네.
3: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순위에서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산한 어떤 그런 증시의 순위에서 지금 글로벌 6위까지 올라갔다는 건 상당히 이제 시가총액이 계속 이제 커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1: 네.
3: 사실 이제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가 2030년까지 연간 매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라는 얘기에 오히려 시장은 좀 더 환호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목표를 좀 달성하려면 5년 안에 매출을 50배 이상 늘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숙제를 갖고 있는데 네. 일단 시장은 일론 머스크 발언에 환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레버리지 ETF가 계속 상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근데 여기 이제 스페이스X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이제 뭐 위로도 걸 수 있고 아래도 걸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ETF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첫째 날, 둘째 날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날이 갈수록 변동성이 더 강해지는 이렇게 큰 대형주가 아마 그런 좀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반도체 섹터도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가 상승을 하면 수급이 아무래도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스페이스X는 스페이스X대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이제 약간 갈 길을 가는 좀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1: 네.
3: 특히 엔비디아는 지금 AI 인프라 투자 가속화라든지 자사주 매입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거의 한 5년 만인가요? 한 200억 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좀 상당히 강한 좀 상승세를 좀 이끄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MD 같은 경우도 AI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이제 뭐 메모리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M&A를 좀 진행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6% 정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가 계속 상향되는 리포트 여기 또 샌디스크라든지 뭐 시게이트 웨스턴지수 같은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이 일반적인 뭐 반도체 뭐 GPU 관련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메모리든지 낸드갈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강하면서 확실히 스페이스X와 함께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투톱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국제 유가는요 이제 완연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일단은 국제 유가 뭐 얘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이 전쟁전이 한 $60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지 않냐나 어떤 그런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3: 일단은 WTI 기준으로 지금 뭐 $70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80 초반, $80.75까지 좀 하락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3로 이제 전일 대비 한 4.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요 수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10일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어떤 기간을 봤을 때 좀 가장 낮은 수치.
1: 네. 그러니까
3: 상당히 많이 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 네.
3: 일단 양해각서와 관련돼서 MOU는 이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죠. 근데 네.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3: 그 안에 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유가는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0일간 통행료가 없는데 이 단계적으로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 이 부분이 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미국과 이란 협상 합의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3: 네, 사실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 상당히 좀 다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모습. 특히 일본도 좀 신고가 흐름 나왔고
1: 네.
3: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5.20% 상승을 하면서 8,500선에 마감했고 이제 얼추 9,000선에 또 갑자기 다가선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3: 다만 이제 코스닥은 한 1,034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와 약간은 좀 디커플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상승 마감했다라기보다는 보합권에서 제가 볼 때는 마감했기 때문에
1: 예.
3: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종전 여기에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국 글로벌 거시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환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했던 건 바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금요일 월요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 예, 예.
3: 오늘까지도 좀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할지 여부 잘 봐야 되겠네요.
3: 네.
1: 그런데요, 반도체 섹터와 다르게 제약 바이오 분야는요 성과는 있는데 내고 있는데 주가는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3: 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화랑장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세를 제한하는 하나의 좀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가와는 다르게 올해 지금 대형 기술 수출에 대한 임상 성과가 정말 역대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형 기술 수출 한 건만으로 어떻게 보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체를 좀 끌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1: 예.
3: 올해는 이제 반도체랑 AI에
4: 거기에 너무 가려진 거죠.
3: 투자자들 관심이 모두 쏠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빚을 팔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4: 예.
3: 코스닥에서 제약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대비했을 때 약 두 달 만에 40%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4: 네.
3: 그러니까 반도체는 40% 올랐다라고 하면 좀 말이 될 텐데 제약지수는 좀 빠졌다라는 부분들. 사실 근데 이렇게 빠진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조정이 많았을 텐데 그때는 거의 1년 정도의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피를 좀 마르겠다면 이번에 하락폭은 단기간. 그러니까 3개월 만에 40%가 훅 떨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있냐라고 봤을 때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한미약품인 일라이릴리와 뭐 기술 수출을 맺었고 오스코텍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계약, 알테오젠 여기에 더해서 뭐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어떤 성과를 내면서 벌써 지난해 연간 규모의 62%를 이미 상반기 전에 다 달성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 네네.
3: 기술 수출 유형 같은 경우도 좀 달라진 게 지난해는 어떤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개별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 수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새로운 제가 볼 때는 품목으로 떠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4: 네네.
3: 플랫폼과 그다음에 이제 후보 물질까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이제 수급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미국에서 FOMC 여기서 네. 이 금리와 관련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물꼬를 좀 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멘텀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예. 자, 금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3: 네. 근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상당히 선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빅스텝. 그러니까 한 25BP가 아니라 50BP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4: 네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뭐 차환 비용이라든지 가게에서는 이자 부담, 부동산에서는 금융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4: 영향을 미치겠죠.
3: 압박을 줄 수밖에 네네. 없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려가 있는데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환율 자체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러한 또 의문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4: 그러네요.
3: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6월, 7월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는 미국 FOMC를 더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3: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 자,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주시죠.
3: 일단 뭐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좀 FOMC가 이번 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변동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여기에 또 금리에 좀 민감한 2차전지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이런 수급의 어떤 핑퐁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정말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데 어제 낮에는요 꼭 8월 같았어요. 네네. 저의 느낌에는. 네. 오늘은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1: 네. 오늘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광주, 횡성과 밀양이 3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보다는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또한 바람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뀌면서 동해안 지방의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0: 네. 이 불볕더위 속에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던데요.
1: 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전라도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더 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 소나기가 올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고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0: 네. 요새 워낙 볕이 뜨겁고 자외선 오존 네. 때문에 그런지 뭐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이제 양산 쓰시는 네. 분들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네. 어떻습니까?
1: 네. 어제도 이 오존 농도가 짙어져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됩니다. 이 오존 농도 0.30ppm 이상은 경보, 0.50ppm 이상은 중대경보가 내려지는데요. 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영서와 충남, 전라도와 경북은 나쁨,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이 오존은 성층권에서는 이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숨쉬는 지상에서는 매우 강한 산화력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이 자동차 배기가스와 각종 대기 오염 물질이 강한 햇빛과 만나면 오존이 발생하는데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 오후에 그 농도가 짙어집니다. 네. 문제는 오존이 우리 몸의 호흡기를 직접 자극한다는 겁니다. 이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기침이 나거나 목이 따갑고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 천식 환우처럼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위원이신 임미애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부 상황, 선관위 국정조사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0: 네. 지금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는 국민의힘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네네. 열어가지고 서울을 비롯해서 6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네. 의결을 했어요. 의원님 예상은 하셨습니까?
1: 어제가 마지막 17일이 마지막 날이어서
0: 네. 네.
1: 그래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했지요. 예. 그런데 의총에서 그것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 하나? 그랬는데 어제 한 걸 보면서 이게 소청이니 당대표여서 네. 의총을 통하지 않고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0: 네.
1: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이렇게 대표로서 재임 시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생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다. 매번 이슈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공감대나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도 뭐든지 그 이슈로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 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회로 잡고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0: 예.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의 설명을 보면 일단 이 거론대 그러니까 네. 소청을 신청하기로 한 6곳이 투표지 부족과 관련된 네.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지를 선관위의 판단을 구해보기 위함이다라고 네. 설명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재선거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당연히 같이 나오거든요.
1: 그렇죠. 네. 이게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결국은 재선거의 가능성을 이렇게 조금 더 열어두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그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라고 말. 그 어차피 그거는 알고서 시작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0: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투표지가 부족했던 그 매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놓고 그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니냐는 보는 시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실제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소청하고

0: 그것이 뭐 이제 기각이 되면 네. 대법원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제 네. 이 절차를 개시하면서 어쨌든 간 이 사태를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인 의제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개혁신당에서도 선거소청을 네. 18곳. 네. 두 당이 낸 곳이
0: 조금 다르죠.
1: 다르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0: 이렇게 소청을 할 때는 자기 당의 후보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개혁신당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경우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소청을 네.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이 상황이 결국은 이제 법원으로 소송까지 갈 가능성까지 네. 놓고 저희가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타당하겠네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번 소청이 법적인 결과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린 행위로 저희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 정치적인 효과를 노렸다 하면 그 안에는 네. 지금 송파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를 하는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네.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그거하고는 개혁신당의 경우는 선은 좀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원내 영향력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황에서 원칙을 만들어가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인 효과다라고 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치적 효과를 그것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입장에 따라 약간씩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게 의총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에서 이것이 의결된 걸로만 봤을 때는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절차를 진행할 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서울시장의 경우 재선거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1: 지금 나온 네네. 게 구체적으로는 없죠.
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의 강한 의지? 예. 대표가 이것을 정치적인 그 사건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그래서 어쩌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의 의지로 보기보다는
1: 네.
0: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돌파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 예. 자, 지금 모레 본회의가 열리면은 네. 그때 이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조 계획서가 처리될 걸로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쟁점들이 있는데 일단 위원장은 네. 어떻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으실까요?
0: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는 이 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가 된다 이거는 아닌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 국조특위 위원 배분 비율이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 의석수 비율로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동수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타협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여야 동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야권의 동수에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을 넣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만 참여하는 것으로 여야 동수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여야 동수를 주장하더라도 야권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소수 정당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1: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요 의석 배분, 위원 배분은 네. 또 쉽지 않은 협상 내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아침에 그 원내 대변인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원구성 협상과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 조금 네. 늦어지는 측면은 있으나
1: 네.
0: 국조특위의 이게 또 시기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합의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지금 의원님께서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의원이시잖아요. 네. 어제 보니까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2단계 개혁안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 네. 그다음 상임위원 확대 이후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하는 방안. 요 2단계 개혁안이 김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제안에 국한될까요? 아니면은 TF에서도 좀 논의가 된 내용일까요?
0: 논의는 아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선관위 그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지금 김영배 의원님이 제기한 안들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필요하다면 민주당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의제는 빼고 어떤 거는 뭐 집어넣고 이런 것 상황이 아니어서 모든 게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내일 저희 또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전문가 집단의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 게 먼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1: 네. 의원님께서는요. 지금 이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지금 저는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의 경우는 내가 이 논의에 들어감에 있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내지는 기존의 생각을 유지한 상태로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서도 이 감사나 아니면 견제나 이런 것들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 그러니까 선관위를 들여다볼 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성하고도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정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의 문제 심각하지만은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성, 민주주의 역사성과 다 결합해서 개방된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또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진즉부터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까지 해서 이 특검 재선거 문제 논의하자고 회동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제안을 한 배경이나 이 제안의 수용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0: 저는 이게 특검까지는 저희가 이제 국조특위 그리고 특검도 염두에 두고 있긴 합니다. 저희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건 분명한데 재선거 그리고 이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서 자신의 이런 회동 자체를 자신의 어떤 부정선거의 정당성을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저희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동은 열려 있으나 그 자리를 어떤 부정선거론을 끌고 들어와서 이 자리를 이렇게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는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선거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해서 이제 역전이 됐다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이제 나온
0: 어제
1: 상황입니다.
0: 봤어요.
1: 요새 뭐 골든크로스란 말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넣어서 하는데 뭐 크로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일부 여론조사니까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1: 충격?
0: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1: 네.
0: 우리가 지방선거라는 거는 평가가 좀 저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승리한 지역을 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2022년 선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1: 네.
0: 단지 지방선거 결과만 가지고 지지율이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1: 아.
0: 그 이후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민심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
1: 아.
0: 그다음에 특히 잠실에서 벌어진 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이런 여론조사의 당 지지율의 역전현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그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당내 갈등으로 전당대회가 조기 과열화되는 듯한 느낌. 이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이 작동한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 아닐까. 그래서 저희 어저께 하루 종일 의원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당 내부에서도 이야기들 많이 하셨군요.
0: 그렇죠. 네. 저희한테 매우 충격적인 결과여서.
1: 지금 이제 세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왜 지지율이 이렇게 됐을까? 선거 결과. 근데 선거 후에 민심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0: 네.
1: 얘기. 그 투표지 부주력 사태에 대한 대처에 대한 민심의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전당대회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8월 전당대회 8월 17일에 이미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결부돼서 얘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 네.
1: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결과도 그렇고 선거 결과에 대한 그 평가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당 안에서도요.
0: 네.
1: 근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당 지도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있는 건데요.
0: 아, 지도부에 대한 책임.
1: 네.
0: 사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2, 3일 그 잠을 못 잤다라는
1: 네.
0: 식의. 그러니까 이게 흔쾌히 한 선거 결과 뭐 내지는 그래서 이겼다라고 말하기에는
1: 네.
0: 뭔가 우리 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거 결과라는 게 선거라는 게 사다 보면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하는 곳에서 이겼는가 이겨야만 하는 곳에 이기지 못했다면 이건 진 거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한 6만여 표 차이로 이게 벌어졌는데
1: 네, 예.
0: 교차투표가 어떤 선거하고 비교를 해도 교차투표가 굉장히 많이
1: 네.
0: 나타난 거예요.
1: 네.
0: 기초자치단체장이 얻었던 득표하고 비교를 한다면 실제로 한 4개 정도의 구청장 선거에서 얻었던 득표 정도만 이 서울시장 후보가 얻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렇다면 왜 이런 그 유권자들의 표심이 나타났을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대하는 자세가 결과에 대한 평가가 글쎄요. 이제 일단은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나올 때 그것을 좀 수용하는 자세였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평가를 하더라도 의원들의 평가를 조금 고루 들어보겠다. 현장에서 뛰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어보겠다라기보다는
1: 네.
0: 평가위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러면 평가를 그 전문가 집단에게만 맡기면서 평가를 하면 이번 선거를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좀 이렇게 갈등이 조금 더 증폭되는 결과가 빚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1: 네. 전당대회 앞두고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현재 당대표 맡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서 일단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0: 네.
1: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0: 일단 현실적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잡혔잖아요.
1: 네.
0: 8월 17일로 잡혔어요.
1: 예.
0: 그러면 지금 대표가 다시 재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만약에 재출마를 하게 된다면 공정한 이 전대 관리를 위해서는 전준위와 선관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1: 네.
0: 전대 일정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평가와 맞물리면서 마치 평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라는 요구와 이게 맞물려지면서 이게 어쩌면 실기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1: 네. 보도들을 보면은 24일 전후로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은 내려놓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흐름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0: 현실적으로 어느 시기든 빠르면 빠를수록
1: 네.
0: 이미 저는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1: 아, 네.
0: 예, 전대 일정상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1: 네네.
0: 그런데 단순한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퇴가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하고 함께 맞물린 거죠.
1: 네. 그 지금 이 보도가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1인 1표제 관련입니다.
0: 네.
1: 이미 전당대회에서는 뭐 당원 1인 1표제 적용하기로 이미 결정이 다 있는 건데 최근에 당 지도부가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전국위원장 선거에도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를 1대1 비율로 반영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고 해당 안건이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네. 접했는데 이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 선출 구조까지 1인 1표제를 가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보도인데 그렇습니까? 어떤 흐름인지 의원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0: 이게 1인 1표제라는 것을 그 흐름을 거부하거나 이거는 이미 이제 당내의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주장은 자리를 잡았던 거 맞습니다. 1인
1: 예.
0: 1표제.
1: 네.
0: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1: 네.
0: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이지 않습니까?
1: 네.
0: 저희 지역의 권리당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1: 아, 얼마나 적습니까? 혹시?
0: 저희 뭐 대구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볼 수 없지만 경북의 경우는 15,000이 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1: 15,000이 채 나면 전체가 160만 당원으로 제가
0: 네네.
1: 알고 있는데 15,000.
0: 네네.
1: 아. 네.
0: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전엔 그래도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당원들의 숫자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완해 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1: 예.
0: 지금은 1인 1표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 대구 경북 특히 이제 민주당세가 열악한 지역의 당원들이나 그 지역의 의제가 민주당에서 정상적으로 다뤄질 수 있겠느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가 굳이 대구 경북에 와서 표를 호소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1: 네.
0: 이게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그 지향하고 있는 전국정당이라는 가치에 걸맞는 건가.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1인 1표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1: 네.
0: 작년에 이 의제가 다뤄질 때는 보완하겠다라는 답변을 당대표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에 영남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1: 네네.
0: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1: 아, 오늘 지금 의결이 있다고 하니 결과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0: 네.
1: 이번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음에도 패배한 부분 아쉬울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패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저희는 45%라는 대구 사람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 그리고 패배라고 해서 이 선거가 졌다 뭐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보지 말아달라.
1: 네.
0: 45%의 움직이는 민심을 우리는 얻은 거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이 33도, 세종, 대전, 광주도 32도, 대구 30일, 강릉과 부산은 28도, 제주 26도 등 대부분 25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이렇게 평년 이맘때보다도 높아서 전국 대부분 30도를 넘는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제주는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 전라 권역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더운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나쁨, 특히 경기 북부는 오늘 오후 매우 나쁨까지 오존 농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6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성격 인터뷰 2부에서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 오후에 네. 긴급 최고위원회

0: 서울을 포함해서 6곳을 선거소청을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앞서 임미 의원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으면 시한이 한 17일인데 과연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위 통해서 했어요. 최고위 통해서 이런 의결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는?
1: 네, 먼저 이번 6.3 지방선거가 그 100% 실패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그 불신을 조장을 했고 특히 2030이 분노가 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들 몇 명이랑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 이번에 150여 개 대학교가 시국선언하고 대자보 붙이고 막 그랬는데
0: 예.
1: 그 헌정상의 정말 불행한 사태인 계엄 그 탄핵 그때 했었던 그 친구들이 이번에 똑같이 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0: 예.
1: 정부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독립기관인 선관위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고
0: 네네.
1: 대통령이나 사실 총리가 그 사과하는 담화라도 좀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뛰어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그, 이, 사실은 좀 아쉽죠. 그, 이런 전국적인, 그 선거에 관련된 소청이라든지 재선거 관련돼서는
0: 네.
1: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의원들이 사실은 전국 각지에, 작게는 10여만, 많게는 20여만 명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또 그 광역단체장이라든지 기초단체장, 뭐 시군구 의원들하고 손잡고 같이 뛰었던 말하자면 혈맹 같은 이 선거의 동지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재선거라든지 선거소청을 이제 논의하는데 뭐 당대표가 권한은 있으시죠. 권한은 있으신데
0: 네.
1: 그런 거를 의총을 통해 갖고 좀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0: 네. 이게 지금 일단은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해달라는 거다라는
1: 네.
0: 게 거고 사실 뭐 선거소총의 절차적인 의미도 그런데 있는 건 맞습니다만
1: 네.
0: 결국은 이게 재선거 요구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라는
1: 네.
0: 것도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재선거를 예.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수반되는 절차 정도로 이제 이해하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소청이라는 게 당선이랄지 선거랄지 이런 전체 무효를 논하는 절차인데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리고 선거에 상당한 당락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 그것을 인용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선거 투표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던 그 공식적인 그 어나운스먼트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만
0: 네.
1: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저 국민적인 공분이라든지 참정권 이런 침해에 대한 그 민주주의의 후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뭐 해볼 수는 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공정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지도부의 판단은 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그 모레 본회의 예정이 돼 있고
1: 네.
0: 그래서 모레 18일에 의원총회도 지금
1: 네.
0: 할 것이다 예정이다 이런
1: 네.
0: 보도인데 뭐 그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일정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 아마 그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그때 아마 이번 그 선거 관련해 갖고 국정조사 관련된 특이 이제 보고서 채택의권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텐데
0: 네, 네.
1: 그게 보통 2시에 본회의가 시작하니까
0: 네.
1: 한 10시쯤에
0: 네, 네.
1: 의총을 할 걸로 저희가
0: 네.
1: 보고 있습니다.
0: 네. 의총에서 이 지금 소청
1: 네.
0: 선거 소청에 대한 얘기도 또 의원님들 의견 많이들 나오겠죠?
1: 내일까지 아니 오늘까지가 이제 선거를 한 지 14일째 되는 날이라서
0: 그렇죠.
1: 데드라인이기
0: 네.
1: 때문에
0: 예, 예.
1: 소청은 이제 당 지도부에서 할 걸로 보고
0: 네.
1: 과연 그게 의련 수렴 없이 했던 게 어떤 건지 뭐 이런 의원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을 전면적인 재선거로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논리로 어떤 절차를 거쳐갖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소청을 한 당사자인 당대표한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0: 네.
1: 그리고 어제 그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원내대표는 그게 전면적인 재선거 요청이 아니라 그 이 투표가 늦어진 지역에 한해서 그게 적법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청하는 절차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좀 서로 확인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의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좌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6만 표 차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어제 그 긴급 최고위 결정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 네.
0: 그 참정권 행사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판단을 구해보는 절차라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정도로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16일이 기한이라서 소청은 들어갔고 근데 이 이후의 상황 만약에 소청이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그 다음의 절차도 그렇고요. 또 사실 여섯 곳난 재선거를 요구할지 아니면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요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당내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해야 될 텐데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럼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재선거가 하게 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연임 부분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시장 오세훈 시장 쪽의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사실상 재선거의 실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명확해집니다. 내가 선거를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이거를 재선거하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0: 예.
1: 뭐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 뜻은 존중을 하고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투표가 제대로 됐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언론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글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축구 이번에 축구 월드컵 보고 계시죠?
0: 네.
1: 어드밴티지 룰이라고 들어보셨을
0: 네,
1: 거예요.
0: 네, 들어봤습니다.
1: 네. 그래서 어차피 이기는 건데 그 이제 골대를 향해서 이제 질주를 해가는데 상대방이 조금 태클을 걸었다 그래도 그걸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시키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전면적인 거를 재선거를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그 필요한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한 적법성이라든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그거를 보겠다라는 정도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0: 네.
1: 그래서. 그 정도 범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송파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제 투표가 늦어져 갖고 투표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0: 네네.
1: 그런 거를 좀 정밀하게 60일 동안 보게 돼 있거든요.
0: 네.
1: 60일 동안이라면은 지금 여러 가지 검경 조사도 하고 있고 선관위 내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찬찬히 봐야 될 수 있는
1: 네.
0: 시간이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어제
1: 네.
0: 최고위원회가 오전에 열렸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1: 네.
0: 좀비 지도부라는 말로 지금
1: 네.
0: 현재 지도부의 역할이
1: 네.
0: 문제가 있다. 네. 총사퇴해야 한다. 지도부가 이렇게 입장을 제기를 했어요.
1: 네.
0: 뭐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반박을 했는데
1: 네.
0: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도부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 양양자 최고가 하신 말씀이 좀 사실 좀 과하죠. 사실 그 같은 지도부인데 앞에 대놓고 좀비라고 그러는데 뭐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양재 최고가 하신 말씀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경기도라는 선거에서 정말 그 민심을

0: 1%를 얻기 위해서는 중도, 수도권, 청년의 마음을 다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겨우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쪽을 결집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 그러면은 정치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어떤 재화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될 거다. 그래서 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내에서 지금 제가 이제 뭐 가른 건 아니지만 수도권 의원님들이 2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좀 작은데
1: 네.
0: 저희 인천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지방선거에는 10개 기초단체 중에 8군데가 됐는데 이번에는 기초단체가 11군데로 늘었는데 이번에 3군데만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도 뭐 다를 거 없고요.
1: 예.
0: 경기도도 아주 처참하고 서울도 예. 사실 시장선거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 뭐 이 공석 취소라든지 이런 여론 때문에 간신히 아침에서야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지 명분에서는 저희가 좀 이긴 선거인지 모르겠지만은 숫자에선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 지도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선거에 대비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의총에서 좀 철저히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시점이 공교롭게도요. 네.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는 보면 지금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역전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보면은 아 지금 당 지지율 봐라.
0: 네.
1: 이런 지지율인데 왜 당 지도부 책임론으로 사퇴까지 하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가 끝난 지 2주 만에 우리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바깥으로 민주당을 이겼고 대통령 지지율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것만 봐서도 저희가 그럼 이긴 거냐? 그러면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1: 네.
0: 뭐 이런 거를 할 때 갑론을박이 있다는 걸 말씀을 아까 드렸고
1: 네네.
0: 그래서 그런 명분이 있기는 한데
1: 네.
0: 그래서 지금 좀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어정쩡한 상태.
0: 예. 그래서 당대표님이 사실 그 지방선거가 끝난 총 3번의 그 의총이 있었는데 한 번은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였고 없고
1: 네.
0: 이 세 번 그리고 두 번은 아예 들어오지를 않으시고 공개 발언을 의원들 앞에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답답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자신이 있으면은 의원들한테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설득을 하든지
1: 네.
0: 아니면은 자신이 없으면은 거취를 표명하든지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그 미래라든지 거취라든지 이런 것을 그럼 차라리 그 여론조사라든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묻겠다든지 뭐 이런 게 뭐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뭐 불편한 마음들이 이제 표출되고 그래서 글쎄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많은 그 취재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들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0: 네.
1: 너무 조급한 마음일까요?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그냥
0: 네.
1: 내년까지 정해진 대로 다 가는 거냐 아니면은 일각에서 당 내부 일각에서 요구하는 조기 사퇴로 가는 거냐
0: 네.
1: 그 의원총회를 그래서 이번 주 의원총회를 많이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책이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정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원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각 의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영남도 있고 뭐 충청권도 있고 수도권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내부 총질 하지 말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초현실적인 얘기예요. 왜냐면은 모든 의원들이 10만 내지 20만 명의 어떤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의원총회가 이제 정말

0: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사항을 이제 다 깔아놓고 하실 말씀들 다 하시고 대표는 대표로서 본인이 할 말 있으면 하시고 그래갖고 뭔가 좀 클리어하게 해야지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태로 가면은 지금 여론조사도 많이 올라오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폭정 때문에 저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골든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최고위원회의 구성상 지금 네.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과 신동 최고위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 왜냐하면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과 양양자 최고위원은 사퇴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김민수 최고위원은 보통 당권파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걸로 분류가 되니까 이 두 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네. 최고위원회에서의 사퇴로 해서 비대위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뭐 사퇴하는 상황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일이 뭐 가까운 분들이지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도 이제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뭐 그렇기는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였는데
1: 예.
0: 그때 가결되자마자 장동혁 최고위원, 김민전, 인유한, 김재원, 진종호 이 순서대로 제가 그때 당대표 원내대표 권한 대행인가 그랬을 텐데 그냥 다 사태를 쭉쭉 하셔갖고 그때 무너진 적이 있었죠.
1: 네네.
0: 그래서 뭐 중요한 포인트에 그렇게 그 최고위원들이 그 사퇴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지율이라든지 뭐 명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뭐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1: 네.
0: 제가 김종인 위원장 때를 기억하다 보면은 그때 저희가 총선을 패배해갖고 저희가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로의 확장도 하고 이 광주에 가서 무릎도 꿇고 약자와의 동행도 하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저희가 좀 확장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단순히 그 당대표의 거취 뭐 이런 거를 떠나갖고 저희가 전면적인 그 좀 자세 전환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어필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0: 네.
1: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눈에 띄던 게 어제 이제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유영원 의원이 원내 부대표가 됐는데 유영원 의원은 보통 친한계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김대식, 박상웅 의원은 또 초선 의원 모임의 전현 대표이시고 또 김승수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 뭐 대구의 지역구를 두셨지만 또 통합과 탕평의 주안점을 두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점식 원내 지도부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근데 당장에 원구성이 있고요.
0: 네.
1: 또 국정조사 특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내에서는 이 선거소총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원내 대표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원내 지도부를 네.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뭐 지금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의원들의 이 총의를 한 곳으로 모아갖고 지금 그 민주당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지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된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맞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을 쭉 해오고 그래서 그 이 정책에 대해서 해박하고.
1: 네.
0: 그리고 또 그 지난번 사실은 큰 목소리는 별로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왜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뭐 이런 스타일인데 물론 그 어떤 영남권의 의원으로서 그런 중심 잡는 일도 하지만은
1: 네네.
0: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이선으로 좀 빠져 있어야 된다라든지
1: 아.
0: 그리고 또 절윤 선언에 있어서 주도하고 뭐 초안을 잡는 데 같이 가냐 했다든지 이런 좀 균형 감각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의를 좀 잘 모아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네. 원대 의석수는 많지는 않아도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16곳에 대한 선거소청을 네. 내겠다라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0: 네.
1: 앞으로 지금 개혁신당과 연대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뭐 개혁신당은 뿌리가 같고
1: 예.
0: 지금 이제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정부 관련돼서 특히 이 부실선거에 관련된 공동대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해야죠.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0: 네.
1: 그 장동혁 대표가 선거 후에 보면 의원총회에 거의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많은 발언을 하지 않는데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발언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소청을 또 의결하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0: 네,
1: 예.
0: 네.
1: 제가 이제 드리려는 질문은
0: 네.
1: 중요한 현안일수록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일단 총의를 모으는 게 가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방식을 보면 당대표의 권한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좀 생략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에서도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보통은 그 의원총회를 하면은 그 호스트가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가 보통 발언을 하고
1: 예.
0: 그다음에 당대표도 역시 의원이니까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 회의 때는 뭐 당대표도 나와서 이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 네.
0: 동의를 구하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냥 그 루틴화된 저희 의원들의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그 중차대한 시점에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은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조금 좀 유감스럽긴 한데 어쨌든 내일 모레 이제 한다니까 그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교의 군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0: 네.
1: 어제부터인가 만찬 정치란 말이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0: 네.
1: 당 의원님들하고 선거 후에 식사 일정을 계속 잡고 있고 자주 만난다.
0: 네.
1: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표님의 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시고
0: 네.
1: 송파구 시위 현장에서 보이시고 최고위원 정도 보이는데
0: 네.
1: 선거 후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의원들을 쭉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기사를 기자들은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근데 그 오세훈 시장님은 예전에도 밥 많이 사시고
1: 네.
0: 밥도 여러 차례 먹고 뭐
1: 예.
0: 만나면은 그 특히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그 국무회의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예전에 그 시장이 뿌려놨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고
1: 예.
0: 특히 이번에는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워크를 해서 같이 힘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강버스라든지 그 GTX의 뭐 삼성역 철근 관련 문제라든지 감사의 정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1: 네.
0: 그거 부동산 문제 등 저희가 뭐 국토위 행안위 뭐 그 전 분야에서 그냥 저희도 필사적으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밥 한번 사시고 싶을 겁니다.
1: 네. 네. 유럽 순방 중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네.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다.
0: 네.
1: 라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순방 중에 이 국내하고 화상으로 보좌관 회의를 한 거는 제 기억에도 별로 떠오르는 건 없었어요. 대통령이 그만큼 순방 기간이 좀 긴 만큼 현안이 굉장히 많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한 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한데 동시에 네. 또 SNS로 당내 현안과 관련된 듯한 글도 많이 올리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 G7이니까 안 가실 수는 없고 잘 가셨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국무총리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핫바지입니까? 여기서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좌절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 교향청도 가셨는데 가셔서 사실은 뭐 외람되지만은 뭐 고해성사를 하시거나 이게 좀 조용한 개인적인 어떤 그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신 게 우리 국정을 위해서도 좀 더 좋을 텐데 그렇게 깨알같이 SNS까지 보내고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1: 네.
0: 특히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되실 때 성남시장이었는데 3.5% 차이로 그때 자당이 졌다고 그래갖고 막 부정선거 말씀을 하시고 3.15 부정선거보다 더 이상하다. 이 개표에도 뭐 이상한 부정이 꼈다 해갖고 그때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경고받으셨고 뭐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시고 위철한 씨라고 이제 상임 선관위원을 해갖고 네. 이제 하시다 보니까 입장이 180도 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 네. 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SNS상에 뭐 이런 뭐 그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강압적인 말씀이 아니고
1: 예.
0: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선거 정말 잘못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 그 사죄를 구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국정감사라든지 아니 국정조사라든지 지금 선관위 자체 조사라든지 검경이라든지 하지만은 특검을 통해 갖고 이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통렬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시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세종과 대전, 광주도 32도, 대구 31, 강릉, 부산 28도 등으로 대부분 무덥겠습니다. 아직까지 무더위는 아니고요. 불볕더위로 햇볕 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높아서 전국 대부분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쭉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는 오늘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 예보가 있고요. 경기 북동부나 강원 내륙산지 전라권역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더운 날씨 속에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질 텐데요.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 특히 경기 북부는 오늘 오후 매우 나쁨 예보까지 들어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전국이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6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4: 정치
5: 전격 시사
4: 뉴스
5: 전격 시사
4: 인터뷰
5: 전격 시사
4: 주식
5: 전격 시사
4: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5: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4: 와 전격적이네.
5: 전격 시사

0: 지난 1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 이 시간에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져서 저도 속보를 하나씩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순서를 보니까 파키스탄 총리가 먼저 SNS에 X를 통해서 한다. 19일 날 스위스에서 네, 서명한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고 마지막에 이란이 했어요. 네, 네. 이란 외무부의 그 합의 타결 소식 전달이 제일 늦었거든요.
1: 네.
0: 왜 이런 순서로 밝혔을까요?
1: 이란은 굳이 뭐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맞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란 시간으로는 15일 아마 새벽이었을 겁니다.
0: 네.
1: 새벽이었을 거고요. 그게 미국으로서는 14일 오후였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날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0: 네.
1: 이란 시간으로. 이란은 네네. 아무튼 15일 날 한 거고 네. 미국은 공식적으로 14일 날 한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0: 네. 네. 이미 양해각서에 전자 네. 서명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합의안 같은 경우에 이런 순서로 됩니까? 전자 서명에 먼저 하고.
1: 아 그러니까 저도 전자 서명한다는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0: 저도 좀 낯설어. 이게 무슨 네.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고 양해각서인데.
1: 네. 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확실히 서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
0: 예. 예.
1: 19일 날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0: 네.
1: 19일 날 제네바에서 네. 출시한다는데 양쪽에서 누가 나올지도 지금 뭐 얘기가 많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0: 네, 네.
1: 이란에서는 아마도 갈리바프가 간다면 갈리바프가 가지 않을까.
0: 네.
1: 네. 외교장관 당연히 갈 테고요.
0: 당연히 갈 테고요. 네. 네. 자, 지금 알려진 내용이 보도된 걸 보면 60일 휴전 연장.
1: 네.
0: 호르무즈 해협 개방. 미국의 대이란 제재 협상 진행
1: 네.
0: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오늘 아침 조간들 제목이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눈에 띄었던 게 핵과 호르무즈 해협 전쟁 전과 달라진 거 없다. 이렇게 나온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 그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란 쪽에서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로 하면은 그 통행료라는 말을 썼었어요. 아바레즈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그 이란 언론에서 쓰는 말로는 하지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통행료가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 차지 뭐 이런 겁니다.
0: 아.
1: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에서 동의를 한 게 뭐냐.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란의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란의 계획하에 이란이 여러 가지로 통제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서 미국 이란과 오만이 그거를 하는 거를 미국이 일종의 허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0: 아.
1: 그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는.
0: 정확하게는.
1: 예. 네. 근데 제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60일 동안 무료다. 60일 동안.
0: 방금 나온 얘기는 또 그런 얘기가 있군요.
1: 예, 뭐, 예. 그럼 60일 동안은 무료인데 60일 후에는 돈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61일째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호르무즈 해협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0: 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1: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말이 많이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네. 좋은 거는 19일 날 아마도 이제 19일에 서명식 한 다음에 전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0: 네.
1: 근데
0: 네.
1: 지금은 전부 다 나오는 건 이란 쪽 통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0: 아.
1: 예, 이란 통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란 쪽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약에서는 이번 그 MOU에서는 중요한 거는 2015년에 오바마의 핵협정은
0: 네.
1: 이란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예, 이란이 잘못하면 그냥 그거는 그냥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0: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이란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0: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가장 해서 3천억 달러 아니 제일 먼저 중요한 건 240억 달러거든요. 네. 240억 달러를 협상 기간 안에 푸는데 그중에 반은 협상 시작하기 전에 풀어야 돼요.
1: 아, 자산 동결 해제를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0: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건은 미국이 만약에 MOU를 안 지킨다. 그러면 이란은 안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015년과는 달리 미국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1: 이건 아마 이란 쪽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내용인 엄청이요. 것 같은데요.
0: 엄청. 네.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네. 미국 뭐 했니? 전쟁 뭐하러 했니? 예, 그래서 어틀랜틱이라는 미국의 잡지 있거든요.
1: 네.
0: 그 제목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환호하지만 미국은 예, 항복했다.
1: 네. 아, 그런 미국 내 언론에도 시각도 네. 있는 네.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 동결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산 동결이 이란에 얼마나 타격을 준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0: 자산 동결이 언제부터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1: 모르겠습니다.
0: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저기 지금 자산 동결 얘기한 사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 사실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79년입니다.
1: 그러면 79년 동안은 지금 하메네이가 아니고 호메이니 시절부터잖아요.
0: 호메이니가 아니라 네. 팔레비 시절.
1: 팔레비 시절인가요?
0: 그러니까 팔레비 시절에 네. 미국에 무기를 사겠다고 돈을 줬었어요. 그런데 무기는 안 왔어요.
1: 아, 그때부터예요?
0: 예.
1: 79년도?
0: 예. 돈이 돈은 줬는데 미국이 무기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조선 단결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란 현 이슬람 정권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혁명 직전부터 해가지고 안 넘어온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1: 네.
0: 예, 그 돈은 묶여 있었고 계속적으로 못 받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석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자산 동결이 많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풀어준다라는 거는 그 이란 돈입니다. 미국이 선심 쓰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란이 받아야 될 돈이에요. 예, 아무리 국제사회가 냉혹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따지다 보면 미국은 이란 돈을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1: 네. 그럼 앞서 애틀랜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할 때는요. 이 자산 동결 해제 부분은 그때는 없었던 겁니까?
0: 있었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됐어요. 미국에서 돈을 주긴 했습니다. 네, 돈을 줘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 오바마 봐라 비행기로 돈 날라줬다 현금으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240억 달러 중에서 120억 달러를 미리 줘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게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를 욕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1: 자기도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한 거예요.
0: 네.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마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닌가.
1: 아.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미국 내 이게 공식화되면 더 비판이 거세질 테니까.
0: 그럼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왜 전쟁 왜 했는데 그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1: 계속 나오죠.
0: 아니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전쟁을 쭉 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럼 전쟁 왜 했지? 예. 이란에서 말한 14개 안이 너무나 이란 쪽에 유리한 안이어가지고.
1: 네네.
0: 설마 이란이 너 뻥튀기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전부 다 생각하는 건 그래도 본문이 다 나와봐야지 그때까지는 좀 보류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네. 나온 거는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이란 쪽에서 공개한 14개 안 중에 핵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0: 없어요. 핵에 대한 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지금 MOU 자체가 이란이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좀 뭘 얘기했냐면 야 이렇게 두들겨 패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핵협정이냐. 먼저 전쟁을 끝내라. 종전이 된 상태에서 영구적인 종전이 돼야지 그다음에 우리 핵협정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미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뭔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그냥 핵협정 하면 전쟁 끝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이 원하는 대로 전쟁 끝내고 그다음에 핵협정이에요.
1: 아.
0: 예, 벌써 진 거죠 미국이.
1: 그러면요, 이제 60일 동안
0: 네.
1: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지만
0: 네.
1: 미국 입장에서는요, 얻어낼 네. 게 핵이잖아요.
0: 네.
1: 핵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0: 네, 그게 이제 어려운데요. 그 양쪽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보면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 우리는 기껏해야 5% 우라늄 농축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넣을 거고 20%까지 해서 우리용으로 쓸 거야. 그 이상은 안 해. 여기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들어. 오케이? 얘기하겠는데 이란은 미국은 니네 우리가 말하는

0: 핵무기는 그 20%까지 한 거 뺀 핵무기가 아니라 니네들은 5%라든 20%라든 니네 핵무기 만들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 마. 그냥 차렷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마. 예, 우라늄 농축 1%도 안 돼. 이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 핵무기, 이란이 우리는 핵무기 만든지 않는다고 그랬었을 때의 핵무기 핵은 20%까지 농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미국은 그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60일 동안 싸워야 돼요.
1: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0: 시간도 연장되겠죠. 60일 안에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1: 시한, 그러니까 협상 시한이 연장이 될
0: 네,
1: 거다.
0: 협상 시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여러모로 불편하거든요. 60일이면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6월 19일부터 사인한 날부터 6개월 해도 지금 8월 19일이잖아요. 예. 그럼 중간 선거 한 3달 정도 좀 못 남은 상태고요. 네, 네. 예. 계속 연기를 하려고 그러겠죠. 이란은 시간을 끌어서 나쁘고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시간은 이란 편입니다.
1: 원래 그 협상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고농축 우라늄, 농축 네. 우라늄을 이거를 뭐 이란 내에서 할 거냐,
0: 네.
1: 뭐 러시아로 보낼 거냐, 뭐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와라 뭐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0: 그거는
1: 되는 건가요?
0: 이란이 미국이 포기했어요.
1: 아, 포기한
0: 440kg 60% 그냥 이란에서 희석하는 걸로.
1: 아.
0: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전쟁도 안 하고 좋았을 텐데 계속적으로 그거를 요구했었죠. 그게 하나의 승리의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1: 트럼프 입장에서.
0: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게 실패한 거고
1: 네네.
0: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협상안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2주 전에 완성이 된 거래요. 양측이 합의를 한 건데 근데 왜 그렇게 미뤄졌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2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노력했답니다.
1: 아,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예. 넣으려고.
0: 그런데 이란은 꼼짝도 안 했고요. 결국에는 한계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요구사항을 포기하면서 급진전을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4월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 휴전을 합의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곧 합의되지 않겠냐 양해각서가 기대했는데 두 달이 네. 이제 지연이 된 셈이죠.
0: 네네.
1: 왜 이렇게 두 달이나 시간이 더 걸린 것도 결국 앞서 말씀하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꼴대를 옮긴 적이 없어요. 꼴대는 딱 박아놓고 항상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란은. 예. 근데 이란 말대로 미국이 계속 꼴대를 옮겼어요.
1: 아.
0: 계속. 이거 될 만하면 이쪽으로 한 번 더 옮기고 더 옮기고 더 옮기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될 만하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분위기 깨고.
1: 네네.
0: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협상에서도 이스라엘이 얼만큼이나 개입을 할 것인가. 근데 네. 지금 벌써 상황 안 좋아요.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 미국과 이란 하는 거. 우리 이스라엘의 안보에 아무 도움 안 된다.
1: 네네.
0: 예, 우리 식으로 하겠다.
1: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네. 원하는 안보상의 안전보장과
0: 네.
1: 같은 내용들이 전혀 없다.
0: 네.
1: 못 받아들인다. 지금 이런 입장이면 이게 19일 날 서명식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60일간의 이 휴전 협상. 휴전은 됐지만 종전 네 최고 그러니까 합의안까지 이르기에는 이것도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0: 그렇죠.
1: 당연히 들거든요.
0: 일단 그 부분부터 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네.
0: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쪽을 일부 점령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거기서 군대를 뺄 생각 없다고 그랬습니다.
1: 군대를 계속 주둔하겠다.
0: 네.
1: 사실상 그러면 점령을 하겠다.
0: 점령이죠. 예, 점령.
1: 레바논을.
0: 그렇죠.
1: 레바논 남부 지역을.
0: 예, 남부 지역을 점령할 거고 그게 네네. 이제 계속 불씨가 되겠죠.
1: 네. 자 그러면은 이 일단 서명식 얘기를 조금 질문 네. 옮겨가면요. 스위스에서 서명을 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 딱 그 두
0: 네.
1: 관련국들만 당사국들만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0: 안 들어오겠죠.
1: 관여가 되는 건 아닌 거죠.
0: 그렇겠죠. 그리고 네네. 아마 유럽 국가들이 약간 병풍처럼 서 있지 않을까요?
1: 아, 네네.
0: 병풍처럼 서 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네. 벤스는 갈 것 같고요.
1: 네네.
0: 갈리바프는 갈 거고.
1: 네.
0: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간다면 미국 이란에서는 뭐 미국 이란 대통령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아.
0: 예, 그렇다고 최고 지도자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1: 최고 당연히
0: 네.
1: 최고 지도자가
0: 네, 절대
1: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않고요.
1: 네.
0: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내가 전쟁 끝냈다 이런 식의 되지 않을까. 네. 만약에 된다면.
1: 만약에

0: 된다면요. 네, 네. 우리와 관련돼서 호르무즈 해협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처음엔 통행료라 했다 지금은 서비스료 네. 뭐 이렇게 지금 용어가 바뀐 채로 있는데 당장의 국제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에너지 공급망이 복원이 이전처럼 될 거냐.
1: 시간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지금 만약에 제가 전해드리는 게 맞다면 60일 동안 이건 이제 페르시아로 쓴 거를 제가 봤는데 네. 60일 동안은 무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분석가가. 예. 그러니까 61일째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효력이 예, 누가 이긴 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60일 동안 무료인데 61일째 이란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이제 이번에 협상의 결정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 그게 맞다 그러면 60일 동안은 일단은 아무튼 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은 훨씬 더 에너지 수급 상태는 좋겠죠.
0: 네.
1: 좋을 거고 그리고 이란은 그 협상이 되면은 석유를 팔 수 있으니까
0: 네.
1: 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분석가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란이 앞으로 석유를 팔면 돈을 벌 텐데 지킬까? 예,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핵협상 잘 안 될 거다. 이란이 돈이 들어오니까
0: 네네.
1: 아마도 핵협상 질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는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브렌트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4%만 네.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떨어져야 되는데.
0: 더 떨어져야 되는데.
1: 네. 그래서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 핵협상에 대한 약간 다소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더 떨어지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0: 그렇게
1: 있습니다.
0: 그렇게들 네. 보고 계시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 전에는 우리가 60달러가 네. 국제 유가였고 네. 또 우리 경제 성장률도 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네. 또 예측치를 내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60 네. 달러대로 바로 돌아가거나.
1: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 올 연말까지는 높게 간다고 봐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유가에 피해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히면서 유가가 거의 57%가 뛰었는데 그게 지금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각 국가에서 그걸 반영을 하면 너무 충격이 커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57%면 이 전쟁 이전에서 57% 올랐다면 우리 지금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500원이 돼야 됩니다.
0: 아, 저희 지금 2,000원대 초반인데. 네,
1: 그것도 지금 우리가 핵거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반영이면 2,500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0: 각국 정부가 지금 일단 상한선을 놓고 눌러놨기 네,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1: 각국이 다 지금 눌러놨기 때문에 그 유가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급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유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계획 짜시는 네. 분들은 올 연말까지는 고유가로 간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야지 뭐 호르무즈 열린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질 거로 예상했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게 지금 이쪽 그 유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0: 경기나 경제적으로는 신중하게 봐야 되겠네요. 이번 네, 합의 네. 이후에 뭔가 이렇게 다 네. 좋아질 거라고 섣불리 전망해서는
1: 그렇죠.
0: 안 되겠네요.
1: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이번에 협상에 응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이유는
0: 네.
1: 때려도 뭐 이란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너무 떨어졌다. 네, 석유 비축량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 많이 풀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잃은 게 많은데 비축량도 많이 떨어졌고요. 무기도 지금 거의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0: 네네.
1: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호사가들 중에서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만약에 그 미국이 다른데 위기가 생기면 그 막을 능력 없다. 예, 그 정도로 미국이 심각한 상태인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자꾸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바람에 아마 지금 아마 현실감이 왔을 것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0: 이란 국내 상황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네.
0: 지금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던
1: 네, 네.
0: 네. 하메네이 아들
1: 네. 네,
0: 무스타바 네. 무스타바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최고 지도자는 이 MOU가 체결된 이후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1: 아니요.
0: 계속 그런 모습을 안 드러낼까요?
1: 아무래도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0: 그거는 진짜 신체적으로.
1: 신체적으로나, 예,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현재 최고 지도자의 아버지,
0: 네.
1: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7월 4일 정도로 지금.
0: 보도가 그렇게 나왔죠.
1: 네, 그 미국 독립기념일을 네. 맞춰서.
0: 네.
1: 근데 그 자리에도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0: 아, 그렇게 보세요?
1: 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부상 정도가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0: 네.
1: 폭탄이 50발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그 떨어진 장소에서 8분 전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근데 그 지금 떨어진 그 상태 보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폭발력이요. 그러니까 부상이 그렇게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던 얘기가 종합 보면 다리에 문제가 있고 얼굴에도 뭐 부상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부상이 있다면 성형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얼굴에 그렇게 부상이 있다면은 말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 봤었을 때. 암살 위험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저희가 이번에 이제 협상 과정 보니까 국회의장 저희는 네. 조금 저희 제도상 약간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네. 측면이 있어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지만 네, 네. 외교 전문에 나서고 네, 네. 외무장관은 거의 그냥 수행 그 네. 역할
1: 네, 외무장관이 그 얘기했죠. 외무장관이 네. 우리는 우리 외교부는 네. 결정한 걸 따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가죠.
0: 예.
1: 사실은 이런 시스템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까지 쉽게 말하면 설레발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유고 시에는 이란에서는 3인 체제로 가거든요.
0: 아.
1: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 수장, 그다음에 헌법수용원의 위원회 대표. 이 세 사람이 삼두마차로 끌고 가는 건데 네네. 국회의장 그 자리 없거든요.
0: 없잖아요.
1: 예. 네. 그런데 국회의장이 혁명수비대 출신입니다. 혁명수비대 출신이고 이란 현재 혁명수비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0: 네.
1: 예. 갈리바프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 시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0: 아.
1: 예. 그래서 군인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딱딱함이
0: 많이 좀 희석됐거든요.
1: 덜해요. 예, 정치인으로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장서서 나오는 거고요.
0: 네.
1: 예, 그 실권자는 아닐 겁니다. 실권자는 아닐 텐데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보다는 더 좀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0: 네.
1: 예.
0: 그 사실 이번 전쟁 전에 지난해 말에 테헤란에 그러니까 이란에서
1: 네.
0: 상인들의 시위가 네. 크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네. 이제 양해각서 합의까지 이제 왔습니다.
1: 네네.
0: 앞으로 이란 국내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1: 이란은 일단은 국내 정치는 지금 현재 특별히 기대할 건 없어요.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고 정상화가 돼야 되고요. 이제 정상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란 정부에서 전쟁 중에 했던 얘기는 지금 현재 파괴된 거를 수복하는 데만 기본적으로 12년 걸릴 거고요. 그리고 한 이 3주 전, 한 달 전에 추산으로 이란의 전쟁 피해가 2,700억 달러예요. 1년에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정도의 그 GDP를 올리는 나라인데
0: 네.
1: 그러니까 1년치를 다 날린 거죠. 그 실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100만에서 200만이 더 늘 거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스리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뭐 반대 시위가 나오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이란은 못된 나라고 이란은 신정이고 그러니까 이거 무너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데모에서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좀 돈이 돌고 그래야지 분위기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2016년에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선거, 전문가 의원 선거할 때 젊은이들의 중도 개혁파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테헤란 선거구에 46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45명이 중도 개혁파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계속 됐었으면은 이란이 굉장히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린 게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거든요. 그 제재로부터 중도 개혁파들이 거의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기 지금 쉽지 않습니다.
0: 제재가 오히려 개혁파들을 죽였다.
1: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겁니다.
0: 네. 네. 자,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전망도 잠깐 네.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예, 그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라든가 뭐 예멘의 후티 반군 등등까지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고요. 이란은 뭐 헤즈볼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현 이란의 신정 체제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같이 간다.
1: 예, 무너지면 헤즈볼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0: 만 무너지지 않는 한 헤즈볼라는 지원은 계속될 거예요.
1: 그럼 지금 협상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공습 네. 이거는 언제든 다시 또 불거질 수 있다는
0: 언제든 불거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만 하나는 이란이 그거를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맞는 걸 얼마큼 용인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휴전 협상이 계속 가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헤즈볼라가 더 중요하냐 요거를 가늠하겠죠.
1: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현조 서강대 유로맨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정규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윤정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오늘 서울은 올 최고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보면 서울이 21.1도로 출발해 이맘때보다 2.2도 높았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가 32, 대구 31, 강릉과 부산 28도, 제주 26도 등 전국의 낮 기온 분포는 25도에서 33도로 대부분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이렇게 평년 이맘때보다 높아서 전국 대부분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대부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전라권역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도 더운 날씨 속에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도 높이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일시 나쁨 상태인데요. 호흡기 해로운 이 오존 농도는 특히 경기 북부에 오늘 매우 나쁨 예보가 들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형우였습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진 뒤 곧바로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실무 협상에는 미국에선 벤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이 이란은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밝혔지만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는 상반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유가가 4% 넘게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0.75달러로 4.8% 하락했습니다.